지난주에 이어 5월의 특집으로 효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모를 극진하게 잘 섬긴 아들 한석봉에 관하여 우리 애청자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유사 사례는 중국의 맹모 삼천지교가 있지요. 한석봉은 조선의 서해가입니다. 본명은 한호, 석봉은 호이고요. 봉가는 청주, 자는 경옹, 호가 석봉 청사입니다. 조선 서해계에서 추사 김정희와 함께 가장 유명한 서해가이고요. 다만 둘은 분야가 조금 달라 김정희는 동시대 박지원이나 정약용만큼 다방면에 두루 재주가 뛰어났고 한석봉은 서해 하나로 치중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금연에서는 당대에 가장 뛰어난 이후 그의 글씨체가 정석이 되었고요. 그에 대한 일화는 모두 19세기 말 이 원명이 지은 야담집인 동야휘집 미 출처입니다. 우선 어둠 속에서도 고른 두께로 떡을 썰었던 그의 어머니와 펼친 세기의 대결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성함은 백인당, 한석봉의 어머니는 떡장수를 해서 한석봉의 글씨 공부를 10년간 시킨 어머니이십니다. 출가하여 공부하던 석봉은 4년 만에 모친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모친은 호롱불을 끄고 자신은 떡을 썰고 석봉은 글씨를 쓰게 합니다. 다시 불을 켜보니 모친의 떡은 보기 좋게 널려 썰려 있는데요. 반면 석봉의 글씨는 어머나 어떡하면 좋아요. 엉망진창 꾸불꾸불 지렁이 글씨 그 자체였다고 해요. 모친은 석봉을 호되게 꾸중하고 다시 산으로 보냈고 결국 석봉은 남은 7년을 채워 문자 그대로 10년 공부를 해서 조선의 명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과 두 번째 곡은요. 이성희의 해금과 검은고가 어우러진 영남 해금 앙상블 깨끼 풍류를 들으실 거예요. 지금은 전승이 끊긴 경기 무악 대풍류의 해금 선율을 복원해서 재구성한 작품으로 춤사위가 그려지는 해금 구음이 음악의 생동감을 더한 곡입니다. 들어보세요.

끼끼풍류 어떠셨어요? 오늘은 한석봉의 이야기로 우리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일화가 있는데요. 그 야사 중에는 개성의 문인인 차전노와 드림팀을 짜서 중국 사신을 역관광시킨 이야기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문사로 유명한 주집원이 사신으로 와서 함께 글을 써보며 연애를 즐기는데 주집원이 오원 율씨의 백운, 그러니까 글자 100개로 쓴 글을 보여주고 이 글자로 운을 맞춰서 하룻밤 안에 시를 써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사신을 맞이하던 관료들도 혼자서는 하룻밤 안에 글을 쓸 엄두가 나지 않고 여러 명이 나눠서 쓰자니 글의 앞뒤가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지요. 결국 이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차전노밖에 없다고 하여 그가 쓰기로 했는데 이때 차전노가 내건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술 한 동이. 두 번째, 글을 쓸 병풍. 세 번째, 한석봉이 글을 쓸 것. 이를 준비하자 차전노는 술 한 동이를 마시면서 시를 즉석에서 읊고 이를 한석봉이 일필휘조로 받아 적는데 그 광경이 참으로 장관이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에 사람들이 방에 들어가 보니 차전노는 술을 다 비워 고주망태가 돼서 골아떨어졌고요. 한석봉은 하얗게 불태운 채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주집원이 글을 받아서 읽어보는데 글에 탐덕한 나머지 쥐고 있던 부채를 부러뜨렸다고 해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세 번째 곡으로요. 저클, 이 저클은 전통 관악 피리 밴드입니다. 연주하는 동네 한바퀴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사시에 합격한 후 가평군수 등의 관직을 얻었으며 글씨를 잘 써서 나라의 여러 문서와 명나라에 보내는 외교 문서를 도맡아 썼기 때문에 선조의 총애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당시 중국 관리나 문인들로부터도 극찬을 받았습니다. 석봉 한우는 어린 시절 집이 너무 가난하여 글을 쓸 종이를 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집 밖에서는 돌다리에 글씨를 쓰고 집안에서는 질그릇이나 항아리 위에 글씨 연습을 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석봉 한우의 글은 짬새가 뛰어나고 필력도 있어 당시 최고 명필로서 유명세를 떨쳤고요. 이 때문에 국가 문서에 사용하는 특별한 서체가 생겨나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완성한 석봉 천자문은 조선 천자문의 표준이 되어 왕실과 사대부는 물론 전국의 모든 서당에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한석봉이 조선 최고의 명필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석봉 어머니 자식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타고난 천재성과 성실한 노력 덕분에 이미 상당한 수준의 명필 경지에 올랐던 한석봉은 바로 자만에 빠졌고 이를 지켜본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아들을 야단치지 않고 슬기로운 방법으로 교육을 했지요. 다시 겸손함을 가지고 글씨 공부에 전념한 한석봉은 결국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조선 최고의 명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한석봉의 이야기, 효를 다하면 어떤 것일지, 우리 자녀분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함께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다음 곡으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알려진 곡인데 이것을 국악풍으로 불러볼게요. 뉴질랜드의 연가입니다. 포칼의 카레야나, 국악이 어우러지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문화의 줏대를 세우는 국악의 향기를 김에스더와 함께 듣고 계십니다. 5월의 특집 방송으로 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석봉 이야기로 함께 듣고 계십니다. 조선 14대 임금 선조 때는 조선 왕조 500년 중에서도 수많은 인재들이 여러 방면에서 돋보였던 시기였습니다. 태계 이황, 율곡 이희 같은 대학자, 이순신, 권율, 김시민 같은 장수, 정철, 유성룡, 이양복, 이덕형 같은 문신이 활약했습니다. 궁중에서 병을 치료하는 어인은 동의보감을 쓴 허준이었고요. 궁중에서 쓴 글씨를 바로 석봉 한호가 쓰셨습니다. 고시죠. 듣고 돌아오시겠습니다.

라고 하여 남한테 싫은 일은 하지 말 것이며 또 남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거든 따라하지 마라. 우리는 타고난 성품을 따라서 저마다 생긴

고려 말과 조선 초에 걸쳐 이름을 떨친 학자요 행정가였던 병계량이 남긴 두 편의 시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하여 윤리관과 삶의 처세학을 접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또한 오늘날까지도 맥맥이 이어져 오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작품의 도덕적 윤리관은 초장에서 자기 정도를 가르쳤고 중장에서는 입신 유의를, 종장에 가서는 순천 순명 천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종장의 천성을 지키어 생긴 대로 하리라에 순천 순명의 진리는 창조와 개척을 표방하는 현대적 감각이나 의식구조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가 문제인데, 그것은 비단 숙면론이나 운명론에 집착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일찍이 자기 분수를 맡아 행하고 실천함으로 복을 기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곡으로는 제주 민요인 너영 나영 들으실 텐데요. 이 제주도의 창 민요 중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흥겨운 가락을 지니고 있습니다. 너영 나영 두리둥실 놀구요, 낮에나 밤에나 참 사랑이로구나 라는 제주도의 그 방언 이름인데요. 너냥 나냥, 느냥 나냥 이라고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서 오돌독이나 이하옹 타령과 함께 널리 알려진 제주도 민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한석봉의 이야기로 우리 애청자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한우의 글씨가 후대에 남긴 영향은 무척 크며 바로 여기에 한석봉체의 진짜 의미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1583년 선조 16년에 조선 중국이 서당 교육의 교본이 될 중요한 책이 발간됩니다. 1000개의 한자로 이루어진 한자 학습서 천자문을 한우가 글씨를 써서 새로 낸 석봉 천자문이죠. 왕명으로 발견된 이 초간본은 현재 보물로 지정돼 있고요. 이후 전국에서 글을 배운 수많은 어린이들이 과연 누구의 글씨를 보고 공부를 했는지 짐작할 수 있으시겠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선 중기 이후 국가의 문서에 주로 쓰인 글씨체인 사자관체라는 것이 생겨났는데 바로 이것이 한우의 글씨체로부터 유래되었다고 해요. 이 표준서체가 현대로 이어져 교과서 등 서적을 인쇄하는데 활자나 컴퓨터에 쓰이는 한자 서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이죠. 원래부터 표준이라는 것이 존재했고 한석봉이 그것과 비슷하게 쓴 게 아니라 한석봉의 뛰어난 글씨 그 자체가 세상에서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곡으로는 김영동의 사랑가 들어보시겠습니다.

원래 이 곡은 한내의 승천에 나오는 연극 이야기 중에 나오는 남녀 주인공이 부르는 사랑가입니다. 힘차고도 미래에 대한 사랑의 확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참 아름다웠던 곡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곡으로는 라금 국악단의 실내악 연주 방황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음 곡으로는 통영 개타령을 들으실 텐데요. 경상도 민요의 한 곡명, 일명 개타령입니다. 경상도 통영의 통영 개타령은 내용이 익살스럽고 가락도 멋스러운 노래입니다. 중중머리 또는 잦은 타령 장단에 맞추어 부르는 이 노래는 단방기타령, 울산아가씨, 밀양아리랑 등과 함께 경상도 지방 통영민영의 한 곡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개야 개야 검둥개야, 개야 개야 검둥개야, 가랑잎만 달싹해도 짖는 개야, 청사처럼 불박혀라, 우리님이 오시거든, 개야 개야 검둥개야, 짖지 마라 짖지 마라. 이렇게 그 자연스러운 생활 리듬을 곡에 실은 곡입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한번 내장단으로 한번 장단도 묻혀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0: 최 같다.
1: 뭐이가?
0: 대망운산 서래기가
2: 한 마리 남은 건 얻었겠네.
0: 한 마리 남은 건 치지구 볶아서 오마니 몰래 너하고 나하고

2012년 유네스코 위원회에서 아리랑에 대한 명제 글이 나왔습니다. 아리랑이 다양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창조되며 공동체의 전층성의 정표이자 사회적 단결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이죠. 이 긴 아리랑과 구아리랑 이춘희 명창 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애청자님들은요, 보이지 않으나 보이는 눈길이고 들리지 않으나 옆에서 응원지시는 속삭임입니다. 늘 격려와 응원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어느새 우리님들과 작별할 시간이네요. 무더운 날씨로 들어섰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모의 OST로 유명하지요. 단신과 끝곡으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앱으로 듣는 라디오 한국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1450 KSUH Puyallup and 1230 KWYZ Everett. Korean Broadcasting Federal Way.

지금은 100세 시대, 저는 박희옥입니다. 5월 햇살은 한결 부드럽고요. 바람은 마음을 살짝 흔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계절이 깊어가는 이 시간, 우리는 또 한번 잘 살아간다라는 것의 의미를 조용히 떠올려보는데요. 바쁘게 지내온 어제와 또 아직 오지 않은 내일 사이에서 오늘이라는 하루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참 소중하지요. 잠시 숨을 고르고요. 나를 돌아보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는 시간. 그 모든 순간이 바로 건강한 삶의 시작이겠지요. 오늘도 100세 시대 1부에서는요.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이야기 그리고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부터 건강한 삶 행복한 노년 지금은 100세 시대 1부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0: 여러분의 든든한 메디케어 파트너 조선용입니다. 복잡한 메디케어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어떻게 신청할지 고민 많으셨죠? 2005년부터 쌓아온 노하우로 개인의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플랜을 찾아드립니다.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 엑스트라 헬프 신청도 걱정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항상 전문가 조선용이 있습니다. 조선용 보험 425-951-9210 425-951-9210번.
1: 영어가 뭐길래? 라디오 한국에서는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가 서툴러 생긴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공모합니다. 오는 5월 31일까지 라디오 한국으로 보내주신 글을 심사를 통해 1등 1명 상금 300불, 2등 1명 상금 200불, 3등 1명 상금 100불, 가작 2명에게는 각각 상금 50불씩을 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웃지 못할 이야기, 영어가 뭐길래. 보내주실 곳은 info@radiohanguk.com이나 31919 First Avenue South, Suite No. 205, Federal Way, Washington 9800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253-815-1212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0: 일요일 아침 매일 오디오로 성경을 함께 하세요. 성경을 읽으려 하지만 혼자 읽지 못하는 상황의 노인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프신 분들, 잠자리에 누워서라도 차에서 운전하면서 누군가 읽어주는 성경을 들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라디오 한국이 특별한 오디오 성경 시간을 편성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께서도 성경이 뭐길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안에 들어갈까 하는 궁금해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찬송가와 함께하는 오디오 성경.
1: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왔고요. 이어지는 노래는 심수봉이 부릅니다. 젊은 태양.

감성의 백세 시대를 위한 여국현 시인의 인문학 산책에서 아름다운 문학 작품과 함께요. 인문학의 향기와 삶의 여유를 느껴보실래요? 작품 속 문장이 주는 깊은 울림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를 더욱 빛나게 해드릴 겁니다. 여국현 시인의 인문학 산책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라디오 한국 청취자 여러분. 여국현 시인의 인문학 산책 여국현입니다. 권양훈 방송가님 오늘도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라디오 한국 청취자 여러분. 작가님 오늘은 어떤 작품을 소개해 주실 건지요?
0: 나이덕 시인의 최근 시집 시와 물질입니다. 나이덕 시인은 198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습니다. 우리에게 그곳이 멀지 않다. 사라진 손바닥, 말들이 돌아오는 시간, 파일면허서정시, 가능주의자 등의 시집과 산문집, 반통의 물, 저 물빛들을 기억해, 마음의 장소 등 왕성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시인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기도 하죠. 이번 11번째 시집, 시와 물질에서는 생태학, 생물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인간과 다른 동식물과의 관계에 주목하는 시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읽어볼 시는 밤과 풀입니다.
1: 밤과 풀. 풀은 말한다. 그곳에 균열이 있음을, 콘크리트와 보도블록 아래 흙이 있음을, 열악한 포장지가 찢기고 있음을. 풀이 솟거나 번지거나 휘거나 엉키는 동안 도로의 균열은 더 깊어지고 가로등 불빛 아래서도 풀은 자란다. 밤에도 엽록체는 잠을 잘 수가 없다. 전봇대나 가로등 아래서 풀이 굴착 작업을 하는 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무단 굴착 금지, 특고압 전력 케이블 매설, 어느새 경고판을 넘어 풀은 뻗어간다.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는 지피식물에게는 기어이 기어서 가고 싶은 곳이 있다. 덮고 싶은 것이 있다. 할 말이 있다. 각주처럼 사적처럼 돋아나는 풀, 포크레인의 날처럼 생긴 풀, 칼날 하나 품고 자객처럼 숨어드는 풀, 검은 그림자를 길게 들여온 풀, 밤에만 꽃잎을 여는 풀, 아무도 먹지 않는 열매를 달고 있는 풀, 자동차 바퀴에 뭉개져도 다시 일어나는 풀, 갑자기 쏟아지는 빗방울에 화들짝 놀라는 풀, 지나는 발들을 향해 말을 걸어오는 풀, 독빠진 뱀처럼 기어가는 풀, 밤과 발과 뱀과 풀은 나아가고 있다. 태양 없이도. 네, 도시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균열과 움직임을 따라서 자라나는 다양한 풀의 이야기가 좀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이 시에서 풀은 단순한 식물이 아닙니다. 콘크리트 아래에서 말없이 균열을 확장하는 어떤 존재죠. 무단 굴착 금지라는 경고를 넘어서는 생명처럼 읽힙니다. 특히 엽록체는 잠들지 않는다라는 구절은 밤에도 계속되는 감각과 의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결국 이 풀은 세계의 표면 아래서 계속해서 자라는 멈추지 않는 자연세계의 상징과도 같기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시는 손과 손으로입니다.
1: 손과 손으로. 너는 막 손으로 떠낸 실태를 내 앞에 내민다. 잘 받아내려고 나는 한껏 몸을 기울인다. 아이를 받아내는 산파처럼. 더 나빠지든 더 좋아지든 더 모아지든 더 흩어지든 어찌되었든 이 실뜨기를 이어가야 해. 우리는 한 줄기 실이나 몇 가닥 머리카락으로 연결되어 있어. 나는 내 머리를 따주고 너는 앞에 앉은 친구 머리를 따주고 그 친구는 앞에 앉은 친구 머리를 따주고 그 친구는 앞에 앉은 친구 머리를 따주고 그렇게 원을 그리며 앉아 서로의 머리를 따주었지. 내 머리는 너무 짧아서 따기가 어려워. 내 머리는 너무 길어서 따도 따도 끝이 없네. 너는 머리카락에 힘이 없는 것 같아. 너는 머리카락에 윤기가 돌아. 너의 머리카락에선 향긋한 냄새가 나는구나. 너는 머리카락이 철사줄 같구나. 서로를 따주고 놔주고 실과 실이 실과 손이 손과 손이 손과 머리카락이 이어지면서 태어나는 둥근 둘레들. 실뜨기는 자주 어그러지지만 우리는 다시 손가락에 실을 걸기 시작한다. 작은 무대 같기도 하고 바구니 같기도 한 실의 형상은 가만히 입을 벌린다. 누군가의 손을 기다리며 무너져가는 실태를 아기처럼 받아내는 산파의 손을. 이 시는 손과 실 그리고 사람 사이의 연결을 통해서 조용하지만 끊임없이 이어지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0: 그렇습니다. 실뜨기라는 아주 사소한 놀이에서 시작하지만 점점 관계와 생성의 이미지로 확장됩니다. 특히 따주고 놔주고라는 표현은 돌봄과 탄생을 겹쳐놓고 있죠.
1: 맞아요.
0: 엉키고 어그러지면서도 다시 이어가는 손의 움직임은 모든 관계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사실 신화에서의 실뜨기 또 시를 가지고 하는 바느질은 역사의 이어짐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1: 아, 그렇군요.
0: 중요한 건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그 관계를 끊지 않고 계속 이어가려는 생의 의지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시는 이 시집의 표제 시이기도 한 시와 물질입니다. 시와 물질. 로알도 호프만은 화학자이자 시인이었다. 그의 규칙을 적용한 물질에는 몇 가지 폭발물과 독극물도 포함되어 있었다. 아무도 생각해보지 못한 물질들이었다. 그 책임을 묻는 질문에 호프만은 대답했다.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물질은 없습니다. 게다가 나는 그 물질들의 특허권을 갖고 있지 않고 그 결과로 돈을 벌지도 못했어요. 어떤 물질이 위험하다고 그것을 발견한 책임을 과학자 자신 개인이 져야 할까요? 우리의 발견은 물질들의 새로운 연관성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우리의 발견은 수십만 명의 과학자가 함께 맞추며 나아가는 찾아가는 거대한 퍼즐 속의 일부일 뿐입니다. 심지어 시도 사람을 해칠 수 있어요. 슈테판 클라인과 로알드 호프만의 대화를 읽다가 이 문장에 오래 멈춰있다. 헤모글로빈 분자에서 아름다움을 읽어낸 호프만에게 시란 어떤 것이었을까? 시와 물질 또는 시라는 물질에 대해 생각한다. 한편의 시가 폭발물도 독극물도 되지 못하는 세상에서 수많은 시가 태어나도 달라지지 않는 이 세상에서.
1: 네, 과학과 시 그리고 책임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가 폭발물도 독극물도 되지 못하는 세상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인데 여시인께서 조금 말씀을 보태주시겠어요?
0: 그렇죠. 시는 과연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오래된 질문을 다시 떠오르게 합니다. 이 시는 로알드 호프만이라는 실제 인물을 중심으로 발견과 책임이라는 문제를 시의 영역까지 끌어옵니다. 시도 사람을 해칠 수 있다라는 문장은 단순히 글자만이 아닌 시의 힘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과학이 새로운 물질의 연관성을 발견하듯 시 역시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시는 무해한가? 아니면 작동하지 않는 어떤 힘인가? 이 질문은 오래 남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세 편의 시는 서로 다른 이야기 같아도 모두 보이지 않는 어떤 연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정확히 말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집에 실린 시들은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틈과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힘을 보여줍니다. 나이덕 시인은 이 시집에서 다른 동식물이 생명을 내어주었고 돼지가 자원을 주었기에 인류가 문명을 지속할 수 있었음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와 함께 존재하는 인간이 아닌 물질적 존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인의 태도는 세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생성해 나가야 할 책임을 진 인간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더욱 귀중한 덕목을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나이덕 시인의 마음이 시집 앞에 실린 시인의 말에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 사람은 걷고 말하고 생각하는 무기질인 동시에 멈추고 듣고 느끼는 유기체, 살아 숨쉬는 물질로서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온몸이 피로 이루어진 존재가 되고 싶었다. 경척의 무릎으로 다가가 낯선 타자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지친 손과 발을 가만히 씻기고 싶었다. 타고난 자질이 아니라 길러진 열정으로서의 연민, 그 힘에 기대어 또 얼마간에 살고 썼다. 이 시집을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0: 온몸이 귀로 이루어진 존재. 사실 시인은 온몸이 감각으로 가득 차있는 존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 네.
0: 그리고 경청의 무릎으로 다가가 낯선 타자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하셨는데, 그 경청의 무릎으로 다가가던 낯선 타자는 단순히 생명을 지닌 물질 이외의 우리 인간 존재 또는 생명의 존재만이 아니라 우리 세상을 이루고 있는, 우주를 이루고 있는 모든 무생물까지 포함한 그런 존재 자체와의 연관을 시인은 끊임없이 귀를 기울여 듣고 감각하고 그러면서 서로의 연관성을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1: 네, 그 부분이 굉장히 놀랍고도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0: 예, 시와 물질이라는 제목이 바로 그런 부분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권양원 아나운서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한국 청취자 여러분, 지금까지 나이덕 시인의 시와 물질을 함께했습니다. 저는 여우켄 시인의 인문학 산책 여우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 여국현 시인은 인문학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기쁨과 또 깊은 생각을 선사하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즐거움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전해왔습니다. 여국현 시인은 1990년 개간지 포항문학을 통해서 시인으로 등단을 했고요. 중앙대에서 영문학 박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시인과 번역가로 활동 중이신데요. 아울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들리나요 등의 두 권의 시집과 강의실 밖으로 나온 영시를 포함해서 다수의 번역서와 저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띄웁니다.

0: 조용필이었어요, 친구요. 조덕배의 나의 옛날 이야기 들으셨고요. 저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1: 시애틀 메디컬 그룹 지정 시니어를 위한 내과 전문 병원
2: 이민국 신체검사 지정 병원 리누드 김권종 내과 최첨단 환자 진료 전산 차트를 통한 정확한 진료와 치료
1: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치매, 피부 질환 등 종합 진료
2: 김권종 낭만 닥터가 가족처럼 어르신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 정성껏 개별적인 케어를 해드립니다.
1: 신속한 예약과 친절한 서비스 시니어 전문 리누드 김권정 내과 전화 425-672-8282 425-672-빨리빨리
3: 30년 노하우의 국제종합 부동산 노대현 대표와 함께 경력과 지식을 갖춘 20여 명의 전문인들이 부동산에 관해 모든 문제를 최선을 다해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체, 주택, 아파트, 호텔, 땅 등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위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믿고 찾는 국제종합부동산 대표전화 206-356-9898 206-356-9898번
4: 안녕하세요. 구두심입니다. 늘 가족을 먼저 늘 우리를 먼저 생각했던 우리 부모님. 이제는 우리가 당신의 건강을 먼저 지켜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새로워진 시애틀 메디컬 그룹.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5: 안녕하세요. ACTS 상담치료센터 프로그램 디렉터로 있는 수유김입니다. 저희 ACTS는 주정부와 카운티의 공익기금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기 쉬운 술, 마약, 도박 문제, 그리고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건강 예방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상담과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 상담 비용이 문제가 돼서 주저하시나요? 가족의 문제를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제 누구든지 비용 걱정 없이 비밀 보장이 되는 전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나 각 단체는 예약을 통해 무료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ACTS는 주정부 인가기관이며 카운티 지정 무료 상담기관입니다. 한국어 문의전화는 타코마 253-941-287 리누드 425-510-1716입니다.
0: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왔고요. 이어지는 노래는 이별이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의 몸을 지키는 가장 가까운 친구, 바로 음식이죠. 우리는 흔히 잘 먹는 것이 건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느냐일지도 모르겠어요. 요즘처럼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는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기 마련이지요. 이럴 때 우리 몸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제철 채소와 가벼운 발효 음식이지요. 특히 봄철에는 냉이나 달래, 두릅 같은 향이 있는 식재료들이 겨운에 잠들어 있던 몸의 기운을 천천히 일으켜줍니다. 또한 된장이나 김치 같은 발효 음식은 장 건강을 돕고요. 면역력을 자연스럽게 높여주는 역할을 하지요. 오래된 음식이지만 그 안에는 시간이 만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지요. 멀리 있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식탁 위에 작은 변화 하나가 100세 건강을 향하는 가장 큰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식사 한 끼라도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감사한 마음으로 드셔보실래요?

신현세와 김윤희가 불렀어요. 그대의 웃음소리뿐 들으셨습니다. 인생명언 365. 여행은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가장 잘 알려진 예방약이자 치료제이며 동시에 회복제이다 라고 데니엘 드레이크라는 사람은 말을 했습니다. 여행은 여행 자체를 즐기는 것이지 종착지가 목적이 되지는 않지요. 그래도 우리는 가끔 그 사실을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인생도 여행과 마찬가지로 설렘과 기쁨으로 채울 수 있지요. 매일 여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긋지긋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홀가분한 마음으로 여행을 한다라고 바꿔서 생각을 하는 거지요. 대단해 보이던 문제점이 해결 가능한 작은 게 되고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듯 고단했던 삶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원효대사가 해골물을 아주 맛있게 마셨듯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같은 현상도 다른 것이니까 말입니다. 삶이 고단하고 지쳤으면 여행을 가시는 것도 권해 봅니다. 돈과 시간이라는 핑계는 접어두고요. 약간의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건 모두 내려놓고 일단 시작하는 거지요. 삶은 여행이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렸다. 약간의 용기를 가지고 시작해보자 라는 말도 있습니다. 건강한 삶 그리고 행복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건강이라는 단어를 자주 말하죠. 하지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병이 없으면 건강하다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일상생활이 괜찮으면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죠. 진짜 건강은 단순히 몸의 상태만이 아니라 마음의 균형과 삶의 태도까지 포함된다라는 걸 말입니다. 아무리 몸이 튼튼해도 마음이 지쳐 있으면 세상은 무겁게 느껴지고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버겁게 다가옵니다. 반대로 몸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마음이 따뜻하고 안정돼 있으면 하루는 의외로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는 건강한 삶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거 아닐까요? 잘 먹고 잘 자고 운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멀리 있는 큰 성공이나 거창한 목표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순간 속에도 숨어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차 한 잔,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 또 오랜만에 건네보는 안부 문자,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우리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지요. 우리는 종종 언제 행복해질까라고 묻지만 사실 행복은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느리게 걸어도 괜찮고 남보다 조금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멈추지 않고 나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느끼는 건 빠르게 사는 삶보다 깊게 사는 삶이 더 오래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조급함은 시간을 줄이는 것 같지만 오히려 마음의 여유를 빼앗지요. 그래서 건강한 삶은 때로는 멈출 줄 아는 용기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내 몸의 신호를 듣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는 시간, 그 짧은 시간이 우리 인생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행복한 인생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숨쉬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지요. 중요한 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애청자 여러분의 오늘이 크고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작은 미소 하나, 작은 감사 하나로 조용히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건강한 삶, 행복한 노년, 지금은 100세 시대 1부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강한 삶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 속 작은 습관과 또 마음가짐에 있다는 것, 그리고 행복한 인생 역시 거창한 무엇이 아니라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라는 이야기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바쁜 하루 속에도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고 우리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시간,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에 위로와 또 여유로 남기를 바라고요. 저는 잠시 2부에서 돌아오겠는데요. 1부 끝곡으로 흐릅니다. 사랑과 평화가 부릅니다. 다 같이 웃어봐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한 삶, 행복한 노년, 지금은 100세 시대 2부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나면 하루도 조금은 다른 얼굴로 달아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생각도 정리되고요. 마음도 한결 부드러워지는 시간입니다. 2부에서는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정보, 또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지혜들을요, 가까이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돌보는 작은 습관부터 마음을 가볍게 하는 생각 하나까지 오늘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하루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건강한 삶, 행복한 노년, 지금은 100세 시대 2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부 첫 곡이었어요. 서유석이 불렀습니다. 구름나그네 들으셨고요. 저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0: 올바른 방법을 찾으면 당신의 값진 노력에 성공이 더해집니다. 서부 워싱턴주의 유일한 한국어 라디오 방송. 광고주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마음을 전하는 방송, 희망을 전하는 방송. 라디오 한국 문의전화 253-815-1212.
1: 격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 여러분의 일터는 안녕하신가요? 말씀과 회복이 있는 제3차 미주 서부 KCBMC 시애틀 대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월 7일부터 4일간 페드로웨이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를 모시고 일터 사역의 성경적 해답을 모색합니다. 대회 이후 진행되는 알래스커버 캐나다 투어로 대자연 속 특별한 쉼도 누리세요. 일어나 변화를 주도하라. 2026년 5월 시애틀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전화 미주서부 총연합 오윤호 회장 206-769-4141 최명희 시애틀 지회장 206-27-0700.
2: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2: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3: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2: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3: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영어가 뭐길래. 라디오 한국에서는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가 서툴러 생긴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공모합니다. 오는 5월 31일까지 라디오 한국으로 보내주신 글을 심사를 통해 1등 상금 300불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2등 상금 200불 역시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3등 상금 100불 퓨알랍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 가작 두 명에게는 각각 상금 50불을 역시 퓨얼랍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으로 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웃지 못할 이야기, 영어가 뭐길래. 보내실 곳은 info@radiohanguk.com이나 31919 First Avenue South, Suite No. 205, Federal Way, Washington 98003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253-815-1212. 이 행사는 타코마 먹자 코리안 바베큐 협찬입니다.
5: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1: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5: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듀럭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꼬투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주물러,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1: 워싱턴 최고의 무한 리필 페드로웨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아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꼭 해야 한다라고 믿어왔던 것들 말고요. 오히려 그동안 전혀 하지 않았던 작은 변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건강을 이야기할 때 운동이나 식단이나 수면 같은 것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니까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특별한 걸 한 게 없는데 오히려 몸이 좋아졌다라고요.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무언가를 더 해서가 아니라 하지 않던 것을 조금 멈췄기 때문인 경우가 참 많지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끊임없이 채우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정보도 관계도 또 해야 할 일도 계속 쌓여만 갑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워낼 줄 아는 시간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시간을 조금만 견디면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숨이 느려지고 어깨가 내려가고 머릿속이 가벼워지지요. 그 짧은 멈춤이 우리 몸과 마음에 생각보다 큰 숨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더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덜 하는 것이 더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조용한 시간이 주는 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주는 회복력,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조금 특별한 건강 이야기입니다.

이재성이었어요. 기타 하나, 동전 한 입, 나훈아였지요. 갈무리 함께 들으셨습니다. 노년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분들은 조용함, 또 어떤 분들은 외로움, 또 어떤 분들은 여유와 평온을 떠올리지요. 하지만 실제로 노년의 삶은 한 가지 색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깊고 다양한 시간입니다. 젊은 날에는 앞만 보고 달렸다면 노년의 시간은 뒤를 돌아보고 옆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를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지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씩 마음에 들어옵니다. 아침 햇살, 느리게 흐르는 시간, 또 작은 인사 한마디까지도 예전과는 다르지요. 노년은 단순히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가 아니라 삶의 속도가 바뀌는 시간 아닐까요? 빠르게 달리던 길에서 벗어나서 주위를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건강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노년의 건강은 단지 몸이 튼튼한 것만은 의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몸이 조금 느려라도 마음이 편안하고 관계가 따뜻하고 하루가 고요하게 유지될 수 있다면 그 또한 충분한 건강한 삶이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잃어버리는 게 많아진다라고요. 하지만 또 다른 시선으로 보면 불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는 시간이기도 하지요. 비교나 욕심이나 조급함 이런 것들이 조금씩 옅어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넓어지고 깊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감사와 이해 그리고 여유가 들어옵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 더 얻느냐가 아니라 지금 있는 삶을 얼마나 따뜻하게 바라보느냐. 작은 일상 하나가 소중해지고요. 오랜 기억 하나가 위로가 되고요. 오래된 사람이 더없이 귀하게 느껴지는 시간. 그것이 노년이 가진 아름다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 그 길을 걷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의 노년 이야기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0: 이명웅이 불렀습니다. 온기 들으셨고요. 저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1: 지난번에 보험 받기셨다더니 어때요?
2: 세상에, 내가 모르는 혜택이 엄청 많더라고요. 나는 안경만 되는 줄 알았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치과 치료도 된다길래 새로 가입했죠.
1: 아니, 어떤 보험이길래 그래요?
2: 이형이 보험이요. 아이고, 치과 치료했더니 이제 살 것 같네.
0: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파트 A, B를 갖고 계시면 연방정부와 계약된 보험회사 이영희 보험에게 연락하세요. 다른 이들에게서 쉽게 볼 수 없는 편안함이 이영희에겐 1% 더 있습니다. 이영희 보험 206-407-8478.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관리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때입니다. 환자의 건강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메디케어 전문병원 준핵과. 준핵과는 세틀 한인들의 건강 지킴으로 3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준핵과에서는 시니어 어른들의 전문 의료원으로 새로운 내과 전문의들을 모시고 앞으로 30년을 힘차게 달려나갈 것입니다. 이제 부모님들의 건강은 준핵과에게 맡겨주십시오. 준핵과는 리뉴드 플라자에 있습니다. 전화 425-743-7000번.

고객의 기쁨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고 만나면 가족처럼 반갑게 인사하는 다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객이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보람을 찾는 사람들. H마트 전 직원의 마음가짐입니다. H마트

행복 시크릿. 행복 중에서 제일 가는 행복은 바로 자유다.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을 바라며 자신의 의지대로 행한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로 유명한 철학자 루소. 그는 가난한 시계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보냈지만 독학으로 학문을 연마해서요 당대 최고의 사상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유가 행복의 제1요건이라고 역설했는데요. 자연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은 인간 본성을 회복해서 자유를 되찾으라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자연의 근본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연은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 우리를 속이는 것은 항상 우리 자신이다. 루소는 자유를 되찾아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면의 욕망을 줄여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욕망은 우리를 자꾸 끌고 간다. 도달할 수 없는 곳으로 끌고 간다. 우리의 불행은 바로 거기에 있다. 욕망을 줄여야 마음

하도록 자유를 줘야 한다. 어른은 나약한 아이에게 안내자로 그쳐야지 어린이의 천성 개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에밀에 담긴 루소의 생각을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근본 교육 사상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성장하는 자녀에게서 자유를 빼앗아서 행복한 삶을 방해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요. 루소는 20살 때 어머니처럼 따랐던 바람 부인과 또 사르메트 계곡에서 보낸 시절이 생애 가장 행복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아름다운 자연이었고 그가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던 게지요.

옛날 이야기 고사에서 유래한 한자성어로 짧은 말 속에 교훈이나 지혜, 역사적 일화를 담고 있는 표현으로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고사성어는 각주구검, 새끼갓, 배주, 찾을구, 칼검, 배 표시를 새겨놓고 칼을 찾는다. 어리석고 미련해서 융통성이 없음을 비유하거나 세상이 변한 것을 모르고 구습에 얽매인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유래는요, 초나라 사람 중에 나룻배를 타고 장강을 건너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배전에서 서성거리다가 실수로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강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곧바로 칼이 떨어진 자리를 배에 표시해 놓고서요. 이곳이 내 칼이 떨어진 곳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배가 언덕에 도달하자 그는 즉시 표시해 둔 곳을 따라 물속에 들어가서 칼을 찾았지만 허사였죠. 구경하던 사람들은 움직이는 배에 표시해서 칼을 찾는다 라고 하면서 그의 어리석음을 비웃었다 라고 합니다.

송창식이었어요. 왜 불러 함께 하셨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어떠면 사랑을 다시 배우는 시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는데요.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대신 더 자주 하는 말은 약 챙겼어, 춥지 않아, 밥 먹었어 같은 말입니다. 겉으로 보면 식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랑의 형태가 바뀐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젊을 때 사랑이 불꽃이라면 노년의 사랑은 온기에 가깝습니다. 곁에 있으면 오래도록 따뜻한 것, 바로 그런 온기 말이지요. 노년의 사랑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바뀌는 것이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더 이상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불편함을 먼저 알아차리고 서로의 침묵을 이해하게 되지요. 또 불꽃처럼 타오르는 감정이 아니더라도 노년의 사랑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매일 꽃을 주고 받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아프면 먼저 걱정하고 또 조금 늦게 들어오면 기다려주고 말하지 않아도 하루의 기분을 알아채는 마음, 그것이 오래된 사랑의 힘인 것 같아요. 사랑은 처음에 시작되지만 노년에는 완성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끌림이었다면 나중에는 함께 있음이 되는 것, 그리고 그 함께 있음 속에는 수많은 말보다 더 깊은 이해가 담겨 있겠지요. 오늘 우리가 나눈 노년의 사랑 이야기는 누군가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아온 모든 관계 속에 조용히 숨어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살아있지요. 다만 예전처럼 크게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오래된 자리에서 우리의 사랑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덧 건강한 삶, 행복한 노년, 지금은 100세 시대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건강은 무엇을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조금 덜 하고 조금 느리게 살아가는 것에서 지켜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노년의 사랑은 화려한 표현보다 오랜 시간 쌓아온 이해와 배려 속에 조용히 살아있다는 것도 함께 느껴보았습니다. 삶은 멀리 있는 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길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시간이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이제 끝곡으로 흐릅니다. 안부 들으시면서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박희옥이었습니다.

0: 라디오한국닷컴으로 듣는 라디오 한국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14.50 KSUH Puyallup and 12.30 KWYZ Everett. Korean Broadcasting Federal Way.

0: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1: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0: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듀럭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꼬투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주물럭,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잇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0: 성경을 다시 듣는 시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겨온 말씀과 기도의 목회자입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5월 3일 주일 오전 11시 15분, 저녁 7시 30분, 월화는 저녁 7시 30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고객의 기쁨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고 만나면 가족처럼 반갑게 인사하는 다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객이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보람을 찾는 사람들. H마트 전 직원의 마음가짐입니다. H마트

워싱턴 최고 둘이 만났습니다. 무한리필로 워싱턴 최고 우블링, 한식 맛집으로 워싱턴 최고 조선갈비, 이 두 곳이 하나가 됐습니다. 골프 라운드 끝내고 동반자들이랑 제대로 먹고 싶은 날, 가족들 데리고 특별히 외식하고 싶은 주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기억에 남는 저녁을 원하는 날, 타코마 우블링으로 오세요. 지금까지 페더럴웨이 조선까지 가셔야 드시던 그 메뉴, 이제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All you can eat 무한리필에 조선의 손맛이 들어간 메뉴까지, 워싱턴 최고의 두 브랜드를 한 번에, 우블링

0: 시니어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김관종 내과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1450 KSUH Pyeongchang and 1230 KWYZ Everett Korean Broadcasting Federal Way.

0: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1: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0: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듀럭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포트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중문어,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잇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1: 워싱턴 최고의 무한 리필 페더웨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Are you?

0: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겨온 말씀과 기도의 목회자입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5월 3일 주일 오전 11시 15분, 저녁 7시 30분, 월화는 저녁 7시 30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고객의 기쁨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고 만나면 가족처럼 반갑게 인사하는 다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객이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보람을 찾는 사람들. H마트 전 직원의 마음가짐입니다. H마트

0: 유튜브로 보는 라디오 한국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1450 KSUH Pyeongchang and 1230 KWYZ Everett. Korean Broadcasting Federal Way.
2: 같은 동네 살아도 자주 만나지 못하는 이웃사촌. 일주일간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쇼핑하고 이웃끼리 정을 나누는 곳. 서로 안부를 물으며 정답게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곳. H마트가 여러분의 사랑방이 되겠습니다. H마트.

0: 요즘 우리는 안녕하세요. 박기옥입니다. 요즘 우리는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어떤 일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시지요. 박기옥이 진행하는 요즘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 보내드리는 요즘 우리는 오늘은요 상공회의소에 우리 오명규 회장님 또 헤이든 황 사무총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네, 우선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우리 오명규 회장님은 많이들 뵈서 알고 계시겠지만 네. 헤이든 황 사무총장님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각각 개인 소개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우리 회장님.
1: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36대 회장 역할을 맡고 있는 오명규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36대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을 맡게 된 헤이든 황이라고 합니다.
0: 아유, 반갑습니다. 제가 사무총장님이 딱 들어오시면서 딱 느낌이 아 우리 회장님이 능력이 있으시다. 요즘 뭐 어디나 젊은 층 유입하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이렇게 젊은 사무총장님을 어떻게 만나서 상공회의소 사무총장으로 임명하게 되셨어요?
1: 뭐 제가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뭐 인복이라고 할까요? 네. 그리고 이제 전임이셨던 우리 은철 회장님하고 같이 지난 2년 동안 전기수에서 또 상공회의소를 위해서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과정에 우리 이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 뭐 자영업 하시는 사업가들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는 과정에 우리 이제 헤든 황 사무총장님을 만나게 됐고 그러면서 나름 그 커뮤니티를 위한 그런 이제 봉사하는 마음 그리고 다양한 경험 뭐 사업하면서 있었던 일들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으면서 우리 상공회의소에 이런 분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을 때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함께 좀 좋은 일들을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같이 일하게 됐습니다.
0: 그러셨군요. 네네. 아니 사무총장님 사실 상공회의소가 역사가 깊고 전통이 있는 협회라
2: 그렇죠.
0: 이미 그 선배님들 뭐 회장님 이사장님들이 이미 다 세력이 구축이 돼 있는데 아니 어떻게 여기 딱 응답을 하셨어요?
2: 저도 한 명의 소상공인으로서 이제 상공회의소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사실 뭐 말씀하셨듯이 이제 좀 여기서 오래 계신 분들 위주로 이제 많이 이제 진행이 됐어서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많이 모르시는 분들 많고 사실 저도 이게 들어는 봤지만 되게 잘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또 어떻게 우연찮은 기회로 이제 행사도 참여하게 되고 여기서 조금 알게 되면서 이제 전태 회장님이 은지연 회장님 계실 때부터 이게 조금 인연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그냥 약간 참여 위주로 살짝 있다가 오 회장님 되시면서 이제 조금
0: 그러셨군요. 예,
2: 어프로치를 하셔갖고
0: 살짝의 발을 담그는 게 바로
2: 그렇죠. 그렇게 돼버렸죠.
0: 그러셨네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은지연 회장님이나 또 우리 오명규 회장님은 다들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 네. 헤이든 황님께서는 오늘 처음이신 것 같아요. 잠깐
2: 네,
0: 화면 보시고 인사 좀 드려주시겠어요?
2: 안녕하십니까.
0: 네, 바로 이분이십니다. 지금 뭐 놀고 계시는 분은 아니시죠?
2: 그렇습니다. 뭐 저도 이제 나름 소상공인으로서 워싱턴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사업도 하고 일을 하고 있다가 뭐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거를
0: 네, 말씀하셔도 돼요. 네.
2: 드리면 이제 저는 이제 이리온이라는 회사에서 한국에 있는 회사들 특히 K뷰티나 K엔터테인먼트 쪽을 이제 미국으로 이제 수입을 해서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회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를 시작한 지는 이제 1년 정도 됐고, 이제 그거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여기서 요식업도 제가 이제 한 10년 그러네요. 정도 하고 있어서.
0: 바쁘신 분이 또 이렇게 상공회의소에서 어떤 또 기대감으로 또 어떤 뭐 좀 봉사의 마음도 있겠지만, 내가 여기 그렇습니다. 와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나름대로 계획도 있으실 줄로 압니다. 정말 이렇게 회장님, 지금 이 사무총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상공회의소에 네. 꼭 필요하신 분이 아닌가.
1: 아, 그럼요.
0: 그런 생각이
1: 네네.
0: 듭니다.
1: 네, 맞습니다.
0: 요즘 상공회의소도 많은 일들을 하고 한국과 연관해서 많은 사업을 하는데 우리 사무총장님의 그 노하우가 많이 도움이 될 줄 압니다.
1: 아, 네. 그렇게 기대가 큽니다, 저도.
0: 근데 회장님,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려움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네. 많은 이슈가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어떠세요? 우리 회장님께서는 이제 뭐 그동안 상공회의소에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 역대에 비해서 지금 가장 그 최대 이슈라고 하면 어떤 거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1: 지금 이제 뭐 2026년 뭐 현재를 생각해 보면 이제 워싱턴주의 소상공인들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금융에 관련된 뭐 경제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지만 특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 뭐 금융 환경의 변화라든지
0: 그쵸.
1: 뭐 비용 부담의 증가라든지 뭐 그다음에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회라든지 뭐 이런 이제 크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금융 환경 변화와 규제에 대한 어찌 보면 이제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우리가 갖느냐 하는 게 좀 많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네요. 네. 말씀을 하시니까 예전에는 아메리칸 드림이다라고 해서 미국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영주권으로도 스몰 비즈니스론을 받아서 꿈을 네. 이룰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지금 막힌다는
1: 그렇죠.
0: 거잖아요.
1: 네.
0: 그러면 금융계나 또 많은 면에서 상공회의소의 역할도 더 많아지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듭니다. 대처 방법은 있으신가요?
1: 아유, 뭐 저 대처 방법이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제가 뭐 그런 역량은 없고 다만 이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진행해 오고 또 계속 하려고 하는 건 이런 상황 속에. 뭐 SBA가 가지고 있는 정책의 변화는 우리가 막기는 어렵지만 이제 그런 흐름 속에 기존에 저희 상공회의소와 같이 또 네트워크를 하시는 그리고 또 우리 이사로 함께 하시는 이런 분들 전문성을 활용해서 그분들의 금융 노하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일반인들에게 정보와 방법과 뭐 기회와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릴까 하는 걸 고민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일반인들이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공회의소의 전문성을 이제 우리가 좀 본받을 수도 있고 상공회의소에서 같이 힘을 합한다면 좀 좋은 시너지가 나지 네.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 2026년 한 해 동안요. 한국에 요즘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유행처럼 번지는 게 바로 스타트업이잖아요.
1: 네. 네,
0: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그 여러 가지 뭐 그런 그 지원하는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라고 들었거든요.
1: 네.
0: 한국 스타트업하고 워싱턴주 현지 기업 간의 협업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왜 그 협업이 중요한지 설명해 주시고요.
1: 네.
0: 사례가 있다면 또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뭐 이제 시애틀은 사실 우리가 이제 아마존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보잉, 구글 뭐 여러 가지 이제 대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테크 기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혁신적인 도시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속에서 한국의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이제 뛰어난 기술들이 한국에서만 머물지 않고 여기 미국에 있는 이제 인프라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0: 그러네요. 어떠세요? 이 질문을 제가 헤이든 황 사무총장님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한국하고 이곳하고 연결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1년 되셨다고 하는데
2: 네네.
0: 어떠신가요?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또 우리 헤이든 황 사무총장님의 사업 비전하고 맞으십니까?
2: 이게 또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 상공에 들어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제가 그냥 로컬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할 때는 뭐 저는 이제 메디컬 디바이스 비즈니스도 했었고 뭐 지금 뭐 요식업도 사실 10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의미가. 근데 이거조차도 요새 이제 또 저희가 이제 멘토 멘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소상공인들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사실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상공에서 이제 저희 홈페이지 리뉴얼 중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 홈페이지가 그 전에는 사실 그냥 상공에 대해서 소개만 했다면 지금은 이제 모든 분들이 들어오셔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리뉴얼을 하고 있어서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저도 이번에 지원했지만. 뭐 정부 쪽이나 뭐 주정부 지원 아니면 여기 로컬의 어떤 협회에서 그랜트를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게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멘토 멘티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게시를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거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리온에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하는 것 같은 경우도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몰랐던 그리고 이제 저희 뭐 영사 총영 그 시애틀 총영사관과 또 연계해서도 진행하는 일들이 많고 해서 이제 저희 앞으로 저희 홈페이지 들어와서 한번 보시면 그리고 저희 또 뉴스레터를 항상 주기적으로 발송을 해요. 요거를 또 이제 받아보시면 또 무료니까 받아보시면 거의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0: 그러네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개인이 하기는 어려운 것들을 이제 상공회의소에서 주체가 돼서 이제 정보를 알려드리니까 요즘은 또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은 분들이 종업원을 쓰시지를 못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로 직접 가지 않으셔도 웹사이트를 보시면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혹시 또 뭐 그 웹사이트를 보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 연락을 하셔도 또 잘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2: 맞습니다.
0: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요즘 살기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드는 게요. 초기에 이민 오신 분들은 이런 게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예전에 오신 분들은 뭐 멘팅에 헤딩한다 뭐 그렇습니다.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다 스스로 개척해서 하신 건데 이제 지금은 그 노하우들을 다 전수하시니까 지금 오시는 분은 참 편하게 상공회의소에 임원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예전에는 정보가 없어서 주로 교회에서 많이 얻고 스스로 해서 모르는 게 많았는데 참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협역이 물론 중요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듣기에는 물론 말로는 뭐 한국하고 미국하고 연결해서 협약을 한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협약을 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1: 우선은 이제 보통 우리가 실제적인 협업을 얘기를 할 때는 한국에 있는 그 좋은 기술력들 또 미국에 왔을 때 그 기술이 제휴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 그다음에 이제 뭐 연구 차원에서도 또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이런 식의 이제 네트워킹 그다음에는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제 VC들 이제 벤처 캐피탈과 연결이 돼서 뭐 투자를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 미국 시장에 저희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전역에 한 80개의 챕터들이 또 있기 때문에 워싱턴 주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출발로 해서 미국 전역에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북미 전체 시장 유통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구조들을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같이 협력을 해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한국의 그 AI 기술과 친환경 솔루션 뭐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는데 네. 현지 기업들하고 파트너십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문화도 익히고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상공회의소가 하나의 뭐 관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다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까 그 헤이든 황 사무총장님께서도 한국에 있는 K-뷰리 뭐 그 같이 여기 와서 같이 협업을 하신다라고 했는데요. 윈윈인 것 같아요. 한국에 네. 있는 기업들은 판로가 되는 거고 네네. 또 여기에 계신 분들은 또 그 바로 그 수입원이 되니까 네. 굉장히 서로 윈윈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1년 동안 하신 결과 좀 만족하십니까?
2: 아직은 저희가 사실 시딩 기간이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많이 뿌리고 저희를 알리는데 이제 조금 중점을 뒀다면 이제 지금은 이제부터는 좀 더 마케팅을 통해서 좀 더 저희도 이제 확산을 시키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상공회의소도 한국의 뭐 관악구와도 MOU를 맺고 그러니까 저희도 한국하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좀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요즘은 뭐 K자만 들어가도 맞아요. 다들 좋아한다고 해서 요즘 K푸드가 또 인기잖아요. 근데다가 또 K문학도 지금 막 그 노벨 문학상까지 맞아요. 수상하는 바람에 굉장히 네. K자 들어가면 다 좋아하시고요. 또 K-POP 지금 뭐 항상 어느 단체에서 항상 이맘때쯤 되면 꼭 K-POP 컨테스트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럴 정도로 K에 대한 그런 열풍이 굉장히 많아서요. 이번 기회 상공회의소에서도 아마 하실 일이 많지 않나 생각이 돼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상공회의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사업이 작년부터 제가 좀 이슈가 돼서 어필된 게 있었는데요. 주정부 계약을 그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은 아니 이렇게 주정부 계약을 할 수 있나 상상도 못 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나도 주정부와 계약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셨잖아요. 어떠세요? 그 우리 오명규 회장님께서 그 추진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네. 네. 그 이제 주정부 계약 사업도 물론 이제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 이제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다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한국에서 미국 시장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과 사실 여기 현지의 연관성 중에 한 가지 또 우리가 관과하지 말아야 할 거는 우리 워싱턴 주에 살고 계신 우리 동포 사회의 그 시장의 변화. 그러니까 뭐냐면 전통적인 사업의 모습에서 변화하고 있는 건 세대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 이제 1세대 분들이 오셨을 때는 사실 초기에 정착하시면서 자원이 부족했고 문화적인 적응이 또 힘들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자제분들, 자녀분들은 이제 2세, 3세 이렇게 가시면 그런 제약은 없어요. 오히려 더 풍부한 자원과 그다음에 그 인재로서의 여러 가지 그 자질들 또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무기들이 한국에 있는 좋은 기술과 결합이 되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여기서 또 다른 사업의 영역을 창업해 가시는 기회가 된다라는 생각도 사실 상공회의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결. 그런데 거기에 더 나가서 이제 주정부 계약 사업의 기회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게 제가 주정부 계약 사업을 저희 이제 커뮤니티의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나누게 되면 들을 때마다 여전히 이제 제약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제약을 느끼지 않는 다음 세대들 입장에서는 그게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알리고 더 많이 공유하고 도전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은 여전히 이제 그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정보의 전달, 공유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방식,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접근해 가느냐 하는 두 가지가 있고 세 번째로는 실제적인 사례를 만들자. 그래서 한 기업이든 뭐 세 개든 열 개든 시간에 따라서 적절한 비즈니스가 적절한 타이밍에 주정부 계약 사업을 일단 이루어내보자. 라는 것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0: 그러네요. 제가 알기로도 이미 성공 사례가 몇 가지 있는 줄 압니다.
1: 네, 있습니다.
0: 앞으로는 더 많이 있을 거죠.
1: 네, 그럼요.
0: 근데 많은 분들이 있어요. 주정부 사업을 따냈다라고 하면 난 내 것도 되나? 뭐 이렇게 하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꼭 어느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뭐 공사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시는데 공사를 한다라는가 그 외에도 뭐 물품을 납품한다든가 아니면 뭐 방금 또 우리 헤이든 황 사무총장님도 요식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지만 물품을 또 물건을 또 음식을 납품하는 수도 많이 있어서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비즈니스가 주정부에 납품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일단 상공회의소에 문의를 하시면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 네, 맞습니다.
0: 굉장히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1: 네, 맞습니다.
0: 어떻게 다양한가? 정말 제가 알기로는 뭐 푸드도 그렇고 뭐 청소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는 정말 공사, 청소 뭐 이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세요.
1: 네.
0: 근데 다양하시죠?
1: 네, 네, 그렇죠. 뭐 일단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뭐 연필 한 자루에서부터 탱크까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실제로 주정부에서 탱크를 구입하는 건 아닌지 몰라도 이제 중장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0: 그렇죠.
1: 그래서 사무용품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0: 그러니까요.
1: 기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뭐 보안, 시큐리티 이런 이제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런 서비스도 필요하고. 물품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케이터링 서비스가 필요한
0: 그쵸,
1: 경우도
0: 그쵸.
1: 있고 그리고 주정부에서 관할하는 여러 가지 기관 중에 그 식당을 가지고 있는 기관도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제 과일, 야채 이런 것도 납품을 받아야 하고 모든 것들은 그냥 내가 필요하니까 나가서 사자가 아니라
0: 그쵸.
1: 정부의 세금을 이용해서 구매하기 때문에 그 창구가 제한적이죠. 그래서 계약 사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0: 그러네요. 네. 근데 그 계약 사업이 정말 무궁무진하니까 네. 내가 하고 있는 사업도 주정부에 계약을 할 수 있는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본인이 잘 모르겠거든. 주정부에 연락하시면 또 아무래도 제약이 많으니까 상공회의소에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마침 또 우리 헤이든 황 사무총장님이 젊으시니까 네. 바로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연락처가 제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요.
0: 아, 그러시구나.
2: 네, 연락하시면 네. 돼요.
0: 근데 저는요 이렇더라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전화번호를 함부로 남발하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전화번호를 뭐 받으신다 하더라도 일단은 문자를 먼저 알려주시면 더 그 문자를 들으면서 준비 기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성실하게 답변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네네. 혹시라도 전화번호를 받으시더라도 문자로 미리 남겨주시면 결국은 더 정확한 정보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생각하는 시간을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내드리는 요즘 우리는 오늘은요 상공회의소 우리 오명규 신임 회장님 또 우리 헤이든 환 사무총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 방송은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로도 함께 방송이 되고 있어서요. 정말 상공회의소가 젊어졌다라는 걸 이 방송을 통해서도 아실 것 같습니다. 아, 앞으로 방송을 보시면서 헤이든 황 사무총장님의 역할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아니,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일단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저도 이제 오 회장님이랑 뭐 은지연 이사장님 만나 뵙게 되면서 이제 배울 것도 많다 생각을 했고 저도 이제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쪽 이런 협회에 들어오게 된 것도 이제 처음이고 이런 일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처음이라 또 너무 잘해주시니까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네. 열심히 배우고
0: 그러네요.
2: 열심히 또 배워야죠.
0: 그러네요. 이런 말이 들었어요.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은 필요 없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누구나 잘해야죠. 다 열심히 하니까 잘해야 됩니다.
2: 맞습니다.
0: 맞습니다.
2: 결과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잘해야죠.
0: 근데 이렇게 사업도 하시고 그리고 또 요식업도 하시고 또 상공회의소 일까지 하시게 되면 이제 내 일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맞습니다. 결혼하셨죠?
2: 아니요.
0: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그 많은 일을 하시는데 시간 배합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이게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싱글이라 제가 사실 뭐 시간은 그래도 개인적인 여유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이쪽 다른 일을 하는데 쓸 수 있게 되긴 했고
0: 그러네요.
2: 예.
0: 사실 뭐. 그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결혼 안 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1: 시간 배합을 잘 하시니까 네. 또 일도 잘 하시고
0: 그러네요. 네, 잘하고 그리고 또 이제 온통 신경 쓰실 일이 사업 그다음에 또 상공회의소 일이시니까 오직 잘하겠습니까? 회장님이 정말 인복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맞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 사무총장님을 우편에 두시고 또 그 은지연 전 회장님 지금은 이제 이사장님을 또 다른 편에 두시면 막강한 상공회의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또 상공회의소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와바입니다. 와바 또 엑스포 뭐 KSC 공동 참여 네. 네, 그 두 가지 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와바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사무총장님께서 한번 또 좀 말씀을 해주시고 예, 제가 KSC 관련돼서 말씀을 좀 네.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0: 우리 사무총장님 마이크를 조금 앞을 하시고 말씀해 네네. 주시면 되겠습니다.
2: 저희 와바가 이제 오는 8월 14, 15, 16 3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이전과 달라진 점은 사실 이전에는 하루 동안 이제 그쵸. 이벤트 느낌으로 갔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상공에 참여하게 된 사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와바긴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전에 참여해 본 적이 있긴 했는데 그전에는 이제 다 다른 행사들과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기도 했고 또 지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워싱턴에 계신 분들이.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크게 알리고자 요번은 3일 내내 진행을 하게 됐고요. 위치도 지금 시애틀에서 가장 그래도 상징적인 워터프론트 피어 62에서 이제 사실 거기에 관광객분들 지나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노출이 되기 굉장히 좋은 위치고 이제 한국 문화를 알리기도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위치기도 해서 저희가 이번에 거기에 힘을 좀 실어서 3일 동안 이제 B2C 행사도 많이 진행을 하고 B2B 행사도 같이 진행을 해요. 하게 되고
0: B2C, B2B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2: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나 미국의 이제 로컬 현지 기업들도 참여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기업 대 기업도 알리게 되지만 이제 기업 대 고객들 간에 이제 홍보 및 한국을 알리는 그런 거에 좀 더 중점을 둬서 이번에 한국에서도 저희가 이제 뭐 지자체나 뭐 중소기업들과 연계를 해서 이제 많이 모셔올 거예요. 모셔와서 그러네요. 굉장히 하고, 그러니까 LA 같은 경우는 사실 한인타운이 크니까 굉장히 큰 행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한인 축제도 엄청 크게 하고, 근데 아직 워싱턴에서는 그게 없어서 이제 저희가 와바를 이제 좀 독보적인 한인 행사로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이라 이번이 어떻게 보면 첫 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있었던 거와 좀 이제 탈바꿈을 해서 이번에 좀 크게 한국과도 연계되고 이제 로컬 기업들과도 연결되고 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또 바람이 있습니다.
0: 3일 동안 하시려고 하면 준비가 많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2: 엄청 필요해요.
0: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준비된 행사에 가서 숟가락만 얹으면 되지만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그 수고가 그 와바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딱 언뜻 드는 생각이 한국에서도 많이 오신다 하니까 어머 샘플이 많겠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네,
1: 뭐 꼭 오세요.
2: 네, 네. 뷰티 샘플 이런 거나 뭐 다른 샘플들 많은데 저희 음식 쪽도 많이 저희가 좀 힘을 실을 예정이라 한국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 여기서 잘 못 보셨던 제품들도 보실 수 있고 또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또 한국에서 아티스트들을 조금 초빙을 해서 그래도 조금 큰 행사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 그래도 좀 아시는 분들을 좀
0: 말만 들어도 정말 벅차기는 한데요.
2: 노력 중입니다.
0: 돈도 좀 빵빵하게 많이 들겠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2: 그래서 요즘 스폰서십도 받고 있습니다.
0: 그러네요. 아니 근데요 이게 뭐 여기 시애틀에 행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와바는 뭐 먼저 대표적으로 3일 동안이나 한다니까. 그렇지만 뭐 잘 자는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요. 와, 어디에 얼만큼 도네이션 해야 되는지 저희들도 주머니 털립니다.
2: 맞습니다.
0: 그런데도 좀 의미 있는 행사니까 많은 분들이 가시면 좋겠다 싶고요. 가족 나들이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가보니까 뭐 정말 가족들이 와서 즐길 때가 맞아요. 많이 있고요.
1: 네.
0: 일단 그 동네가 좀 힐링 장소가 되더라고요.
1: 네, 네.
2: 금토일이니까 갑자기 주말이에요. 그래서 또 여름이라 날씨도 좋을 거고 그냥 나들이 나오신다고 생각하고
0: 그러니까요.
2: 정말 숟갈만 얹으시면 돼요.
0: 그러네요.
1: 숟가락도 저희가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냥 오세요.
2: 그냥 그래요. 오시면 됩니다.
0: 가면은 이제 뭐 샘플도 많을 테니까 네네. 뭐 본전은 빠지겠네요.
1: 네, 그럼요.
0: 그런데 교통편이 요즘은 또 이제 자가로 가시는 것보다는 그 트랜스 이용하시면 될 거고 또 버스편도 많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주로 차를 가지고 가시게 되면 한계가 많으니까 대중교통을 좀 이용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1: 네.
0: 3일 동안이라 하신다고 하니까 그중에 하루는 가셔서 좀 즐기시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1: 네.
0: 요즘 또 그 이제 올림픽 기간이 또 지나서 이제 8월 달이니까
1: 월드컵이 지나고 나면 네, 그렇죠.
0: 많은
1: 네.
0: 분들께서도 이제 그쪽을 다 다녀오시면 지리도 좀 많이 아실 것 같고
1: 네.
0: 아무쪼록 정말 모처럼 맘 잡고 하시는데 우리 또 젊은 분 또 열정을 통해서 하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관세 문제랑 이런 것들도 참 많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네. 네.
0: 그러네요. 오늘 보내드리는 요즘 우리는 오늘은요. 상공회의사 우리 오명규 회장님 또 헤이든 황 사무총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게 뭐 와바나 또 다른 거 KSC 공동 참여 이런 거 그러면 와바는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들었고
1: 네.
0: 그다음에 KSC 공동 참여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1: 그 K 스타트업 데모데이 인 시애틀이라고 작년 11월에
0: 그쵸.
1: 저희가 그 제주도동포청하고 또 이제 KSC하고 총영사관 같이 해서 창발까지 해서 한국에서 한 8개의 그쵸. 업체들이 선정이 돼서 시애틀에 이제 나오신 적이 있어요.
0: 그렇죠. 기억이 납니다. 네.
1: 예, 그 사업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우선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우수한 기업들, 스타트업들이 미국 시장에 소개가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이제 그 일을 이번에 계속 이어서 저희 이제 상공회의소와 또 KC가 함께 일을 좀 더 진행해보자 라고 해서 준비하고 있는 일이고요. 뭐 그 부분은 이제 또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스타트업을 어떻게 우리가 더 육성하고 또 지원하고 함께 할 거냐. 근데 그게 이제 한국에서 오는 스타트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현지에서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테크 기업에 계시다가 이제 좀 나오셔서 본인의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시애틀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기반을 좀 닦고 본인들의 기술과 실력을 제대로 사업과 연결시켜서 성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여기에도 우리 상공회의소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연관지어서 함께 스타트업들을 좀 육성하는데 일조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0: 스타트업이라는 게 당장 눈에 결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어떤 경우에는 뭐 평생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네. 단기간에 이루어지는데 요즘 뭐 스타트업에 한국에서도요 농업 기술에도 그게 뭐 적용을 시켜서 네. 많은 분야에서 스타트업이 많이들 지금 뭐 활발하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회장님께서 그 스타트업에 관심을 가지고 상공회의에서도 보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어떤 관심을 어떻게 가지시는지 구체적인 것도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을 창업을 한다라는 자체도 힘들지만 창업을 해도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뻗어나갈 것인가 아니면 마켓도 필요하잖아요. 마켓도 네. 필요하고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스폰서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상공회의소에서 관심만 가지실 게 아니라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액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1: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특히나 이제 워싱턴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가장 최근에 핫한 AI 솔루션, AI 기술에 관련된 부분 하나 있고 또 그것이 친환경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기술력. 요 두 가지가 워싱턴 주에서는 가장 좀 관심을 끄는 특히나 스타트업 중에서도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AI 기술 선도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 또 여기 미국에 시애틀에 또 있고요. 그다음에 주 정부에서는 여전히 이제 친환경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가지고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해서 저희는 지금 여기 미국 현지에 있는 스타트업들 준비하고 있는 분들과 계속 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논의하려고 하고 그런 일들은 저희가 매월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면서 그 타운홀 미팅에서도 끊임없이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같이 공유하고 또 정보를 교환하고 흐름을 알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과 별도로 이제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의 별도의 이제 그룹을 가지고 거기서 집중적으로 좀 더 정보를 교환하면서 실질적으로 해낼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그런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사실은 이제 스타트업들에게는 그 투자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엔젤 그렇죠.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중요하죠. 이제 같이 함께 모여서 그 엔젤 투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모색해 보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네트워크들을 구성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들어오시는 이제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도 같이 연계해서 그런 기술들을 함께 공유하고 또 시장을 한번 확인하는 뭐 이런 이제 일들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타트업 데모데이라든지 또 그거 이외에도 또 다른 그 스타트업들이 소개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또 나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네요. 네. 아, 상공회의소에서는 이제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저는 그 타운홀 미팅이라는 거에 많은 분들의 참여도는 어떠십니까?
1: 지금 타운홀 미팅은 이제 지난해에 10회, 2월부터 11월까지 그리고 금년에도 이제 2월에 또 시작을 해서 2월, 3월 진행하고 이제 4월 11일 다음 주 토요일에 그러니까 4월 11일 토요일에 진행하게 되거든요.
0: 근데 그 5월 달에는 언제쯤 진행하실까요?
1: 5월 달에도 둘째 주 토요일,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전에 그러니까 제가 진행합니다.
0: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날에 이제 네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됐고요. 네. 사실은 이 방송은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현재 생방송으로 방송이 되지만 이 방송이 라디오로 이제 소개될 때는 이제 4월 11일이 지났기 때문에요. 이제 매달 둘째 주 토요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시간에는 별로 틀리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타운홀 미팅 준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실지 모르잖아요.
1: 타운홀 미팅은 저희가 이제 그 보통 평균적으로 한 15명에서 20명 안팎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작으면서도 알찬 정도. 그래서 충분히 본인의 이야기, 본인의 생각을 나눌 수도 있고, 그냥 앉아있다 가신다기보다는 일정 정도 같이 참여하시지만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진행은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 25분 정도 이렇게 나눌 수 있게 각각 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서로가 의견 교환 혹은 뭐 질의응답,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현장에 오신 분들이 나름 가지고 계신 그쵸, 어떤 내용을 또 그쵸. 제안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 또 의견도 교환하고 질의응답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커피 한잔 하시고 도넛 드시고 베이글 드시면서 예, 할 수 네.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0: 상공에서

0: 스타트업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지금 스타트업이라고 얘기하실 때는 어떤 거를 주로 생각이 드세요? 회사들이?
1: 저는요, 제 들은 얘기가 이제 스타트업을 한다라고 하면, 제 한국에서도 보면은요, 왜 농사도 이제는 직접 가서 씨 뿌리고 물 주고 이러진 않더라고요. 이제 컴퓨터로 뭐다 시스템을 해놔가지고, 아, 여기, 그러니까 고랑이 하나, 둘, 뭐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럼, 아, 이쪽에 지금 물을 줘야 된다라고 하면, 시스템에 알려주면, 스위치를 딱 누르면 그 위에 돼 있는 데서 물이 쫙 나가요. 그것도 일종의 스타트업일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한국에서 관련된 거고, 여기서는 이제 말하자면, 뭐 우리가 알렉사 요즘 많이 쓰다가 요즘은 그 챗GPT 많이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는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테크 타운이니까 그런 쪽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제가 아는 분들도 IT에서 일을 하시다가 AI 관계로 이제 레이업을 당하셔서 이제 그 자본으로 스타트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마 그분들도 IT 계통의 스타트업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헤이든 황 사무총장님께서는 이제 K푸드로.
0: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여쭤본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시면은 보통 저희가 테크타운이긴 하지만 테크 쪽으로가 많이 이제 생각을 하세요. 근데 굉장히 많은
1: 그쵸,
0: 종류의
1: 그쵸.
0: 스타트업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뭐 엔터가 될 수도 있고 무역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 스타트업이라고 흔히 생각하시는 게 테크 쪽이라 이제 그쪽이 아니면은 이제 좀 많이 생각을 안 하시는 분이 많아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 외에 그 모든 분야가 열려
1: 그쵸,
0: 있다. 그래서 이제
1: 그쵸.
0: 이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알려드리고자 이제 이런 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최근에 타운홀 미팅에서 이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그 카페 이제 그 소상공인 분들 중에 이제 그 프라우드를 당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나누면서 이제 사실 그분들이 저희 가게에 왔었어요.
1: 오,
0: 저도
1: 그랬구나.
0: 당할 뻔했는데 제가 그때 좀 바빠서 내보내고 그앞 커피숍에 가서 그 커피숍이 또제 지인이 하는 커피숍인데 거기서도 또 이제 900불을 털리고 이제
1: 그러셨군요.
0: 이런 거를 막고자 저희가 이제 예방도 하고 뭐 이게 사례를 알아야 그분들도 대비를 하니까 이제 이런 정보도 드리고 그러니까 꼭 테크 쪽이 아니더라도
1: 그쵸,
0: 그냥
1: 그쵸.
0: 간단한 것들 그리고 꼭 소상공인이 아니시더라도 관심이 있으시거나 이제 뭐 앞으로 또 준비를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다
1: 그쵸.
0: 오셔서 들을 수 있기
1: 그래요.
0: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1: 그러셨군요. 저는 아까 갑자기 저한테 질문을 하신 분은 처음이라 갑자기 질문을 하셔서 제가 좀 당황했는데 대답
0: 아,
1: 잘했지요.
0: 예. 잘하셨습니다.
1: 오늘 보내드리는 요즘 우리는 오늘은 상공회의에서 우리 오명규 회장님 또 헤이든 황 사무총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 순간 긴장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스타트업, 저도 사실은요, 처음에는 스타트업이 뭐 IT나, 아니, 어떻게 스타트업을 한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뭐, 무슨 뭐 개발 회사가 아니라 뭐 약을, 뭐 치매약을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스타트업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했었는데요. 관심을 가지니까 여러 분야가 있긴
0: 맞아요.
1: 하더라고요. 그 농사 짓는 것도 뿐만이 아니라, 왜 한국에서 그러니까 뭐, 가축을 기르잖아요. 뭐, 닭을 키운다든가 이럴 때 인건비들이 너무 비싸니까 요즘은 사람을 다 쓰지 않고 기계로 하는 스타트업이 유행이다 소리를 제가 듣고 그때 한번 닭 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에 대한 그 개념이 좀 많이 넓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사시는 분들은 그냥 스타트업은 IT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셔서 아마도 IT뿐만이 아니라 뭐 나도 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또 드실 것 같습니다. 또 요리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요리도 저 정말 깜짝 놀란 게요. 그 휴게소 한국에 가면 그 고속버스 터미널 휴게소 있잖아요.
2: 네, 고속도로 휴게소 되게
1: 일단은 휴게소가 너무 놀랬고요. 여기 미국에서는 볼수 없는
0: 메뉴가 다양하죠.
1: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라면을 끓여주는데 기계가 끓여주잖아요. 그리고 또 마파두부, 짜장면도 기계가 만들어주는데 그게 일반 그 요리사보다 더 맛이 좋다는 거죠. 정확한 양을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뿌리니까 더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식업에도 스타트업을 할 수가 있구나 이런 좀 다양하게 좀 넓혀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지금 또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0: 것 중에 하반기에 예정된 그 K-스타트업 데모데이라고 하셨어요. 어떤 내용인지는 알것 같은데 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우선은 이제 그 엄선된 한국의 유망 스타트업들이 그 우리 현지에 있는 그 VC들이나 이제 산업 전문가들 앞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업 모델을 발표하는, 네, 그래서 실전적인 투자 유치를 할수 있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서 사실 이제 뭐 지난해 있었던 행사에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사실 우리 주정부 관계자들도 참석을 해주셨고 또 여기에 이제 현지의 VC들도 참석을 해주셨고 그래서 한뭐 핵심적인 의사결정자들까지도 오셔서 약한 60여 명의 그런 관심들을 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IR 피칭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이제 투자자와 기업 간의 그 아주 심도 깊은 1대1 미팅도 같이 하는 자리가 있었고요. 뭐그 속에서 좀더 가시적으로 뭐 이렇게 LOI라든지 뭐 어떤 내용들을 좀 가지고 있었던 뭐 이게 일부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좀더 심화되고 정례화되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면 좀더 내실 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뭐 금년에 좀 있습니다.
0: 그러네요. 특히나 이렇게 결정권이 있는 분들이 오신다라고 하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냥 뭐 보통 데모데이 한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나면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가신 분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끼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번에 상공회의소에서 하시는 데모데이에는 그 책임감 있고 확답을 줄수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기회라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여하려면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게 되는 건가요?
1: 사실 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시애틀 데모데이, K 스타트업 시애틀 데모데이인 시애틀은 여기 현지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한국에서 스타트업 하시는 기업들 중에 이제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 거기에 이제 가 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그거를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제 현지에 있는 이제 워싱턴 주에 스타트업들이 그와 같은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행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0: 그러네요. 그럼 거기서 구직도 가능하겠네요. 그죠?
1: 뭐 그런 기대도 하고 있는 거죠.
0: 네, 일단은 책임감 있는 또 책임감 있게 말해줄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오신다라고 하니까 일단 그게 흥미롭습니다. 많은 분들이 준비를 적극적으로 좀 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사실 요즘 제일 이슈가 되는 건 바로 스몰 비즈니스 론입니다. SBA 그 론, 그 거기에 대한 큰 이슈인데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금 적응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사실 제일 타격이 바로 상공회의소 분들이 아니신가 싶은데요.
2: 네, 아, 그쵸. 이제 스몰 비즈니스 론이 이제 많은 분들이 원하시고 한데 지금 이제
0: 그렇죠.
2: 힘든 상황이긴 한데 이제 그 정보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모든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리뉴얼된 홈페이지에 저희 올려드려서 정보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 지금 사실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저도
0: 그렇죠.
2: 소상공인으로서 저도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하지만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계속 정부 이 방침이 바뀌고 있어서 요거는 저희가 계속 팔로우업을 하면서 이제 최대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SBA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그랜트들이 있어요. 요번에 저희가 지금 4월 16일이 마감이었나요? 저희가 지금 또 다른 그랜트도 이제 정보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지원을 하실 수 있게, 그래서 지금 40 개 업체를 뽑아서 이제 저 요번에 그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이 있고 3 페이즈에 세 페이즈에 맞춰서 이제 그 다른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또 정책이 있어서 저희가 또 그런 걸 소개시켜드려서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 조금 더 많은 한인 그 소상공인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면 그 40개에서
0: 그러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2: 당첨되면
0: 참여
2: 좋죠.
0: 뭐를 한다라고 하면 참여율로 여기 미국
2: 맞습니다.
0: 정부에서는 인정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2: 맞아요.
0: 참여율이 저조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상공회의소에서 아무리 좋은 걸 내놔도 참여율이 저조하면 내세울 수가 없고 강력하게 주장하기가 힘드니까 상공회의소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요, 우리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면 더 힘이 커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투표나 마찬가지죠.
2: 맞죠.
0: 뭐 투표하듯이 상공회의소에 이제 참여만 해주셔도 큰 힘이 된다 생각이 되는데요. 정말 이제 그 특정인, 그러니까 시민권자들만 스몰 비즈니스로는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여기 한인사회에서도 많은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도 그 워싱턴주 한인 소상공인들의 몇백 명 정도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 체감은 어떤 정도가 될까요?
1: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SBA의 그 대출에 관계된 정책의 변화가 이제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상황인 게 보통 7A에서 영주권자를 포함한 대출이 진행됐던 부분에
0: 그쵸.
1: 이제 영주권자가 제외되는 그래서 시민권자에게만 이제 대출이 진행되는 이런 정책으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이제 대출을 신청할 때 그 체크하는 항목에 그쵸. 보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래서 lawfully resident이라고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이제 지나갔던 부분을 지금은 구별을 하겠다는 이야기인 그쵸. 거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것과 연관되어서 약 한 기존에 비해서 한 40% 정도 퍼센테이지 한 40% 정도가 감소했다. 대출 신청이. 뭐 그 얘기를 적용해 보면 그냥 그대로 적용해 보면 아마도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한 뭐 한 200여 명? 2, 300명 정도. 그러니까 이런 수치 정도가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런 정도 수치로 기존에 이제 대출 대상이 되셨던 분들이 좀 불이익을 혹은 뭐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결국은 내가 뭐 사업을 확장하거나 사업을 진행하거나 이럴 때 자금이 좀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업을 진행하실 때 그 지분 관계가 영주권자가 지분을 소유했을 때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분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사업을 어떻게 영위할 거냐 이런 게 이제 거기에 있는 거고 다만 영주권자가 그러면 대출이 전혀 안 되고 사업을 못 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SBA 관련해서만 정부 지원이기, 정부 보증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이외에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시는 거는, 영주권자분들도 여전히, 사업을 영위하실 수는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해는 좀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너무 불안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명확히 하시고, 다만, 이제 상공회의소에서는 이런 정보들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요소들은 불안해하지 말자. 그리고, 그러네요. 대책이 필요한 부분은 대안을 찾자. 이런 생각인데요. 그래서, 이제 SBA가 아니면, 그러면 그 대안은 뭐가 있을까 해서, 기존에 이제 뭐 금융기관들이나, SBA에서 보증하는 론을 랜딩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던 이제 기관에서는 그것이 아닌 별도의 어떤 이제 뭐 금융 서비스들을 또 그렇죠. 제품들을 상품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또 저희가 계속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담당자를 모시고 어떤 방법이 있을지를 뭐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든지 별도의 세미나를 통해서든지 준비하고 진행하니까 같이 한번 오셔서 또 본인의 상황도 한번 나눠주시고 같이 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가 한편으로는요 그런 목소리들이 자꾸 모여야 그 목소리를 저희가 가지고 뭐 여러 의회든 정치하시는 분들 또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에게 그 목소리를 또 저희가 전달하고 대변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맞습니다. 목소리를 내주지 않으시면
0: 그쵸.
1: 저희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그러더라 뭐 이렇게 남 얘기하는 것처럼 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얘기를 하려면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들려주시고 또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그러네요. 올해 또 마침 또 선거가 있잖아요.
1: 네네.
0: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바로 유권자의 표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방금 회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좀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단지 그 SBA 론만 안 된다는 거지 다른 렌더들을 통해서 약간 좀 뭐 이자율이 좀 차이는 있겠지만 다른 렌더들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렌더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1: 네.
0: 단지 불이익이다라고 하면 이자율의 차이겠죠.
1: 그럴 수 있죠. 네.
0: 네, 그러니까 너무 불안에 떠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상공에서 타운홀 미팅에서 많은 정보들이 오가니까 매달 두 번째 토요일입니다. 네. 매달 두 번째 토요일 날에 이제 가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그런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나 아니면 이 상공회의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구체적으로 뭐 소개를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 뭐 제가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방금 우리 사무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이제 그 카드 결제 사기를 당하신 분들에 대한 맞아요. 이야기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을 다른 분에게 알려서 해결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사기 피해를 사전에 경각심을 더 가짐으로 해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나도 모르게 당할 수 있는 피해를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뭐 그런 요소도 사실 거기에 있었고요. 그 이외에도 뭐 다양한 정보를 교환함으로 해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업의 어떤 아이디어 뭐 요즘은 이제 SNS를 통한 소셜 미디어를 통한 이제 뭐 다양한 디지털 마케팅의 요소들도 있고 또 신규 트렌드가 어떤 게 있는지 또 AI 기술은 어디까지 왔는지 뭐 이런 정보들 뭐부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먼저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경험담을 해주심으로 해서 아 이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이 나만 겪는 건 아니구나라는 어떤 이제 가이드.
0: 그러네요.
1: 또는 안심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고요.
0: 동질성을 좀 느끼시게 되면 좀 위로가 좀 되지 않을까.
1: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하면 굉장히 큰 고민인데
0: 그치?
1: 나누면
0: 맞습니다.
1: 네, 그런 부분들도 많이 줄어드니까.
0: 사실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혼자 하면 일도 되고 피곤하고 그렇지만 같이 하면 성취감도 되고 그리고 또 즐거움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카드 그 사기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또 이렇게 가짜 돈도 많이 있다라고 해요. 그런 것들을 서로 경각심을 가지고 한다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참여하면서 받는 도움이 참 많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공유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요즘 도둑들도 많이 들어서 물건들이 많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례들도 함께 좀 의논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그 사무총장님께서도 지금 요식업을 하시면서 이렇다 그래요. 사람들이 착 보면, 아, 저 사람은 좀, 그렇겠구나라고 좀 느낀다라고 하는데 그건 맞습니까? 이 행동을 보면 좀 안다라고들 그러시더라고요.
2: 그렇죠. 저도 이제 뭐, 페러웨이에서도 식당을 지금 거의 이제 8년, 9년 하고 있고.
0: 그러시구나요.
2: 네. 그리고 뭐 시애틀에서도 사실 지금 2년 정도 이제 하다가 시애틀 거는 그 파이널 스퀘어 딱 그 경기장 앞에 서 있었는데 사실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분들 많고 이 동네가 안 좋다 보니까 뭐 유리창도 깨지고
0: 그러니까요.
2: 뭐 도둑도 네. 들고 그러니까요. 하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그 시애틀 요즘에 경찰 분들을 불러도 잘 오지는 않아요. 사실 다치지 않으면 다치거나 누가 죽지 않으면
0: 그쵸,
2: 오지 않는 상황이라
0: 그쵸.
2: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공유하시면서 페러웨이 여기 하필이면 또 저희 타운 자체가 이게 옆에 이제 그 노숙자 분들도 많고 해서 이제 좀 이런 상황이 많았는데 저도 1년에 한 번씩 유리창이 깨졌었거든요.
0: 그렇군요.
2: 근데 뭐 이런 거 도움을 또 줄 수 있는 기관들.
0: 그렇죠.
2: 그래서 저도 그때는 이제 상공회를 몰랐을 때는 이제 대한부인회를 통해서 도움을 또 받은 적도 있고 이런 정보들 이제 이런 것도 저희가 다 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작은 지원부터
0: 그쵸.
2: 큰 지원들 모든 게 다 저희한테 정보가 있으니 좀 연락을 주시면
0: 그러네요. 그 상공회의소가 그러니까 크게 말하자면 뭐 사업적으로도 스타트업 사업도 할 수 있고 한국하고 연계도 되는 그리고 또 주정부 그것도 따낼 수 있는 그런 많은 큰 일들도 하시지만 이게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당하는 피해 보상 이런 것들도 같이 의논을 하신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장사하기가 참 힘들죠. 우리 이민자로서 여기서 뭐 크게 사업을 하신다면요 종업원들도 많이 쓰시고 그런다면 뭐 그래도 좀 문제점이 각자 해결하실 수 있겠지만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종업원을 쓰시지 못하시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정말 카드 사기 한 번이라도 당한다면 또 그 가게 유리창 한번 깨진다라고 하면 많은 그런 게 그런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래도 세상 좋아졌다라고 생각하며 예전에는 혼자서 해결해야 될 걸 이제는 상공회의소도 있고 또 다른 뭐 한인생활 상담소 또 뭐 아까 말씀하신 대한부인회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면에서는 좀 편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떠세요? 우리 그 오명규 회장님 이제 앞으로 좀 늦었지만 이 상공회의소가 기존의 상공회의소에서는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우리 오명규 그 홀을 어떻게 앞으로 항해를 하실 건가요?
1: 뭐 상공회의소가 이제 만 40여 년 이렇게 4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지나온 시간 속에 그 시기마다 그 임기를 지내오셨던 뭐 전임 회장님들, 임원분들, 뭐 선배님들의 그 당시의 노고나 노력들은 뭐 정말 어찌 보면 저희가 흉내낼 수 없을 만큼 큰 일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리소스가 지금하고는 또 많이 다르고 또 환경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그분들이 나름 가지고 오셨던 분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는 더욱더 네트워킹하면서 한인사회를 넘어서는 그리고 주류사회와 함께하는 다른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그런 상공회의소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모셔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또 질문들을 하고 싶었는데요. 정해진 시간이 있는지라 각자 이제 앞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요. 인사드리시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2: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짧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짧은 의미 속에 많은 뜻이 담겨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많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내드리는 요즘 우리는 오늘은요. 상공회의소 오명규 회장님 또 헤이든 황 사무총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고요. 저는 박희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앞서가는 방송 미래의 비전 라디오 한국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고용주가 여러분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은 가곡 배창복입니다. 나이 쉰을 넘기고 나니까 이 쉰이라는 숫자를 참 자주 입에 올리게 됩니다. 간단히 술 마신 다음 날 괜히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도 나이 쉰 탓, 운동을 하고 나서 예전보다 회복이 더딘 것도 나이 쉰 탓, 식사를 하고 나서 속이 더부룩한 것도 또 나이 쉰 탓입니다. 어느덧 나이라는 숫자가 이런저런 일들의 가장 손쉬운 이유가 돼버렸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훌쩍 돌아서 출발했던 곳을 향해 되돌아가는 길, 그 길 어디쯤에 서 있겠죠. 이 나이쯤의 과제는 자기 자신이 되는 일이라고 누군가 말을 하더군요. 남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귀를 기울여보는 일, 내가 내리게 될 어떤 선택의 결과라도 그게 기쁨이든 또 조금은 아쉬운 일이든 나이 쉰이니까 라는 핑계로 피해가기보다는 기꺼이 껴안고 함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담가곡 오늘 준비한 첫 곡은 김병수 씨 김연준 곡 끝없는 사념입니다. 테너 신영주의 노래입니다.

메조소프라노 김학남의 노래였습니다. 조재훈 씨, 정운진 곡, 완화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김병수 씨, 김현준 곡, 끝없는 사념이었는데요. 테너 신영조의 노래였습니다. 박수진 씨, 이수인 곡, 그리운 그 얼굴들, 테너 박세원의 노래로 들으시겠고요. 정하춘 씨, 박수정 곡, 누나의 댕기, 소프라노 김혜란의 노래로 감상하시죠.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박수진 씨 이수인곡 그리운 그 얼굴들 테너 박세원의 노래였고요. 정하춘 씨 박수정곡 누나의 댕기 소프라노 김혜란의 노래였습니다. 주요한 씨 이흥열곡 우효원 편곡 부끄러움 준비했습니다.

권선욱 씨, 황덕식 곡 별이 보이는 저녁, 메조 소프라노 최혜영이었습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이은상 씨, 홍남파곡 사랑이었는데요. 베이스 연광철의 노래였습니다. 양중혜 씨, 변훈곡 떠나가는 배, 테너 박인수의 노래로, 김소월 씨, 김형주곡 첫치마, 소프라노 이규도의 노래로 감상하시죠.

김소월 씨의 김형주 곡 첫 치마, 소프라노 이규도였습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양중혜 씨의 변환곡 떠나가는 배였는데요. 테너 박인수였습니다. 김동환 씨 조혜영 곡 바람은 남풍, 아주 여성합창단의 노래입니다.

김동완 씨 임원식 곡 해당화, 소프라노 김신자의 노래로, 그리고 이어서 전경혜 씨 이한삼 곡 불꽃, 테너 강무림의 노래로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이순우 씨 이충자 곡 옛생각, 소프라노 이지영의 노래로, 김남조 씨 한지영 곡 편지, 테너 이영화의 노래로 감상하시죠.

김남주 씨, 한지영 곡, 편지, 테너 이영화였습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이순우 씨, 이충자 곡, 옛생각이었는데요. 소프라노 이지영의 노래였습니다. 김수월 씨, 이상길 곡, 가는 길, 수원시립합창단의 노래입니다.

0: 수원시립 합창단의 노래로 김수월 씨 이상길곡 가는 길 전해드렸습니다. 정다운 가곡 마칩니다.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격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 여러분의 일터는 안녕하신가요? 말씀과 회복이 있는 제3차 미주서부 KCBMC 시애틀 대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월 7일부터 4일간 페드로웨이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를 모시고 일터 사역의 성경적 해답을 모색합니다. 대회 이후 진행되는 알래스카와 캐나다 투어로 대자연 속 특별한 쉼도 누리세요. 일어나 변화를 주도하라. 2026년 5월 시애틀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전화 미주서부 총연합 오윤호 회장 206-769-4141 최명희 시애틀 지회장 206-27-0700
2: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1: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2: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두록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꼬투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주물럭,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터 즐기실 수 있습니다.
1: 워싱턴 최고의 무한 리필 페드로웨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Are you kidding?

0: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1: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어머니처럼 바른 음식 문화를 위해 노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산지에서 직송되는 신선한 제품부터 건강을 생각한 올게닉 제품까지 내 가족의 먹거리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H마트.

0: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으로 들으시는 라디오 한국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주가 여러분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 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0: YTN 뉴스. 빠른 뉴스, 새로운 정보. YTN 뉴스입니다.
2: 4시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지나기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해운사에게 제재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란과 거래할 경우 국적과 관계없이 미국의 제재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3: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 이란에 돈을 지불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운회사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OFAC는 현지 시간 1일 공지문을 통해 안전통항을 위해 이란 정권에 자금을 지불하거나 공격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요청하면 제재당할 위험이 있다는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경고는 미국뿐 아니라 외국계 모든 해운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OFAC는 제재의 표적이 되는 자금 지급 형태에 대해서는 현금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과 현물 지급 등 다양한 거래를 명시했습니다. 특히 자국 내 이란 대사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자선 기부금 형태로 우회 지급하는 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전 세계 석유와 천연가스 교역량의 5분의 1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폐쇄한 이란은 자국 해안에 근접한 우회로를 제한하며 선박들의 통행 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운업계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 이란과 거래했다가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진퇴양난에 몰렸습니다.
4: And I will reiterate the president's expectation and demand that the Strait of Hormuz is reopened immediately, quickly and safely.
3: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가 길어지면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압박과 해운업계의 눈치 보기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2: 조현 외교부 장관은 세예드 아파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중동 정세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통화는 이란 측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양측은 중동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과의 협상 상황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고 조 장관은 중동 안정이 글로벌 안보와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한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적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 내에 여전히 정박 중임을 언급하며 한국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안전한 통행이 재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로 원유 수출길이 막힌 이란이 원유 저장고가 빠르게 차오르자 이미 산유량을 줄이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고위 관리는 블룸버그에 이란은 원유 저장고가 가득 찰 때를 기다리기보다 수용 한계를 미리 관리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원유를 감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수십 년간 제재를 받은 이란이 이와 유사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을 미국이 간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며 전 세계적으로 유가 급등과 공급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유 조달처를 다각화하려는 노력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석유 업체들은 투자 불가능국으로 평가했던 베네수엘라로도 눈을 돌리고 있고 일본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후 처음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5: 미국의 석유 업체들이 베네수엘라에 평가팀을 보내 사업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관계자 수십 명이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과도 면담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미국 석유업체들이 베네수엘라를 투자 불가능국으로 평가했는데 태도가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베네수엘라는 원유 매장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전 세계 매장량의 20% 정도나 묻혀 있다고 추정됩니다. 다만 점도가 높은 중질유라 정제 비용이 많이 들고 노후화된 시설과 정치적 불안, 경제 제재 등으로 하루 100만 배럴도 생산하지 못해왔습니다. 엑손모빌 등은 2007년 베네수엘라 정부의 에너지 국유화 조치로 자산을 몰수당한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공급 차질이 우려되면서 태도 변화를 가져왔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양국 관계 개선과 트럼프 행정부의 독려가 베네수엘라로 눈을 돌리게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양국 간 직항 노선이 7년 만에 재개된 점을 들었습니다.
6: United States remains fully committed to Venezuela's economic recovery. Today, the results speak for themselves.
5: 트럼프 대통령이 해상 장기 봉쇄에 대한 대비를 지시하면서 에너지 기업 총수들과 베네수엘라의 정세와 원유, 해상 운송 여부를 논의한 점도 주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호르무즈 봉쇄 후 처음으로 러시아 원유를 수입했습니다. 사할린2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된 원유를 이미 계약 방식으로 계약했는데 이르면 3일 밤 일본에 도착합니다. 일본뿐 아니라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은 현재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수송이 쉬운 러시아산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5년 만에 처음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했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도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인도는 기존 수입량을 하루 190만 배럴까지 늘리며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2: 미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연합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 예고에 대해 EU 집행위원회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이 무역 합의를 위반할 경우 EU의 이익 보호를 위해 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7: 미국과 EU는 지난해 7월 자동차를 포함한 EU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8: Agreeing that the tariff straight across for automobiles and everything else will be a straight across tariff of 15%.
7: 하지만 미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무역 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고 당장 다음 주부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번복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 요청 거절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EU는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트럼프의 주장과 달리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만약 지난해 공동 성명과 일치하지 않는 조처를 한다면 여러 옵션을 열어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옵션으로는 협정 중단을 꼽을 수 있습니다. 유럽의회는 지난 3월 두 차례 제동이 걸렸던 무역협정을 승인하면서 미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럽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정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EU 기업을 차별하거나 경제적 강압을 행사한다면 협정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미국이 EU의 이란전 비협조를 무역 보복 조치로 노골화하면서 이란전 파병을 요청했던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로 국제사회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2: 미 국방부가 독일 주둔 미군 5천 명을 1년 안에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 의사를 밝힌 이후 사흘 만에 내려진 조처인데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9: 독일 주둔 미군은 3만 6천여 명, 일본에 이어 가장 많습니다. 미군 유럽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의 본부, 그리고 미군 작전의 핵심 거점으로 평가받는 공군기지도 독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주둔 미군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안보의 핵심 축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미 국방부는 독일에서 병력 약 5천 명을 1년 안에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도 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이란전에서 미국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10: Italy has not been of any help to us, and Spain has been horrible, absolutely horrible.
9: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북한을 상대로 한 한국 방어에 기여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란 전쟁에서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또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연방 하원 청문회에서 병력 숫자보다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주둔 미군 철수 결정이 약 2만 8,500명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됩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2: 독일 정부는 주둔 미군 감축에 대해 예상한 일이었다며 앞으로도 미국과 안보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TPA통신에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서 미군 병력 철수는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며 유럽인들은 우리 안보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연방군 병력 증강과 군사장비 조달 등 자국의 재무장을 언급하며 독일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서도 유럽, 특히 독일에서 미군 주둔은 우리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제조업체들은 원자재 투입 가격 등의 물가 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자 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 충격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석유 업체들도 생산 차질로 실적이 곤두박질 친 가운데 5월 말쯤 연료 사용이 중단되는 에너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11: 트럼프 대통령이 부활을 강조했던 미국 제조업. 정작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이란 전쟁으로 미국 경제의 10.1%를 차지하는 제조업체들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4월 공급업체 인도 실적이 악화해 원자재 투입 가격 등의 물가 지수는 84.6으로 4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이란 전쟁발 인플레이션 충격이 현실화했다고 진단했습니다.
12: Inflation has moved up recently and is elevated relative to our 2% longer run goal. The significant rise in global oil prices that has resulted from the conflict in the Middle East.
11: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익이 늘 줄 알았던 미국 석유 업체들의 1분기 실적은 오히려 곤두박질 쳤습니다. 미국 최대의 에너지 기업인 엑손모빌의 1분기 순이익은 41억 8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6% 감소해 5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쉐브론의 순이익도 22억 1천만 달러로 37% 감소했는데 둘 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로 인한 중동시설 생산량 급감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석유 업계는 해협 봉쇄로 이달 말쯤 전 세계 석유 재고가 위험 수준까지 떨어져 연료 사용이 중단되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휘발유 재고는 2억 2천만 배럴로 10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는데 석유 업계에선 2억 1천만 배럴 아래로 떨어지면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2: 파산 위기에 직면한 미국의 저비용 항공사 스피릿 항공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구제 금융 지원 검토 배경에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의 노력이 있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스피릿 항공의 데이브 데이비스 최고 경영자는 러트닉 장관과의 통화에서 전면 운항 중단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러트닉 장관이 그동안 구제 금융 지원 논의를 이끌어준 것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불발하며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미국의 이란 전쟁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지만 여기서 그냥 전쟁을 끝내야 할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13: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군사작전을 행할 수 있는 전쟁 권한법의 기한이 다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굳이 의회의 연장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휴전 기간은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의회 동의 없이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비친 것입니다. 이처럼 기로에 선 전쟁 상황에 대해 미국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를 통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61%가 미국이 이란 전쟁을 일으킨 건 실수였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 전쟁을 끝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미국의 불리한 합의를 해서라도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응답이 48%. 반대로 전쟁을 다시 해서라도 미국에 더 유리한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는 응답이 46%로 비등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건 무모했지만 성과 없이 끝내는 것에 대한 반발도 꽤 크다는 방증입니다. 응답자의 65%는 미국과 이란이 종전협정을 맺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의 목표로 내세웠던 이란 핵무기 개발 차단을 이뤄내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응답자 10중 6은 이번 전쟁으로 경기 침체 위험이 커졌다고 말했고 고유가 부담으로 차 운전을 줄였다는 응답이 44%, 생활비를 줄였다는 답변도 42%에 이르렀습니다. 전쟁 발발에 대한 불만과 함께 성과 없는 종전에 대한 저항까지 해소해야 하는 과제가 트럼프 앞에 무겁게 놓여 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2: 이란 전쟁에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5주 연속 올라 1리터에 평균 2,000원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기름값 상승폭이 커지진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승근 기자입니다.
14: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어제 오후 4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리터에 2,010원대, 서울은 2,048원대를 기록했습니다. 그제보다 전국 평균은 39전, 서울은 14전 올랐습니다. 경유의 경우 전국 평균이 2,004원대로 31전 올랐고 서울은 2,035원대로 27전 올랐습니다. 서울은 어제 아침만 해도 이틀 연속 기름값이 내리는 양상을 보이다 낮으로 가면서 다시 상승 반전했습니다. 주간으로 보면 주유소 기름값은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마지막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한 주 전보다 1리터에 4원 8전 오른 2,008원대를 기록했습니다. 경유는 5원 1전 오른 2,002원대였습니다. 소비자단체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이번 달 1일 전국 주유소 기름값을 2차 최고가격 고시 전날인 3월 26일과 비교하면 190원 안팎이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인상폭은 정부 2차 최고가격 인상폭 210원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전국 주유소의 13%가 그 이상을 올렸다고 감시단은 밝혔습니다. 정부는 2차 최고가격 고시 뒤 4차 고시까지 계속 최고가격을 동결했습니다. 감시단은 나들이철에 편승한 가격 인상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게다가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협상 교착으로 일주일 새 1배럴에 6.5달러 올라 지난주 107.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5: 최근에 국제유가가 또 살짝 상승의 추이가 있어서요. 주유소가 이제 그런 가격에 편승해서 혹시 가격을 조금 더 선 반영해서 올리지 않도록 좀 감시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4: 3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1.6% 오르며 4년여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상황에서 기름값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전략지역인 영남과 충청지역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윤호개인 세력이 다시 전면에 등장했다며 이에 대한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김은건 기자입니다.
16: 연휴 이틀째 어린이날을 앞두고 대전의 축제 현장을 찾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 고향을 찾은 남다른 감회를 전하면서 선거에 나선 지역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합니다. 현재 선거 판세를 낙관하면서도 방심은 금물이라며 거듭 몸을 낮췄습니다.
17: 선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항상 국민 눈높이에서 낮고 겸손한 자세로.
16: 이어 경북 포항을 찾아 영남권 민심 잡기에 나선 정 대표. 보수 진영의 아성이지만 이번만큼은 달라질 거라며 적극적인 구애의 손짓을 보냈습니다.
17: 지금은 팍팍해 보이고 힘들지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 그것이 어느새 넓은 길이 될 것이고.
16: 민주당은 특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대구 달성 공천과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출마 등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이 결국 윤 어게인 정당으로 귀결됐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18: 국민의힘은 끝내 귀를 닫았습니다. 스스로 쇄신의 기회를 걷어차고 기어이 윤석열 정당으로 남길 선택한 셈입니다.
16: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연휴 기간 경북에 이어 경남과 부산 지역을 잇따라 찾아 야권의 바람을 잠재우는 데 주력합니다. 민주당은 특히 영남 지역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선의 최대 승부처라고 보고 당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YTN 김건입니다.
2: 국민의힘은 6월 지방선거를 범죄자 심판선거로 규정하고 뭉쳐서 이기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이선 퇴진을 놓고 분열하던 지도부가 단합을 다짐했지만 비상계엄을 주제로 또 내홍이 노출됐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19: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캠프 개소식은 국민의힘 선거 출정식을 방불케 했습니다. 당 안팎의 이선 퇴진 압박 속에 여의도만 맴돌던 장동혁 대표는 모처럼 만난 지지자들 앞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죄를 지우기 위해 공소 취소 특검을 추진한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대통령과 민주당 전재수 김경수 후보를 콕 찍어 범죄자라고 칭하면서 왜 우리가 부끄러워야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20: 끔찍한 짓이고 저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재명 같은 범죄자를 보유한 정당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움츠러들어야 합니까?
19: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를 헌정 질서를 지킬 범죄자 심판 선거로 규정했는데 장 대표 리더십을 놓고 잡음이 있었던 원내 사령탑도 후보도 남은 한 달 똘똘 뭉치자고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21: 압도적으로 부산에서부터 힘을 모아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갑시다. 절대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발.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19: 부산 지역 국회의원과 당 원로까지 총출동한 일종의 결의대회는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며 한때 얼어붙기도 했습니다. 당내 최다 6선 조경태 의원이 장동혁 대표 지지자들과 공개 충돌한 겁니다.
22: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안 되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 연호하는 분들은 빨리 집에 가세요.
19: 한 목소리로 대여투쟁을 외치면서도 당 노선 갈등과 내홍 등으로 좌충우돌하는 제1야당의 민낯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일요일에는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개소식을 찾는데 별도의 외부 행보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23: 동남풍이 분다는 영남권을 중심으로 일단 기지개를 켠 모습인데 아슬아슬 원색적인 발언과 돌출 상황으로 역풍을 부르진 않을지 보수 지지층은 여전히 불안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2: 6.3 지방선거에 나갈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 양양자 최고위원이 선출됐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여성 맞대결이 성사됐는데 양양자 후보와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 간의 단일화 변수가 여부가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0: 인물난 속에 선출이 지연되던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의 양양자 최고위원이 뽑혔습니다. 양 후보는 당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경선에서 함진규 전 의원과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를 누르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1: 저는 이번 선거에서 이념과 진영을 넘어 오직 경제와 민생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도민들과 함께 정치 선거를 경제 선거로 바꾸겠습니다.
0: 양 후보와 맞붙게 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는 SNS에 과거 의원회 간 출입문 사진을 공유하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나라를 구하겠다는 절박함으로 버텼던 것처럼 경기도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절박함으로 경기도 곳곳을 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는 SNS에 추미애 후보의 무상교통 공약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며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양양자 후보와 보수 야권 후보 단일화에는 일단 선을 그으며 당분간 독자 행보를 이어가다가 선거전 막판에 승부수를 띄울 것이란 관측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맞붙는 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마포구에서 열린 여성 마라톤 대회에서 만나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정원호 후보 측은 윤석열 군단과 함께 선거판에 나서는 소회가 어떠냐며 오 후보에게 나를 세웠고 오세훈 후보는 과거 문재인, 박원순 때보다 이재명, 정원호 조합이 훨씬 더 심한 부동산 지옥을 초래할 거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공방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2: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의 전면 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사의 입장인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일부 노조의 과도한 요구 발언이 LG유플러스 노조를 향한 거라는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의 발언에 LG유플러스 노조는 비겁한 행태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3: 연차 휴가를 내고 업무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파업에 나선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조는 평균 14%의 임금 인상, 1인당 경력금 3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지급 여력과 성장 재원 확보 등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13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이번 전면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 6,400억 원으로 추산했고 지난달 사흘간 부분 파업만으로도 손실이 1,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노조는 주된 요구안을 100% 수용했을 때 금액이 오히려 손실보다 작다며 추가적인 수정 제시안으로 교섭에 나섰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노조가 이번 달 총파업을 예고하자 이 대통령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4: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이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3: 그런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은 이 발언이 LGU 플러스 노조를 향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LGU 플러스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LGU 플러스 노조는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재원 마련이라는 자신들의 요구는 6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며 이를 과도한 요구로 치부하는 것은 자신들의 투쟁 가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의 발언은 책임 돌리기라며 자신들을 향한 비판을 피하려는 매우 비겁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LG유플러스 노조는 삼성전자 노조가 경솔한 언행에 대해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타사의 투쟁을 왜곡해 본인들의 방어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2: 이란 전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출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질주에 힘입어 두 달 연속 8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2위 기록을 썼는데요.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연간 수출액 기준으로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24: 3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또다시 800억 달러를 넘어선 수출. 이란 전쟁에도 충격파는 없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액은 173% 넘게 늘어난 319억 달러로 두 달 연속 3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AI 투자 확대로 메모리 가격이 오르고 초과 수요 상황이 계속되면서 반도체 수출은 13개월째 기록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유가 급등으로 석유 제품 수출액도 늘었습니다. 제품 단가가 오르면서 40% 가까이 증가한 51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물량은 크게 줄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수출 7천억 달러를 달성한 뒤 올해에는 7,400억 달러를 목표로 세웠는데 이런 흐름대로라면 무난하게 목표를 달성할 전망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일본 수출액을 넘을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지난해 수출액은 일본보다 300억 달러 가까이 적었지만 올해 1분기에는 이미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5: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주된 원인은 반도체고, 근데 일본은 반도체가 주력 수출품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최근에 반도체 사이클이 상당히 슈퍼 호황인데 그 영향으로 올해는 일본 연간 수출을 우리나라 연간 수출이 넘어설 것 같습니다.
24: 하지만 아직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6: 예, 반도체는 항상 사이클이 존재하는 품목이고 반도체 단가 상승에 따른 수요 위축이나 기술 진보의 어떤 변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올해 반도체 수출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4: 증시부터 수출까지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올해가 처음으로 한일 수출이 역전되는 해가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이준입니다.
2: 충북 청주에서 산모가 응급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지만 태아가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며 필수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대훈 기자입니다.
7: 그젯밤 11시쯤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입원 중인 29주차 산모의 태아 심박수가 떨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는 충북은 물론 충남과 대전, 세종 등 병원 12곳에 전원을 요청했지만 인큐베이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소방당국에서도 전국 단위로 병원을 수소문했지만 역시 난항을 겪었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부족이나 진료과 부재 등의 이유였습니다. 자정을 넘겨 부산 동아대 병원에서 환자를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고 헬기를 동원해 신고 접수 후 3시간 30분이 지나서야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아는 결국 숨졌고 산모는 수술을 받은 뒤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대구에서 조산 증세를 보인 쌍둥이 임신부가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아 헤매다 쌍둥이 중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태에 빠지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된 상황. 필수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 속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2: 어제 서울 상암동에서 택시끼리 충돌해 한 대가 전복됐습니다. 전북 무주와 강원 홍천 등 전국 곳곳에서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영수 기자입니다.
8: 도로 한편에 택시 한 대가 뒤집혀 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곳곳이 부서지고 찌그러졌습니다.
10: 둘이 박으면서 이제 퀸픽스가 공중에 붕 뜨더니 돌더라고요. 한 바퀴 반을. 그 이제 인도 쪽으로 갔는데 인도에 이제 중앙봉이 있으니까 그걸 박은 거예요.
8: 직진하던 택시가 비보호 좌회전하던 택시와 부딪히면서 뒤집힌 겁니다. 이 택시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승객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호 대기 중인 차들 뒤로 마을버스가 달려오더니 화물차를 들이받습니다. 60대 버스 기사와 승객 15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버스 기사가 브레이크를 늦게 밟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새벽에는 전북 무주군 덕유산 국립공원에서 불이 나 9시간여 만에 꺼졌고 이어서 전남 순천시 주암면과 강원도 홍천군 내면에서도 산불이 나 2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2: 연휴 첫날 성수동 일대에서 열린 일본 애니메이션 포스터 30주년 행사에 인파가 몰리며 행사가 중단되고 경찰과 소방이 출동했습니다. 잉어킹이라는 희귀카드를 주는 이벤트 때문이었는데 안전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조은 기자입니다.
9: 노동절 휴일인 1일 서울 성수동입니다. 골목길이 사람으로 가득 차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포켓몬 30주년 행사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시 추산 성수 카페거리 인파는 오전 10시 2만 6천 명에서 정오쯤엔 4만 명까지 치솟았습니다. 안전 우려에 경찰과 소방까지 출동했고 결국 행사는 중단됐습니다.
11: 거기 바닥에 깔린 사람도 있었어요. 성수 4번 출. 사람들이 이제 도로 한 차선 막고서 거기로 걸어댕기고 차는 아예 거의 한 30분, 1시간 동안 못 지나갔어요.
9: 특히 게임에 참여하면 희귀 카드인 잉어킹을 증정하는 이벤트가 인기였는데 이렇게 받은 카드는 이미 온라인에서 20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인파가 몰릴 게 예상됐는데도 관리가 부족했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1: 사람이 이제 그냥 통제가 안 돼서 그냥 뭐 그걸 안내해 주는 것도 없고 안내해 주는 사람도 아예 없었어요. 어린 애들도 엄청 많았는데.
9: 행사는 다음 달까지 진행되는 만큼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2: 올여름은 시작부터 덥고 극한호우도 잦을 거란 예보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기후위기형 폭우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하 깊은 곳에 거대한 물길을 만드는 대심도 빗물터널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3: 시간당 100mm의 비가 내리면 아무리 배수시설이 잘 돼 있어도 침수를 피할 수 없습니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 2022년 강남역 침수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서울에 이런 극한호우가 처음 나타난 것은 2001년. 이를 포함해 2000년대에는 두 차례에 불과했지만 2010년대에는 3회로 늘었고 2020년대에는 벌써 6차례나 발생했습니다.
12: 과거에는 수십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했던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호우가 이제는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난화로 대기내 포화 수증기량이 늘어나면서 특정 지역에 짧은 시간 물폭탄을 쏟아붓는 기후위기형 폭우가 일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3: 현재 서울에 설치된 일반적인 하수관로의 설계 기준은 시간당 최대 95mm의 비. 기존 하수관로만으로는 이런 기후위기형 폭우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서울시가 치수정책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핵심은 지하 40에서 50m 깊이의 거대한 저류조를 만드는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입니다. 현재 강남역과 광화문, 도림천 일대에서 1단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는 2030년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신월터널을 포함해 서울 시내 4곳에서

0: 보험 설계사 말을 믿고 수십 개 보험에 가입했지만 1억 원 넘는 손해만 남았습니다. 지난 2023년 YTN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보험사가 해당 설계사에 대한 징계를 내렸지만 금전적 피해를 회복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당사자를 2년 만에 다시 만나봤습니다.
1: 보험 가입으로 수억 원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2: 올해 알고 지낸 보험 설계사를 믿고 맡긴 게 화근이었습니다.
3: 60대 A씨 부부가 지난 2011년부터 한 대형 보험사에 가입한 상품은 무려 26건. 문제는 기존 보험을 깨고 새 보험을 드는 이른바 보험 갈아타기가 반복됐다는 점입니다. 보험사 계산은 중도 인출과 해지를 반복해 보험료를 다시 내면 환급률이 올라 이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해지 때마다 손실이 누적됐고 결국 1억 원 넘는 손해만 남았습니다.
4: 중도 인출하면 7개월 낼 수 있잖아요. 19개월 되고 환급률이 없으니까 또 7개월 지나고 또 내고 선납 처리 계속하면은 완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 3년 지나면 거의 90% 가까이 뜨잖아요. 85%에서. 그러면 이 돈을 다 찾아서 쓴다라고 해도 1천만 원은 낼 수 있잖아요.
3: 보험 설계사가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새 보험을 가입시키면 설계사는 첫 해 보험료에 맞먹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해당 보험 설계사는 수수료로 최소 수천만 원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A씨는 대필 서명 등을 이유로 불완전 보험 판매를 주장하며 5년 가까이 다투었습니다.
5: 20여 개의 보험을 들게 하면서 자기는 한두 건의 수당만 받으면 끝날 그런 수당을 20여 건의 수당을 늘려서 극대화시킨 수당을 많이 받기 위한 고객을 기만한 거거든요.
3: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이 징계를 의뢰했고 보험사 측은 해당 설계사에게 3개월 모집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험사 측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징계를 내렸다며 민원 제기가 오랜 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다수의 계약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지난해 말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씨는 고객을 기만한 설계사와 이를 관리하지 못한 보험사 모두 책임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5: 누구든지 이런 자들에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널리 알리고자 이런 행태, 이런 보험사의 행태를 널리 알리고자 계속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3: 전문가들은 보험 해지와 가입 반복은 구조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잦은 보험 변경을 권유받을 경우 의도를 의심하고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0: 제주 대출 연체율이 전국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시중은행 대출이 막히자 고금리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대출 이동이 가속화되며 지역 경제 전반에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KCTV 제주방송 김지우 기자입니다.
6: 지난 2월 제주도 내 금융기관의 대출 증가폭은 189억 원으로 전월 169억 원과 비교해 20억 원 소폭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별 대출 양상은 엇갈렸습니다. 예금은행, 즉 1금융권 대출은 한 달 새 증가폭이 214억 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71억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반면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은 1월 45억 원 감소해서 2월 118억 원 증가로 전환됐습니다. 특히 제2금융권 대출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제2금융권에 주담대는 1월 303억 원 늘어난 데 이어 2월에는 394억 원으로 증가폭을 키웠습니다.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를 위한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로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자금 조달이 시급한 도민들이 고금리 부담을 무릅쓰고 이 금융권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로 인해 지역 내 건전성 지표 악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2월 말 기준 제주 지역 예금은행의 연체율은 1.13%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0.62%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차입주체별로 보면 가계대출 연체율이 1.36%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기업대출 연체율은 0.04%포인트 오른 1.05%를 기록했습니다.
7: 관련 자본규제 시행 등으로 올해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부담이 커진 가운데 최근 제주지역 주담대에서는 예금은행보다 비은행권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향후

0: 비은행권 지담대를 중심으로 여신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1: 고금리 2금융권 대출 증가 전환과 전국 최고 수준의 연체율이 겹치면서 지역 경제 전반의 리스크 관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
2: 외국인 관광객에게 여행지를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건 역시 외국인일 텐데요. 수원시가 외국인 인플루언서로 꾸려진 글로벌 사진딸 등과 함께 지역 홍보에 나섭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3: 문화관광 해설사 설명을 들으며 화성행궁 곳곳을 촬영하는 이들은 이른바 글로벌 사절단 소속입니다. 국내에 사는 외국인 인플루언서 등으로 구성됐고 수원의 매력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4: 수원의 매력은 또 현재와 그 과거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들도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좀 볼거리들이 많아서 수원을 저 데이트 코스로 좀 추천하고 있습니다.
3: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시각에서 콘텐츠를 제작해 다양한 곳을 소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5: 수원이 크긴 크지만 그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행궁 주변에 있는 행리단길이잖아요. 왜 인기가 많은지 그거를 이제 저희가 국제 부부 유튜브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유튜브에 담아내서
3: 글로벌 사절단과 함께 수원 시민 270여 명이 참여한 시민 추진단도 꾸려졌습니다. SNS를 통한 홍보와 관광지 현장 안내, 불편사항 개선 등을 담당합니다.
6: 모임에 한 20개 국가의 이제 외국인들이 70명에서 80명 정도 이제 참여하고 있는데 기분들을 통해서 수원시에 오는 관광객분들에게 수원시 소개를 그 나라 언어로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추진해서
3: 올해 1,400만 명, 내년 1,500만 명 방문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7: 사절단의 생생한 영상과 이야기들이 전 세계 여행객의 마음을 움직여서 수원을 찾게 만드는 기분 좋은 초대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수원시는 사절단이 제작한 콘텐츠를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에 활용하고 시민 추진단 활동은 내년까지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2: 지구 관측 위성인 차세대 중형 위성 2호가 우리 시각 오늘 오후 3시 59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됩니다. 차세대 중형 위성 2호는 30여일 동안 기능 점검과 연료 주입 등 사전 작업을 마쳤고 스페이스X의 발사체 탭건 9에 탑재돼 발사되게 하고 있습니다. 지상 관측용인 이 위성은 우주에 오르면 고도 498km 궤도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차세대 중형 위성 1호와 함께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극장가에선 1,600만 명 넘게 동원한 왕과 사는 남자를 비롯해 한국 영화들이 잇따라 흥행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관통하는 전략엔 뭐가 있었는지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8: 올해 200만 관객을 돌파한 한국 영화는 3편입니다. 사극, 멜로, 공포까지 장르도 제각각입니다. 해당 장르로 흥행이 어렵다는 우려에도 작품만의 분명한 색깔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는 이제 멜로 장르 흥행이 쉽지 않다는 인식을 깨고 현실 연애 서사로 2030 세대의 공감을 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이후 멜로 장르 가운데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9: 지금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영화가 역시 마음에 와닿으려면 어떤 지점들을 우리가 갖고 가야 되고 또 어떻게 묘사가 되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8: 왕과 사는 남자는 비운의 왕 단종의 최후의 상상력을 더해 눈물 콧물 쏟을 서사로 관객의 눈물샘을 자극했습니다. 설 연휴 가족들과 함께 볼 만한 영화로 꼽혔고 명량에 이어 역대 흥행 2위라는 대역사를 써냈습니다.
10: 단종이 진정한 주인공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왕위를 빼앗긴 어린 왕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8: 살목진은 기존 공포영화 문법과는 다른 감각적인 연출과 사운드로 체험성을 강화해 관객을 극장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특히 10대를 중심으로 입소문이 퍼지며 공포 장르로는 곤지암 이후 8년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11: 로드뷰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어쨌든 구석구석 그 공간 자체를 다 돌아다니면서 관객들이 그 모든 순간들을 같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만들자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8: 새 영화 영화는 모두 한 배급사 쇼박스에서 선보인 작품으로 각기 다른 관객층을 겨냥해 연달아 3연속 흥행에 성공한 드문 사례로 꼽힙니다. 장르의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한 선명한 기획이 올해 극장가 흥행에 공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2: 롯데가 SSG에 이틀 연속 역전승을 거두며 3연승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장주성의 헤드샷 이후 확 달라진 타선이 집중력을 발휘하며 SSG 마운드를 무너뜨렸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허재원 기자입니다.
12: 롯데 타선은 5회까지 SSG 선발 베니지아노에게 한 점도 뽑아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6회 장두성이 직구에 헬멧을 강타당하는 아찔한 장면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베니지아노는 헤드샷으로 자동 퇴장당했고 SSG는 급하게 노경은을 마운드에 올렸지만 롯데 타선은 180도 바뀐 모습으로 노경은을 공략했습니다. 레이에스가 2타점 적시타로 동점을 만든 데 이어 노진혁의 희생플라이, 전민재의 안타로 또 두 점을 추가하며 6회에만 대거 넉 점을 뽑아냈습니다. 7회에는 박승욱이 끈질긴 승부 끝에 밀어내기 볼넷을 얻어냈고 8회에는 레이에스가 1타점 적시타로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틀 연속 기분 좋은 역전승과 함께 3연승을 달린 롯데는 분위기 전환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13: 그 3연승 하는데 4안타로 팀이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생각하고요. 또 팀이 어쨌든 지금 많이 처져 있는 상황인데 3연승으로 분위기 잘 올려서 연승까지 계속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2: 키움 선발 안우진이 시속 158km의 강속구를 앞세워 두산 타선을 돌려세웁니다. 5회까지 두 점만 내주고 호투한 안우진은 무려 981일 만에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선발 황동화가 7회까지 삼진 8개를 잡아내며 무실점으로 인생 최고의 투구를 펼친 기아는 KT를 잡고 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2: 황금 연휴도 어느덧 중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는데요.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비의 주 무대는 제주도입니다. 시간당 20에서 30mm의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강우량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도에 10에서 80mm, 산간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큰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남해안은 20에서 60, 서울 등 수도권은 5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강원도와 경북 북부는 월요일 낮까지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월요일 낮부터 다시 맑은 하늘 되찾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어린이날이자 절기 입하부터는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4: YTN 뉴스퀘어 내신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워싱턴 최고 둘이 만났습니다. 무한리필로 워싱턴 최고 우블링, 한식 맛집으로 워싱턴 최고 조선갈비, 이 두 곳이 하나가 됐습니다. 골프 라운드 끝내고 동반자들이랑 제대로 먹고 싶은 날, 가족들 데리고 특별히 외식하고 싶은 주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기억에 남는 저녁을 원하는 날, 타코마 우블링으로 오세요. 지금까지 페더럴웨이 조선까지 가셔야 드시던 그 메뉴, 이제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5월 6회니 무한리필에 조선의 손맛이 들어간 메뉴까지, 워싱턴 최고의 두 브랜드를 한 번에. 우블링 코리안 바비큐. 코리안 바비큐
1: 타코마 우블링. 지난번에 보험 받기셨다더니 어때요?
2: 세상에, 내가 모르는 혜택이 엄청 많더라고요. 나는 안경만 되는 줄 알았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치과 치료도 된다길래 새로 가입했죠.
1: 아니, 어떤 보험이길래 그래요?
2: 이형이 보험이요. 아이고, 치과 치료했더니 이제 살 것 같네.
0: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파트 A, B를 갖고 계시면 연방정부와 계약된 보험회사 이영희 보험에게 연락하세요. 다른 이들에게서 쉽게 볼 수 없는 편안함이 이영희에겐 1% 더 있습니다. 이영희 보험 206-407-8478.
3: 격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 여러분의 일터는 안녕하신가요? 말씀과 회복이 있는 제3차 미주 서부 KCBMC 시애틀 대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월 7일부터 4일간 페더럴웨이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를 모시고 일터 사역의 성경적 해답을 모색합니다. 대회 이후 진행되는 알래스커버 캐나다 투어로 대자연 속 특별한 쉼도 누리세요. 일어나 변화를 주도하라. 2026년 5월 시애틀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전화 미주서부 총연합 오윤호 회장 206-769-4141, 최명희 시애틀 지회장 206-27-0700.

0: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1: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0: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1: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0: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1: 866-566-9191, 866-566-9191.
2: 고객만족 넘버원 변호사 카이 법무법인. 실력과 경험, 성실과 신뢰. 6명의 변호사가 힘들고 막힌 문제를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김주민 변호사입니다.
4: 김경숙입니다.
2: 능력과 경험의 조화, 타코마와 시애틀 사무실에서 문제 해결사로 고객 여러분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민법, 양자수석, 교통상해, 파산법 등 여러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열쇠로 열어드립니다. 카이 법무법인,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법률 대변인. 타코마 본사 253-584-1369, 시애틀 사무실 425-358-3458.
5: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6: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관리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때입니다. 환자의 건강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메디케어 전문병원 준핵과. 준핵과는 시애틀 한인들의 건강 지킴으로 3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준핵과에서는 시니어 어른들의 전문 의료원으로 새로운 내과 전문의들을 모시고 앞으로 30년을 힘차게 달려나갈 것입니다. 이제 부모님들의 건강은 준핵과에게 맡겨주십시오. 준핵과는 리누드 플라자에 있습니다. 전화 425-743-7000번.

0: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1: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0: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주력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꼬투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중근엄,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1: 워싱턴 최고의 무한리필 페더럴 웨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0: 페이스북으로 보고 듣는 라디오 한국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고용주가 여러분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영국 최초의 민간대학인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은 올해로 200주년을 맞습니다. 자, 이를 기념하기 위해 200주년 기념 전시를 열었는데요. 이곳에서는 아주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12세기 세인트 폴 대성당의 도서관에서 나는 향기를 맡아볼 수 있다고 하네요. 최근 고고학자들은 과거에 우리 주변을 채웠던 그 향기를 발굴해내는 후가 고고학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과학기술의 발달과 AI 덕분에 과거의 향기를 복원하는 일이 가능해진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 대장금이 음식을 하던 수락관 냄새라든가 경복궁 교태전 뒤뜰의 봄꽃 향기도 되살려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역사를 거슬러 올라 과거 어느 한순간에 향기를 맡아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 향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음악세상 아나운서 박태원입니다. 음악세상 K-POP계에서 오고 가는 다양한 논의들과 새로운 소식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K-POP에 빠지다! 음악평론가 김학선 씨를 먼저 만나고요. 음악을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이죠. K-뮤지컬 이야기 나눠보는 뮤지컬이 좋아. 오늘은 뮤지컬 몽유도원을 대중문화 저널리스트 박희아 씨와 만나보겠습니다. 음악세상 오늘 첫 곡은 NCT 도재정의 노래입니다. Perfume.

0: K-POP에 빠지다. 오늘도 음악 평론가 김학선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프닝 때 네. 이제 과학 기술의 발달도 맞습니다. 그리고 또 AI 때문에 과거 어느 순간에 냄새를 재현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우리 김학선 님 같은 경우는 언제 어느 향기를 맡아보고 싶으신가요?
1: 이게 너무 약간 제가 대답하면서도 수치스러운데. 아, 저는 그냥 그 1980년대 먼 과거는 아니고요. 네. 제가 중식을 너무 좋아해서. 아. 1980년대에 사람들이 그때 짜장면 이런 게 너무 맛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서. 네. 저는 정말 그 향을 아. 맡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아까. 아, 어렸을 때.
1: 네, 어렸을 때 먹었던.
0: 엄마 아, 쫄라서 먹으러 갔던 그 중국집 짜장면.
1: 네, 근데 그게 어릴 때 그냥 지금은 맛이 기억나진 않지만 뭔가 이렇게 되게 맛있게 먹었었던 그런 기억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600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제가 좀 최초에 그거는. 근데 그때 뭐 탕수육 같은 거 정말 기념일에만 먹을 수 있었으니까 그때 아. 향을 저는 좀 맡고 싶다는 정말 이상한 생각을 아까 오프닝 할 때 옆에서 했습니다.
0: 네. 네. 자. 그래도 요즘에 또 이 향기만큼 좋은 향기가 없습니다. 우리 K-POP들 또 세계로 무궁무궁 또 뻗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어떤 소식인가요?
1: 4월의 마지막 주말이었죠. 지난 25일, 26일 일본 수도권에 3대 대형 공연장이 있거든요. 도쿄 국립경기장, 니산 스타디움, 도쿄돔 여기가 K-POP 팬들로 가득 찼습니다.
0: 아, 일본이요?
1: 네. 트와이스, 동방신기, 에스파 등의 무대를 보기 위해서 무려 40만 명의 인파가 도쿄 일대에 다 모여든 겁니다. 그래서 이날 세 곳의 공연장에는 10대 소녀부터 60대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층의 K-POP 팬들이 좌석을 메웠습니다.
0: 이 서울에서도 이렇게 하루에 이런 대형 그룹들이 콘서트를 연다. 네. 그러면 저도 바빴을 것
1: 그러니까요.
0: 같아요.
1: 네,
0: 여기저기
1: 맞습니다.
0: 뛰어다니느라. 네. 그런데 음악 페스티벌이 아니었잖아요.
1: 네, 그렇죠.
0: 코첼라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런데 같은 날 K-POP 가수들의 공연이
1: 네,
0: 열렸습니까?
1: 맞습니다. 이 세 팀이 각각 공연을 가진 건데요. 먼저 동방신기 공연부터 보면 25일 오후에 일본 요코하마시 니산 스타디움 무대에선 동방신기, 일본명으로는 토우신키 라고.
0: 아, 네, 일본에서. 발음이 그렇죠.
1: 네, 네, 맞습니다. 이 동방신기에게 관객 6만 5천 명의 환호를 막 쏟아냈습니다, 관객들이.
0: 아, 6만. 네. 이게 이제 야구장 꽉 차도.
1: 그러니까요.
0: 3만 명 안
1: 되죠. 3만 명 안 되죠. 네,
0: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1: 이 노래, 아이덴티티를 부르니까 관객들이 정말 떼창과 함께 그룹명을 막 연호하는 그런 장관이 펼쳐졌는데요. 이 노래는 작년 동방신기가 일본 데뷔 20주년을 맞아서 개봉을 한 현지 박스 오피스 8위에 오른 동명 다큐멘터리 영화의 주제가 이기도
0: 아,
1: 합니다.
0: 영화 주제가였군요. 네,
1: 동방신기는 이틀간 13만 명 관객 앞에서 20주년 마무리 공연을 펼쳤습니다.
0: 대단합니다.
1: 네.
0: 야, 이제 국내 데뷔도 아니고
1: 그러니까요.
0: 일본 데뷔 20주년을 맞는 K-POP 가수가 나오기 시작하는군요.
1: 그렇죠. 네, 20주년을 맞았다는 건 정말 뜻깊은 거죠. 그래서 동방신기의 공연이 펼쳐진 니산 스타디움은 도쿄에서 약 1시간가량 떨어진 거리에 있다고 해요.
0: 네. 근데
1: 현지의 그 최정상급 가수만 설 수 있는 야외 공연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2020년부터 유노유노와 최강창민 이렇게 2인조로 동방신기가 재편이 됐잖아요.
0: 2010년부터
1: 네, 그래서
0: 꽤 됐죠 벌써.
1: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2013년 이곳에서 해외 가수 최초로 이 무대에 입성을 했고요. 이날까지 세 차례의 단독 공연을 열면서 해외 가수로는 최다 공연 기록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코하마시도 이번 공연을 기념해서 코스모클락 21 대관람차에 동방신기 상징인 붉은색 곰, TV장 모양의 조명을 점등을 했고요. 불꽃놀이, 뭐 포토스팟 등을 마련해서 도시 전체를 동방신기 축제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많은 주목을 받은 공연이었던 거죠.
0: 이야, 국내 가수도 아니고 해외 가수인데도 그렇죠. 도시 전체를 시그니처 컬러로 이렇게
1: 맞습니다.
0: 맞춰줬다니 제 마음도 지금 들썩이고 있습니다.
1: 네.
0: 자, 같은 날 공연을 펼친 다른 팀 상황은 어땠습니까?
1: 네, 다음은 트와이스도 있는데요. 트와이스는 같은 날 일본 최대 공연장이자 일본 가수들에게도 꿈의 무대로 불리는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해외 가수 최초로 입성을 해서 공연을 가졌다고 합니다.
0: 도쿄 국립경기장에서는 해외 가수들이 공연을 안 해봤나봐요.
1: 네, 그래서 이번이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0: 대단합니다.
1: 네, 트와이스 공연이 열린 이 도쿄 국립경기장은 올림픽과 월드컵 등 대형 공식 행사가 열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최대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어서 그동안 스마비나 AKB48 등 일본 최정상급 가수들만이 공연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와이스는 이곳에서 25일, 26일, 28일 사흘간 해당 8만 석 규모 그러니까 사흘간 24만 석 정도 규모의 무대를 이어갔는데요. 콘서트에 온 팬은 주로 10대에서 20대 여성이었고 남성과 가족 팬도 보였다고 해요. 2017년 일본에 진출한 트와이스가 현지 오지상들, 그러니까 아저씨를 오지상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0: 그렇죠. 네.
1: 이 오지상들도 이름을 알 정도로 지금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0: 이게 정말 대단한 게 그렇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일본의 걸그룹이
1: 그렇죠.
0: 한국에 왔는데 네. 뭐 40, 50대, 60대 아저씨들도 아저씨들이. 다 한다.
1: 네.
0: 이런 가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그리고 공연을 보러 간다. 이것도 정말 좀 대단한 일인 거잖아요.
0: 게다가 사흘간 24만 명이 네. 공연을 보러 왔습니다. 이야, 트와이스의 인기는 진짜 대단한
1: 그러니까요.
0: 거예요.
1: 그러니까요. 네, 일본에서 특히 정말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고 또 근데 그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팀이 에스파입니다.
0: 에스파.
1: 네. 에스파는 일본 국민 가수로 가는 첫 관문으로 불리는 공연장이 있거든요. 도쿄돔.
0: 아, 도쿄돔이 됐어요?
1: 네. 도쿄돔은 5만 5천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데 25일, 26일 양일간 약 9만 4천 명 관객과 함께 이곳에서 세 번째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도쿄돔 앞은 이 에스파를 보러 온 팬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고 하는데 주로 20대 여성과 남성이 반반씩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성별이 거의 절반 나눠져 있는 것도.
0: 대단합니다. 네.
1: 네. 그래서 니가타에서 아침부터 신칸센 타고 3시간 걸려서 왔다는 한 남성 팬이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윈터를 좋아해서 에스파 공연만 5번 정도 봤다.
0: 네.
1: 에스파 오시카츠 이게 팬 활동인데 에스파 오시카츠는 제가 살아갈 이유다.
0: 그 정도입니까? 네.
1: 이야. 덕분에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된다. 이게 굉장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네. 예, 나타내게 된 거고.
0: 소위 이제 덕질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벌어야죠. 한다.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카리나를 좋아한다는 한 여성 팬은 K-팝을 좋아하고 한국 패션에도 관심이 많다. 한국 여행도 한번 가봤고 한국어도 배우고 싶다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0: 네, 지금 뭐 동방신기, 트와이스, 에스파 이 세 팀이 모은 관객 수만 해도 진짜 수십만 명인데 여기가 또 한국이 아닌 일본이란
1: 네,
0: 말이죠.
1: 맞아요.
0: 야, 세 팀의 관객 동원력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 같은 날 거의 공연이 펼쳐진 거에 대해서 일본 엔터테인먼트 매체 엔카운트는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좀 드문 현상이다 얘기하면서 관동권 5km 이내 대형 공연장이 전부 K-팝이다. 여긴 지금 한국? 이라는 이런 현지 반응을 뉴스로 전하기도 했었고요. 일본어권 한류 전문 매체 코레포는 같은 기간 도쿄 게이오 아레나에서 열린 데이식스 공연까지 더하면 주말 관동권에만 40만 명 팬이 몰렸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좀 만난 팬들은 한국 아이돌 그룹을 마치 일본 가수들처럼 여겼다고 하더라고요.
0: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네.
1: 그래서 일본의 3대 공연장에서 동시에 한국 가수들 노래가 울려 퍼져도 전혀 이상하게 받아들이질 않고 뭔가 좀 특이하게 받아들이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0: 이게 이제 어쩌다 일정이 겹친 건지 아니면 사전에 조율이 있었는지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 K-pop 파워가 어쨌든 크게 드러난 순간
1: 그렇죠.
0: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1: 이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4차 한류가 완전히 정착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겨울연가와 윤사마로 대표되는 1차 한류 이게 2003년에서 2007년 정도.
0: 윤사마.
1: 네, 윤사마.
0: 기억납니다. 네. 그게 1차군요.
1: 네, 그리고 K-pop 아이돌이 J-pop 아이돌을 넘어선 2차 한류 이게 2008년에서 2015년 정도로 예,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0: 네.
1: 그리고 K-pop을 계기로 한국 패션, 화장품, 음식 등에 관심을 갖게 된 3차 한류 이게 2026년에서 한 202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런 3차 한류에 이어서 이제는 한국의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이제 4차 한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완전히 정착됐다 분석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이제 한국이라는 일에 국적을 더 이상 의식하지 않는 탈한류라는 느낌마저 받는다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0: 참 좋은 기사입니다. 전문가들이 네. 또 분석을 잘해놨네요. 1차부터 4차까지 네. 일목요연하게 딱 느낌이 옵니다. 게다가 예전에는 일본 내에서도 네. 약간 혐한
1: 그렇죠.
0: 분위기가
1: 맞습니다.
0: 있었어요.
1: 네.
0: 그런데 이젠 탈한류.
1: 네.
0: 아, 단어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일상에 스며들었다는 거죠.
1: 그렇습니다.
0: 아주 예, K며든 거죠.
1: 그렇죠. 근데 또 재밌는 게 이게 한류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K-pop 팬덤이 세대를 이어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일본 무대에 처음 데뷔한 동방신기의 경우에 남편과 손녀의 손을 잡고 온 60대 여성 팬부터 20대 팬과 초등학생까지 좀 다양한 연령대 관람객이 공연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 K-pop 아이돌 산업의 한 축이었던 그 유사연애 이런 성격이 줄어든 것도 이런 현상에 뭔가 좀 한몫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이게 있었어요. 네, 네 맞아요. 이게 마치 그 아이돌 가수와 내가 연애를 하고 있다.
1: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아이돌 가수가 연애를 하면 거기에 엄청난 그렇죠.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0: 근데 그 분위기가 진짜 확 줄어들었네요.
1: 네,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동방식이 최강창민 같은 경우에 2020년에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지난해 일본 8개 도시에서 연 솔로 콘서트 20회 공연을 모두 매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혼을 해도 그 인기가 타격이 없는 거죠.
0: 아, 이게 그래서, 진짜죠.
1: 네. 그래서 네. 젊은 세대는 여전히 이성인 K-POP 가수에게 매력을 느끼는 경우도 많지만 K-POP 장르 자체의 매력에 매료되는 일도 많아지면서 아이돌의 장수가 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네, 좀 힘을 받고 있습니다.
0: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한류라는 게 정말 장수할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뭐 우리 1세대 아이돌도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K-POP 가수 본인들은 물론이고 뭐 K-POP 업계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 세 팀 중에 누구의 노래를 들어볼까요?
1: 네, 오랜만에 좀 동방신기 노래를 들어보려고 갖고 왔습니다. 사실 이 노래는 퍼포먼스랑 봐야 더 멋있긴 한데 라이징 선 준비했습니다.

0: 네, 이번에는 새로 나온 음반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아, 이 음반 뭐 저도 요즘 즐겨 듣는 음반이더라고요.
1: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그러실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보는 악뮤의 정규 앨범 개화입니다.
0: 언제 나오나 했습니다.
1: 네, 오랜만이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정규 앨범을 기준으로 하면 2019년에 발표한 3집 항해 이후에 무려 7년 만에 선보이는 앨범입니다.
0: 이야, 오랜만이네요.
1: 네.
0: 악동 뮤지션, 뭐, 다들 줄여서 악뮤라고 부르다가, 이제는 그냥 악뮤가 그렇죠. 됐는데. 네. 우리가 어쨌든 그 오디션 프로그램부터 이 두 남매를 계속 지켜본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악뮤가 이 한국에서는 좀 여러모로 좀 독특한 위치에 있는 그룹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우선 세 살 터울의 친남매로 이루어진 그룹이라는 점도 그렇고,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는 점도 좀 남다른 이력을 갖고 있는 거고 심지어 이들이 출연했던 프로그램이 K-POP 스타였잖아요.
0: 제목이 K-POP 네. 스타였죠.
1: 근데 네. 일반적인 K-POP의 영역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성공한 그룹이 됐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0: 악뮤가 그동안 내놓았던 음반, 음악들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K-POP이랑 약간 좀 달라요. 네, 다른데도 스며들고 있습니다.
1: 네.
0: 원래 K-POP 스타라는 프로그램이 예전에 아이돌 그룹을 만들기 위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런데 또 아이돌 그룹은 많이 탄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스타 출신들이.
1: 네, 이 K-POP 스타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시작은 K-POP 아이돌 그룹 연습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목적이 좀 컸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실제로 심사위원도 당시에 3대 기획사였던 SM, YG, JYP의 수장 및 이사들이 나와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는데 시즌2에 몽골에서 온 유기농 남매 듀오 악뮤가 등장하면서 프로그램 성격까지도 좀 약간 바뀌어버렸습니다. 악뮤가 결국에는 우승을 걷어버렸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다음 시즌부터 아예 심사위원 가운데 한 명으로 싱어송라이터가 다수 소속돼 있던 안테나 뮤직의 유열이 심사위원으로 추가 투입될 정도로 뭔가 프로그램의 성격도 확 바뀌어버렸죠.
0: 그러니까요. 결국 지금 생각해보니까 프로그램 성격 자체를 악뮤가 바꿨다 네. 해도 이건 뭐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악뮤 그 자체가 하나의 장르다. 이런 네, 평가도 있어요.
1: 맞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등장부터 폭발적인 스타성을 보여줬는데요. 실제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음 선보였던 다리 꼬지마.
0: 아, 그런 네, 노래 굉장히 기억나네요. 네,
1: 신선함을 안겨줬었죠. 예. 그래서 네, 이 노래가 정식 음원으로 발매되면서 큰 사랑을 받았고 이후로 이들은 발표한 음악마다 음원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음원 차트에도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뭐 대중음악계 그리고 방송에서 보여지는 음악들이 아이돌 아니면 비 아이돌만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요계에서 정말 좀 남다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팝 듀오로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오빠 이찬혁의 음악에 맞춰서 동생 이수연이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그림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끼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0: 저는 이번 앨범이 7년 만에 나왔다는 사실을 오늘 알았고 왜냐하면 네. 그동안 공백을 별로 느끼질 못했어요.
1: 네네, 그렇죠.
0: 사실 KBS에서 그 수현 씨는 DJ를 오래 했고
1: 맞아요.
0: 그동안 오빠는 군대를 다녀왔고
1: 네.
0: 또 군대 갔다 와서 이찬혁도 솔로 활동을
1: 솔로 활동했었죠. 네,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을 하면서 약간 공백을 못 느끼는 분들도 좀 계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이들이 새 앨범을 발표한 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린 거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오빠 찬혁의 그 군복무 그리고 솔로 활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동생 수현이 뭔가 지금 마음의 병이
0: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저는 KBS DJ를 그만두시고
1: 네.
0: 안 보여서 약간 그 좀 비공개
1: 네.
0: 약간 좀 그런 이미지인가 했더니 네. 마음의 병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앨범 발표 후에 방송에서 지금 다수 공개된 것처럼 수현이 꽤 긴 시간 동안 무기력증 그리고 대인기피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근데 오빠 찬혁의 정성어린 보살핌으로 다시 대중 앞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같은 집에서 합숙을 했고 다 큰 성인이 이렇게 남매가 같은 집에서 합숙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합숙하면서 거의 트레이너처럼
0: 네.
1: 네, 운동도 시키고 그리고 뭐 앨범 작업, 운동 이렇게 반복한 끝에 개화라는 앨범이 발표가 됐었죠. 근데 오랜만에 만나는 이 악뮤 초기 음악의 순수함이 굉장히 좀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남매의 사연과 서사가 더해지면서 더욱 반갑고 뭉클한 앨범이 됐습니다.
0: 네. 거의 그 아이돌 연습생 수준의 그런 프로그램을 견뎠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수현 씨가.
1: 맞습니다.
0: 자, 악뮤가 YG를 떠났죠.
1: 네, 그렇죠.
0: 독립을 한 겁니까?
1: 맞습니다. 그 앨범이 나오기 전에 지난 12년간 함께했던 레이블 YG 엔터테인먼트를 떠난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그게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현재 소속사는 이찬혁의 1인 기획사인 제목부터 정말 남다릅니다. 영감의 샘터.
0: 영감의 샘터가
1: 네, 회사 이름입니다.
0: 회사명입니까? 네. 특이하네요.
1: 두 사람이 각각 대표이사, 사내이사 이렇게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해서 처음 발표한 이번 앨범 개화도 발표하자마자 음원 차트 1, 2위를 차지를 했고요. 소문의 낙원과 함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이 노래가 번갈아가 1위를 자리바꿈하면서 머물고 있는데요. 들으면 좀 굉장히 좀 뭉클해지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같이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0: 그럼 오늘 들을 노래는 소문의 낙원입니까?
1: 아니요.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준비했습니다.

0: 이제 어나더 케이팝의 주인공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소개해 네. 주시죠.
1: 오늘의 주인공은 싱어송라이터 유화인데요.
0: 아, 유화요?
1: 네. 외자 이름입니다. 유화는 데뷔와 함께 인디신에서 많은 주목을 받은 싱어송라이터고요. 원래는 그 실용음악과 진학을 목표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음악학원을 다녔다고 해요.
0: 예.
1: 그때 선생님이 과제로 내주신 곡 가운데 하나가 유자의 우울한 편지라는 곡이었습니다.
0: 무슨 네. 과제를 어떻게 내주셨을까요?
1: 이거 뭐 편곡하는 작업도 내고 요즘 음악학원들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0: 그렇습니까?
1: 네. 그래서 1993년생인 유아가 이 노래를 처음 듣고 이 노래가 1980년대 후반에 87년에 만들어졌다고 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다고요. 너무 곡이 세련되고 시대들을 타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야, 이 곡이 80년대에 만들어졌구나 라면서 믿어지지가 않았고 그래서 유재 앨범 전체를 들으면서 나도 이런 뮤지션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음악인의 삶을 더 강하게 꿈꾸게 됐다고 합니다.
0: 근데 뭐 유하 씨뿐만 아니라 모든 젊은 친구들이 유재하 씨 음악을 들으면 다들 놀라요.
1: 맞습니다.
0: 야, 네. 이 사람은 진짜 천재였나 네,
1: 이렇게
0: 보다.
1: 이렇게 세련된 음악이 그때 만들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0: 그리고 만들죠. 그리고 또 유재하 씨라는 사람 그 인생 서사 자체가
1: 그쵸.
0: 너무 맞습니다. 이건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그 나이에 네. 요절을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유재하 음악에 매료된 가수 지망생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1: 네, 맞습니다.
0: 유하 씨 대학을 결국에는 음악과 관련된 대학을 갔나요?
1: 맞습니다. 네, 대학에 가서 작곡을 전공했어요.
0: 아, 작곡을 갔구나. 네,
1: 작곡 전공하고 제24회 유재하 음악경연대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당시에 유보영이란 본명으로 본명이 유보영이거든요. 근데 유보영이란 본명으로 참여해서 그런 건 없었어라는 노래로 장려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이후에 활동명을 유화로 바꿔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0: 예.
1: 내가 하려고 하는 음악이 뭔가 이렇게 내 본명인 유보영이랑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예명을 쓰고 싶다라고 해서 근데 또 외자 이름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해서 좀 예. 되게 재미있게 가부터 시작해서 가나다라 마바사를 하나씩 다 붙여봤다고 해요. 그래서 유가 유나 유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다가 맨 마지막에는 하가 하를 붙였더니 유아란 이름이 가장 좀 잘 어울리는 것 같다.
0: 가로 시작해서 결국엔 맨 끝에 네, 하까지 갔네요.
1: 맞습니다.
0: 유하라는 이름의 탄생 스토리도 흥미로운데 왠지 근데 유재하랑 굉장히 네, 관련이 좀 맞아요. 있어 보입니다.
1: 네.
0: 자 유하의 음악 어떤 분위기입니까?
1: 이렇게 어떻게 딱 들어보면 목소리가 정말 희말이 하나 없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0: 네.
1: 네. 근데 그런 목소리와 대비되는 노래에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어요. 은유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유아만의 음악이 완성이 되는데, 젊은이, 낮잠이라는 두 장의 정규 앨범을 발표했고요. 또 EP 싱글을 발표하면서 초기부터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음악에서 진정성, 책임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스스로에게 진정성 있는 멜로디와 가사로 이입이 돼야 이게 듣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전해질 거다라는 생각으로 음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세 번째 정규 앨범인 살아있다라는 앨범을 발표했는데 이 살아있다도 그 연장에 있는 음악입니다.
0: 앨범 제목이 살아있답니까?
1: 네, 맞습니다. 네.
0: 저도 살아있고 다 살아있는데.
1: 네, 다 살아있는데.
0: 유화도 살아있군요.
1: 네, 근데 이 평범한 삶에 관한 이야기를 노래하고 싶다고 그 전부터도 계속 말해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와 좀 잘 어울리는 앨범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신은 삶보다는 죽음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문득 살아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0: 네.
1: 그래서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게 펭귄이 보통 본인 에너지의 70%를 그 뒤뚱거리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데만 쓴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거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그 펭귄이 균형을 맞추는데 모든 힘을 쓰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냥 살아있는 걸로도 굉장히 좀 중요한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앨범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0: 저한테도 좀 약간 경종을 울리는군요.
1: 네. 네.
0: 우리가 이제 살아있기만 해도 에너지를 엄청 쓰는데
1: 그렇죠.
0: 제가 왜 이렇게 피곤한가 했습니다.
1: 맞습니다.
0: 일을 너무 많이 했네요.
1: 그러니까 일 너무 많이 하시고 네. 그리고 그게 70%를 거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쓰고 있으니까
0: 네. 네. 세 번째 정규 앨범을 발표한 유화입니다.
1: 네.
0: 작업을 꾸준히 해왔나 봐요. 그동안.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규 앨범 기준으로는 4년 반 만에 발표한 앨범인데요. 그동안 작업을 쉬엄쉬엄 해왔는데 아무래도 정규는 여러모로 품과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과연 3집을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작업은 그냥 뭔가 지난하게 해왔다고 해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보통 앨범 발표하면 시원섭섭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다른 뮤지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유아 씨는 그냥 시원했다고 합니다. 아, 드디어 냈다라는 네. 생각으로. 그래서 이번 앨범은 유아 하면 떠오르는 굉장히 좀 감성적이고 여린 포크 음악뿐만이 아니고 다소 좀 락킹한 사운드도 담겨 있어서 앨범 되게 흥미롭게 들을 수 있는 앨범이었습니다.
0: 네. 어떤 분위기의 음악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유아의 살아있다. 띄워드리면서 음악평론가 김학선 씨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무대 위에 흐르는 우리 인생 이야기와 음악을 감상해보는 K뮤지컬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뮤지컬이 좋아! 오늘도 대중문화 저널리스트 박희아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뮤지컬 몽유도원을 골라오셨어요.
1: 네, 창작 뮤지컬 몽유도원은요, 한국적인 색채가 아주아주 강하게 묻어나는 작품입니다. 명성황후, 영웅. 이 두 작품 너무 유명하잖아요.
0: 그렇죠. 네.
1: 이 작품의 유명세를 이을 또 대한민국 뮤지컬의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작사 에이콤이라는 곳이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이 에이콤에서 초대형 신작으로 내놓은 작품이고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신념 아래 또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를 넘어서 세계 무대를 향해 뻗어나가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한국적 정서와 예술적 상상력을 정교하게 엮어내서 한국적인 미학을 바탕으로 보편적 감동을 전하겠다는 의지가 또 담겨 있습니다.
0: 네, 제목만 들어도 그럴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몽유도원 하면 저희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그 안견의 몽유도원도만 봐도 가장 한국적인 색채가 강할 것 같은 뮤지컬 제목인데
1: 네.
0: 몽유도원도랑 관련이 있나요?
1: 네, 아마 한국인이라면 대부분 이제 조선시대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풍경을 이제 그림 몽유도원도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0: 네.
1: 근데 이 작품은 네. 그 그림과는 관계가 없고요.
0: 아...
1: 최인호 작가의 소설 네. 몽유도원도를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 몽유도원도는요. 삼국사기에 나오는 도미전 설화를 모티프로 해서 도미와 아랑의 순수한 사랑 그리고 백제의 왕인 여경의 헛된 욕망을 통해서 어차피 우리들 인생이 한가 꿈속에서 본 도원경을 현실에서 찾기 위한 몽유병의 꿈 놀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몽유도원은 이렇게 꿈과 현실의 경계가 뒤엉킨 도원을 우대에 담아내서 인생의 의미를 그리고 있고요. 특히 공연은 한국적 서사를 기반으로 해서 사랑, 그리고 욕망, 이상향이라는 주제를 녹여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 누구나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하려는 목표가 또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극작을 맡은 안재승 작가는
0: 네.
1: 디즈니 뮤지컬을 참고해서 이야기, 캐릭터의 구조와 넘버 등을 구성하고 동시대 관객이 공감할 수 있도록 원작 소설의 요소들도 각색했다고 합니다.
0: 이거 뭐 말만 들어도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고전 도미전 설화를 모티브로 했다. 소설 몽유도원도의 대중성을 확보한 디즈니 뮤지컬의 문법까지 익혀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뮤지컬 몽유도원. 아, 지금 공연 중인 뮤지컬 몽유도원, 이게 신작이라고 하셨잖아요.
1: 네.
0: 근데 초연이 아니라고요?
1: 이 작품이요. 초연이 2002년이에요. 그러니까 무려 이제 23년, 24년 이 정도가 된 거죠.
0: 엄청 오래전에 했었네요.
1: 네. 근데 이제 내용은 거의 그대로인데 시대에 뒤떨어진 넘버들은 새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 초연 무대에서는 정절이나

0: 작품이거든요. 뮤지컬 명성황후, 영웅 등으로 한국 뮤지컬의 신화를 쓴 윤호진 연출, 그리고 윤홍선 프로듀서가 힘을 모아서 다시 한번 또 세계를 겨냥할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윤호진 연출은요, 몽유도원을 통해서 자신의 연출 노하우를 집대성해서 동양적 미학과 첨단 무대 기술의 융합, 을 통해 전 세계 관객의 공감을 이끌 이 K 뮤지컬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증명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 흔적이 작품에서도 아주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1: 네. 연출 윤호진, 프로듀서는 윤홍선. 뭐, 두 분이 형제 관계는 아니죠? 예, 상황이 비슷해 보였습니다.
0: 네.
1: 전 세계 관객을 타겟으로 다시 무대에 오른 뮤지컬, 몽유도원. 넘버 하나 듣고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도미 역을 맡은 김성식 배우와 아랑 역을 맡은 유리아 배우가 함께 부르는 그리고 그리며 듣겠습니다.

0: 야, 이게 음악에서도 뮤지컬의 볼륨감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1: 이 뮤지컬 영웅의 신화를 쓴또 오상준 작곡가가요, 서양 오케스트라와 국악기의 조화를 통해서 동양적 미학과 현대적 감각을 또 결합을 했어요. 그래서 27곡의 넘버를 탄생시켰는데요. 동양의 리듬과 서양의 멜로디로 탄생된 이 새로운 한국의 소리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현대 뮤지컬의 작법과 함께 판소리, 정가 등 한국 전통음악의 요소가 자연스럽게 반영됐고요. 한국 전통음악의 리듬과 현대적 멜로디가 유연하게 고차하면서 관객들에게 익숙하면서도 신선한 음악적 경험을 선사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국악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음악이 주가 되는 만큼 또 뮤지컬 배우와 더불어 정가 가객인 하윤주 그리고 소리꾼 정은혜, 윤재원 등을 캐스팅해서 우리 전통 음악을 자연스럽게 녹여냅니다.
0: 소리꾼들도 캐스팅을 했군요.
1: 네,
0: 그러니까
1: 맞아요.
0: 서양 음악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우리의 전통 음악. 근데 이제 소리꾼은 제가 알겠는데요.
1: 네.
0: 정가 가객이라고 하니까 좀못 들어봤던 분들이기도 하고, 이게
1: 네.
0: 어떤 가수입니까?
1: 그렇죠. 이 정가가요,
0: 네.
1: 한국의 전통 성악곡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가곡,
0: 네.
1: 가사, 시조를 부르는 노래를 말하는데 주로 상류층인 궁중이나 양반 계급이 즐기던 노래로 청아하고 깔끔한 발성 그리고 절제된 소리가 특징입니다. 우리 전통 가곡은 2010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됐고요. 보통 정가 가곡을 부르는 가수를 가객이라고 하고

0: 판소리나 창극에서 노래하는 사람은 소리꾼이라고 하는데
1: 아, 이게 좀 다르군요.
0: 네, 이 작품에서 아주 영민하고 강단 있는 도미의 정혼자인 아랑 역을 맡은 하윤주는 국가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 이수자입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의 정체성인 한국적 미학을 상징하고 있고요. 동양적이고 아름다운 하윤주 배우의 목소리는 또 서양의 오케스트라 선율과 만나서 꿈속의 여인인 아랑의 신비로움을 극대화하고 있어요.
1: 이야, 이건 뭐 듣기만 해도 엄청 신비로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몽유도원에 담긴 이야기를 소개해 주시죠.
0: 네, 백제왕 여경, 그러니까 계로왕인데요. 네. 이 계로왕이 꿈에서 본 여인에게 온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충직한 신하 향실에게 그녀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고요. 왕비의 자리를 둘러싼 귀족들 간의 다툼을 막기 위해서 사는 동안 어떤 여인도 곁에 두지 않겠다고 했던 다짐이 또 무색하게 여경은 바깥 세상과 통하는 길마저 끊어진 아주 은밀한 곳에서 마침내 꿈에서 본 여인 아랑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부족의 지도자인 도미와 혼인을 한 사이예요. 그럼에도 여경의 마음을 식을 줄 모르고 급기야 여경을 향한 충정의 눈이 먼 향실은 도미가 저지른 실수를 빌미로 해서 그와 아랑을 떼어놓을 덫을 놓습니다. 백제의 궁궐로 끌려간 도미와 아랑은 마음에 없는 말로 여경을 속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서로를 살리려고 하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여경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1: 아, 이들이 연기하는 걸 알아버렸군요.
0: 네, 그래서 최인호 작가는 이 설화에 대해서 나는 이와 같이 피처럼 절실하고 죽음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사랑이라기를 우리 설화 속에서 일찍이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1: 그 정도로 절절한 사랑 이야기였군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미와 아랑의 사랑. 그 아랑을 향한 일방적인 사랑으로 분노를 키우던 여경이 등장해서 이렇게 된 건데 이 비극적인 이야기 이 무대에서 어떻게 구현이 됐을까요?
0: 네, 우선 연출에 대한 말씀부터 드리면 꿈과 현실을 넘나드는 서사를 담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적인 재현보다는 상징적이고 시각적인 표현에 집중을 했습니다. 관객은 주인공의 꿈속에서 공연을 시작해서 꿈과 현실의 경계가 흐려진 공간에서 주인공의 여정을 함께하게 되고요. 무대, 조명, 의상, 영상 등 모든 시각적 요소 저는 극 전체의 정서를 전달하면서 인물의 내면과 극적 긴장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백의 미와 상징적 표현은 또 공허함과 여유를 느끼게 하고 관객이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며 감정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게 이제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출 방식은 관객이 감정을 상상하고 공감하면서 공연 전체를 한편의 꿈속 여정처럼 경험하도록 설계됐어요. 나아가 관객은 삶과 현실 또한 때로는 몽유임을 느끼면서 작품의 철학적 메시지까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1: 네, 공연 보고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무대를 채우는 영상이 있다고 들었어요.
0: 네, 맞아요.
1: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0: 네, 이 무대 디자인은요. 데스노트, 웃는 남자, 드라큘라, 지킬앤하이드 등 수많은 작품에서 완성도 높은 무대 언어로 또 공연의 품격을 높인 이모셔널 시어터가 맡았습니다. 이모셔널 시어터는 오필영이라는 한국 뮤지컬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아트 디렉터가 만든 회사인데요.
1: 네.
0: 이번 작품에서도 무대 위에 한 폭의 아름다운 수묵화와 감각적인 연출을 더해서 작품에 대한 몰입을 높입니다. 그리고 수묵 영상 디자인은 타경환 작가가 맡았는데요. 타경환 작가는 한지와 수묵으로 제작한 아트워크를 최첨단 영상 기술과 결합해서 무대 위에 한 폭의 신비로운 산수화로 구현을 해요. 이 수묵 애니메이션은 회화적 미 그리고 여백의 미를 생생하게 구현하고 있고요. 그게 서정성을 강화하고 무대의 영상은 또 마치 눈앞에 산수화가 펼쳐지는 듯한 장관을 선사하면서 전통의 동양미 그리고 현대 기술이 결합한 미디어 아트로 무대를 채웁니다. 영상은 단순한 시각 효과를 넘어서 무대의 현실과 환상을 연결하는 핵심적 매개체로 기능하는데요. 장면마다 변화하는 영상은 또 공간을 확장하고 상황을 시각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렇게 관객의 몰입을 유도하는 거죠. 이를 통해 관객은 또 익숙한 무대 공간 속에서도 새로운 예술 세계를 체험하면서 살아 움직이는 듯한 동양화를 감상한다.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1: 딱 보면 이제 그 무대 뒤에서 그 뭔가 산수와 동양화가 이렇게 쫙
0: 네, 맞아요.
1: 그려지는 거죠.
0: 네, 그렇죠.
1: 동영상으로.
0: 네.
1: 이거 대단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다들 영상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뮤지컬 몽유돈의 넘버 한 곡 더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아랑 역할을 맡은 우리 정가 가곡을 부르는 가객 하윤주와 제사장 비아를 연기한 홍윤희가 부릅니다. 아, 달림이시여.

0: 뮤지컬이 좋아. 오늘은 뮤지컬 몽유도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몽유도원 또 어떤 부분을 유의해서 보면 재밌을까요?
1: 네, 의상 디자인에 주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인, 구름이 그린 달빛, 간신, 안시성 등 드라마와 영화를 넘나들면서 다양한 작품에서 한국적이고 아름다운 의상으로 보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진희 디자이너가 담당을 했습니다.
0: 아, 이게 한 분이 다
1: 네요.
0: 디자인을 한
1: 네,
0: 작품이었어요?
1: 그쵸.
0: 야, 어쩐지 엄청 한복들이 예뻤어요.
1: 그쵸. 그래서 몽유도원의 또 의상은 백제를 배경으로 한 서사를 기반으로 고대 한국의 절제된 아름다움과 동양적 미학을 섬세하게 담아냈거든요. 이 세련되고 우아한 디자인은 몽환적인 무대와 조화를 이루고요. 자수와 장신구는 감정과 상징을 표현하는 시각적인 장치로 기능합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폭의 수묵화처럼 우아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서 무대 미학과 어우러진 디자인을 선보이는데요. 의상은 캐릭터의 정체성과 감정 변화를 또 반영해서 섬세하게 설계가 됐어요. 여경은 검정, 금빛, 붉은색 등의 색채로 외로움과 상처, 집착을 표현하고요. 아랑은 복사꽃빛, 연청색, 은빛 등의 부드러운 색조를 통해서 지혜롭고 강인한 면모를 강조합니다. 이 뮤지컬 몽유도원의 의상은 서사와 감정을 시각화하는 핵심적 장치로 기능을 하면서 무대와 음악, 영상과 함께 작품의 몰입감을 극대화합니다.
0: 네. 이 몽유도원에서 보신 분들이 바둑 두는 장면이 나온다고 해요. 어떤 내용인가요?
1: 네, 도미와 여경이 바둑을 놓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때 검정돌과 흰돌로 나누어져서 각자 서로의 세력을 구축하면서 승리를 쟁취해 나가듯 이제 그런 바둑을 형상화하고 있어요.
0: 네.
1: 근데 검정색 옷과 흰색 옷을 입은 무용수들이 집단을 구축한 상태로 다양한 전통춤을 현대적으로 풀어냅니다. 이렇게 음악과 장면에 가장 잘 맞는 춤을 선보이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이 무용 연출을 코레오그래피라고 하거든요.
0: 네.
1: 네, 뮤지컬 몽유도원에서 안무를 맡은 서병구 안무가는 한국의 전통춤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면서도 전통을 복원하는 데 멈추지 않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해냈습니다. 처음 여경의 꿈에 아랑이 등장하는 장면을 추면 부채춤, 이후 목지족 사람들이 추는 춤은 아리랑춤 같은 민중의 춤이고요. 여경과 아랑의 결혼식 장면에는 궁중정제를 바탕으로 처용무, 춘행정과 같은 춤이 사용됩니다.
0: 네, 지금 잠깐 스포를 하신 것 같은데요.
1: 네.
0: 여경과 아랑의 결혼식 장면이 나온다는 거는 뭔가 좀 비극적인 내용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1: 그쵸, 맞아요.
0: 악기면 악기, 배우면 배우, 무대면 무대, 또 안무까지 우리 전통 문화가 속속들이 배어 있는 그런 뮤지컬이군요.
1: 네, 최정상 배우들로 완성된 또이 캐스팅 라인업도 주목할 만한데요. 백제여왕 여경 역을 맡은 민우혁 배우는 또 뮤지컬 지킬의 나이드, 영웅, 레미제라블 등의 대작에서 또 무대를 장악하는 자신만의 카리스마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어요. 특유의 압도적인 피지컬로 강인하고 위엄 있는 여경의 모습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고요. 여기에 같은 역을 맡은 김주택 배우는 세계적인 오페라 무대를 누비는 또 월드클래스 성악가이자 뮤지컬 배우로 팬텀싱어 2를 통해 이름을 알렸습니다. 뛰어난 가창력과 바리톤 특유의 무게감으로 냉철함과 광기가 공존하는 입체적인 여경을 완성했어요.
0: 그런 여경과 맞서는 도미와 아랑은 누가 연기했습니까?
1: 네, 마한족의 지도자 도미 역은요, 이충주와 김성식이 맞는데요. 이충주는 뮤지컬 그레이트 코멧, 물랑루즈, 원스 등에서 보여준 아주 안정감 있는 연기와 노래로 따뜻한 리더십을 가진 도미를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그리고 뮤지컬 에비타, 레미제라블, 레드북 등 다양한 작품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뮤지컬계 블루칩으로 떠오른 김성식이란 배우가 있어요. 이 배우는 또 이번 작품에서 아랑을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을 깊은 내면 연기로 풀어냈습니다. 이어서 하윤주와 더불어서 아랑을 연기하는 유리아라는 배우는요, 또 뮤지컬 에비타, 레드북, 맨피스 등 유수의 작품에서 스펙트럼 넓은 연기와 가창력으로 주목받았던 배우고요. 굉장히 다채로운 매력으로 주체적이고 강인한 아랑을 표현합니다.
0: 우리 박희아님께서 인상 깊게 본 부분은 어딜까요?
1: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른 요소들도 다 좋긴 했는데 배우 민우 역시의 연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이 여경이라는 인물의 질투어린 광기와 그로부터 비롯되는 굉장히 악독한 면들이 있는데 이거를 본인이 가진 굉장한 피지컬과 이제 에너지를 통해서 폭발적인 힘으로 분출을 해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엄청 섬세하기도 해요. 여태까지 본 민우 역 배우의 작품 중에 저는 가장 좋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인상 깊었어요.
0: 와, 정말입니까? 네. 예, 민우혁 씨는 뭐 예능도 또 음악 방송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작품
1: 맞아요.
0: 또한 저희가 기대하고 봐야겠습니다. 세계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뮤지컬 몽유도원 벌써 해외 진출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1: 네, 오는 8월부터 뉴욕 링컨 센터 데이비드 코크 극장 무대에 오르게 됐는데요. 제작사 에이콤은 또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 세계 시장에서도 통하는 지속 가능한 콘텐츠로 자리 잡겠다는 이제 다짐입니다. 실제로 명성황후 영웅으로 한국적인 이야기를 세계 시장에 꾸준히 선보여 온 만큼 이번에도 기대해 볼 만하네요.
0: 네, 뮤지컬 몽유도원과 함께한 뮤지컬이 좋아였습니다. 지금까지 대중문화 저널리스트 박희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대한민국 서울에서 들려드린 음악 세상 오늘 순서 뮤지컬 몽유도원의 여경 역을 맡은 민우혁의 공허한 포옹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태원이었습니다.

0: 가네. 나 짐승처럼 사나운.
1: 앞서가는 방송 미래의 비전 라디오 한국이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2: 1450 KSUH Pyeongchang and 1230 KWYZ Everett Korean Broadcasting Federal Way.

똑같은 커피라도요. 커피숍에서 마실 때와 집에 가지고 와서 마실 때는 느낌도 맛도 다릅니다. 아마도 커피숍의 분위기나 창밖 풍경이 커피 맛을 더 좋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죠. 내가 직접 만들어 집에서 먹는 것보다 외식할 때 더 맛있게 먹게 된다는 분들이 많은 걸 보면 말이죠. 가끔은 환경의 변화를 주는 게 좋습니다. 무심했던 부부 사이가 다시 돈독해지는데 여행이 좋은 이유도 바로 그런 걸 겁니다. 꼭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많은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0: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서문탁의 3인곡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권태기의 연인이나 부부에게 전문가들은 여행을 권합니다. 상대방이 있는 배경을 바꿔보라는 조언이죠. 편안한 것과 지루한 것, 익숙해서 좋은 것과 익숙해서 무감각한 것은 사소한 차이에서 갈립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작은 변화로도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커피라도 더 맛있게, 같은 사람도 좀 더 멋있게 느낄 수 있는 여행. 연휴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떠나보시죠.
1: 맛있다.
2: 정말 맛있다.
3: 와, 환상적인 맛있다.
4: 역시 식당은 맛있다야.
2: 어머머, 이 맛있는 한국 치킨이 20불밖에 안 돼. 거기다 소주는 10불이잖아.
3: 새로운 주인이 만들어내는 맛있다의 맛. 꼬치, 등갈비 등 수십 가지의 퓨전 스타일의 맛있는 맛.
4: 뉴 매니지먼트.
1: 새로운 맛.
2: 부담 없는 가격. 구 아지트 자리에 맛있다. 33310 퍼시픽 하이웨이. 전화 253-235-5976.
1: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새벽 2시까지 모십니다.
5: 화요일은 쉽니다.
6: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7: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6: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주력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꼬투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중러,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7: 워싱턴 최고의 무한리필 페드로웨이 조선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0: 여러분의 든든한 메디케어 파트너 조선용입니다. 복잡한 메디케어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어떻게 신청할지 고민 많으셨죠? 2005년부터 쌓아온 노하우로 개인의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플랜을 찾아드립니다.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 엑스트라 헬프 신청도 걱정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항상 전문가 조선용이 있습니다. 조선용 보험 425-951-9210 425-951-9210번.
1: 잠시 후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이대화 음악평론가와 함께 완벽한 토요일로 떠나볼 예정입니다. 노래 듣고 이대화 평론가 만나러 가죠. 쿨의 아로하, 이어서 유엔입니다. 파도.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0: 우리 영화 소공녀에서 주인공인 미소는 월세가 오르자 집을 포기하고 위스키와 담배 그리고 자신의 취향을 지키기 위해서 길을 나서며 이렇게 말합니다. 집은 없어도 생각과 취향은 있어. 취향 확실한 우리 애청자 여러분과 매주 토요일에 함께하는 완벽한 토요일. 오늘도 이대화 음악평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영화 소공녀에서 주인공 미소는 이렇게 말하죠. 아무리 돈이 없어도 제가 좋아하는 담배와 위스키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혹시 이대화 평론가도 나 이것만큼 세상이 무너져 이것만큼 아무리 어려도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1: 그 나이가 들어도 입맛이 안 변하더라고요, 사람이.
0: 예.
1: 그 저는 이렇게 글을 마감을 다 했거나 네. 뭔가 이렇게 한텀 쉴 브레이크 타임이 딱 생기면 예. 그냥 편의점에 가서 예. 그 바나나색 우유를 예. 하나씩 먹곤 하는데요.
0: 소화탕이구나 그게 우리
1: 네.
0: 평론가만큼의
1: 그 빨대를 이렇게 예. 톡 꽂아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요새는 그게 그 설탕을 안 넣은 제품도 나왔습니다.
0: 여러 맛도 있어요? 다른 맛도 있어요?
1: 네, 뭐 딸기 맛도 있고 그러는데 아 설탕까지 안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제가 자주 먹고 있어요.
0: 클래식이죠.
1: 아 그럼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0: 우리 이대화 평론가 이것만큼 포기할 수 없다. 그거군요. 예, 그 정도는 포기 안 하셔도 됩니다.
1: 네, 뭐, 자주 먹고 있어요. 예, 그래서
0: 자주 지켜가십시오.
1: 네.
0: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첫 번째 작품은 뭡니까?
1: 1997년에 정말 크게 히트했던 드라마입니다. 그대 그리고 나고요.
0: 예.
1: 시청률 62.4%를 기록했던 전설적인 드라마입니다.
0: 정말 그때 진짜 방송이 유일한 네, 엔터테인먼트였던 그 시절에는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경이적인 시청률이 나왔었죠.
1: 그렇습니다. 뱃사람인 아버지 최부람 씨, 네, 그 최부람 씨에게 4남매의 아들과 딸이 있는데요. 이들이 펼쳐 보이는 이제 좌충우돌 가족 드라마가 전체 줄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배경이 영덕이죠?
1: 네. 어촌마을 영덕인데 아버지 최부람 씨와 함께 4남매가 살고 있는데 첫째가 박상원 씨, 둘째가 차인표 씨,
0: 네.
1: 셋째가 서유정 씨, 넷째가 전 여기 출연하신지 몰랐어요. 송승헌 씨가 나옵니다.
0: 막내로 송승헌 씨가 나왔죠.
1: 네. 근데 첫째 박상원 씨 정도만 건실하고 경제력도 있고 네, 그렇게 자라났고요. 막내 송승헌 씨는 툭하면 싸움을 하고 다닙니다. 셋째인 서유정 씨는 딱 봐도 철이 없고요. 둘째 차인표 씨는 부잣집 여성을 만나서 결혼할 생각만 온통 머릿속에.
0: 제일 한심한 게 사실 둘째 아들 차인표예요.
1: 맞아요. 그런 설정으로 나오죠. 심지어 아버지도요. 다혈질입니다. 또 철저히 가부장적이고 구식인 사람이어서
0: 예. 그러니까
1: 집안 전체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를 못합니다.
0: 네.
1: 이런 상황에서 첫째 박상원이 유복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난 여성 수경 최진실 씨가 연기를 했는데
0: 최진실 씨 이제 고생 모르고 자란 집.
1: 그렇죠. 예.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수경은 시댁이 될 분들한테 이제 인사를 드리러 영덕에 갔는데 놀란 거예요. 인사 드리러 간 날 송승헌 씨는 싸움을 하고 와서 이렇게 다쳐왔습니다. 그걸 나무라는 엄청 거칠게 뭐라 하는 아버님을 또 보게 되고
0: 예비 시아버지를 본 거지.
1: 그렇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결혼 못하겠다.
0: 예.
1: 결혼을 막 뒤엎기까지 하는데 그래도 어찌저찌 사랑을 포기하지 못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정말 많은 갈등들이 벌어지는데 처음 불거지는 문제는 살 집 때문입니다.
0: 예.
1: 이제 수경 부부가 신혼집으로 그 서울에 있는 수경의 이모 댁에 세를 들어서 살려고 했는데 이 철없는 아버지랑 시댁 식구들이 이모가 들어와서 살라고 했는데 그 말을 그대로 덥석 잡아서 다 같이 그 집에 올라가서 몰려가 살게 됩니다.
0: 아이고, 아이고.
1: 네. 그러면 신혼생활이랄게 둘만의 신혼생활은 끝난 거죠.
0: 졸지에 시집살이 하게 된 거예요.
1: 그렇죠. 심지어 챙겨야 할 식구도 많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수경이 엄청 고생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갈등만 있으면 풋풋하고 아름다운 가족 드라마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최부람 씨 아버지가 겉으로는 투박해도 속에 정이 많은 겁니다.
0: 요즘 말로 하면 츤데레죠.
1: 맞아요. 그러니까 수산시장에서 일하면서 어렵게 번 돈인데 이거를 아유 내가 서울 와서 보니까 너무 비싸더라. 너 힘들 텐데 이거 찬값에 보태라 하면서 다 주시는 거예요.
0: 며느리한테요.
1: 네. 아버님도 쓰셔야죠. 그럼 아, 난 괜찮다. 난 차비랑 밥값만 있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너무 며느리를 아끼는 겁니다. 여기에 수경이 또 감동을 받게 되고 서로 조금씩 이해해가면서 가족의 정이 대싹 튼다는 이야기고요. 이제 여기에 더해서 막내 송승헌은 이제 어렸을 때 헤어졌던 생모를 찾는 드라마가 펼쳐지고요. 또 당시에 이제 그 중년의 로맨스다에서 화제였는데 그 아버지 최부람과 수경의 이모인 박원숙 씨와의 그 로맨스가 예. 시작이 돼서 아주 코믹한 이야기 들려줬었고 참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에 얽혀 있었죠.
0: 이 드라마 덕분에 아주 뭐 당시는 국민 팝송이라고 할 정도로 네. 널널해진 팝이 있죠.
1: Beyond the Blue Horizon이라는 곡이 아주 크게 있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네, 드라마에 워낙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드라마 인기가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익숙한 노래가 됐는데
0: 원래 옛날 노래죠.
1: 그렇죠. 원래는 1930년대에 미국에서 크게 히트했던 곡입니다. 근데 꾸준히 리메이크되면서 고전이 됐고요. 이 드라마에 삽입된 버전은 1973년에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루 크리스티가 불렀던 버전인데 예. 바로 영화 레인맨에 삽입이 되면서 유명해진 곡입니다. 네, 그 레인맨으로도 유명하지만 이 드라마에 다시 삽입되면서 한국에서 다시 유명해졌죠.
0: 함께 들을 곡은요?
1: 조혜리 씨가 부른 바람과 함께 부르는 노래라는 곡도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당시에 그대 그리고 나가 사운드 트랙 앨범도 발표가 됐어요.
0: 그랬어요?
1: 네. 그래서 지금도 들어볼 수가 있는데 그 안에 멋진 곡들이 꽤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노래가 눈에 띄었는데 왜냐하면 그윽한 재즈풍 발라드입니다.
0: 예.
1: 네. 약간 한국적인 가정사와 애틋하고 때로는 막 억척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드라마에 이런 멋진 재즈 발라드가 들어가는 게 좀 재밌다 예. 생각하고 들었는데 음악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음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러면 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에서 두 곡 듣겠습니다. 루 크리스티의 Beyond the Blue Horizon 그리고 조혜리의 노래입니다. 바람과 함께 부르는 노래.

0: 조엘의 바람과 함께 부르는 노래, 그리고 루 크리스티의 Beyond the Blue Horizon 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에서 들으셨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완벽한 토요일, 이대화 음악평론가의 소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작품은 뭡니까?
1: 아마 이 대사로 더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이라고.
0: 알죠. 예.
1: 네. 한석규 씨가 그 제비가 되고 싶어가지고 캬바레에서 춤추고 싶어가지고 그 춤 배우는 장면이 있었어요.
0: 요즘은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1: 아, 그러니까요. 예. 서울의 달. 1994년 작품 준비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서울 이곳은이라는 곡이 엄청나게 사랑받았기 때문에 네. 이 음악 소개하려고 가져와 봤는데요.
0: 참 서민들의 삶을 네. 훈훈하게 다룬 드라마였죠.
1: 네. 서울 달동네에 살아가는 소박한 서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래서 잔잔한 감동을 주었던 드라마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주인공은 두 명입니다. 최민식 씨가 춘섭 역할을 했고요. 한석규 씨가 홍식 역할을 했습니다.
0: 네.
1: 홍식, 그러니까 한석규 씨는 지방에 살고 있던 친구 춘섭한테 네. 내가 너한테 서울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줄 테니까 상경해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0: 그렇게 해서 올라오게 된 거였군요.
1: 그래서 영화, 그러니까 드라마 초반에 이렇게 네.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최민식 씨가 그 서울역 앞에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서울로 이제 작정하고 네. 올라온 건데, 홍식은 사실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0: 그렇죠.
1: 네, 그래서 그 친구의 돈 다 빼앗고 그 돈을 사채업자한테 빌린 돈 다 갚고 자동차까지 마련한 다음에 이제 호의호식하고 있는데, 얼마 안 돼서 춘섭 씨한테 이제 걸린 겁니다.
0: 아, 그렇게 돈 구워서 자기 빚 갚은 다음에 잠적했군요.
1: 네. 그래서 춘섭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돈을 다 받아낼 때까지 너 옆에서 같이 살 거다.
0: 네.
1: 그렇게 선언하고 두 친구의 동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0: 그렇게 같이 살게 된 거였군요.
1: 네. 근데 이 홍식은 딱히 건실한 일거리를 찾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한몫을 잡아볼까 이런 고민 중인데, 그때 눈에 들어온 사람이 이웃에 사는, 이제 좋은 말로 사교 댄스계의 그 거장이 있습니다. 한때는 이제 그쪽의 전설로 불렸는데 지금은 종종 이제 춤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로 밀린 월세 내면서 어렵게 살고 있는데, 이분에게 춤을 가르쳐달라면서 사정합니다.
0: 예.
1: 젊은 놈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춤 좀 가르쳐달라고. 그리고 스승으로 모시는데요. 왜냐? 속칭 제비가 되어서 큰 돈을 벌어볼 생각을 그렇죠. 하는 거죠. 이때 배우는 그 기초 스텝이 있습니다. 어디를 밟아야 되는지 이제 알려주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이고요. 네. 이게 이제 그 경부선이에요. 근데 이제 호남선 스텝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약간 어드밴스드 된 예. 그런 것도 나오는데, 그렇게 춤꾼으로 발전해가는 와중에 벌어지는 에피소드가 정말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한 미모의 여성을 나이트클럽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브루스타임에 작업을 거는데, 결국은 성공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여성이 전문 꽃뱀이었던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자신의 지갑과 옷이 오히려 털린 겁니다. 그리고 모두 털린 상태에서 그 뭐라고 할까, 트렁크 팬티라고 네. 하나요? 이거 하나만 입고 막 쫓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0: 조금만 입고요?
1: 네, 한석규 씨가 네. 아주 유명한 장면인데, 네, 그게 이런 설정에서 나왔던 장면이다 얘기하고 와, 싶어서.
0: 그런 장면 어떻게 찍었나 몰라요.
1: 그러니까 다시 보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0: 이 드라마와 정말 찰떡궁합인 노래가 있었죠. 장철웅의 서울이곳은요.
1: 네, 드라마 인기와 함께 정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는데요. 그 주인공들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하는 듯한 가사가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이런 내용이죠.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화려한 유혹 속에서 웃고 있지만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해.
0: 약간 노래도 약간 포크 분위기도 나고요.
1: 좀 진지한 느낌이 예. 나죠. 그러니까 서울로 올라와서 힘들게 살았던 당시 서민들의 심정을 잘 대변한 노래입니다. 저는 어렸어 그랬는지 잘 기억을 못했는데 예.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 노래로 장철웅 씨가 정말 스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본인은 섭외가 막 밀려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나 음악 공부하겠다.
0: 우와.
1: 그리고 미국 유학길에 올라서 화제가 되게 됐습니다.
0: 소신파였군요.
1: 아, 그러게요.
0: 또 한 곡 소개해 주신다면요.
1: 네. 드라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노래가 이제 아까 얘기한 서울 이곳은 이지만 예. 극중의 코믹한 장면에 이 노래가 삽입된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랜만에 보다가 발견했는데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춘섭은, 예. 그러니까 최민식 씨는 앞집에 사는 이웃 영숙, 채시라 씨가 나오는데 짝사랑
0: 했죠, 예.
1: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채시라, 그러니까 영숙 씨는 아우, 춘섭 씨가 너무 촌티가 나는 거예요. 버스에서 이렇게 자기한테 뭐 이렇게 말을 거는데 뭐 이런 거죠. 어, 하루에 연탄 몇 장 떼세요? 막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0: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1: 그렇죠.
0: 예.
1: 이런 사람 사귀고 싶지도 예. 않고 그래서 자꾸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자꾸 무시당하니까 서럽죠. 하루는 영숙 씨한테 무시를 받고 들어와서는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을 삭히는데
0: 네.
1: 그때 막 이상한 엉터리 춤을 추면서 김은국 씨의 59년 왕십리를 부릅니다. 그런
0: 아,
1: 장면이
0: 그래요?
1: 있어요.
0: 아, 예.
1: 그래서 제가 다시 보면서 참 잘 어울린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0: 예, 그러면 드라마 서울의 달에서 두 곡 듣겠습니다. 장철웅의 서울 이곳은 이어서 김은국이 부릅니다. 59년 왕십리.

0: 드라마 서울의 달에서 장철웅의 서울 이곳은과 김은국의 59년 왕십리 이렇게 두 곡 들었습니다. 전 드라마 이야기 듣고 노래 또 듣다 보니까 이 최민식과 한석규랑 이 대배우를 한 드라마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네.
1: 아 정말 그 젊은 시절 영상 다시 보니까 야 정말 세월이 네. 네, 오래 흘렀더라고요.
0: 대배우입니다.
1: 네.
0: 자 완벽한 토요일 오늘 끝으로 소개해 주실 작품은요.
1: 당시에 소재가 파격적이어서 상당히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입니다. 1994년 폴리스 준비를 했고요.
0: 폴리스요?
1: 네. 만화가 이연세 씨의 원작을 드라마로 만든 작품이고
0: 그렇죠.
1: 엘리트 경찰 혜성과 어느 범죄 조직의 끈질긴 악연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0: 폴리스. 어떤 내용이었나요?
1: 네. 이병헌 씨가 연기를 했는데 주인공 혜성은 경찰대학에서 손꼽히는 인재입니다. 후배들이 한 몸에 동경과 존경을 보낼 정도로 아주 유능한 인재인데요.
0: 네.
1: 어느 날 인질극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범죄자들을 멋진 돌려차기로 제압을 합니다. 근데 그때 카메라도 있었던 거죠.
0: 네.
1: 공공장소 인질극이니까. 그래서 국민적인 영웅이 됩니다.
0: 네.
1: 네. 이제 그만큼 승승장구하면서 능력을 인정받는 게 초반 이야기인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갈등이 시작이 되는데요. 몇 년 뒤에 자기가 일망타진했던 그 상대 범죄 조직들이 복수를 계획하고 이제 실행에 옮깁니다. 혜성과 그리고 결혼한 혜성의 아내를 납치해서 목숨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는 거죠.
0: 네.
1: 계획이 결국 성사가 됐고요. 혜성의 아내가 목숨을 잃습니다. 당시에 아내는 아이까지 갖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혜성이 완전히 절망하는 거죠.
0: 예.
1: 그래서 경찰을 그만두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외로운 고행을 할 정도로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0: 아, 경찰을 그만뒀었군요.
1: 네. 예. 그런데 주변 동료들이 끈질기게 설득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 경찰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렇게 만든 범죄 조직들을 이제 일망타진할 계획을 세우는데 그런데 또 조직의 함정에 빠져서 목숨을 잃을 위험에 빠지고 그렇게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그 끈질긴 조직과 맞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막 아이리스 같은 드라마 막 해외 가서 뭐 액션 막 이런 거 만들고 엄청 화려한 드라마가 예. 많습니다만 1994년만 하더라도요 TV에 총 쏘는 씬만 나와도 화려하다 그랬어요.
0: 그랬었죠. 예.
1: 네, 막 차량 폭파되고 예. 막 이런 거 굉장히 드물었는데 아주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였습니다.
0: 저는 이 폴리스가 엄청나게 인기라는 것을 듣긴 했는데 제대로 못 본 것이 저 94년대 군대 있었거든요.
1: 아이고.
0: 보고 싶은데 이거 밤에 하는 드라마를 못 보게 하잖아요.
1: 네, TV 시청 낮에나 네. 뭐 주말에만 할 수 있죠.
0: 예.
1: 네.
0: 이병헌의 거의 뭐 여러 출세작 중에 또 하나였는데
1: 그러니까요.
0: 그렇죠. 이병헌 씨가 이 뭐 그때 탄탄대로를 걸을 때 이제 이 역할을 맡았었는데
1: 네.
0: 드라마 주제곡은 엄청 유명했어요.
1: 네. 내가 선택한 길이라는 곡이고요. 손송은 씨가 불렀습니다.
0: 그렇죠.
1: 네. 아마 떠오르지 않는 분들이라도 이제 만약에 그 시절을 사셨다면 듣자마자 아 이 노래라고 하고 금방 아실 만한
0: 손송은 씨의 거친 보컬이 또 잘 네. 어울렸거든요.
1: 이제 원래 락밴드에서 보컬을 맡았던 분이기 때문에 더 이런 분위기에 최적화돼 있었는데 이 노래를 통해서 이제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솔로 음악도 발표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커다란 반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만
0: 네.
1: 와, 이 노래는 정말 그 허스키한 보컬, 락적인 창법이 아주 멋졌던 것 같아요. 이런 가사가 등장을 합니다. 난 결코 쓰러지거나 힘없이 꺾이지 않는다. 전과 넌 다름없이 내 안에 있을 테니라고 돼 있는데
0: 마라 같은 가사네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 아내가 네, 끊임없이 네. 내 가슴 속에 살아 있고 그리고 그 때문에라도 나는 결코 쓰러지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0: 그러면 드라마 폴리스 가운데 손성훈의 내가 선택한 길 전해드리면서 이대화 평론가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완벽한 토요일에서 소개해드린 드라마 폴리스에서 손성훈의 내가 선택한 길 듣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이 시간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사연이나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은 저에게 언제든지 보내주십시오.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박미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계절이 두 번 바뀌면.

장미의 계절이 두 번 바뀌면 듣고 왔습니다. 절은주님께서 걱정스러운 사연을 보내셨어요. 느긋하게 아점 중입니다. 아점하고 출근 전에 한의원 다녀오려고요. 요즘 야간 근무가 많아서인지 주의력이 떨어졌나 봐요. 매일같이 앉아있던 등받이 없는 의자인데 앉다가 중심을 잃고 뒤로 떨어져서 좀 다쳤어요. 모두 의자 안고 일어설 때 조심하세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전원주님 큰일 날 뻔하셨어요. 몸 불편하신 분들 도우시다가 오히려 도움 받으실 뻔하셨네요. 지금 어떻게 괜찮으신 거죠? 등받이 없는 의자가 허리에도 좀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원주님 건강 잘 돌보시기 바라겠고요. 쾌차하시길 제가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고 볼빨간 사춘기의 나만 봄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최강의 광고 효과, 최고의 기업 홍보, 라디오 한국이
1: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고용주가 여러분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같은 동네 살아도 자주 만나지 못하는 이웃사촌. 일주일간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쇼핑하고 이웃끼리 정을 나누는 곳. 서로 안부를 물으며 정답게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곳. H마트가 여러분의 사랑방이 되겠습니다. H마트.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영화 퍼펙트 데이즈에서 주인공은 점심때면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이런 햇살을 코모레비라고 부른다죠? 그는 자연과 음악, 찬란한 햇빛에 미소 지으며 살아갑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사실 완벽하게 같은 날은 하루도 없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하늘이 다르고 부서지는 햇빛이 다른 것처럼요. 햇빛 찬란한 5월, 나만의 반짝이는 코모레비를 찾으러 지금 출발해볼까요?

아, 비행기 타고 싶어지는데요. 요즘 유류할증, 이 항공권이 굉장히 비싸다고 하는데요. 가요 속으로 해서는 비행기 공짜입니다. 복진금 씨가 신청하신 비행기, 거북이의 노래. 자, 비행기 태워드렸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오후 가요 속으로에 잘 오셨어요.

10cm의 노래 봄 투 러브 4178번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아들과 마음 열고 대화를 하고 싶다고 사연을 주셨는데 아 그런 시간들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아드님이 혹시 사춘기인가요? 일기예보의 노래 뷰티풀 걸은 7024번으로 신청하셨고요. 날씨가 계속 좋았었는데 말이죠. 내일은 좀 변덕이 있을 것 같네요. 8008번 봄 기운을 가득 온몸으로 느끼며 서 있으니까요.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오후 시간입니다 하셨어요. 맞습니다. 이 봄날 멋진 봄날 토요일 오후 잘 보내세요. 6268번 지금 강변을 걷다가 네잎 클로바를 발견했습니다. 문득 고개 돌려서 봤는데 눈에 확 이야 네잎 클로바를 이렇게 보셨어요? 지난주에 힘든 일이 많이 있었는데 5월에는 저에게 행운이 오려나 봐요. 그럼요. 당연하죠. 보기 어려운 거를 이렇게 찾았다는 거. 행운 그리고 행복이 가득한 5월 되시기 바랍니다. 장은하 씨의 노래 고귀한 선물 1178번으로 신청하셨는데 옛날에 이 노래를 노래방에서 불렀는데 요즘은 모이면 커피숍으로 가니까 부를 일이 없어요. 요즘은 노래방 잘 안 가시나 봐요. 그렇죠? 같이 불러보시죠. 고귀한 선물 띄워드립니다.

0: 아파트 옆 공원에 앉아서 조팝나무 향기를 맡으며 가요 속으로 들어요. 2556번으로 신청하신 이예린 포플러 나무 아래였습니다. 아유 좋은데요. 자유롭고 편안한 2556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1: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2: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1: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두록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꼬투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중근엄,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2: 워싱턴 최고의 무한리필 페드로웨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0: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겨온 말씀과 기도의 목회자입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5월 3일 주일 오전 11시 15분, 저녁 7시 30분, 월화는 저녁 7시 30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영어가 뭐길래? 라디오 한국에서는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가 서툴러 생긴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공모합니다. 오는 5월 31일까지 라디오 한국으로 보내주신 글을 심사를 통해 1등 상금 300불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2등 상금 200불 역시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3등 상금 100불 퓨알라벨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 가작 두 명에게는 각각 상금 50불을 역시 퓨얼라벨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으로 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웃지 못할 이야기, 영어가 뭐길래? 보내실 곳은 info@radiohanguk.com이나 31919 First Avenue South, Suite No. 205, Federal Way, Washington 98003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253-815-1212. 이 행사는 타코마 먹자 코리안 바베큐 협찬입니다.
2: 매주 토요일 이 시간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특별 기획, 어른들을 위한 동요.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동요 한 곡 들어보고 함께 불러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월을 맞아서 동심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골라온 동요입니다. 새싹들이다. 이 노래예요. 마음을 열어 하늘을 보라. 넓고 높고 푸른 하늘. 가슴을 펴고 소리쳐보자. 우리들은 새싹들이다. 우리나라 창작 동요의 붐을 일으켰던 MBC 창작 동요제 제1회 대상곡입니다. 1980년대, 90년대 노을이라는 동요와 함께 이 동요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요였어요. 공부에 찌든 우리 어린이들이 가슴을 펴고 행복하게 소리쳤으면 하는 마음에서 불러보는 동요. 이야, 이 노래 준비했는데 DJ도 개구장이었던 어린 시절 한번 떠올려보게 되네요. 새싹들이다. 함께 불러볼까요?

너무 마법의 성 민유정 씨가 신청하셨고요. 2560번으로도 정해주신 노래였습니다. 동현은요, 항상 미소 짓게 하네요. 울던 아기도 귀 쫑긋하고요. 7184번으로 주셨는데 정말요. 우리 아가가 음악을 좋아하나 봐요. 짧은 시간이지만 동요들이 참 짧아요. 그 동요 듣는 그 짧은 시간 모두 미소 지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수경 씨가 지금 재봉 학원 다니면서 옷도 리폼하고 피아노 학원도 다니며 다시 연주를 시작했어요. 나이를 먹으니까 새로운 청춘 시대가 열리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고 사연 주셨는데 진수경 씨, 야 정말 멋진 제2의 청춘이 시작됐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임경신 씨가 신청하신 노래예요. 김광석 서른즈음에.

CBS 음악 FM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토요일 이 시간은 K-POP 다시 부르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타들이 재해석한 가요를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시경이 부르는 저녁놀이입니다. 전영록 씨가 1988년에 발표한 노래가 원곡이죠. 빠바바방 기타 연주가 아주 멋있어요. 이 노래를 2002년에 성시경 씨가 리메이크를 했거든요. 이 성시경의 전영록은 그야말로 발라드 황태자답게 아주 세련되고 감미롭습니다. 전영록 씨보다 좀 더 여성적이고 섬세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더 말랑말랑한 성시경의 목소리로 듣는 저녁놀. 여러분, 같이 들어보시죠.

0: 시애틀 메디컬 그룹 지정 시니어를 위한 내과 전문 병원
1: 이문국 신체검사 지정 병원 리누드 김권종 내과 최첨단 환자 진료 전산 차트를 통한 정확한 진료와 치료
0: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치매, 피부질환 등 종합진료
1: 김권종 낭만닥터가 가족처럼 어르신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 동성껏 개별적인 케어를 해드립니다.
0: 신속한 예약과 친절한 서비스 시니어 전문 리누드 김권종 내과 전화 425-672-8282 425-672-8282

0: 워싱턴 최고 둘이 만났습니다. 무한리필로 워싱턴 최고 우블링, 한식 맛집으로 워싱턴 최고 조선갈비, 이 두 곳이 하나가 됐습니다. 골프 라운드 끝내고 동반자들이랑 제대로 먹고 싶은 날, 가족들 데리고 특별히 외식하고 싶은 주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기억에 남는 저녁을 원하는 날, 타코마 우블링으로 오세요. 지금까지 페더럴웨이 조선까지 가셔야 드시던 그 메뉴, 이제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올 유캔잇 무한리필에 조선의 손맛이 들어간 메뉴까지, 워싱턴 최고의 두 브랜드를 한 번에. 우블링 코리안 바비큐. 코리안 바비큐 타코마
1: 우블링.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권진경 씨의 강변연가였습니다. 이영인 씨가 신청하신 분위기 있는 노래였죠. 가요 속으로 끝곡입니다. 이광조 즐거운 인생. 8239 임주빈 씨가 신청하셨네요. 즐거운 토요일 저녁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best of Korea in Washington. KWYZ, KSUH, Radio Hanguk.
1: AM 1230, AM 1450, 라디오 한국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용주가 여러분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2: 이 소리에 힘이 있다. 이 소리에 미래가 있다. 서북미에 울려 퍼지는 소리, 라디오 한국. 강한 방송, 확실한 효과. 여러분 사업과 함께 숨쉬는 방송, 라디오 한국. 사업의 발전과 뚜렷한 변화를 약속하는 라디오 한국 광고. 라디오 한국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대표전화 253-815-1212, 815-1212.

퇴근하고 혹은 주말에 업무 연락을 받으면 쉬면서도 근무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프랑스에는요, 휴일에 일과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 법안이 통과된 호주는 고용주에게 징역형까지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주말에는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각자의 일과에 집중하는 게 좋겠죠. 휴식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와 또 이 연휴를 누릴 의미는 모두에게도 동등하게 주어지니까요. 주말에 보여드리는 이종욱의 엔돌핀 사인가요? 출발합니다.

0: 네, 활기찬 주말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사랑열차 주말열차 이혜미의 노래 오늘 첫 곡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5월 1일이 이 노동절이죠. 레이버 데이에서 세계 이 노동절이기 때문에 다 이 공휴일이죠. 한국도 올해부터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 미국은 5월 1일 에서 9월 1일로 이렇게 넘어갔죠. 5월 1일은 법적으로 이제 노동절은 아니고 미국은 이제 9월 1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에서는 5월 1일이 또 충성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의 날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노동절이 1886년 5월 1일 시카고에서 열린 8시간 노동제 요구 파업으로 이렇게 이어졌는데,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미국 정부는 이날이 급진적인 운동과 연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공식 노동절은 9월로 옮겼다고 하네요. 네, 아무튼 자, 날씨가 너무나 좋은데요. 여러분, 자, 이번 주말에 좋은 계획들 갖고 계신가요? 전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KSUH 1450 AM and KWYZ 1230 AM.
2: Korean Spirit simulcasting 24/7.
3: And you're listening Radio Hangul.
4: Chigo, 둘이 만났습니다. 무한 리필로 워싱턴 최고 우블링, 한식 맛집으로 워싱턴 최고 조선 갈비, 이 두 곳이 하나가 됐습니다. 골프 라운드 끝내고 동반자들이랑 제대로 먹고 싶은 날, 가족들 데리고 특별히 외식하고 싶은 주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기억에 남는 저녁을 원하는 날, 타코마 우블링으로 오세요. 지금까지 페더럴 웨이 조선까지 가셔야 드시던 그 메뉴, 이제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올 유캔잇 무한리필에 조선의 손맛이 들어간 메뉴까지, 워싱턴 최고의 두 브랜드를 한 번에.
5: 우블링 코리안 바비큐. 코리안 바비큐
6: 타코마 우블링. 지난번에 보험 받기셨다더니 어때요?
7: 세상에, 내가 모르는 혜택이 엄청 많더라고요. 나는 안경만 되는 줄 알았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치과 치료도 된다길래 새로 가입했죠.
6: 아니, 어떤 보험이길래 그래요?
7: 이형이 보험이요. 아이고, 치과 치료했더니 이제 살 것 같네.
8: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파트 A, B를 갖고 계시면 연방정부와 계약된 보험회사 이영희 보험에게 연락하세요. 다른 이들에게서 쉽게 볼 수 없는 편안함이 이영희에겐 1% 더 있습니다. 이영희 보험 206-407-8478.
9: 내 사랑하는 아내, 요즘 들어 일에 지친 탓에 피곤해하는 절 보며 안타까웠나 봐요. 언제 장을 보았는지 새벽부터 일어나 푸짐하고 정성스런 도시락을 준비했더라고요. 저도 오늘 아내를 위해 H마트에 들를까 합니다.
10: Better food, better life. H-Mart.

0: Read them and find out. Go to thewaytohappiness.org today.
1: 쥐알럽의 제대로 된 한식당이 찾아왔습니다. 진짜 맛있는 고기를 원하신다면 정답은 먹자 코리안 바베큐. 최고의 프라임 고기는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다양한 한식 메뉴와 어머니의 손맛까지 느껴지는 맛깔스럽고 정갈한 밑반찬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 오셨던 분들이 꼭 다시 찾는 진정한 맛집. 먹자 코리안 바베큐로 오세요. 위치는 퓨얼럽 사우스힐 몰 근처 39번가에 있습니다. 예약 전화 253-904-8302번.
2: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겨온 말씀과 기도의 목회자입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5월 3일 주일 오전 11시 15분, 저녁 7시 30분, 월화는 저녁 7시 30분, 시애틀 평강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3: 안녕하세요. ACTS 상담치료센터 프로그램 디렉터로 있는 수유김입니다. 저희 ACTS는 주정부와 카운티의 공익기금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기 쉬운 술, 마약, 도박 문제, 그리고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건강 예방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상담과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상담 비용이 문제가 돼서 주저하시나요? 가족의 문제를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제 누구든지 비용 걱정 없이 비밀 보장이 되는 전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나 각 단체는 예약을 통해 무료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ACTS는 주정부 인가기관이며 카운티 지정 무료 상담기관입니다. 한국어 문의전화는 타코마 253-941-287, 리누드 425-510-1716입니다.

한주의 피로를 풀어보는 시간 논스톱 댄스가입니다. 예, 이 5월입니다. 4월만 하더라도 뭐 눈까지 왔었나요? 이상기온인데요. 하지만 이제 4월이 지나고 계절의 여왕답게 화창한 올해 첫 번째 주말입니다. 근데 이게 또 갑자기 기온이 많이 올라갔죠. 이번 주말 뭐 80도대까지 오르면서 바로 또 여름으로 갈 듯한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또 일교차는 또 많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또 건강 유의하시고 해가 길어진 만큼 또 운동도 많이 하고 나만의 그런 특별한 여가 시간을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또 운동할 시간 있죠? 스트레스도 풀고 네, 신나는 댄스 리믹스 음악과 함께 몸을 흔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경태 1년 365일 해랑이 모르시나요? 이태연 사랑의 날개.

가수 채소가 2026 K-트롯 그랜드어즈에서 본상을 수상하면서 명실상부한 트로트 대세를 입증했습니다. 예, 채소는 지난 11일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전당에서 열린 2026 K-트롯 그랜드어즈에서 탑10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2025년부터 올해 2월까지 대중의 큰 사랑을 받은 아티스트를 선정하는 자리인데요. 채소는 최고의 활약을 펼친 아티스트들에게 주어지는 본상을 거머쥐면서 뜨거운 인기를 확인시켰습니다. 트로피를 손에 든 채소는 이렇게 멋진 상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갑작스러운 수상에 소감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지만 무대에 오르니 고마운 분들이 많이 생각난다고 문을 뗐습니다. 특히 공식 팬덤 수방사를 사랑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건 다 수방사 덕분이며 항상 겸손하고 끝까지 열심히 살겠다며 진심 어린 팬들한테 감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또한 수상뿐 아니라 화려한 무대로 시상식의 열기를 더했는데요. 남진의 님과 함께로 오프닝을 장식하고 축제의 막을 올린 그는 미니 1집 타이틀곡 끝까지 간다와 2집 큰 거 온다를 연달아 선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는 현역광에서 호흡을 맞췄던 가수 한유와 함께 합동 콘서트 플라이 위드를 5월 24일부터 25일 시작으로 해서 또 6월 고향 안암누리 대구 천마파트센터로 차례로 개최되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고 하네요. 네,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가수입니다. 예, 임영웅이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에서 또 하나의 대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자, 음원제왕의 면모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하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1일 오전 9시 기준 멜론 집계 결과에 따르면 임영웅의 누적 스트리밍 횟수가 138억 회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지난 4월에 13일 누적 137억을 기록하면서 멜론 역대 아티스트 누적 재생 1위에 오른 지 약 18일 만에 거둔 성과인데요. 2주 넘짓한 짧은 기간 동안 1억 회 스트리밍을 추구하면서 매서운 흥행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자, 임영웅은 누적 스트리밍 100억회 이상 아티스트들에게 부여되는 멜론 다이아 클럽 내에서도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 중인데요. 발표하는 곡마다 꾸준한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타 아티스트들과의 격차를 더욱더 벌리고 있고 발라드부터 트로트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폭넓은 음악성이 전 세계 고른 지지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음원이면 음원, 뭐 여러 가지 콘서트면 콘서트. 자, 올해에도 많이 또 콘서트가 예약돼 있다고 합니다. 자, 그의 인기는 어디까지 갈까요? 정말 기대가 되는 가수입니다.

0: 네, 최소의 큰 거 온다 였습니다. 써주신 곡 임영웅의 우리들의 브루스였습니다. 네, 주말에 보내드리고 있죠. 엔돌핀 네 서인 가수요 함께 오십니다. 4시 32분인데요. 전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KSUH 1450 AM and KWYZ 1230 AM.
2: Korean Spirit simulcasting 24/7.
3: And you're listening Radio Hangul.
4: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5: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4: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주력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포트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중러,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5: 워싱턴 최고의 무한 리필 페드로웨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메트로 시애틀 부동산 대표 유근열입니다. 시애틀 교민 여러분들이 사랑에 힘입어 저희 메트로 부동산이 전신인 뉴스타 시애틀 부동산 시절부터 근 20년간 계속 성장하고 있음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년 전통의 메트로 부동산 부설 메트로 부동산 학교가 9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벨뷰 팩토리아에 위치한 벨뷰 사무실에서 있게 되며 저희 25년간 부동산 및 부동산 학교장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직접 강의를 합니다. 부동산 에이전트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흐름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메트로 부동산은 곧 신용입니다.
1: 리누드 오피스 하나를 맞춰 페드로웨이 오피스 I5G 유리 건물 대표전화 425-248-4999.
2: 격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 여러분의 일터는 안녕하신가요? 말씀과 회복이 있는 제3차 미주서부 KCBMC 시애틀 대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월 7일부터 4일간 페드로웨이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를 모시고 일터 사역의 성경적 해답을 모색합니다. 대회 이후 진행되는 알래스커버 캐나다 투어로 대자연 속 특별한 쉼도 누리세요. 일어나 변화를 주도하라. 2026년 5월 시애틀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전화 미주서부 총연합 오윤호 회장 206-769-4141 최명희 시애틀 지회장 206-27-0700.
3: 안녕하십니까. 서북미 한국예술원 원장 김에스더입니다. 낯선 이민 생활 속에서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 따뜻한 정이 많이 그리우셨지요? 이제 그 그리움을 건강한 활력으로 채워보십시오. 모든 동작을 호흡과 함께하는 우리 고조무용은 어르신들을 위한 최고의 스트레칭입니다. 특히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맞춤형 운동이 필요한 7, 80대 어르신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깊은 장호흡과 함께하는 한국무용은 우울증, 변비, 무지외반증 개선은 물론 전신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숙명여대와 미시간대 강의 그리고 15년간 한국 대표 무용가로 활동한 자부심과 전문성으로 정성껏 지도하겠습니다. 신명나는 난타와 사물놀이, 머리를 맑게 하는 다도와 스트레칭을 통해 품격 있는 여가를 즐기십시오. 수업은 켄트 제1장로교회에서 토요일 오전 오후 반 그리고 주일 오후 반으로 운영됩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253-282-0125 253-282-0125 서북미 한국예술원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5: 영어가 뭐길래? 라디오 한국에서는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가 서툴러 생긴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공모합니다. 오는 5월 31일까지 라디오 한국으로 보내주신 글을 심사를 통해 1등 상금 300불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2등 상금 200불 역시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3등 상금 100불 퓨알랍의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 가작 2명에게는 각각 상금 50불을 역시 퓨알랍의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으로 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웃지 못할 이야기, 영어가 뭐길래. 보내실 곳은 info@radiohanguk.com이나 31919 First Avenue South, Suite No. 205, Federal Way, Washington 98003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253-815-1212. 이 행사는 타코마 먹자 코리안 바베큐 협찬입니다.

0: 만두, 아삭하고 상큼한 양장피, 국물이 끝내주는 얼큰 짬뽕, 그리고 바삭한 누룽지에 따뜻한 국물이 더해진 누룽지탕까지 정통 중식의 진수, 엄마 아빠 아이들 모두가 함께 웃는 식탁 타코마 중심 홍보석, 가족이 함께하는 중식당 전화 253-475-2228 253-475-2228.
1: 30년 노하우의 국제종합 부동산 노대현 대표와 함께 경력과 지식을 갖춘 20여 명의 전문인들이 부동산에 관해 모든 문제를 최선을 다해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체, 주택, 아파트, 호텔, 땅 등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위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믿고 찾는 국제종합부동산 대표전화 206-356-9898 206-356-9898번

누구나 무명 시절은 있기 마련이고 터닝포인트도 있습니다. 수많은 히트곡을 낸 레전드 가수들 역시 인생을 바꾼 족족을 남긴 자신만의 인생곡에 각별한 의미를 두고 있죠. 단 한두 곡의 히트곡을 낸 가수들이라면 더욱더 애틋할 수밖에 없는데요. 가수 본인은 물론 가요계와 팬들이 인정하는 자타공인 인생곡, 오늘도 조명해봅니다.

자, 오늘의 인생곡 주인공은 조항주의 노래 고맙소 준비해봤습니다. 자, 가정의 달을 맞아서 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조항주 하게 되면은 이 78년도에 그룹 사운드입니다. 서기 1999년에 리드 보컬로 데뷔를 합니다. 뛰어난 가창력을 가졌지만 대중의 빛은 그게 보기까지는 무려 34년이라는 긴 무명 시절이 있었다고 하죠. 80년대 중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서 생계를 위해 옷가게 등 여러 일을 하면서 음악을 포기하려고 했던 적도 있는데요. 하지만 음악에 대한 열망으로 다시 한국에 돌아왔고 1997년 남자라는 이유로가 뒤늦게 히트를 하면서 중년들의 아이돌로 우뚝 서게 됩니다. 후에 거짓말, 뭐 만약에 등을 잇따라 히트하면서 독보적인 감성 트로트 대가가 돼버리죠. 네, 오늘 준비한 이 고맙소는요, 원래 2017년 발표된 곡으로 조항주가 오랜 시간 묵묵히 곁을 지켜준 아내를 위한 그런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항주가 미국에서 고생할 때나 한국에 홀로 돌아와서 무명 생활할 때도 이 아내는 단 한 번도 남편의 앞길을 막거나 보채지 않았다고 하죠. 오히려 당신은 노래할 때 가장 멋지다면서 묵묵히 뒷바라지를 해줬다고 합니다. 조항주는 성공한 후에도 아내를 방송에 잘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자, 이것은 연예인의 아내로 겪어야 될 불편함을 배려한 선택이라고 합니다. 가사 중에 못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이라는 구절은 바로 자신의 아내를 향한 진심 어린 고백이기도 하죠. 이 나이 못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못도록 사랑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지 않아. 이 나이 되어도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못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아픈 사람. 나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소. 남겨진 세월도 함께 갑시다.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예, 저항주의 고맙소 전해드렸습니다. 예, 자, 노래 한 곡 더 준비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때라는 노래인데요. 자, 이 노래는 16년 6월 발매된 정규앨범 기다림 1의 타이틀곡으로 인생의 순리와 희망을 담아낸 서정적인 곡입니다. 가사 가운데 나체야 할 때는 나체하고 물러나야 될 때는 물러나야지라는 구절처럼 인생의 오르막 내리막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인데요. 현재의 고난도 시간이 흐르면 결국 추억이 되고 때가 되면 웃는 날이 온다는 긍정적인 위로를 건네는 말입니다. 자, 추가열이 작사와 작곡을 맡았는데요. 조항조 특유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철학적인 가사가 어우러진 중장년층에게 큰 공감을 준 그런 노래인데 들어보시죠.

네, 5월 첫째 주 주말에 보내렸던 엔돌핀 사연과의 마칠 시간입니다. 끝곡 치안이 부르는 파이팅 준비했고요. 전 또 다음 주 주말에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라디오 함께 즐겁고 행복한 주말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페이스북으로 보고 듣는 라디오 한국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14:50 KSUH Pyeongchang and 12:30 KWIZ Everett Korean Broadcasting Federal Way.
2: 듣고 계신 방송은 AM 1450 KSUH 퓨알럿과 AM 1230 KWYG 에버릿에서 정식 허가되어 페더럴웨이에서 보내드리는 24시간 한국어 방송입니다.
3: 워싱턴주 한인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정다운 소리, 고향의 소리, 하늘을 여는 소리, 라디오 한국이 여러분들의 건강한 하루를 기원합니다. 저희 라디오 한국은 빠르고 공정하며 유익하고 재미있는 방송을 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한국은 AM 종합편성 채널로 퓨얼랍에서 1450kHz로 그리고 에버렛에서 1230k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국은 페더럴 웨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한국은 1997년 FCC로부터 정식 라이센스를 받아 방송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편성과 광고 책임자는 사장 서정자입니다. 지금부터 라디오 한국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0: 라디오 한국 영원하리라.
1: 15만 한인들의 소리 라디오 한국 AM 1450 AM 1230으로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대전의 어느 대학교에는 유명한 만학도 어르신이 계십니다. 아흔의 나이에 대학생이 되셨고 지난해 학점이 4.5 만점에 4.3점이었을 정도로 우등생이시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어르신이 60대 정도로 보일 만큼 동안이란 점입니다. 20년 가까이 로션 대신 알로에 젤을 얼굴에 바르고 하루에 물 2리터 이상 꼬박꼬박 마시는 게 비결이라고 하셨는데 젊고 건강해 보이는 진짜 이유는 아마 따로 있을 겁니다. 배움을 향한 설렘과 열정, 그리고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으려는 태도, 그런 게 시간을 거꾸로 흐르게 한 청춘의 묘약이 되지 않았을까요? 무언가를 향한 도전과 설렘이 남아있다면 오늘이 바로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일 겁니다. 이은하의 청춘 들어보시죠.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이류 초대해서 오늘은 뚝심이란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가수를 모셨습니다. 천년바위처럼 한결같은 모습으로 멋진 인생을 노래하는 가수 박정식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0: 예, 네. 한 2년 좀 넘었네요.
1: 예, 그런 것 같습니다.
0: 재작년 네. 2월에 나오셨는데
1: 네, 네,
0: 그동안
1: 네.
0: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 뭐 저야 뭐 노래하는 가수기 때문에 늘 뭐 노래했었고요.
0: 예.
1: 또 그동안에 한때는 그 또 레슨도 좀 했었고
0: 예, 예, 레슨.
1: 네, 지금은 네. 뭐 안 하지만 노래 레슨도 좀 했었고 일반인들 상대로
0: 아.
1: 또 뭐 지방의 방송도 하고
0: 예.
1: 또 행사도 다니고
0: 네.
1: 계속 노래 했었어요. 유튜브도 열심히 했었고요.
0: 어제 뭐 노래 연습을 좀 심하게 하신 겁니까? 원래 목소리가 좀 그런 허스키한 보이스.
1: 예, 좀 허스키합니다.
0: 그렇죠.
1: 네, 네.
0: 그게 단련된 목소리인데
1: 그런 것 같아요.
0: 예. 또 지금 시간이 시간대고 해서
1: 네.
0: 예. 사실 가요계에서도 뚝심 있고 인품도 훌륭하다고 정평이 나 있는데 본인도 알고 계세요?
1: 아, 저는 그건 잘 모르고요.
0: 아.
1: 그 뭐 인품이라는 건 인품이 훌륭하다는 건 저는 처음 듣는 얘기 같고.
0: 아, 그렇습니까?
1: 아, 네. 저
0: 소문이 자상한 것 같은데.
1: 열심히 뚝심이라는 건 뭐 40년 이상을 노래를 쭉 해왔었으니까
0: 예, 예.
1: 뚝심 있다는 말씀들은 가끔 하시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무명 시절도 있었고
1: 무명을 뭐, 15년
0: 그렇죠.
1: 네, 네.
0: 또 히트곡이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1: 네.
0: 그래도 뚝심 있게 정말 노래 제목 천년바위처럼
1: 그냥 한 길만
0: 천년을 갈 듯
1: 네, 한 길만 봐왔습니다.
0: 뚝심 있게 가시는 모습
1: 네,
0: 정말
1: 네.
0: 존경스럽습니다.
1: 아이, 감사합니다.
0: 40년 이상 노래하셨다는데 정식 데뷔는 한 30년 되신 건가요?
1: 예, 95년도에 그 천년바위를 통해서 데뷔를 네네. 했었고요.
0: 그게 이제 정식 음반 데뷔죠.
1: 음반 데뷔였었고 이제
0: 예.
1: 가수로 시작한 거는
0: 그
1: 1980년도.
0: 예.
1: 네. 네.
0: 데뷔곡이 천년바위. 그게 참 본인의 인생곡이 됐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천년을 갈 정도로 명곡인데 어떻게 이 곡을 받게 되신 거죠?
1: 글쎄 뭐 특별히 이 곡을 그 받기 위해서 받았던 건 아니고요.
0: 예.
1: 장욱주 선생님 밑에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음악 생활을 했었고
0: 아, 그렇죠.
1: 제가 스승님으로 모셨던 분인데
0: 예.
1: 쭉 계속 인연이 돼 왔었었고요. 근데 이제 곡을 여러 곡을 저에게 주셨었어요.
0: 예.
1: 다섯 곡인가를 처음에 야 이거 연습해라 그래서 악보를 던져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쭉 연습을 해왔는데
0: 예.
1: 그 중에서도 천년바위라는 노래가 저하고 그 이렇게 잘 맞다라는
0: 아, 예, 이렇게, 느낌이 있죠.
1: 예,
0: 그런 그 게.
1: 멜로디 자체가 제가 노래하는데 다른 모든 분들도 들었을 때 야, 이 노래가 좀 너한테 잘 어울린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0: 예, 예.
1: 아 근데 그 전에 제가 판소리 공부를 조금 해서
0: 아.
1: 근데 이 노래도 다른 분이 뭐 먼저 불렀던 노래였었어요.
0: 아, 그랬습니까?
1: 저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었죠.
0: 오.
1: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4분의 3박자 왈츠다 보니까
0: 예.
1: 국악을 조금 접목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제 생각이
0: 아, 원래 왈츠 리듬이군요.
1: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국악 저 첫 판소리를 배웠기 때문에 그 창법을 제가 조금 가미를 해서 불렀었죠.
0: 예. 예. 박정식 씨의 노래를 들으면은 그런 그 음색이나 창법
1: 네.
0: 때문에 뭐 서양 리듬인 왈츠 느낌이라기보다는
1: 네.
0: 우리 음악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제목도 그렇고요.
1: 많은 분들이 국악가요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말이죠.
1: 저는
0: 예.
1: 뭐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었는데 평가해 주시는 분들이 그래서 나중에 아, 이 노래가 국악가요 쪽으로 들리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죠.
0: 맞습니다. 아까 이제 장욱조 선생을 음악적인 스승이다라고
1: 네네.
0: 이제 표현하셨는데 같이 이제 음악 활동을 오랫동안 하신 거잖아요. 그 밑에서.
1: 그랬습니다.
0: 그러니까 장욱조와 고인돌 시절부터 같이 하신 건가요?
1: 그렇죠. 그룹 제가 음악을 처음 시작을 장욱조와 고인돌 그룹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0: 아, 그룹 사운드에서
1: 네,
0: 어떤
1: 네,
0: 역할을 하셨습니까?
1: 네. 저는 보컬이었습니다.
0: 보컬 하셨고.
1: 네, 네.
0: 장욱조 본인도 보컬을 하시잖아요.
1: 그렇죠. 이제 거기 또 여자 싱어도 있어요.
0: 아, 예.
1: 예. 혼자만 하시는 게 아니고.
0: 아, 그렇군요.
1: 네, 이제 계속 여러 곡을
0: 다양한 목소리로
1: 쭉 하시는 게 아니고.
0: 네.
1: 뭐 선생님 한 곡 한두 곡 하시고 제가 한 곡 하고 또 보컬이 여자 보컬을 한 곡 하고 그래
0: 네.
1: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었죠.
0: 아 장욱조 씨의 대표곡이 고목나무인데.
1: 맞습니다. 고목나무.
0: 어찌 보면 그거와 전묘하게 대꾸를 이룬 제목 같아요. 천년바위. 천년바위와 고목나무.
1: 그런 것 같아요.
0: 근데 장욱조 씨가 처음에 뭐 박정식 씨한테 가수 말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했다면서요.
1: 그러니까 저의 이제 그때 그 선생님 방배동에 사실 때 저는 이제 그분이 처음 뵀을 때
0: 네.
1: 정말 그 하늘같이 보이더라고요.
0: 처음 만나
1: 첫 인상이
0: 때. 예, 예, 예.
1: 네. 어머 그리고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 어려웠던 분인데
0: 예.
1: 그 노래도 안 들어보시고 노래 왜 하려고 그러냐서 그냥 어려서부터 꿈이 가수라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수없이 찾아오는 가수 지망생들 많죠. 중에 하나인 줄 알고.
1: 네. 예. 근데 저도 지인을 통해서 뵀었는데 그래서 근데 당돌하게 제가 그 하늘 같은 분한테
0: 대드셨어요.
1: 대든 건 아니지만 선생님은 왜 노래하세요 그랬어요.
0: 이야 대든
1: 그러니까,
0: 거네.
1: 네,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더만요.
0: 그거 이제 소위 말하는 요새 말하는 들이받은 거죠.
1: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이 없으신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0: 예예. 예.
1: 야, 그럼 노래 한번 해봐라 그래서 반주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목나무를 불렀어요.
0: 아 그랬습니까?
1: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예, 예. 야 나보다 낫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노래를 해보려고 해서 예, 예. 그때 이제 뭐 조용필 선배님 노래 돌아와요 부산항이 같은 거 일편나 시민들 이런 노래들 하니까
0: 예, 예.
1: 야 너 우리 팀에 와서 노래 좀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연습생으로 제가 들어간 거죠.
0: 아 그랬군요.
1: 네.
0: 아 근데 뭐 객관적으로 봐도 노래 실력은 장욱조 선생님보다 훨씬 나으시죠.
1: 아니, 훌륭한 선생님 안 들으시죠?
0: 훌륭한 음악인이시고 작곡가시고
1: 네, 물론이시죠.
0: 가수이기도 하시지만
1: 네, 네.
0: 여러 가지 하시니까 재능이 많으시니까 노래만큼은 우리 박정식 씨가
1: 아유 좀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0: 훌륭하다고.
1: 네. 고맙습니다.
0: 아까 조용필 씨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그 모창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조용필 씨 음색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1: 많이 들었죠. 그래서 네. 이제 그때 제가 한 고인돌에서 한 6개월 정도 이제 하다가 이제 나왔어요. 저 솔로로 제가 나왔어요.
0: 예, 예.
1: 이제 업소, 야 그때 당시 야간 업소라든지 또는 극장 쇼라는 게 있었어요.
0: 아, 그 많았죠 옛날에.
1: 예, 옛날 뭐 극장에서 한 편의 영화가 끝나면 한 편의 쇼가 되고 뭐 이제 네. 그런 그 극장들이 많았는데.
0: 아 정말 진짜 극장에서 영화 상영관에서 쇼를 했군요.
1: 화신극장이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종로이가에.
0: 예, 많이 들어봤죠. 예,
1: 제 화신극장에서.
0: 아, 예, 예. 그럼 진짜 극장에서 했기 때문에 극장 쇼였군요.
1: 그렇죠. 네. 아. 극장에서 이제 영화가 한 편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20분. 쉰 다음에
0: 네.
1: 쇼가 시작이 되죠.
0: 아.
1: 그 다음에 쇼 끝나면 다시 영화하고 이렇게 예. 했었는데 그때는 참 많은 가수들이 실력이 대단했었어요.
0: 네,
1: 그때 이제 조용필 선배님을 저의 가수 멘토로 생각을 하고
0: 네.
1: 정말 뭐 저뿐만 아니고 많은
0: 그런 분들이 무대에서 직접 뵀습니까?
1: 저는 거기서는 뵙지 못했어요.
0: 아, 예.
1: 무대에서는 못 뵙고
0: 어.
1: 이제 그때는 그분은 이제
0: 이미 스타였고
1: 이미
0: 엄청난
1: 대단한 스타이셨었고
0: 예,
1: 80년도니까
0: 그렇죠. 예.
1: 이제 그분의 노래를 정말 많이 불러 창밖 여자라든지 그런 노래들을 정말 거의 오리지널로 불렀다고
0: 반응도 했었죠. 엄청 좋았겠네요.
1: 예, 그러니까 그 사회자들이
0: 예.
1: 아, 뭐 최고의 가수 조영팔이라고 용팔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었었어요.
0: 아, 그 시절부터 이제 이름을 살짝 바꿔서
1: 아니 그분들이 저는 박정식으로 했는데
0: 그러니까요. 예,
1: 네,
0: 장난 삼아서
1: MC 하시는
0: 예, 예.
1: 네, 그래서
0: 나우나 너우나 이런 식으로
1: 네,
0: 살짝
1: 네.
0: 이름을 바꿔서 소개하는.
1: 그래서 근데 눈 감고 들으면 조용필이라고 할 정도로
0: 예.
1: 참 많이 그 심취해 있었죠.
0: 아 그랬군요. 자 그러면 일단 박정식 씨 모였으니까 노래를 들어봐야겠죠. 대표곡인 천년바위부터
1: 네.
0: 듣고 나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1호 초대해서 오늘 뚝심 있는 가수 박정식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대표곡인 천년바위 듣고 왔습니다. 자, 이 곡은 이제 장욱조 씨가 만든 곡이었고, 장욱조 씨와 곡 작업을 많이 하셨잖아요.
1: 저는 대부분 다 선생님 곡으로 했었죠.
0: 이후에 뭐, 나 알려진 예, 멋진 인생이라든가.
1: 물은, 예, 그렇죠. 멋진 인생도. 하늘에게 물은이는 다른 분의 작품이었죠.
0: 아, 그랬군요. 네네네. 이거는 이제 정기수 선생님.
1: 예, 유리꽃이라든지, 뭐, 사랑 나그네라든지, 뭐, 거의 다 장욱조 선생님 곡이었었습니다.
0: 예.
1: 12곡을 다 그래서 선생님 곡으로 했었으니까요.
0: 그렇죠. 네. 예. 박정식 씨 노래를 듣다 보면 참 깊은 한 같은 게 느껴집니다. 그게 이제 판소리 창법의 영향이 크겠죠?
1: 네네.
0: 예. 언제 하신 거예요, 공부는?
1: 많은 그 예. 가요 관계자 분들께서 네. 너만의 개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었어요. 아. 그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야말로 어려웠었어요.
0: 막막하겠네요, 진짜.
1: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게 판소리를 아. 해봐야 되겠다.
0: 예, 예, 예.
1: 라는 생각을 해서.
0: 그래서 어떤 분을 찾아가셨습니까?
1: 그 진봉규 선생님이라고요.
0: 예, 예.
1: 대사슴놀이 심사위원을 하시는 선생님이신데 예, 예, 예. 그분을 어떻게 인연이 돼서 그분 찾아갔었어요. 처음에는 그 여자 선생님 송향 선생님이라고요.
0: 네.
1: 그 대통령상 받으시고 아주 훌륭하신 선생님인데
0: 아, 명창들이시죠.
1: 여성 선생님하고 남자니까 잘 안 맞더라고요. 이 그 청 자체가.
0: 아무래도 그렇겠죠.
1: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두 분이 부부셨더라고요.
0: 아, 나중에 하셨어요?
1: 네,
0: 어떻게 그렇게 모르셨어요?
1: 나중에 이혼하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소리를
0: 전 부부관계.
1: 네, 소리를 딱 들으시더니 소리 어디서 배웠나 그러시더라고요.
0: 아, 예, 저, 진범규 선생님.
1: 예, 그래서 예. 성호양 선생님. 그랬더니 그렇지. 딱 근데 아. 그 부부셨기 때문에
0: 예.
1: 그걸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0: 희한하네요.
1: 네, 그러니까.
0: 소리의 길을 내는 그것이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신가 보죠.
1: 그러니까 째가 있더라고. 누구누구 째.
0: 아.
1: 예, 이제 동편째, 서편째도 있지만
0: 예, 예.
1: 박동진 째 뭐. 예, 그분들이 내려오는 아. 동편째냐 서편째냐 예, 해서 째째 예. 그러시더라고요.
0: 아.
1: 박정식 째.
0: 네.
1: 또 뭐 아니면 또 뭐 조용필 째 이런 식으로.
0: 고향이 전주.
1: 예, 저 전주.
0: 아무래도 국악과 밀접한 또 연관이 있으시겠네요.
1: 그때 당시는 뭐 크게 저는 그런 건 몰랐었고 어렸을 때
0: 예.
1: 저희 집에 그 라디오가 있었었어요. 그런데
0: 네.
1: 저희 아버님이 그 제가 어렸을 때 그 시조라든지 저 국악 같은 거를 즐겨 들으시더라고요.
0: 라디오에서.
1: 네. 즐겨 들으시는데 하여튼 뭐 가요가 됐든 뭐 민요가 됐든 한번 제가 들으면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0: 아.
1: 스펀지에 물 스며들듯이.
0: 오.
1: 네. 그래서 제가 성주풀이를
0: 네.
1: 초등학교 1학년 때 학예 발표회 때.
0: 그럼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국악을 아신 거네요. 몸에 담으셨네.
1: 안 건 아니고는 라디오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예, 했었죠. 누굴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어디 가서 배우고 그럴 형편이 아니었어요.
0: 초등학교 어떤 발표회장에서
1: 1학년 때.
0: 1학년 때.
1: 예.
0: 그걸 이제 흉내 내듯이 해봤는데.
1: 동네, 마을 대표 그때 당시 시골이 전주 시내인데도 변두리였었어요.
0: 예, 예, 예, 예.
1: 그래서 각 동네 대표로 나가서 이제 장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대표로 가서 성주풀이를 불렀는데 아주 요즘 말로 뒤집어졌죠.
0: 네. 노래 신동 나왔다. 그랬겠네요, 예. 진짜.
1: 깜짝 놀랐죠.
0: 그러니까 전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조예가 깊으신 분들도 많이 구경하러 왔을 거 아닙니까? 들으면 딱 아는 귀 밝은 분도 많고.
1: 하여튼 그런.
0: 바로 이제, 이거. 또 누구 제자로 드려야겠다 이런 움직임은 없었어요?
1: 그런 건 없었습니다.
0: 아, 그래요?
1: 그런 건 없었고 하여튼 저도 그 성주풀이라는 노래를 왜 했는가 지금도 미스터리예요. 근데 할 게 없었어요.
0: 예, 예.
1: 할 게 없는 그냥 성주풀이 그 뭐 음악도 없었고 그냥 혼자 낙양성 심이허예 뭐 이렇게 하니까
0: 그 유명한 네.
1: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0: 성주풀이를
1: 네네.
0: 라디오에서 하도 들어가지고 또
1: 네,
0: 예. 아, 그랬군요. 뭐 무대에서 혹시 성인된 이후에 그 성주풀이를 해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1: 몇 번 있었죠.
0: 아, 그러셨구나.
1: 예, 예. 이제 뭐 하여튼 그 내 집에 있는 거, 내 집에 들어온 것처럼 편안했었습니다.
0: 예, 예. 네. 그러시다가 언제부터 이제 대중가수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1: 저는 어려서부터 가수가 꿈이었었어요. 어려서부터 무슨 제가 우리 저 판소리 선생님이 저의 노래를 소리를 들어보시더니
0: 네네.
1: 자네 소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국립 국악원에 내가 단어를 넣어줄 테니까 소리를 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0: 가수를 하고 있었는데 예, 아예 그 소리로 틀어라.
1: 저는 가수할 때 제가 83년도부터 소리를 배웠었으니까 예. 80년도부터 노래는 했었고 83년도부터 소리를 했었으니까요.
0: 가능성을 보신 거군요.
1: 예, 그 소리를 하면 어떻겠나 그래서 예. 아, 선생님 저는 그냥 가수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0: 예, 후회는 안 하시고.
1: 아, 전혀 후회 안 합니다.
0: 아니 국악인 박정식 혹시 지금쯤 명창의 반열에 올라가
1: 아닙니다. 저는 명창의 반열에 오를 저 자격도 안 되고요. 그냥 노래가 좋습니다.
0: 예, 예. 가수의 꿈을 안고 70년대 후반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상경하셨어요.
1: 네.
0: 그때 서울의 첫인상이 어땠습니까?
1: 저는 이제 꿈을 안고 왔잖아요. 네. 근데 서울이라는 곳을 처음 와봤거든요. 예. 제가 눈이 굉장히 큰데 그냥 보는 곳마다 눈이 더 커졌어요.
0: 더 휘둥그레져서.
1: 네, 그렇게 높은 빌딩에 아파트 제가 아파트 살았었는데요.
0: 예.
1: 아파트라는 그 개념도 전혀 몰랐었대요.
0: 서울에 와서는 아파트 살았는데 전주에는 그 당시에는 없었을 거예요.
1: 없었었죠. 예, 예. 예. 제가 잠실 처음 생길 때야 잠실에 사단지에서 제가 그 살았었는데.
0: 잠실 주공에.
1: 예. 예. 그리고 뭐 그쪽에 강남 일대 뭐 아무것도 없었었어요. 다 산이었고 배밭이었고 그랬었는데.
0: 그렇죠, 그렇죠.
1: 광화문에 나와 보니까 야, 뭐 그냥 휘둥그레지죠.
0: 예.
1: 그저 TV에서 봤던 광화문역이구나.
0: 삼일 빌딩이라. 뭐.
1: 네, 서울 시청역이구나. 그때 고가도로가 있었잖아요. 3일
0: 예,
1: 고가도로.
0: 예.
1: 그냥 보는 곳마다 눈이 휘둥그레졌었죠. 네. 제가 서울을 되게 좋아해서요.
0: 예.
1: 고등학교 시절도 고등학교 야구 그때 봉황기라든가 황금사자기는 서울이 뭐 대통령기 하면은
0: 예. 뭐 응원하러 왔었어요?
1: 경상도하고 서울팀하고 뭐 서울팀 무조건 응원했었어요.
0: 아, TV로 보면서?
1: 예예. 예, 서울, 예, 예. 서울이 좋아서 무조건 서울팀을 응원했었습니다.
0: 그런 동경을 갖고 계셨군요.
1: 네. 네.
0: 예, 예. 자, 그렇게 해서 처음 그럼 음악 생활을 하게 된 게 아까 얘기했던 장욱조와 고인돌이 첫 팀입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다른 팀에도 있었습니까?
1: 첫 팀입니다.
0: 아, 그랬어요.
1: 네, 네, 네.
0: 아까 그 장욱조 선생 찾아가서 저를 받아주십시오 했던 거고.
1: 그때 올라와서 제가 가수하기 위해서 1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0: 아.
1: 네, 이제 그 발판을 마련해야 되니까.
0: 돈은 좀 있어야 되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예, 생활도 해야 되고.
1: 직장 생활을 조금 했었습니다.
0: 실례지만 어떤 업종이었는지.
1: 그. 지금도 있습니다. 저기
0: 예.
1: 공무원 시험 교재 만드는 곳이었어요.
0: 그래요?
1: 네네네. 네, 지금도 이제 거기 있는데요.
0: 예.
1: 제가 거기
0: 거기서 무슨 일하셨어요?
1: 상담 멤버. 제가 이제 그 상담하고
0: 예.
1: 이제 이런저런 일을 했었었어요.
0: 교재 만들고 또 학원도 같이 겸했던 곳인가요?
1: 학원은 아니고요. 이제 책을 사러 이제 서울로 올라오잖아요.
0: 예, 예, 예.
1: 그때 당시 이제 신문 광고, 지면 광고 이렇게 내잖아요. 그러면 서울 공무원 시험,
0: 공무원 시험 행정고시 준비하는
1: 네, 아니 이제 구급 공무원, 7급 공무원,
0: 예, 예. 공무원
1: 뭐 검찰
0: 시험만.
1: 사무직 뭐 이런 예. 시험들 경찰직도 있었고요.
0: 요즘도 아주 인기지만 그 당시에도 예, 아주 또
1: 그때 당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0: 그랬군요.
1: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0: 네네.
1: 저는 이제 주로 했던 일들이 교재 만든 데 가서 이제 도와주고 또 이렇게 오면은 상담을 배워야 되냐 그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0: 예, 예, 예.
1: 상담도 하고 뭐 이제 전화도 바꾸며 그런 일들을 했었죠.
0: 그랬군요.
1: 네네.
0: 그렇게 1년 직장생활
1: 1년
0: 하시고
1: 하면서 틈만 나면 이제 마음은 다른 곳에 가야지. 몸은 여기 있지만
0: 돈을 모아서 빨리 이제 앨범 내야 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1: 앨범보다도 예. 일단은 가요 관계자를 만나야지. 업소라도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그래.
1: 그래서 하여튼. 정말 뭐라 그럴까요? 막 꿈이 왕성했던 시절이었던 거죠.
0: 그러면 정말 그 데뷔 무대, 그 좀 무대라는 곳에 딱 올라갔을 때 첫 무대 기억하실 거 아닙니까?
1: 기억하죠.
0: 아, 어땠습니까?
1: 그러니까 그때 이제 첫 무대는 보인돌이었었으니까요.
0: 예, 예, 예.
1: 근데 거기는 이제 여럿이 이렇게 있잖아요.
0: 네.
1: 뒤에 이제 그 우리
0: 밴드.
1: 7인조였었으니까.
0: 예, 예.
1: 그러니까 별로 안 떨렸었어요, 사실은. 뭐 저 옆에서 이렇게 서서 하면서. 근데 저 혼자 단독으로 하는 거는
0: 네.
1: 화신극장.
0: 아.
1: 딱 섰는데
0: 예.
1: 서치라이트 딱 들어오는데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예.
1: 노래를 어떻게 한 건지. 그러니까 여럿이 보컬하고 했을 때는 그리고 무대에 여러 번 섰는데도 매일 예. 섰는데도 혼자 하는 거하고 여럿이 하는 거 틀리더라고요.
0: 다르죠. 맞아요.
1: 그때는 깜깜하더라고요.
0: 아. 어쨌든 첫 무대 잘 넘기고 나서는
1: 네.
0: 그래도 이제 좀 익숙해지고 금방 또 적응하셨겠죠.
1: 그래도 아주 뭐 박수 받고 막 앵콜 받고 막 그랬었거든요.
0: 예예. 예.
1: 예, 그래서 뭐 자신감이 생겼었고,
0: 네.
1: 아 이제 내가 이제 혼자 해도 되겠구나라는 이런 자신감을 생겼었습니다.
0: 네. 자, 박정식 씨와 함께하고 있는 일요초대에서 이번에 들을 노래는 멋진 인생이라는 노래. 역시 이제 장욱조 선생과 함께 호흡을 맞춘 곡이죠.
1: 네.
0: 그리고 하늘에게 물으니라는 곡이 있는데 이 곡은 이제 임채무 작사 정기수 작곡인데 임채무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탤런트 임채무 선생 맞으세요?
1: 예, 탤런트 임채무 씨.
0: 아, 어떻게 또
1: 저는 그 선배님하고는 개인적인 그 친분은 없고요.
0: 예.
1: 그 정기수 선생님이 이제 내 나이가 어때서 작곡하신 선생님. 예, 예, 예. 어렸을 때부터 알았었어요.
0: 그러니까 정기수 선생하고 어렸을 때부터.
1: 예, 제가 어렸을 때 오. 이제 그 야간 없이 일할 때부터 예. 알았는데 굉장히 친했었죠. 근데 사실은 그 여담입니다만은 내 나이가 어때서도 저한테도 왔었었어요.
0: 아, 그래요?
1: 예, 예.
0: 부르셨어야죠.
1: 저뿐만 아니라 김문국 씨도 갔었고
0: 아.
1: 여러 가수들한테 갔었는데
0: 예.
1: 그때 당시 젊은 가수가 야야야 내 나이 같은 이거는 저걸 안 어울렸었어요.
0: 아, 그래서 오승근 씨한테 갔군요.
1: 여러 가수들한테 갔는데 이제
0: 예.
1: 인연이 안 돼서 나중에 오승근 형님한테 갔어요. 오승근 형님도
0: 그렇게
1: 처음에는 노했었어요.
0: 대박이 날 줄 알았겠습니까?
1: 노했었대요.
0: 예.
1: 근데 이제 돌아가신 그 김자옥 형수님이
0: 예예. 예.
1: 여보
0: 부인께서.
1: 이건 당신에 대한 큰 행운이 될 것 같다 하세요라고 해가지고 그 노래를 하셨다고
0: 야.
1: 나중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0: 아유,
1: 그래서 그 정기수 선생님이 쓰신 곡이 돼서 제가 노래를 부르게 됐습니다.
0: 그랬군요. 네. 예. 자, 멋진 인생과 하늘에게 물으니 두 곡 들어보시죠.

0: 네, 1호 초대석 주인공 가수 박정식 씨의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멋진 인생 그리고 하늘에게 물으니. 가수는 노래 제목 따라간다고 멋진 인생을 살고 계신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0: 예,
1: 네.
0: 그럼 됐습니다.
1: 네.
0: 이 노래도 원래는 다른 가수가 원래 취입을 했었다면서요? 멋진
1: 예, 예, 그랬었죠. 이 노래는 흑의 살리라를 불렀던 오리지널 가수가 계셨어요.
0: 홍세민 씨 말고요?
1: 예, 예. 지금 저 미국에 시애틀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중간에 오셔서
0: 예.
1: 92년도인가 아마 93년도인가를 제가 기억이 됩니다.
0: 네.
1: 오셔서 이제 그 3개월 동안 오셔서 그 음악을 음반 취입한다고 그러셔서 오셨는데
0: 네.
1: 서정호 씨라는 분이거든요.
0: 아.
1: 그분이 오셨는데 제가 이제 레슨을 했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이 노래를. 그리고 노래 제목도 멋지게 살아보세요.

0: 2-3년 됐는데 예. 다른 곡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때 이 노래를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1: 예.
0: 그래서 2003년도에 2004년도인가를 장욱 선생님 집에를 우연히 놀러 갔는데
1: 예.
0: 이 멋진 인생을 딱 꺼내놓는 거예요. 근데
1: 제목과 가사가 좀 바뀌었어요.
0: 아니죠.
1: 아, 그대로.
0: 똑같았었어요. 예, 예. 근데 또 다른 전혀 무명인 다른 분이 취입을 했는데 야, 이 노래를 말이야. 네가 레슨을 좀 했어야 되는데 노래 맛이 옛날처럼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아. 어떤 노래인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딱 내놓으시는데 이 멋진 인생을 딱 내놓고 제가 예. 무릎을 딱 쳤어요. 아니 왜 선생님 제가 이 노래 생각을 못했죠. 내가 할게요 그랬어요.
1: 아.
0: 그랬더니 이거 다른 가수가 취입을 해서 안 되는데 기다려봐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이 노래를 해야 되겠는데 마음이 막 급한 거예요.
1: 예, 예, 예.
0: 한 달이 돼도 연락이 안 오는 거죠.
1: 다른 분이 먼저 녹음을 한 상태.
0: 녹음이 다 끝났는데.
1: 음반은 아직 안 나왔고.
0: 안 나왔고요.
1: 예, 예.
0: 그랬는데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전화가 와서 야, 네가 해야 되겠다.
1: 아.
0: 그 가수가 사정이 생겨서 못한다고 연락이
1: 아,
0: 왔어요.
1: 그래요?
0: 제 노래가 되려니까요.
1: 아.
0: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그랬죠. 선생님 제가 이 노래를 정말 저 잘할 자신 있는데 단 가사를 다 바꿔주십시오.
1: 아.
0: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1: 가사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어요.
0: 예, 예.
1: 예.
0: 동지섯, 뭐, 지금 그 21세기 동지섯
1: 옛날 민요의 민요가락처럼.
0: 동지섯 달 꽃본 듯이라는 게 너무 그렇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1: 예, 예, 예.
0: 좀 희망적이고 진취적인 가사로 좀 바꿔주세요.
1: 현대적으로 바꿔보자.
0: 예, 좀 예. 좋겠습니다. 그리고 편곡도 새로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0: 그래가지고, 바꿔, 지금 나온 노래인데, 편곡도 이제 그룹했던 분이 편곡을 하셨었어요.
1: 아.
0: 음악도 너무 좋은데 이제 녹음을 했습니다.
1: 네.
0: 지금 이렇게 잘났다고 못났다고 녹음을 했는데 제목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1: 멋지게 살아보세요.
0: 예, 그래서 멋지게 살아보세요.
1: 아.
0: 이거를
1: 잘 살아보세요도 아니고
0: 압축해가지고
1: 예.
0: 빨리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게 제가 이 악보를 곡을 받으면요.
1: 네.
0: 제가 베갯니 속에다 악보를 놓고 자는 습성이 있습니다.
1: 어,
0: 너무 소중해서요.
1: 무슨 징크스 같은 겁니까?
0: 징크스는 아니고
1: 예, 예.
0: 곡 자체가 너무 소중해갖고
1: 아~
0: 악보를 제가 베갯니 이렇게 베갯은 제 가장
1: 머리맡에 그럼요
0: 머리 높은 곳이잖아요.
1: 예예예. 예, 예, 예.
0: 가장 높은 곳에 제가
1: 곡을 이렇게 받든다는 거죠.
0: 네. 그래서 하, 이 뭘로 해야 될까 근데 불현듯
1: 어.
0: 멋진 인생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1: 단순하지만 명료하죠.
0: 예예. 예,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수는 그 제목 따라간다고 노래 따라간다고 해서 멋진 인생으로 바꾸면 인생이 멋지게 바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 네.
0: 제가 선생님 전화 드려서 선생님 이거 제목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1: 네.
0: 뭘로 바꾸냐고 그래서 멋진 인생으로 바꾸겠습니다. 아. 야 그거 괜찮다.
1: 아.
0: 천년바위 멋진 인생 네 글자.
1: 네 글자.
0: 어 그리고 우연치 않게 그래서 야 그거 괜찮다. 그래서 이렇게 멋진 인생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1: 아, 잘하셨네요. 예. 소개하기도 좋습니다.
0: 네. 멋지게 살아보세요. 박정식이가 불러요. 보다는.
1: 그 말투는 약간 그 탤런트 김성환 씨 같은 말투.
0: 그분하고 동양이에요, 그 형하고.
1: 예, 친하시다면서요.
0: 저 방송을 이렇게 판 만들고 음악적인 멘토는 장욱조 선생님이고,
1: 예. 이제 음악을.
0: 인생 멘토는
1: 김성환 선배님이고.
0: 예, 예.
1: 아, 그렇죠. 그러시군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데 딱 그 느낌이 나서.
0: 그 형님도 군산이시고.
1: 예.
0: 저는 그 옆에 거시기.
1: 아.
0: 전주. 네.
1: 아,
0: 아주 저, 참 제가 좋아하는 형님이십니다.
1: 예, 예. 저희도 이제 이 자리에 모신 적이 있었는데.
0: 그러시군요.
1: 예, 멋진 네. 분이죠. 그분도 진짜. 근데 무명 시절 길었고, 얼굴이, 이제 노래는 알려졌는데 얼굴이 좀 덜 알려져서.
0: 네.
1: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것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때 막 천년바위에 막 많이 알려지고 그럴 때인데 이제
1: 예.
0: 그때 제가 한참 홍보하러 다닐 때 방송국에
1: 네.
0: 매니저가 없으니까
1: 아.
0: 홍보하러 다니는데 그 이 KBS에서
1: 예.
0: 다른 방송국으로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1: 어.
0: 가는데
1: 그 당시엔 다 여의도에 있었으니까.
0: 예예. 예.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버스 안에서 천년바위가 딱 나오는 거예요.
1: 아,
0: 아 기분이 진짜 좋더라고요.
1: 오.
0: 그래서 근데 그 버스 기사님이
1: 네.
0: 마침 이제 그 방송을 틀었는데 거기서 제 노래가 나오는데
1: 아.
0: 그 옆에 서 있던 여자분들 그 아주머니 세 분이
1: 예,
0: 서 계시는데
1: 예.
0: 옆에 저는 앉아 있고 근데 어떤 한 분이 야야야
1: 네.
0: 이 노래 좋지 않니? 이거 누가 노래 부른지 모르지만
1: 아.
0: 너무너무 슬프고 노래 너무너무 좋아 그러는 거예요.
1: 야.
0: 그래서 아 제가 거기서 이게 제 노래입니다라고 할 수도 없고
1: 손 들으셨어요. 지금.
0: 아니요. 근데 그 사람들 믿지 않잖아요. 아, 이
1: 예.
0: 가수가 뭐 버스 타고 다니고 믿을 수도 없을 뿐더러
1: 오.
0: 제가 거기서 이게 제가 부른 노래입니다라는 말하는 것도 우스울 뿐더러
1: 예.
0: 그래서 아유 막 입이 막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아, 제 노래인데 이게 제가 부른 건데 막 그런 생각이 아 그래서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1: 아니 TV에 전혀 안 나온 건 아니셨잖아요.
0: 좀 여러 번 나왔죠.
1: 그런데도 이제 얼굴을 잘 못 알아보셨구나.
0: 네 가요 무대도

0: 뭐 여러 번 많이 했었고 예. 뭐 노래자랑도 여러 번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라디오 이렇게 출연한 것처럼 많이는 못했었어요. 제가 예. TV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매니지먼트가 약하다 보니까
1: 요즘도 매니저 없이 다니시죠?
0: 저는 지금도 그냥 혼자 하고 있습니다.
1: 왜 이렇게 매니저 없이?
0: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상품성이 없나 봐요. 매니저들이 저를 그렇게 뽑아주지 않아요.
1: 아니 가수가 매니저를 뽑는 거 아닙니까?
0: 이제 물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또 그 매니저들이 이제 가수를 이렇게 선별하는 경우도 있고.
1: 아, 그렇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네네.
1: 이야, 참 의외네요. 예. 자, 노래 듣죠?
0: 네.
1: 이번에 준비한 곡은 유리꽃과 사랑나그네라는 노래들인데요. 네. 두 곡 듣고 나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 가수 박정식 씨와 함께하고 있는 1호 초대석 시간 노래 두 곡 들으셨습니다. 유리꽃 그리고 사랑나그네. 두 곡 모두 역시 장욱조 선생의
1: 예, 그렇습니다.
0: 작품들이었고요. 네. 유리꽃 같은 경우는 다른 가수들도 많이 탐을 냈던 곡이라면서요?
1: 맞습니다. 근데 저 박우철 형님도 이 노래 하고 싶다고 그랬었고
0: 예.
1: 조항조 형님도
0: 그래요?
1: 네, 하고 싶다고 그래서
0: 쟁쟁한 분들이 많이 노렸던
1: 거예요. 형님들 안 됩니다. 내 노래인데 왜 형님들 제가
0: 박성식 씨가 그렇게 많이 쳐다보면서 얘기하시면은 아유 못 뺏어갈 것 같은데요 진짜.
1: 그러니까 뭐 이제 가사를 좀 바꿔서 부르고 싶다고 그랬었는데
0: 그럼요.
1: 죄송하지만 그건
0: 상도의가 있죠. 그러면 안 되죠. 예. 자, 박정식 씨가 그 이제 레슨 같은 것도 많이 하시다 요즘은 이제 안 하신다고 했는데
1: 네.
0: 너튜브 방송은 계속 하세요?
1: 예,
0: 개인 채널 있으시잖아요.
1: 네, 있습니다.
0: 제목이 뭔가요? 채널 제목.
1: 박정식 TV입니다.
0: 박정식 TV 검색하면.
1: 예, 천년바위 TV도 되고 뭐 박정식 TV 출시도 되고
0: 매주 한 번씩 이렇게 라이브 방송 하시는
1: 예,
0: 겁니까?
1: 예, 매주 목요일 밤 8시에
0: 아.
1: 예, 8시 10시까지 2시간 동안 합니다.
0: 신청곡도 들어요?
1: 신청곡은 다 신청곡 위주로.
0: 그 신청곡 모르는 거는 어떻게
1: 모르는 거는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리고요.
0: 예, 예,
1: 웬만한 거는 한 80, 90%는 다 해드리죠.
0: 혹시 뭐 조용필 노래도 많이 들어옵니까?
1: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0: 예.
1: 이제 나훈아 선배님 노래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이 알려지신 분들의 노래들을 많이 신청을 하죠.
0: 네. 많이 이렇게 소통하시는 게 어떠세요, 기분이?
1: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 두 시간씩 노래한다는 게 개인적으로 노래도 많이 또 더 늘고요.
0: 예.
1: 그리고 늘 노래를 해야 돼요. 그날만 하는 게 아니고 매일 연습을 해야 돼요.
0: 네.
1: 그래야지 노래에 대한 노래에 필요한 근육들이
0: 맞아요.
1: 예, 살아 있거든요.
0: 예, 예, 예.
1: 그래서 두 시간을 위해서 또 일주일 동안 계속 뭐 한 시간씩이라도 늘 노래를 해야 되니까
0: 연습 겸 방송.
1: 그렇죠. 그래서
0: 기타 소득도 좀 생길 수 있고.
1: 아 물론 그렇습니다.
0: 예.
1: 네, 네. 네. 많지는 않지만
0: 예, 예.
1: 네, 네. 좀 그렇습니다.
0: 꾸준히 하실 계획이시고요.
1: 예, 계속 해야죠.
0: 예, 예. 종교를 확인해 보니까 불자시더라고요.
1: 예, 예. 예.
0: 법명도 갖고 계시던데.
1: 네, 그렇습니다.
0: 예. 언제 어떤 계기로 인연을 맺게 되신 거예요?
1: 저는 어려서 제가 그 사춘기 시절에
0: 네.
1: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그 책을 우연치 않게 보고 그 책을 통해서 불교를 처음 입문하게
0: 어렸을
1: 됐고요.
0: 때부터
1: 네, 네. 예. 너무 좋았습니다.
0: 그 불교의 가르침이 어떤 그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셨겠네요.
1: 많이 도움이 되죠.
0: 예.
1: 이게 재행무상이라는 그 가르침이 있는데
0: 재행무상
1: 예, 모든 건 변한다. 예, 뭐 저 어려운 처지 있을 때도 조금 있으면 변한다. 또 잘 나갈 때는 이것도 조금 있으면 변한다. 겸손할 수도 있고
0: 예.
1: 또 처졌을 때는 또 용기를 북돋할 수도 있고 그 모든 건 변한다는 재행무상이라는 그 뭐 가르침을 제가
0: 네.
1: 늘 새기고 삽니다.
0: 예. 그쪽 종교방송, 불교방송 이런 데도 또 뭐 많이 출연을 하셨겠네요. 또.
1: 뭐 가끔 한 번씩 불러주면 갑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가요로서 가는 거죠.
0: 그렇죠. 가수로서 가는 거죠.
1: 거죠. 예,
0: 네. 예, 예. 자, 여기서 준비한 노래가 약간 느낌이
1: 네.
0: 제목이 약간 불교의 느낌도 들리기도 하고요. 정별이란 곡이 있어요.
1: 아, 예. 정별. 그 노래는 이제 판소리, 우리 판소리 선생님이
0: 네.
1: 춘향가 이별가 대목에서 저 춘향이하고 이도령하고 헤어지는 대목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노랫말을 쓰셔서
0: 예.
1: 우리 장욱조 선생님도 곡을 붙여주셨는데 원래 제목이 정과 이별이었었습니다.
0: 아, 정과 이별이란 뜻이군요.
1: 예, 근데 그때 당시는 이 방송국 심의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0: 예, 예, 예.
1: 그래서 그 정과 이별이 심의에 통과가 안 돼서
0: 왜요?
1: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그때 당시는 그게 정과 이별이
0: 아니 왜 안 되지?
1: 뭐 여러 가지로 그 저촉된다 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0: 그래요?
1: 아 80년대
0: 80년대였습니까?
1: 80년대죠. 그래서 굉장히 엄격했었어요. 심의제도가 엄격해갖고
0: 믿기지가 않네요.
1: 근데 이제 그래서 정별로 바꿔서
0: 저는 개인적으로 정별이란 단어가 네. 좀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1: 네.
0: 무슨 뜻이지 하면서
1: 그 정과 이별이라고
0: 그랬군요.
1: 네.
0: 자 그러면 노래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정별.

0: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1: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활동 잘하시다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가수 박정식 씨였고요. 서쪽으로 간 여자 박정식의 노래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숙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앱으로 듣는 라디오 한국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용주가 여러분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1: 격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 여러분의 일터는 안녕하신가요? 말씀과 회복이 있는 제3차 미주서부 KCBMC 시애틀 대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월 7일부터 4일간 페드로웨이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를 모시고 일터 사역의 성경적 해답을 모색합니다. 대회 이후 진행되는 알래스커버 캐나다 투어로 대자연 속 특별한 쉼도 누리세요. 일어나 변화를 주도하라. 2026년 5월 시애틀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전화 미주서부 총연합 오윤호 회장 206-769-4141 최명희 시애틀 지회장 206-271-0700

0: 오랜만에 저희 가족 모두 공원에 피크닉을 나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 탓인지 다들 너무너무 신나하시네요. 건강한 우리 가족의 비결, H마트의 비밀이 있죠.
1: Better food, better life. H-Mart.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하루 평균 음원 사이트에 올라온 신곡이 200곡에서 300곡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발표되는 곡들은 많은데 우리 귀에 꽂히는 곡은 극히 일부죠. 그 수많은 곡들 가운데 매주 마지막 주에는 신곡으로 음악 이야기 함께합니다. 대중음악평론가 김윤아 씨, 김학선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라디오를 만나는 문화읽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음악 이야기 매달 마지막 주는 이달의 신곡으로 함께합니다. 대중음악평론가 김윤아 씨, 김학선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이번 달 신곡 어떤 곡들일지 궁금하네요.
2: 네, 첫 곡은 요즘 각종 음원 차트를 휩쓸고 있는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악뮤의 정규 앨범 개화인데요.
1: 네.
2: 정규 앨범은 오랜만이지 않나 생각하긴 했는데 2019년 3집 항해가 마지막 정규 작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무려 7년 만에
1: 그렇군요.
2: 선보이는 앨범입니다. 또 앨범이 나오기 전에 지난 12년간 함께했던 레이블 YG 엔터테인먼트를 떠난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화제이기도 했었죠. 저희도 이제 올해 초였나요? 약간 기대되는 뭐 아티스트 소개하면서 이 악뮤의 새로운 출발, 지금은 영감의 샘터,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 새 레이블에 대해서 궁금증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결과물이 발표가 됐습니다.
3: 네. 악뮤는 한국에서 여러모로 좀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가수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2: 네.
3: 우선 세 살 터울의 친남매로 이루어진 그룹이라는 점도 그렇고 오디션 프로그램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는 점도 확실히 좀 남다르죠.
2: 네.
3: 심지어 이들이 좀 출연했던 프로그램이 SBS에서 방송했던 K-POP 스타였잖아요.
2: 그렇죠.
3: 근데 K-POP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2: 완전히 다르죠.
3: 네. 성장한 것도 굉장히 좀 인상적입니다. 네.
2: 그리고 제목에서부터 느껴지듯이 사실 이 프로그램은 K-POP 아이돌 그룹 연습생을 선발하려는 목적이 컸던 프로그램이었거든요.
1: 네.
2: 그래서 당시 심사위원도 저는 진짜 딱 그 목표를 뚜렷이 하는 라인업이었다고 생각하는데 3대 기획사에 수장이나 이사들을 데려왔잖아요.
1: 맞아요.
2: SMYG JYP를 모셔왔기 때문에 사실 이런 프로그램의 시즌2에 몽골 울란바트로 해서 유기농 남매 듀오가 등장한다. 이건 정말 좀 흥미로운 그림이었고 이후에 프로그램 성격까지도 바꿔버리게 된 아주 대단한 팀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게다가 그 시즌2에서는 우승까지 해버려서 이 다음 시즌부터는 심사위원 가운데 싱어송라이터가 다수 소속돼 있던 안테나 뮤직에 유희열이 심사위원으로 추가 투입이 되기도 했었어요.
1: 네.
2: 그러니까 뭐 인기도 인기인데 그냥 프로그램 성격까지 바꿔버린 정말 태풍 같은 듀오였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정말 그 처음 등장했던 순간이 아직까지 기억날
2: 맞아요.
1: 만큼
3: 네.
1: 너무나
3: 네.
1: 인상적이고 당시에도 굉장한 화제였었죠.
3: 맞습니다.
2: 네. 네.
3: 그 정도로 좀 등장부터 더 폭발적인 스타성을 보여준 이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 네.
3: 실제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음 선보였던 그 노래죠. 다리 꼬지마.
2: 아.
3: 네, 이게 정식 음원으로 발매되면서 큰 사랑을 받았고.
2: 당시 진짜 이런 곡이 음원 차트 1위야? 네,
1: 너무
2: 이런
1: 신선했어요.
2: 맞아요.
3: 네. 이후에 발표하는 노래마다 음원 차트 상위권을 차지를 했습니다.
2: 네.
3: 그리고 아이돌 아니면 비아이돌만이 존재하는 것 같은 가요계에서 정말 좀 남다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팝 듀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빠 이찬혁의 음악에 맞춰서 동생 이수연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노래하는 그림을 많은
2: 맞아요.
3: 이들이 좀 사랑해 왔었죠.
2: 네. 네. 그리고 드디어 개화라는 새 앨범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7년 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새 앨범에 오랜 시간이 걸린 건 이유가 나름 있었어요. 오빠 찬혁의 뭐 군복무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솔로 활동이 좀 활발했죠. 정규 앨범 두 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빠가 좀 개인 사적으로 바쁜 가운데 동생 수연의 마음의 병이 겹치게 됐죠. 그래서 앨범 발표 후에 방송에서 다수 공개가 된 것처럼 이 수연 씨가 꽤 긴 시간 동안 뭐 우울증, 무기력증, 대인기피증 이런 마음의 병에 시달린 상황이었는데 오빠 찬혁의 정말 정성어린 보살핌으로 다시 대중 앞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앨범 나오기 전에 다큐멘터리가 짧게 그 자신들 레이블에서 공개가 됐어요. 너튜브에서
1: 네.
2: 보실 수가 있는데 같은 집에 살면서 이제 합숙하고 합숙 여행도 떠나고 그리고 운동, 앨범 작업 이걸 거의 스파르타식으로 반복을 하면서 수연의 어둠을 이제 계속해서 걷어내는 오빠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끝에 꽃이 핀 이 개화라는 앨범이다 보니까 앨범을 듣다 보면 그 두 남매의 어떤 지난 시간이 떠오르기도 하고 아마 그런 것들이 한국 대중 또 뭐 세계적으로 악뮤를 좋아하는 분들의 마음에서 가장 바라는 그림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이 앨범을 들어보면 좀 간만에 악뮤 초기 음악의 순수함 같은 게 많이 느껴지기도 해요. 좀 장식을 많이 걷어냈다는 느낌이 들고 정말 악뮤는 이 두 사람이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거의 전부인 팀이잖아요.
4: 그렇죠.
2: 그 자체가 뭐 화려한 장식 없이 담백하게 담겨있는 앨범이라서 손이 계속 가게 되더라고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또 이 앨범 사랑해주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4: 네. 어떤 곡 들어볼까요?
2: 지금 너무너무 많은 사랑받고 있는 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담백함이 아주 따뜻하게 담겨있는 곡입니다.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준비했습니다.

0: 아유, 정말 맑아지네요, 영혼이.
1: 네, 저도 들을 때마다 좀 이렇게 마음이 씻겨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네. 너무 좋더라고요.
0: 정말 오래오래 활동했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은 어떤 가수인가요?
2: 네, 다음은 싱어송라이터 유아가 세 번째 정규앨범 살아있다를 발표했습니다.
0: 네.
2: 저희 검색을 해보니까 유아란 이름으로 많은 아티스트가 있다.
1: 많아요.
2: 네.
1: 드문 이름이라고 하지만, 생각했는데.
2: 네. 네. 유아 앞에는 그래서 싱어송라이터로 붙여야 될 것 같고요.
1: 네.
2: 정규앨범 기준으로는 4년 반 만에 발표한 앨범입니다.
0: 네.
2: 그동안 작업을 좀 쉬엄쉬엄 해왔는데 아무래도 정규앨범은 여러모로 품과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0: 그쵸.
2: 이렇게 작업하면서도 아, 3집을 과연 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작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앨범 발표하면 시원섭섭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1: 네.
2: 그냥 시원했다고 합니다.
1: 아 네. 정말
2: 드디어 털어냈다.
1: 고생을 네. 많이 했다는 게 그 마음에서 느껴지죠. 유하는 데뷔와 함께 인디씬에서 많은 주목을 받은 싱어송라이터인데요. 실용음악과 진학을 목표로 고1 때부터 음악학원을 다니던 지망생이었다고 합니다. 뭐 요즘에 음악 시작하는 신인 아티스트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때 선생님이 과제로 내주신 곡 가운데 하나가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였는데 이 노래가 8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게 거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서 그 유재하의 음악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이런 음악인이 되고 싶다 그런 강한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2: 네. 그래서 결국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1: 네. 네,
2: 대학에 가서 작곡을 전공하면서 제24회 유재하 음악경연대회에 참여를 했는데요. 당시에는 유보영이라는 본명으로 참여해서 그런 건 없었어라는 노래로 장려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1: 네.
2: 그리고 이후에 유아란 이름으로 활동명을 바꿨는데 아, 자신이 좀 하고자 하는 음악과 유보영이라는 이름이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예명을 쓰기로 했고 또 왠지 외자를 좀 써보고 싶다는 생각에 가부터 시작해서 나, 다 이렇게 이름을 다 써봤다고 했는데 유하가 가장 좀 잘 어울렸다고 합니다.
0: 네. 아, 이렇게 이름이 탄생했군요.
1: 네. 아이돌 그룹도 아닌데 네. 가명을 만드는 작업이 또 재미있는.
2: 유차, 유타 이런 거 다 이상하지 않나요?
1: 네. 아, 그러네요. 뭐 유라. 근데 다 있긴 하네요. 뭐 이미 활동하고 있는
0: 그룹들도
1: 있고.
0: 진짜.
1: 그러니까요. 네. 네. 유하가 당첨이 네. 됐습니다. 마지막까지 왔네요. 하니까. 그 뒤로 젊은이, 낮잠 이렇게 두 장의 정규 앨범과 EP 싱글을 발표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들어보면 좀 그 어른들이 자주 얘기하는 희말이 하나 없게 들리는 목소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린 목소리와는 대비되는 노래에 담겨있는 의미 있는 메시지로 유아만의 좀 뭐 두 가지 뿌리라고 해야 할까요? 단단한 음악 활동을 해나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음악에서 진정성과 책임감을 강조하면서 나 자신에게 진정성 있는 멜로디와 가사로 이입이 돼야 듣는 사람에게도 그게 똑같이 전해진다는 생각으로 음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곤 합니다.
2: 네. 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앨범 살아있다도 그런 연장선에 있는 음악인데요.
1: 네.
2: 평범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노래하고 싶다고 지금까지 계속 말해왔는데 거기에 좀 어울리는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2: 그리고 또 본인은 나는 좀 삶보다는 죽음에 더 가까운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문득 살아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1: 네. 네,
2: 그런 생각을 한 계기가 펭귄이 본인 에너지의 70%를 그렇게 뒤뚱뒤뚱 균형을 맞추는데 네, 유지하는 데만 좀 쓴다고 하는 걸 알게 된 다음부터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살아있는 걸 펭귄처럼 그냥 뒤뚱뒤뚱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좀 대단하구나. 그래서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뭔가 좀 삶을 더 긍정적으로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 네.
2: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앨범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유아하면 떠오르는 그 포크 스타일의 음악뿐만 아니고 다소 락킹한 사운드도 좀 앨범에 담겨 있어서
1: 네.
2: 굉장히 좀 재미있게 들은 앨범이기도 합니다.
0: 네. 유아의 살아있다 함께 들어보시죠.

0: 네, 오늘은 좀 마음이 잠잠해지는 곡들이네요.
1: 네, 그러니까요. 이 봄에 듣기 네. 좋은 곡들이기도 하네요.
0: 그래요. 세 번째 가수 누군가요?
1: 네, 다음은 싱어송라이터 하현상의 정규 2집 뉴보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현상이라는 이름으로 첫 싱글을 발표한 게 2018년이거든요. 던이라는 곡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올해로 벌써 활동한 지 8년. 9년 차에 접어드는 꽤 활동 이력이 생긴 인물이 됐습니다.
2: 네, 최근에 솔로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아마 대부분의 대중에게는 2019년 JTBC에서 방송했던 밴드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죠. 슈퍼밴드.
1: 그렇죠.
2: 이 첫 시즌에서 우승하면서 이름을 알렸던 밴드 호피폴라 멤버로 유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쵸.
2: 2대 기타, 건반, 첼로라는 독특한 구성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팀인데 아쉽게도 밴드 내외부의 여러 사정상 오래 활동하지는 좀 못했습니다.
1: 네. 뭐 해체 뭐 이런 이야기가 막 있었던 건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좀 각자 개인 활동을 하게 되면서
0: 각자가 다 너무 멋있어서 그런가?
1: 글쎄 말입니다. 그럼 각자가 멋있어서 밴드로 묶었던 건데 결국에는 그러게요. 또 이렇게 좀 끈이 풀어지면서 최근에는 솔로 활동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하현상은 그 가운데에서 보컬과 기타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출연했을 때에도 정말 그 소년 같은 외모 그리고 그 외모에 어울리는 섬세하고 고운 보컬 또 무대 매너로 금방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됐는데요. 저는 하현상 씨 볼 때마다 그 요즘 유행하는 MBTI로 얘기하면 전형적인 INFP, INFP 네.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도 MBTI가 INFP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성격과 그 성격이 또 드러난 담겨져 있는 음악으로 탄탄한 마니아층을 이끌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0: 네, 자신의 성격이 드러난 음반 어떤 음반일지 또 궁금하네요.
2: 네. 어린 시절부터 데미안 라이스나 이승열, 이적, 에드시런 같은 음악가를 좀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2: 그런 성향이 음악에도 그대로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1: 네.
2: 기타와 밴드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팝락 넘버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도 역시 좀 약간 그 내향인다운.
1: 맞아요. 그러니까 팝록이어도 네. 막 외향인 같은 음악이 있고 내향인 같은 음악이 그렇죠. 있는데 확실히 내향이죠.
2: 네, 제가 I랑 E만 알고 D, E의 MFP는 잘 몰라서 네, 그 뒤에는 어떤 음악인지 잘.
1: 내향으로 갑시다.
2: 네, 네네. 이 내향인다운 성향이 드러나는 차분하고 섬세한 곡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본인 말에 따르면 나는 밝게 썼다고 생각하는데 듣고 나면 꼭 사람들이 슬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1: 그런
2: 하고 있기도 하고.
1: 그렇대요.
0: 네. 네. 확실히 있어요.
2: 실제로 작업도 좀 새벽에 많이 하는 편이어서 새벽 감성까지 좀 이게 더해져서 그런 감성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1: 네. 그래서 3년 만에 발표하는 이 집 역시도 그런 하현상 특유의 애절함. 은 여전히 더해져 있는데 그래도 확실히 좀 더 밝고 힘이 붙은 인상이 강해요. 최근에 단독 공연도 펼쳤는데 공연장에서도 예전에는 좀 이게 침잠하는 것 같은 에너지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어우 드물게 무대 아래까지 뛰어내려와서 관객 사이 이렇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예전보다는 한끗 달라진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음악 작업도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인데요. 지난해에만 무려 5곡의 싱글을 한 두 달 텀으로 계속해서 발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음악적 실험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앨범에도 역시 그렇게 이제 최근에 도전을 해보고 있는 다양한 사운드에 대한 시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앨범을 들어보면 진짜 그 다채롭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것 같아요. 첫 곡인 플레이백을 들어보면 딱 그 요즘 이 나이 때 음악가분들이 좋아하는 락 사운드가 있어요. 90년대 얼터너티브 록이 기본이긴 하고 약간 서태지가 했던 그 서태지 5집 아시죠?
2: 네.
1: 서태지 1집, 솔로 1집에서 했던 그 사운드가 연상되는 락 넘버를 담고 있기도 하고 또 중간 정도에 가면 역시 싱어송라이터인 수민과 함께한 느긋한 어쿠스틱 팝 넘버 비스킷 같은 곡도 수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또 타이틀곡 오디세이에 가보면 이 하현상 특유의 소년미가 뚝뚝 떨어지는 경쾌한 시원한 팝록 넘버이기도 해서요. 들어보고 있으면 확실히 점점 넓어지고 있는 한 음악가의 음악 세계를 느낄 수 있는 앨범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안에는 하현상 특유의 소년미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감상이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성장이 더 기대되는 뮤지션을 지켜보는 마음으로 듣게 되는 앨범입니다.
0: 네, 어떤 곡 들어볼까요?
1: 네, 앨범 가운데 타이틀곡인 오디세이 함께 해보실게요.

0: 발랄함이 추가됐네요.
1: 그렇죠.
0: 네.
1: 봄에 그 느긋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곡들 띄워드렸는데 이제 네. 좀 진짜 꽃이 탁 피는 듯한 느낌으로 네. 전해드렸습니다.
0: 자, 다음 가수 만나보죠.
2: 네, 다음은 극동 아시아 타이거즈가 싱글 길을 발표를 했습니다.
0: 네.
2: 요즘 여기저기서 굉장히 좀 많이 언급되는 이름이죠.
1: 그러더라고요. 네. 네.
2: 그리고 각종 행사나 페스티벌 무대에서도 빼놓지 않고 굉장히 많이 불리고 있는 밴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공연에서 보장된 라이브를 이렇게 선보이기도 하고 에너지 넘치는 음악으로 꼭 음악 마니아가 아니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연에서도 굉장히 네네. 좀 흥이 나는 무대를 선보이기도 하거든요.
1: 맞아요.
2: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예능 프로그램이죠. 틈만 나면.
1: 맞아요.
2: 거기에 뭔가 사연자로 출연하기도 했더라고요.
1: 네.
2: 그 음악을 들려주진 않고.
1: 맞습니다.
2: 네. 음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라고
1: 맞아요.
2: 하면서.
1: 그 연습실에서 네, 맞아요. 촬영한 영상을 저도 봤는데요.
2: 실패했죠? 제가
1: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네.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좀 다방면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팀이고 뭐 확실히 요즘 팀이다. 그 자신들을 알리는 방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팬덤이 만들어지는 과정 같은 것도 2026년에 걸맞는 맞아요. 팀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밴드입니다. 극동아시아 타이거즈 줄여서 극아타라고도 많이들 부르는데요. 최근에 많이 알려지게 돼서 완전히 신인 밴드로 생각하는 분들도 종종 있던데 2019년에 데뷔한 경력 7년차 밴드입니다. 그래서 보통 흔히 소개될 때는 크라잉넛이나 노브레인에 이어서 조선 펑크의 계보를 잇는 밴드로 많이 언급이 되고요. 큰 페스티벌 무대, 또 뭐 홍대 앞에 작은 클럽 이런 무대 사이즈를 가리지 않고 정말 지금 가장 강성하게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봄이니까 페스티벌도 여기저기서 많이 시작이 될 텐데 라인업에서 가장 많이 보게
2: 맞습니다.
1: 되는 이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네. 네. 생각보다 꽤 경력이 있는 밴드였네요.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결성해서 2020년에 파이스트 아시안 타이거즈라는 싱글을 발표하면서 음악을 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목중학교, 비냄새, 오늘은 비가 와도 좋을 것 같아 싱글을 계속해서 발표하면서 조금씩 이름을 알렸고 이렇게 발표했던 싱글들을 모아서 2024년에 첫 정규 앨범 몽유호원을 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앨범 반응이 굉장히 좀 좋으면서 찾는 곳도 많아졌고 또 이 몽유호원이라는 제목이 몽유도원에서 따온 거잖아요.
0: 네.
2: 그래서 호랑이를 이렇게 거기 넣었는데 이런 제목처럼 호랑이를 활용한 음반 커버 그리고 자신들의 뭐 슬로건 그리고 디자인도 굉장히 좀 예쁘게 만들더라고요.
0: 네네.
2: 그래서 이런 다양한 MD 제품 만들어서 호랑이로 활용한 마케팅을 굉장히 좀 잘하는 밴드이기도 합니다.
1: 네. 제가 사실은 이런 부분도 되게 요즘 밴드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좀 다방면으로 센스 있게 활동을 해나가고 있는 밴드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아까 김학선 씨가 틈만 나면 그 유재석 씨와 함께 나왔던 예능 프로그램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외에도 인터넷에서 또 화제가 된 바이 바이럴이 된 짧은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진짜 이런 게 어디에서 터질지 알 수가 없는 세상이라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한데요. 그 앞서서 이 극아타, 극동아시아 타이거즈가 정말 그 무대 사이즈를 상관하지 않고 정말 많은 무대에 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네.
1: 그래서 뭐 지역 축제 이런 그렇죠. 곳에도 솔찬히 섭니다.
2: 부르면 갑니다.
1: 네, 정말 부르면 저희 가서 네. 노래합니다. 이런 그렇군요. 팀인데 강원도 인제의 지역 축제 무대에 서서 연주를 하는 장면이었는데 뭐 이거 한번만 하면 별 화제가 되진 않았겠지만 이게 지역 축제다 보니까 기존 락 페스티벌이나 인디밴드 무대와는 다르게 행사장이었던 거잖아요.
0: 그럴 수 있죠.
1: 그래서 이제 마치 그 전국 노래자랑처럼 그 행사 무대 앞에서 막 이렇게 춤을 추고
2: 음악과 아무 상관이 없죠.
1: 그죠. 그냥 막 네. 너무 흥이 나는 거죠. 지금 음악이 흐르니까. 그래서 막 춤을 추던 시민분이 공연 열심히 해서 너무 좋다고 아 즐겁다고 하면서 계속 무대 위에 돈을 용돈이라면서 이제 올리신
0: 네.
1: 거예요. 그랬더니 보컬이 노래하는 중간중간에 아 돈 주지 마세요. 돈 주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치는 그 외치는 모습의
2: 맞습니다.
1: 영상이 또 바이럴이 많이 돼서
0: 네. 아, 너무 웃기네요. 네.
1: 약간
0: 네.
1: 이게 그 인디밴드 현실 막 이러면서 막 자조적으로 얘기가 돌기도 하고
0: 네.
2: 근데 이 팀은 출연료를 받았기 때문에 간 거기 때문에
1: 그쵸.
2: 안 주셔도 되는데
1: 그리고 거기서 용돈을 왜 받습니까 밴드
2: 근데 결국에는 받으셨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어른들이 주니까 받아라는 그런 걸로
1: 아, 네. 너무 네. 재밌어요.
2: 굉장히 좀 그 영상이 굉장히 예. 화제를 모았고요.
1: 찾아보시면 재미있으실 거예요.
2: 요즘 그래서 네. 인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 기세를 이어서 최근에 이제 싱글 길이라는 노래를 발표를 했습니다.
1: 네.
2: 이제 이 그가타 음악 자체가 약간 구수한 느낌을 주는
1: 네, 네.
2: 뭔가 펑크록 사운드 있는데 펑크록 사운드인데 멜로디가 일단 좋습니다. 그래서 따라 부르기도 쉽고 또 묘하게 이렇게 향수를 주는 느낌이 있어요.
1: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좋아하는 분들.
2: 그런 보면. 친숙한 이미지로 음악도 굉장히 좀 많이 사랑받아 왔는데 길 이 노래는 약간 좀 차분한 노래입니다. 근데 역시 멜로디 감각이 좋아서 감상용으로도 적합하고 이 노래를 밴드는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 아무것도 없이 음악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올라온 드러머의 상경길과 진로를 고민한 우리 팬들의 이야기가 모여 만든 곡이다. 네, 이렇게 노래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약간 찡한 느낌이 있는데 그러게요. 그런 감성들이 좀 더해져서 만들어진
0: 맞아요.
2: 것 같아요.
0: 네. 네. 네. 극동 아시아 타이거즈의 길을 보내드릴게요.

0: 네, 굉장히 그 예전 그룹들 생각나면서
1: 그 1세대 인디밴드들 네. 음악 느낌이 확실히 나고 그래서 최근에 그 이제 젊은 층의 팬들도 많은데 그런 향수를 저희와는 또 남다르게 느끼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도 되게 재미있게 느꼈습니다.
0: 오히려 그런 걸 새롭다고
2: 느끼니까.
1: 맞아요. 네. 재밌습니다.
0: 다음은 누군가요?
1: 네, 다음은 K-POP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인조 보이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새 앨범 세븐스이어 가시덤불에 잠시 바람이 멈췄을 때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앨범 제목이고요. 사실 이게 일반 팀이 이런 제목했으면 뭐야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요. 했을 텐데 하지만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이 투바투이기 때문에 저는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전 너무 한결같아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1: 아 근데 네. 좀 그게 네. 진정성인 거잖아요. 정말 이 팀의 색깔인 거죠. 사실 그 알 수 없는 긴 제목 뭐가 들어있을까를 궁금하게 만드는 이 제목의 원조가 이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데뷔곡 제목부터 어느 날 머리에서

0: 그가타랑 동기네요.
1: 그가타가 선배 아닌가? 아, 동기군요.
0: 동기네요. 네. 2019년이라.
1: 그래서 이제 8년차가 됐는데 실제로 네. 지난해 여름에 멤버들이 직접 소속사인 빅2와 5명 모두 재계약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맞습니다. 하면서 네. 네, 그런 소식을 반가운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아이돌 그룹의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잘 활동하고 있는 그룹의 경우에는 기존 소속사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좀 적지 않죠.
0: 맞아요. 네.
1: 이들의 직속 선배인 BTS도 빅2와 두 번째 재계약을 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죠.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팀 같은 경우에는 데뷔할 때 그 BTS 방탄소년단의 직속 후배라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화제를 모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2019년이면 그때가 마침 이제 또 BTS가 막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기 시작하고 이제 막 정상으로 정신없이 올라가고 있던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어떤 후배가 등장할까? 정말 BTS처럼 이렇게 강렬한 퍼포먼스, 뭐 힙합을 베이스로 한 팀일까? 물음표를 던지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 선배와는 전혀 다른 그룹이 등장을 했죠. 아까 제목부터 느껴지듯이 좀 자신들만의 이야기, 서사를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팀이었고 또 그 서사 아래에는 아주 청량한 소년미를 담고 있는 팀이어서 많은 이들이 좀 색다르다, 예상과 다르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던 팀이었습니다.
2: 네, 네. 정말 요즘 더
0: 오히려
2: 그쵸. 좋아하는 맞아요. 청량한 느낌.
0: 네. 네.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최근에 활동하고 있는 보이그룹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일명 청량계 그쵸. 음악을 맞아요. 선두에서 이끌어가는 그룹이다. 맞아요, 맞아요.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좀 강합니다.
0: 네.
1: 그리고 이 투바투가 데뷔하던 2019년만 해도 아직 퍼포먼스에 최적화된 뭔가 강렬한
0: 맞아요.
1: 보이그룹 뭐 음악이 유행하던 시절이었는데요.
0: 스트레이키즈 이런 네, 팀들 맞아요. 데뷔할 때였고.
1: 네, 이들은 그런 유행과는 반대로 좀 섬세하고 서정적인 음악을 들려주면서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0: 네.
1: 덕분에 4세대 보이그룹 가운데 드물게 꾸준한 성장을 보여줬고 2022년 7월에는 K-POP 그룹 최초로 미국의 대형 음악 페스티벌이죠. 룰라팔로자 무대에 서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0: 네. 그래서 그 당시부터는 이제 해외 활동이 부쩍 많아졌어요. 뭐 대형 페스티벌에 서거나 또 긴 월드 투어를 하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 내실을 쌓은 시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시간에 이어서 지난해 재계약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팀이 재시동을 걸게 되는 뭐 이런 기반이 만들어진 셈이 되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초심을 잃지 않은 그 앨범 제목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앨범 전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또 재계약도 하고 했기 때문에 멤버들도 좀 심기일전해서 우리들만의 색깔을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지고요. 첫 곡인 Bad of Turns와 타이틀곡 하루에 하루만 더도 그렇고 투바투 특유의 좀 여리여리한 팝 감각이 잘 살아난 곡들이 담겨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은 아마 뭐 타이틀곡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들 들으셨을 것 같아서 수록곡 가운데서 독특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다고 생각하는 곡을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2: 네.
0: 그 최근에 K-POP 씬에서는 이 표현 좀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감도 높은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게 유행입니다. 그러니까 유명 아티스트랑 콜라보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우리의 어떤 음악적 방향성이나 색깔과 어울린 아티스트를 전 세계에서 찾아와서 함께 작업하는 게 유행인데
2: 네.
0: 이 투바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흑인 음악 아티스트인 비니다 웬과 함께 작업을 했어요. 아주 또 그 아시안 블랙 뮤직의 네. 느낌이 나면서 매력적인 트랙이 완성이 됐는데요. Tomorrow by Together의 Take Me to the Nirvana라고 하는 곡 준비해봤습니다. 네.

0: 왠지 발리의 핫한 클럽 가면 틀어줄 것 같은. 네.
1: 조명, 조명이 네. 뭔가.
2: 아, 은은하고 이렇게 스모그를 네. 좀 껴주고.
0: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예, 멋지네요.
2: 네.
0: 다음은 어떤 곡이죠?
1: 네, 다음은 소울과 펑크를 중심으로 연주하는 밴드죠. 범프 투 소울이 두 번째 정규 앨범 범프 투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범프 투 소울은 등장과 함께 연주 잘한다는 입소문 타고 화제가 많이 됐던 밴드인데요.
0: 네.
1: 멤버들이 모두 좋아하는 소울과 펑크를 중심에 두고 다양한 연주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범프 투 소울이라는 밴드 이름도 자신들의 소울에 부딪혀보라 그런 의미로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2: 네. 2023년에 데뷔했어요. 저는 이게 좀 무의외더라고요. 훨씬 더 오래 활동한 것 같은데 열일하는 맞습니다. 밴드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기타 이상혁, 드럼 이시은, 베이스 정영재, 건반 이찬민, 그리고 역시 건반을 치고 있는 송길현으로 구성이 된 5인조 밴드입니다. 펑크 소울 재즈를 기반으로 넘치는 그루브와 세련된 사운드를 선보이는 팀인데요. 이런 팀들이 흔치가 않아요.
1: 맞아요.
2: 국내에서. 그리고 이렇게 꾸준히 연주 활동을 하는 팀도 정말 드물어서 좀 귀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부지런합니다.
1: 네.
2: 연주 현상을 꾸준히 올리면서 이 영상들로도 이름을 많이 알리게 됐죠.
1: 네.
2: 네.
1: 그래서 앨범 녹음할 때도 실제 연주와 동시에 녹음을 진행하는 방식을 추구하면서 즉흥 연주의 묘미를 좀 극대화하는 편이고요. 연주를 중심에 두면서 연주 음악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2: 네.
1: 또 아무래도 이런 음악이 라이브에서 좀 강점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2: 맞죠.
1: 라이브를 통해서도 입소문이 많이 났죠.
0: 네. 네. 이미 입소문만으로도 검증받은 팀이네요.
2: 네. 그리고 뭐 워낙 연주를 잘하다 보니까 이곳 저곳에서 그 뭐 아티스트들과 협업도
1: 맞아요.
2: 손쉬운 편이고 진짜 연주팀 그리고 이렇게 뭐 소울 펑크 기반으로 한 팀이 인기 얻기가 힘들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좀 뚝심 있게 씬의 부흥을 위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팀입니다.
1: 뭔가 실용음악과 학생들에게는 지금 거의 완전히 좀 떠오르는
2: 맞아요,
1: 인상
2: 맞아요.
1: 같은 팀이죠.
2: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연주력에 있어서도 네. 그렇고 활동 방향에 있어서도
1: 맞습니다.
2: 되게 좀 귀감이 되는 팀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 인스타그램에 합주하는 영상을 쇼츠 영상으로 올리면서 또 유명해진 부분도 있어요.
0: 네.
2: 그런 것도 참 노력 이런이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시작은 그냥 단순했다고 해요. 자기들이 매일매일 연주를 하는데 이 연주 모습이 그대로 날아가는 게 좀 아까워서 이를 기록하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다는데 이제 그게 또 색다른 바이럴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쌓인 영상 가운데 하나가 터진다고 하죠. 이런 것들은 좀 조회수가 많이 올라오게 되면서 인기를 얻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후에 뮤지션의 SNS 활용 이 팀처럼 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만들어질 정도로 좀 모범 사례처럼
1: 네.
2: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1: 그래도 뭐 이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했다라고요. 이게 세로로 일부러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2: 그렇죠. 요즘은
1: 네. 그리고 일본 뮤지션들의 어떻게 올리나 그런 거 굉장히 좀 연구 많이 하면서 올려서 정말 좀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이번에 발표한 이집 범프 투스는 범프 투 소울의 두 번째 이야기이자 범프 투 소울 우리들의 것이라는 중의적인 의미를 앨범 제목에 담았다고 합니다.
2: 네.
1: 그리고 워낙 연주로 유명하긴 하지만 이번 앨범에서는 특히 더 연주 자체의 에너지에 더 집중을 했다고 하고요. 또 앨범에 그 세계적인 펑크 기타리스트 코리 웡이 참여해서
2: 네, 저도 보고 놀랐어요.
1: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거든요.
2: 네.
1: 거의 이렇게 기타 약간 퓨전 스타일의 음악하는 사람들에게는 우상 같은
2: 네.
1: 기타리스트인데 참여를 해서 타이틀곡 스컹크에서 함께 굉장히 좀 타이트한 펑크 그루브와 세련된 리듬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 네.
1: 정말 그냥 모르고 들어도 연주 정말 잘한다.
2: 맞아요.
1: 네, 그런 느낌을 주게 만드는 곡입니다.
0: 네. 네. 자, 이 곡 오늘 끝곡으로 들어볼까요?
1: 네.
0: 자, 이 곡 보내드리면서 김윤아, 김학서 씨와 또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꽃이 필 때, 최두석. 사람들 사이에 꽃이 필 때, 무슨 꽃인들 어떠리? 그 꽃이 뿜어내는 빛깔과 향내에 취해 절로 웃음 짓거나 저절로 노래하게 된다면. 사람들 사이에 나비가 날 때, 무슨 나비인들 어떠리? 그 나비 춤추며 넘놀며 꿀을 빨 때, 가슴에 맺힌 응어리 저절로 풀리게 된다면. 우리 모두의 얼굴이 웃고 있다면 그게 살맛 나는 세상 아닐까요? 최두석 시인의 사람들 사이에 꽃이 필 때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0: 영어가 뭐길래? 라디오 한국에서는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가 서툴러 생긴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공모합니다. 오는 5월 31일까지 라디오 한국으로 보내주신 글을 심사를 통해 1등 상금 300불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2등 상금 200불 역시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3등 상금 100불 퓨알랍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 가작 2명에게는 각각 상금 50불을 역시 퓨알랍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으로 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웃지 못할 이야기, 영어가 뭐길래? 보내실 곳은 info@radiohanguk.com이나 31919 First Avenue South, Suite No. 205, Federal Way, Washington 98003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253-815-1212. 이 행사는 타코마 먹자 코리안 바베큐 협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이메일로 보고 듣는 라디오 한국 뉴스레터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용주가 여러분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은 가곡 배창복입니다. 나이 쉰을 넘기고 나니까 이 쉰이라는 숫자를 참 자주 입에 올리게 됩니다. 간단히 술 마신 다음 날 괜히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도 나이 쉰 탓, 운동을 하고 나서 예전보다 회복이 더딘 것도 나이 쉰 탓, 식사를 하고 나서 속이 더부룩한 것도 또 나이 쉰 탓입니다. 어느덧 나이라는 숫자가 이런저런 일들의 가장 손쉬운 이유가 돼버렸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훌쩍 돌아서 출발했던 곳을 향해 되돌아가는 길, 그 길 어디쯤에 서 있겠죠. 이 나이쯤의 과제는 자기 자신이 되는 일이라고 누군가 말을 하더군요. 남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귀를 기울여보는 일, 내가 내리게 될 어떤 선택의 결과라도 그게 기쁨이든 또 조금은 아쉬운 일이든 나이 쉰이니까 라는 핑계로 피해가기보다는 기꺼이 껴안고 함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담가곡 오늘 준비한 첫 곡은 김병수 씨 김연준 곡 끝없는 사념입니다. 테너 신영주의 노래입니다.

메조소프라노 김학남의 노래였습니다. 조지훈 씨, 정운진 곡, 완화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김병수 씨, 김현준 곡, 끝없는 사념이었는데요. 테너 신영주의 노래였습니다. 박수진 씨, 이수인 곡, 그리운 그 얼굴들, 테너 박세원의 노래로 들으시겠고요. 정하춘 씨, 박수정 곡, 누나의 댕기, 소프라노 김혜란의 노래로 감상하시죠.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박수진 씨 이수인곡 그리운 그 얼굴들 테너 박세원의 노래였고요. 정하춘 씨 박수정곡 누나의 댕기 소프라노 김혜란의 노래였습니다. 주요한 씨 이흥열곡 우효원 편곡 부끄러움 준비했습니다.

권선욱 씨 황덕식 곡 별이 보이는 저녁 메조 소프라노 최혜영이었습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이은상 씨 홍남파곡 사랑이었는데요. 베이스 연광철의 노래였습니다. 양중혜 씨 변훈곡 떠나가는 배 테너 박인수의 노래로 김소월 씨 김형주곡 첫 치마 소프라노 이규도의 노래로 감상하시죠.

김소월 씨의 김형주 곡 첫 치마, 소프라노 이규도였습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양중혜 씨 변환곡 떠나가는 배였는데요. 테너 박인수였습니다. 김동환 씨 조혜영 곡 바람은 남풍, 아주 여성합창단의 노래입니다.

김동완 씨 임원식 곡 해당화, 소프라노 김신자의 노래로, 그리고 이어서 전경혜 씨 이한삼 곡 불꽃, 테너 강무림의 노래로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이순우 씨 이충자 곡 옛생각, 소프라노 이지영의 노래로, 김남조 씨 한지영 곡 편지, 테너 이영화의 노래로 감상하시죠.

김남주 씨, 한지영 곡, 편지, 테너 이영화였습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이순우 씨, 이충자 곡, 옛생각이었는데요. 소프라노 이지영의 노래였습니다. 김수월 씨, 이상길 곡, 가는 길, 수원시립합창단의 노래입니다.

0: 수원시립합창단의 노래로 김수월 씨 이상길곡 가는 길 전해드렸습니다. 정다운 가곡 마칩니다.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격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 여러분의 일터는 안녕하신가요? 말씀과 회복이 있는 제3차 미주서부 KCBMC 시애틀 대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월 7일부터 4일간 페드로웨이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를 모시고 일터 사역의 성경적 해답을 모색합니다. 대회 이후 진행되는 알래스커버 캐나다 투어로 대자연 속 특별한 쉼도 누리세요. 일어나 변화를 주도하라. 2026년 5월 시애틀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전화 미주서부 총연합 오윤호 회장 206-769-4141 최명희 시애틀 지회장 206-27-0700
2: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1: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2: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두록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포트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중근엄,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1: 워싱턴 최고의 무한 리필 페드로웨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0: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1: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어머니처럼 바른 음식 문화를 위해 노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산지에서 직송되는 신선한 제품부터 건강을 생각한 올게닉 제품까지 내 가족의 먹거리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0: 라디오 한국닷컴으로 듣는 라디오 한국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14.50 KSUH Pyeongchang and 12.30 KWYZ Everett Korean Broadcasting Federal Way.

0: 이 방송은 예수님으로 행복한 교회 타코마 반석 장로교회를 섬기는 성종근 목사의 설교입니다. 말씀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아멘. 오늘은 믿음의 다음 단계라고 하는 좀 주제가 긴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길다고 설교가 긴 것은 아니고 믿음의 다음 단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 위에 한 발 더 가자라고 하는 거죠. 요즘은 살기가 옛날보다 많이 편해졌어요. 한 번씩 생각해 봐요. 과거에 저희 어머니가 그 한국의 그 부엌 정제라고도 이야기하는 정지라고도 하고 그곳에서 불을 떼가면서 밥을 하고 그리고 또 솥단지에 눈물이 떨어지도록 몇 개 떨어질 때 불을 끄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살기가 편해졌는데 편한 것 같은데 위험하고 삶이 안정이 잘 되지 못해요. 내 인생 사는 것 같은데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시대가 움직인 대로 세상이 요구한 대로 따라가다가 인생 그냥 허겁지겁 살다가 나중에 속아서 아무것도 손에 잡은 것이 없이 그렇게 막연하게 다음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될 그런 종착역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시대가 빨리 가니까 잘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시대는 다니엘서 1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빨리 왕래하는지 비행기로 한국까지 벌써 10시간이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리고 지식이 얼마나 빨리 더해지는지 혹시 남자분들은 기억할지 몰라요. 지금부터 10년 전 2016년 3월 9일부터 15일 사이에 세 개의 그런 대결이 있었어요. 이창호 바둑 그 고수와 알파고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이 바둑을 대결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이겼어요? 잘 모르시네요. 10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세돌이죠. 이분이 한 번 이기고 4패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기계를 향해서 1승 4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AI 인공지능 바둑과 대결한 이후 최초의 승리이자 마지막 승리입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아무도 인공지능의 바둑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업그레이드 된 알파고 제로라고 하는 그 AI는 인간이 1000년 동안 바둑을 두어야 돼요. 하루에 14번씩, 여러분이 13번씩 하루에 바둑을 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365일, 10년, 1000년, 사람이 1000년을 바둑을 하루에 14번씩 바둑을 두어가지고 그 기억을 가지고 지식을 쌓을 1000년의 그 바둑판을 이 알파고 제로는 단 3일에 끝냅니다. 그래서 480만 번의 바둑을 3일 동안 그렇게 대국을 하면서 지식을 쌓아가요. 엄청난 속도죠. 그래서 결국 이세돌을 이겼던 알파고 이름도 붙여줬어요. 이세돌과 했기 때문에 알파고 리라고 하는 그 알파고 리를 이 알파고 제로라고 하는 업그레이드 된 AI가 백전백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제 사람과 기계와의 대결은 상대가 되지 않는다. 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지혜가 뛰어난 그 AI가 이제는 뭘 하려고 하냐면은 사람의 몸을, 육체를 입으려고, 사람의 몸이 아니라 몸을 입으려고 그렇게 이 AI를 기계에 넣어서 그가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운전하고 스스로 명령하는 체계까지 그렇게 가도록 몸으로 로봇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편리하죠. 의학이 발전해서 얼마나 놀라운 성과를 내는지 몰라요. 사무실 일도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회 설립일에 왜 지금 제가 AI 이야기하고 로봇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이 칼럼을 읽어보셨으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단순한 과학 발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에 이 시대가 아주 위험한 그리고 잘 사용해야 될 양날의 칼과 같은 비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양날의 비수를 알지 못하면 상하게 되고 자해되기 쉽습니다. 편리하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GPS 얼마나 필요해 좋아요. 가서 그 장소만 찍으면 운전하고 따라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한 번도 안 가본 길도 자신 있게 갈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 얼마나 좋아요. 어디서든지 전화하면서 그렇게 살고 통화하고 멀리 있어도 화상통화까지 됩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 다 정보들을 찾는데 얼마나. 그래서 하루 종일 휴대폰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편리하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편리한 만큼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다. 뇌가 점점 독해의 능력을, 지도를 보는 능력을 잃어버려요. GPS를 사용하고 나서 이곳에 10년, 20년을 살아도 여러분이 직접 찾지 않으면 길을 가지 못하는 그런 길치가 이제 되어가는 것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또 핸드폰에 다 저장돼 있으므로 자녀들의 전화번호, 교회 전화번호, 혹시 외우고 계신 분 계세요? 제가 상을 좀 드리려고. 교회 전화번호, 교회 자녀들의 전화번호.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의 해머, 뇌 속에는 해머라고 하는 그 기능이 점점 사용하지 않으므로 암기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계산 능력이 숫자만 보면 과거에는 머릿속에서 두 자리, 세 자리는 덧셈 뺄셈 그냥 했는데 이제는 계산을 하고 종이를 쓰든지 이 핸드폰을 가지고 눌러야만 되는 기억이 점점 쇠퇴해가고 발전하지 못하는 상실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우리 자녀들 전화번호 외우려고 과거에도 여러 번 시도했는데 다섯 명이다 보니까 항상 헷갈려가지고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며느리까지 다 외웠습니다. 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아무도 나에게 도와주지 않는 그런 시대. 편하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주입받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창의적인 생각들이 사라져갑니다. 왜 그래요? 그냥 질문하면 답이 나오니까 창의적인 생각이 없어지고 생각하는 그런 교감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문자 하나 보내놓고 알아서 그리고 해나가는 시대가 돼버린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신앙도 코로나 이후로는 많은 것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혼자 예배드리는 것, 인터넷 예배를 통하여서 대면을 기피하고 봉사와 상관이 없고 내가 원하는 교제의 기피증, 현장의 기피증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코로나 제너레이션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는 코로나 학번, 한국에는 학번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에 가면은 코로나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그때는 학교를 가지 못하고 그래서 친구들이 없는 대학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제가 단절되어서 이와 같은 자기 중심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거부하지 못하고 온 세계가 그렇게 되어서 시대의 흐름이지만 성도는 진리로 잘 말씀 안에서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 섬기는 방법도 또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성경 찾는 것도 기도하는 방법도 잊어버리게 돼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대표기도나 또 다른 것들을 또 목사님도 설교나 다른 것들도 다 참조해서 하다 보면 처음에는 유익한 것 같지만 점점 내 할 일들이 사라져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무릎꿇음과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점점 약해져 가게 되게 됐어요. 오늘 부르심을 받은 성도, 그 성도는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푯대를 향하여서 시선을 주님께 향하여서 가는 거죠. 우리는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아요? 주님을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바른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 영광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한 승리의 삶이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지 약 14년이 지나고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 지방의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요. 7년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서 사울의 가문의 왕자가 다 죽고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건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30세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다윗이 40년을 왕위에 있었는데 헤브론에서 남쪽이죠. 유대 남쪽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 통일왕국이에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한 첫 번째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한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면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전체 수도가 되는 예루살렘 과거 이름 여부스를 쳐서 그 성을 수도로 삼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 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블레셋에서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와서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얻은 사건이 이 다윗이 왕이 되고 한 일들이에요. 23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전쟁인데 우리 군대가 나가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나가 싸우기 때문에 너는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성도 차지하였고 또 그 가장 원수인 블레셋도 정복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왕으로서의 첫 단추를 잘 맞췄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는 통일을 시켰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가 아니라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겠어요? 이제까지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았던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 군대들 가운데서 뽑고 뽑은 3만 명의 정말로 출중한 믿음 좋은 사람 3만 명을 뽑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국가적인 행사예요? 3만 명을 뽑고 준비하고 그래서 그동안 이 사무엘 시대 때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7개월 만에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감춰져 있었던 기랏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고 그리고 또 사울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법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40년 동안 살다가 사라졌고 그러니까 거의 60년, 70년이 넘도록 그 어간에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에서 제대로 보이지 않고 한쪽 구석에 그렇게 산간지방에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그 하나님의 잊어버린 법궤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전심전력했는지 시편 132편에 보니까 3절에 다윗이 법궤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서원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내 집에도 안 들어가고 내 침대에서 잠도 자지 않겠다. 하나님의 그 법궤를 찾기까지 그래서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으리라. 그렇게 해서 잊어버린 약 70년 동안 관심 두지 않고 그렇게 박혀 있었던 그 법궤를 찾아서 이 다윗이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내가 먹고 또 잠자고하는 일상생활까지 금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찾았어요. 6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이제 나무밭 사이에 있게 되는 그 법궤에 그것을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만군의 왕이 그곳에 계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왕에게 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그렇게 준비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하면서 다윗의 왕궁의 옆에 이 장막을 치고 여호와의 궤를 모시게 된 사건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찾아서 이제 찾아서 얼마나 기뻤고 3만 명을 뽑아서 그것을 움직이려고 예루살렘으로 기랏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새 수레도 만들고 했는데 그 소가 길에서 뛰는 바람에 그 법궤가 넘어질 뻔하고 떨어질 뻔하고 그리고 그 법궤를 운반하는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를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 모든 행사, 국가적인 행사, 정말 엄청나게 준비했던 것들을 다 실패로 하고 3개월 동안 오벳에돔 집으로 다시 그 법궤가 가서 있었고 3개월 후에 다윗은 다시 성경을 보고 준비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이제 어깨를 메고 오려고 시작해서 드디어 그 법궤를 메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찾아와서 법궤가 들어와 안치되었을 때 온 나라에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 기뻐하는 춤추는 장면 6장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하나님 앞에서 왕이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냥 내가 즐겁게 리듬 맞추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서 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환영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가장 기쁠 때 어떻게 해요? 노래 부르잖아요. 가장 기쁠 때 어떻게 해요?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춤을 추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봐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올려다 놓았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에서 잃어버린 축제, 잊어버린 감사, 기쁨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중심에 계시면 세상이 요동하여도 우리는 평안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 없이 지혜로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심령은 공허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헛된 삶을 살게 됩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왕궁에 와서 교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주님이 왕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 주라고 우리의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분이 내 인생의 보좌의 중심에 왕으로 앉아 계시는지 주님이 여러분의 그 집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마음에 왕으로 계시다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을 어디 한쪽 구석에 잘 보이지 않게 나무가 가리고 수풀이 가리게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그 땅에 있긴 있어요. 예수님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주님이 왕이 되지 못하고 아무런 결정권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혼자 인생을 살아오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편안한데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잘 사는 시대가 되었는데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있는데 말씀을 읽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건강한데 섬기려고 하는 것들을 점점 멀리하게 되었어요. 나 중심으로 바꿔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세울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다윗이 잊어버렸던 춤을, 잊어버렸던 감사를, 또 백성들이 기쁨을, 신앙을 회복하게 될 터인데 그 주님을 내가 중심에 모시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가요. 사울 왕 40년을 왕으로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기랏 여림의 20년 동안 그 법궤를 놔두고 잊어버리고 관심 두지 않고 살아갔어요. 오늘 내 안에 교회도 47년이 돼가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이 정말로 인생의 주인지, 아니 여러분의 신앙에서 모태 신앙도 있고 갓 믿은 신앙도 있고 또 여러분의 신앙 몇 개월씩 또 몇십 년씩 되어지는데 주님 때문에 힘을 다해서 내가 춤을 추고 내가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인생에 주님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지 오늘 그것을 주님은 말해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제 주님을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믿음에서 한 단계 더 나가자고 그랬어요. 주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그 다윗의 왕궁에 모셔놓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제 블레셋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열방의 주위의 나라들을 전쟁하면서 승리를 나가고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고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평안하게 했는데 다윗이 그 자리에 앉아서 티를 한 잔 마시고 아니면은 음악을 하프를 연주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해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7장 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위에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어떻게요? 평안히 살게 하실 때 과거 목숨이 위태로워서 쫓겨다니며 산으로 광야로 그렇게 도망가면서 굴로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온 땅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말 그대로 애굽에서부터 저 유프라테스까지 전부 복종하고 조공을 바치는 그 당시에 또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왕이 되었는데 마음은 그 생활은 편안한데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레바논의 시다나무죠.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지금 편안하게 하나님이 준 은혜로 그 궁궐로 백향목의 그 든든한 향기로운 썩지 않는 잘 썩지 않는 그런 것들로 벌레 나지 않는 그 잣나무로 백향목으로 건물을 지어서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더라라고 해요. 그래서 세상 왕은 왕궁에 화려한 금을 붙여서 앉아있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은 지금 모세 때 지은 텐트 속에 여전히 있더라라고 모세로부터 벌써 500년이 지나가고 40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그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텐트 안에 있더라.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상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내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즉 자기 생명보다 주님이 더 귀하다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 내가 밤에 침상에서 내가 주의 주님을 기억하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리니 라고 했던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두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지금 텐트 속에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온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쓰려워서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인 왕은 최고의 그 아름다운 곳에 앉아있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은 그렇게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런 천막에 앉아있다. 그래서 나단에게 상담을 합니다. 선지자 나단에게 상담을 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3절 나단이 왕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하나님이 왕과 함께 있다. 그래서 왕이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하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밤에 하나님이 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내는 내용이 오늘 사무엘하 7장의 메시지입니다. 다윗의 신앙은 그 누구도 관심 두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법궤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았어요. 속이 든 아들과 딸들, 자녀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압니다. 그러나 아직도 속이 들지 않으면 어머니의 등골을, 아버지의 등골을 빼가는 것이죠. 다윗의 신앙은 아무도 관심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그 법궤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은 다윗의 그 순전한 사랑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이 보셨는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다윗 네가 집을 짓는다고? 내 집을 지어줘? 아니야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 거꾸로 역제안을 하게 됩니다. 13절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는 하나님이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는 다윗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고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 마음을 전해줍니다. 그는 어린아이는 조그맣게 알사탕 하나, 초코파이 하나 전해줬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온 세상을, 온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있는 것이에요. 소파에 앉아서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 커피를 마시면서 주님 지금 어떻게 어디에 계시는지, 주님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편안하니까 그 커피 마시고 그 시간 인조이 하면서 그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주님이 기뻐하는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좀 몸부림치고 있는지, 주님을 찾고 있는지, 내 몸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서 조금이라도 써보려고 그렇게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셨으니까 아 감사해요 한마디 하고 그냥 자고 일어나고 내 마음대로 생활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거룩한 뜻을 품었어요. 아주 올바른 아주 너무너무 좋은 선한 생각을 했어요. 여호와의 법궤를 찾아서 그걸 모시고 가자라고 했는데 3만 명이나 뽑아가지고 재정적으로 인원적으로 그렇게 플랜을 세우고 했는데 그 법궤를 잡다가 그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고 그리고 그 사건으로 사람이 죽는 사건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궤 하나 움직이지 못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궤 옮기는 것 얼마나 쉬울 것 같아요.
0: 지금까지 예수님으로 행복한 타코마 반석 장로교회 성종근 목사의 설교였습니다. 교회 주소는 1220 96가 스트리트 타코마입니다. 웹사이트는 tbansuk.org. 주일 예배는 11시 주일학교 영어권, 한어권 모두 진행됩니다. 신앙의 상담과 교회 안내는 253-539-1124, 253-539-1124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으로 행복한 교회 타코마 반석 장로교회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지금부터 타코마 제일 침례교회가 보내드리는 선교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송경원 담임 목사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조금 깁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뎌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 두 길손은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열한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4월의 첫째 주일을 부활주일로 기쁘게 시작했는데요.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 예루살렘의 한 빈 무덤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부활은 단지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렇게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박물관 같은 곳에 이렇게 막 박제해서 둘 수 있는 성격의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텐데 교회가 이제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된 그 시작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1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죠. 안식일. 그런데 고린도 전서 16장 2절을 보게 되면은 매주 첫날에 유대 기독교인들도 그 주일에 모여서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죠. 또 사도행전 20장 7절을 봐도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뗍니다. 성찬식을 했는데 그것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초대 기독교인들이 유대 기독교인들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방 기독교인들도 생겼지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안식일. 예배를 드려도 성전을 가도 안식일에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 이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고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그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네 유대인의 정체성으로부터 한 걸음 빠져나와서 나의 정체성이 그냥 유대인만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천명했던 사건이에요. 근데 왜 주일이었는가? 잘 아시는 것처럼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을 기리려고 주일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귀하고 모든 예배가 귀하지만, 주중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귀하지만, 이 주일 예배에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바로 그러한 기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면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더욱더 힘이 있고 기쁨으로 충만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고 우리가 뭐 이것을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까지 다 창조를 마치시고 마지막 이제 일곱 번째 그 날에 창조를 다 마치시고 일곱 번째 날에 아 이제 다 마쳤다 이러면서 안식하셨다. 그러므로 인간들도 안식을 해야 된다라는 안식일에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창조의 완성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그 주일은 그러면 무슨 날인가? 재창조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첫 창조가 완성된 게 안식일이라면 이제 재창조가 누구로부터 가능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재창조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날을 시작을 하면서 한 주의 시작을 우리는 사실은 주일로 봐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제 주일 그러면은 그냥 일요일 쉬는 날, 그래서 이제 정말 그냥 한 주가 마지막으로 끝나는 날, 그런 개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을 월요일부터 보통 시작하니까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날 그렇게 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바로 이 주일이 새로 시작되는 날인 거예요. 이 한 주의 첫날인 것이고 재창조를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다.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큼은요,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주일 예배는 뭐 이렇게 막 우울하고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마다 뭐 전통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니까 우리가 회계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떤 교회 가보면은 이 주일 예배가 너무 그 엄숙하고 거룩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예배자의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그건 주일 예배랑 걸맞지 않습니다. 찬양도 그렇고요, 뭐 메시지도 그렇고 모든 게 주일 예배만큼은 기쁨이 샘솟아야 되는데 막 억지로 뭐 구슬픈 노래로 사람들 눈물 뽑으려고 그렇게 찬양 곡들도 굉장히 그 멜랑콜리한 음악 그 해가지고 찬양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2세 교회가 특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 자꾸 이런 분위기를 자아내는가. 뭐 우리의 슬픈 마음을 엑스타시 뭐 이게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공감을 이렇게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자꾸 자아내려고 하는 거, 이것은 주일 예배랑 걸맞지 않아요. 다른 예배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은 밝고 기쁘고, 우리가 주중에 살면서 힘들고 그러지 않아도 어렵고 슬픈 일들이 많았는데 주일에 와서는 그런데 주님 부활하셨지, 내 영혼이 지금 시들시들 죽어가는 것 같고 내가 그런 한 주를 살았지만 주일 다시 와서 주님 부활하셨지, 이게 다시 우리에게 리마인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때마침 오늘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찬양을 얼마나 이 신나게 했어요. 네,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분위기가 맞는 거예요. 네, 뭐 이렇게 나는 슬픈데 쟤네들은 방긋방긋 웃고 왜 저러고 있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나는 지금 죽을 맛인데 왜 이 사람들은 생글생글 이렇게 웃고 맨날 뭐가 기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는 힘들고 어려웠고 눈물 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없어서 우리가 주일 예배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삶이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어두워도 그게 끝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고 이기셨으니까 우리가 그 주님과 연합이 됐으니까 우리도 할렐루야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주일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바로 우리가 주일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그래서 그러한 부활의 메시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다 듣고 아멘하고 기쁨으로 예배 다 드리고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지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옆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서 힘들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내 곁에는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또 우울해지는 거예요. 한 주를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을 보니까 바로 그들의 마음이 딱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는데 완전히 그냥 터덜터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셨다. 끝. 더 이상 소망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들의 사명과 소명의 자리였는데 그것을 등지고 엠마오라는 절망과 회피

자,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좀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절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제자들 바로 앞에 계셨는데요. 바로 옆에 계셨잖아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몰라봤을까 궁금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차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아마도 그 전에 모습과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한번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에 못 자국이 있으셨어요. 창자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의심하는 도마에게, 야, 네가 한번 만져봐라. 한번 보렴. 손가락 넣어봐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봤을 때는 부활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전에 공생애 사역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는 분명한 연결성이 있어요. 알아봐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못 알아봤다는 거죠. 못 알아봤다. 오늘 성경은 그런데 우리에게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나오듯이 그들의 눈이 감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려졌다. 이거는 이제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보니까 이게 수동태인데 어떤 강한 힘에 의해서 이게 붙잡혀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강한 힘에 의해서 붙잡혔다. 그러니까 시선이 붙잡혔다. 혹은 감겨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뭐가 그들의 눈을 붙잡고 있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눈이라는 것은 영 아니겠죠. 마음의 눈, 영적인 눈,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바로 슬픔과 실망과 그 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과 같은 기대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그들의 믿음의 눈을 가려버렸어요. 붙잡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제자들이 17절에서 침통한 표정을 지으면서 걸음을 멈추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이라는 결과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분명히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는 메시아, 그러한 메시아로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대가 그들의 고정관념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그 왕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기대가 무너지면서 영적인 눈이 완전히 닫혀버렸습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던 자녀의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기검진한다고 병원 갔는데 생각지도 않은 적신호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가 닥쳐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적인 눈을 붙들어버릴 수 있어요. 감기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아. 부활하신 주님 분명히 부활하셨지. 그런데 내 곁에는 안 계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러한 생각은 절대 사실이 아니죠. 다만 우리의 눈이 감겨져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 생맹 중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색깔을 잘 구별 못하는 그 안에도 좀 다양한 생맹들이 있는데요. 가장 흔한 생맹은 뭐냐면 초록색과 빨간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생맹입니다. 빨간색, 초록색 구별이 안 돼요. 자, 그런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큰일 나겠죠. 신호등에서 빨간색이 딱 켜졌는데 구별이 안 되는 거니까 초록색, 빨간색 구별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눈이 감겼다. 영적인 생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간다. 큰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감긴다는 것은 그렇게 위험한 일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나 혼자만 지금 이 고난의 길을 걷는 거 아닌가, 주님은 내 곁에 안 계시고 내 안에 안 계시고 뭔가 좀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거들떠보는 것 같지 않아 요즘에, 만약에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께서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작도 끝도 없

0: 쓰신 분이에요.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입니다. 빈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빈 공간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내 느낌보다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나의 기대라는 틀에 가두지 마시고 또 나의 상처, 슬픔, 절망 이런 거에 가두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부활신앙의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예수다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막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놀라운 그런 신기한 기적으로 본인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아주 인내심 있게 이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7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은 평소보다 굉장히 길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당시 만나셔서 이 구약 성경을 다 풀어서 왜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지 이거를 다 설명하신 거를 만약에 누가가 다 적었다면 어마어마한 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간단히 줄여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풀어줬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가장 보편적이고 강력한 도구는 바로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 이 말씀이에요. 주님은 구약의 수많은 예언이 어떻게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을 가르치는지 차근차근 풀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오늘 32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성찬을 하면서 떡을 떼면서 그들의 눈이 띄어졌다라고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만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어줬을 때 벌써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어요.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뜨겁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뭐 흥분의 그런 감정의 상태가 아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심령이 막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이 심령이 불을 막 불이 지펴지는 그러한 경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적인 각성인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의 불을 받는 거를 우리가 분명히 인정합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때가 있고요. 하나님 그런 기사와 이적을 지금도 행하세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체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그 체험을 하고 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또 다른 체험에 목말라 해요. 그런 체험을 계속해야만 신앙이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체험은, 감정을 동반하는 어떤 체험은 이게 마치 이렇게 불씨가 있는데 거기다가 휘발유를 한번 뿌려주는 것과 같아요. 확 타오르는데 금방 꺼집니다. 그 다음에 더 탈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다 어떤 다른 그 교단과 교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고 또 다른 어떤 체험들을 갖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느 교단 교파 상관없습니다. 우리 복음주의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간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거 시간 많이 걸리는 일이잖아요. 율법서서부터 시작해서 예언서, 율법서는 뭐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율법이니까 그 설명을 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가를 이야기하셨고, 예언자들, 예언서는 17권입니다. 17권을 다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들을 다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 말씀을 듣고 그제서야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도 좋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우리가 체험하고 감사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체험들은 오히려 나중에는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런 체험 쪽으로만 가다 보면은 나중에 악한 마귀가 그 옆에서 방해를 하는데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 역사인지 나중에 분별을 못하는 지경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조명을 따라 불이 붙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되는데 말씀의 기반 위에 붙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식어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세요? 기도가 막혀있다라고 느껴지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체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좋은 설교, 좋은 그런 강연으로 듣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나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 성경을 펴고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이성을 다 동원해서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가 분석하고 그렇게 우리가 묵상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주님께서 이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이 기록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을 받아버리면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여러분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불이 안 붙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좀 메말라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 위에 거룩한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더욱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방향이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의 결단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33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열한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이 한 절에 이 부활 신앙의 정수가 있다,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곧바로 일어났습니다. 곧바로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시간적으로 보면은 날이 저물었어요. 어둑어둑합니다. 쉬어야 할 시간이에요. 하지만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그러한 이 쉬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는 그 놀라운 기쁨의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바꿔버렸어요. 이게 거리를 보면은 한 11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11km 걷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때 뭐 자동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걸어가는 거죠. 터벅터벅 걸어가야 되는데 이 기쁨이 피곤을 이겨버렸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물론 우리의 몸을 잘 돌봐야 합니다. 뭐 우리의 몸을 혹사해서 교회 봉사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렇게 교회를 뭐 섬기는 게 하나님이 꼭 바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되죠.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떤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은 시간을 해도 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은 시간을 해도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너무 지루하고 힘들고 억지로 꾸역꾸역 하는 거예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마음이잖아요. 그 안에 정말 기쁨이 있는가?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고 섬기고 모든 사역을 해가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하는가, 아니면 이걸 억지 춘향으로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결과를 사실은 보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작은 봉사 하나를 하더라도 이러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내가 정말 발맞춰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내가 이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해나갈 때 바로 그러한 삶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세로 지금 이 사람들이 밤에 자야 되는데 다시 벌떡 일어난 거예요. 다시 돌아가자, 그런 얘기죠. 돌아가자.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었어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기대했던 그 고정관념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본인들이 볼 때는 이제 완전히 실패다, 아, 우리는 졌다, 게임 오버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실패의 자리예요. 예루살렘 실패의 자리. 처형당하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라고 해서 또 행여라도 붙잡히면 자기네들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려운 곳이죠. 예루살렘은 두려운 곳이에요. 실패의 자리예요. 도망쳐 나온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두려움의 자리, 또 패배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거죠. 여길 가야 되겠다. 내가 저버렸던 그 사명 다시 붙들고 가야 되겠다. 이거를 갖다가 기쁜 마음으로 받게 됩니다.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결코 이전과 같은 삶의 방향을 그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변화의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방향만큼은 제가 딱 바뀌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삶에 추구했던 그 모든 그 방향성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보여준 삶이고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내 삶의 변화를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 나눌 수 있다면 이 또한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여러분에게도 다 여러분의 간증이 있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장례 예배,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짧게 그냥 마지막에 살짝 저의 이야기를 나눠드렸어요. 왜냐하면 항상 제가 느끼지만 천국 환송 예배 가보면 잘 믿는 분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1: 지금까지 타코마 제1침례교회가 제공하는 선교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타코마 제1침례교회는 송경원 목사와 성도들이 영혼 구원을 목표로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는 1328 사우스 84가 타코마에 있으며 전화 문의는 253-535-5803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방송을 마칩니다.
2: 시니어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김권종 내과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고용주가 여러분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0: 제 아내는 지금 임신 중입니다. 입덧이 심한 탓에 잘 먹지도 못하고 고생이 심하네요. 집에서 하루 종일 저오기만 기다리고 있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전 오늘 H마트에 들렀습니다.
1: Better food, better life. H-Mart.

격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 여러분의 일터는 안녕하신가요? 말씀과 회복이 있는 제3차 미주 서부 KCBMC 시애틀 대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월 7일부터 4일간 페드로웨이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를 모시고 일터 사역의 성경적 해답을 모색합니다. 대회 이후 진행되는 알래스커버 캐나다 투어로 대자연 속 특별한 쉼도 누리세요. 일어나 변화를 주도하라. 2026년 5월 시애틀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전화 미주서부 총연합 오윤호 회장 206-769-4141 최명희 시애틀 지회장 206-27-0700

오늘도 변함이 없이 이 시간을 기다려주신 전국의 가요무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곳까지 직접 찾아와 주신 많은 방청객 여러분, 멀리 계시는 해외 동포, 해외 근로자 여러분, 지난 한 주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가요무대 가족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월말 신청곡 시간입니다. 오늘 사연들을 들으시면서 하나하나 내 사연이라고 여기시고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석자 씨의 편지를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가수 함중아와 양키스의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내게도 사랑이, 안개 속의 두 그림자 같은 곡들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명곡입니다. 이 노래들은 청춘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며 저의 삶에 위로를 준 곡들입니다. 함중아 씨는 2019년 11월 안타깝게도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가요무대에서 함중아 씨의 노래가 울려 퍼진다면 그의 노래를 사랑하고 기억하는 많은 팬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될 것 같아서 노래를 신청합니다.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합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남편을 위해 사연을 보내오신 유지민 씨의 사연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군인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남편은 나라를 위해 묵묵히 복무했고 저는 그 곁에서 가정을 지키며 남편의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온 주부입니다. 잦은 전근과 긴 부재 속에서도 불평보다는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뎌왔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은 30년의 군 생활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던 남편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힘들고 바쁜 와중에도 저를 자상하게 돌봐주고 사랑해 주어서 고마웠습니다. 저도 믿고 사랑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 평생의 동반자인 남편에게 이 노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청하신 노래는 노래 인생 50주년을 맞이한 우리 이은하 씨가 나와서 특별히 노래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은하 씨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은하 씨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충청남도 금산군에 사시는 양현규 씨의 사연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결혼 50주년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고생해준 아내를 위해 편지를 보냅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는 애정 표현을 잘 못하고 무뚝뚝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황혼의 나이에 접어드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자주 아내에게 마음을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평생 제 곁에서 고생만 하고 어느덧 얼굴 곳곳에 잔주름이 활짝 핀 아내를 보면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아내 손잡고 이곳저곳 여행도 많이 다니고 고맙다는 표현도 자주 해주고 싶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우선 한 곡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노래를 함께 정해 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많이 따뜻하고 포근해졌습니다. 오늘도 내 사연이 채택되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서운해하지 마시고 오늘 방송된 사연이 곧 내 사연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감해 주신다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더 듣고 내달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밤까지 함께해 주신 전국의 가요무대 가족 여러분, 많은 방청객 여러분, 멀리 계시는 해외 동포, 해외 근로자 여러분, 내주에 다시 찾아뵐 때까지 건강하게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겨온 말씀과 기도의 목회자입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5월 3일 주일 오전 11시 15분, 저녁 7시 30분, 월화는 저녁 7시 30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2: 영어가 뭐길래? 라디오 한국에서는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가 서툴러 생긴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공모합니다. 오는 5월 31일까지 라디오 한국으로 보내주신 글을 심사를 통해 1등 상금 300불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2등 상금 200불 역시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3등 상금 100불 퓨알랍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 가작 2명에게는 각각 상금 50불을 역시 퓨알랍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으로 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웃지 못할 이야기, 영어가 뭐길래? 보내실 곳은 info@radiohanguk.com이나 31919 First Avenue South, Suite No. 205, Federal Way, Washington 98003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253-815-1212. 이 행사는 타코마 먹자 코리안 바베큐 협찬입니다.
3: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4: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3: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듀록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꼬투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주물럭,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4: 워싱턴 최고의 무한리필 페드로베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0: best of Korea in Washington. KWYZ, KSUH, Radio Hanguk.
1: 유튜브로 보는 라디오 한국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1450 KSUH Pyeongchang and 1230 KWYZ Everett. Korean Broadcasting Federal Way.
3: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어머니처럼 바른 음식 문화를 위해 노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산지에서 직송되는 신선한 제품부터 건강을 생각한 올게닉 제품까지 내 가족의 먹거리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H마트.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겨온 말씀과 기도의 목회자입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5월 3일 주일 오전 11시 15분, 저녁 7시 30분, 월화는 저녁 7시 30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best of Korea in Washington. KWYZ, KSUH, Radio Hanguk.
1: 일요일 아침 매일 오디오로 성경을 함께하세요. 성경을 읽으려 하지만 혼자 읽지 못하는 상황의 노인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프신 분들, 잠자리에 누워서라도 차에서 운전하면서 누군가 읽어주는 성경을 들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라디오 한국이 특별한 오디오 성경 시간을 편성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세요.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께서도 성경이 뭐길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안에 들어갈까 하는 궁금해하시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찬송가와 함께하는 오디오 성경.
2: 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형들 중 5인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로되, 내 아비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진한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진하였사오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가로되, 너희의 짐승을 내라. 돈이 진하였은즉 내가 너희의 짐승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곧 그 모든 짐승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 그 해가 다하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고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짐승떼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전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기근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팝니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의 전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에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 전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도 삼고 너희의 양식도 삼고 너희 집사람과 어린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18장.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 하리라.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랏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것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일요일 아침 매일 오디오로 성경을 함께 하세요. 성경을 읽으려 하지만 혼자 읽지 못하는 상황의 노인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프신 분들, 잠자리에 누워서라도 차에서 운전하면서 누군가 읽어주는 성경을 들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라디오 한국이 특별한 오디오 성경 시간을 편성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께서도 성경이 뭐길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안에 들어갈까 하는 궁금해하시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찬송가와 함께하는 오디오 성경

0: 진리가 택한 당신에게로.
1: 인내하신 구세주여.
0: 이 시간은 시애틀 중앙계림교회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1: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
0: 김희명 목사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토대로 해서 곁불째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워야 하는데 첫째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배워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봐야 하고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또 찾아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상당히 추운 밤이었습니다. 그날이 우리가 생각하는 구속의 그 캘린더를 계산하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해에 6월절에 예수님께서 잡히셨으니까 그러니까 AD 30년경 6월절이면 4월 초에 해당합니다. 4월 초에 예수님이 잡히셨는데 그곳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밤에 기온이 매우 많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낮의 기온과 밤 기온의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기온으로 예상을 해보면 한 46도, 밤 기온이 45도 그 정도 되는 그런 기온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피와 땀이 범벅이 되시도록 혼신을 다해서 기도하시죠. 그러니 예수님이 체온은 더 급격히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동트기 전이 가장 기온이 낮습니다. 가장 어둡고 또 가장 추운 시간이죠. 그 시간에 예수님은 잡히셔서 이제 전임 대제사장 안나스라고 하는 이 노회한 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잠시 있다가 이제 사위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으로 또 옮겨지게 됩니다. 이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은 그 저택이 얼마나 컸는지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12,000 스퀘어 핏 정도 됐다 그럽니다. 그 정도 집을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12,000 스퀘어 핏. 궁전 같은 정말 거대한 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대제사장의 집무실, 그다음에 거주 공간, 그다음에 거기에 수종드는 수많은 종들과 식솔들, 아무튼 거대한 건물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 앞에 있는 떨들은 또 얼마나 넓었는지. 그날 예수라고 하는 그들이 너무나도 싫어하고 미워하던 이 사람을 이제 드디어 잡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 안나스와 가야바의 수하에 있는 그 종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권세가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들에 다 모여 있었고, 예수라고 하는 이 화제의 중심의 그 인물에게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는데 이분이 잡히셨다, 이 사람이 잡혔다, 드디어.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잡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가장 젊은 제자는 오늘 여기도 말하지만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대제사장과 아마도 이렇게 인척 관계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이 사람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베드로가 도망을 갔다가 도무지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돼요.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요한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되는데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멀찍이 쫓아가요. 멀찍이 예수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좀 문제죠. 예수님을 아예 따라가지 않든지 아니면 바짝 붙어서 가든지 제자로서의 평소의 베드로의 모습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정쩡한 중간 자리에서 예수님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죠, 그죠? 이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어정쩡한 상태예요. 이 상태가 사단의 유혹에 가장 취약한 상태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여러분들은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의 언어를 빌리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그런 뜨뜻 미지근한 그런 상태입니다. 베드로의 내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순수히 예수님이 아무 저항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무기력하게 순순하게 체포를 되시자마자 이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는데 베드로도 도망을 쳤어요. 베드로는 매우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그 다음에 요동이 흔들림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망을 쳤어요. 일단은 이 상황에 내가 트랩이 되지 않아야 되고 자기 안전이라고 하는 실리를 택한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치 않아요. 내면에 솟구치는 양심의 소리를 계속 누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다시 돌이킵니다. 그래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요한의 도움으로 대제사장 집 안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은 저쪽에서 이제 신문을 받으시는데 베드로의 마음에는 진리를 택하자니 그러니까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택하자니 내 생명이 위험해 보이고 그 당시의 상황은 너무나도 잡히면 이제 끝이다. 예수님조차도 저렇게 잡혀가는 거 보니까 우리는 잡히면 끝이다는 것이 그의 마음에 압도적으로 다가왔겠죠. 그렇다고 또 나의 안전과 신뢰만을 택하자니 진리이신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이 어딘가에 서 있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고 그때 내가 대처하리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과 멀찍이 근데 예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원수와는 자기도 모르게 가까워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느새 원수의 밥이 될 준비를 스스로 갖추게 되었어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하죠. 죄의 본질은 사람의 모든 것 안에서 심지어 하나님 안에서조차도 자기의 것을 구하는 것이다. 베드로가 구하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순간에 그는 자기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을 구하고 있었고 죄책감을 덜고 싶었고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온 것. 그 다음에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거래가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결국은 이 모든 게 다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안에서조차 예수님 안에서조차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에 하인들과 함께 자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피워진 숯불 곁에서 이제 곁불을 쬐기 시작하는 거죠. 이 장면을 우리가 돌아보면 예수님과 너무 가까우면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금방 알게 되니까 내 정체가 폭로될 것이고 거리가 너무 멀면 양심이 괴로워. 그래서 베드로는 자로 잰 듯한 그 본능에 의해서 양심도 좀 덜 따갑고 위험 수치도 덜 높은 그런 안전 거리를 유지하면서 양심과 두려움 사이에서 줄을 타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또 내 자신에게서 이런 모습들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헌신의 자리에서는 항상 한 발짝 떨어져 있습니다. 예배는 빠지지 않지만 그러나 더 열심히 있는 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진리에 더 묶어두기 위한 그런 말씀의 자리나 또 뭐 우리 소그룹이나 또 기도회나 이런 모습의 모양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장면이 나올 때는 슬며시 뒤로 빠집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버릴 만큼 우리가 뻔뻔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할 만큼 또 담대하지도 않습니다. 어정쩡하게 그러나 숯불 곁에서 따뜻함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소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이곳으로 끌고 온 그들과 더 가까운 자로 그 순간엔 여겨지기를 바랬던 것이다. 아니 그들 중에 하나로 그냥 여겨지기를 원했던 것이다. 마땅히 피해야 할 자들과
사귐으로 그들은 유혹의 길에 자기 자신을 방치해 둔 것이다. 요한복음에는 숯불이 두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밤에 대제사장의 집에 피워졌던 숯불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피워주신 숯불입니다. 같은 숯불이지만 그러나 어느 숯불을 쬐느냐, 어느 숯불에서 온기를 얻었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피워놓은 이 첫 번째 숯불은 베드로를 진리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끌었고, 예수님이 피우신 두 번째 숯불은 베드로를 절망과 죽음과 파멸의 상황에서 그를 회복시킨 숯불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로서 살아갈 때, 그것도 수석 제자로서 살아갈 때, 그는 스승이신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는 그 진리의 광채를 그가 받으면서 그도 빛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베드로였어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른 사람들을 때때로 일깨우게 만들고, 그리고 그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과 어쩔 때는 너무도 가깝게 춤을 추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지금 이 순간 베드로는 기도 없이 지난 하룻밤, 그날 밤 예수님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던 그날 밤으로 인해 나태함에 빠졌고, 졸지에 원수의 곁불이나 얻어째는 가련한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항상 이렇습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 옆에다가 곁불을 갖다 놔요. 거기에도 따뜻함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빛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속임수입니다. 진짜처럼 보이는, 진짜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그 곁불이 우리에게 주는 따뜻함과 온기는, 그거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가치의 온기와는 많이 다른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오뉴월 곁불도 쬐고 나면 서운하다. 그러니까 전혀 필요 없는데도 따뜻함을 괜히 얻고 나왔는데 거기서 돌아서서 서면 괜히 서늘하고 서운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곁불의 유혹이라는 게 참 달콤합니다. 이런 말도 있죠. 선비는 얼어 죽을지언정 뭐는 째지 않는다? 곁불은 째지 않는다. 선비는 물에 빠져 죽을지언정 개헤엄은 치지 않는다. 네. 이 곁불의 유혹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진짜 선비와 같이 얼어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은 이 곁불의 유혹을 떨치기가 어려운 게 맞아요. 우리가 쬐고 있는 곁불이 뭘까? 뭐 이걸 다 우리가 다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은, 지금부터 30여 년 전에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리스본 보고서가 발표된 적이 있는데, 그게 마침 30년이 지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정확히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오늘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 정신은 경쟁이다. 온 세계를 사로잡는 이데올로기는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경쟁주의이다. 극심한 경쟁 사회는 세대 간, 인종 간, 종교 간, 문화 간 갈등과 분열로 치달아 공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자, 이 세상이 주는 곁불, 세상이 주는 온기, 이것의 기초는 경쟁이라고 하는 원리를 바탕으로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교회 할 때 게임 하시잖아요. 게임 하실 때 하는 게임 중에 뭐가 있냐면 짝짓기 게임이 있습니다. 다섯 명 모이세요. 정신없이 다섯 명씩 모입니다. 거기 낙오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낙오되지 아니하고 다섯 명 손을 다 잡고 딱 자리 잡은 사람은 아주 따뜻함을 얻습니다. 의자 빼기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열 명이 게임을 하는데 의자를 아홉 개만 놓는 거야. 노래가 막 진행이 돼. 노래가 끝날 때는 이제 얼른 노래가 끝나는 순간과 함께 그 의자를 하나씩 차지해야 되는데, 노래가 끝날 때는 서로 신나게 즐거워하고 웃고 하다가
노래가 끝나면서 서로들 의자를 차지하게 달려가는데 하나가 모자라기 때문에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탈락입니다. 그러면 아홉 명은 아 따뜻해. 그 의자가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 그러고 나서 또 의자를 또 하나 또 뺍니다. 마지막 한 명 남을 때까지. 우리가 느끼는 재미와 온기가 이게 기초가 뭐냐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겨야 온기가 계속 유지가 되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격불의 그 내용이에요. 대부분 온기 근처에서 서성이게 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를 기억하신죠?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다 모여들어서 병자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근데 그들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오직 한 사람만 뭐 하니까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치유가 된다고 하는 복음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 그 생명의 온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지만 그러나 경쟁이라는 것을 뚫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여있는 사람이 희망의 표정은 없고 다들 서성거립니다. 온기의 근원이 바로 옆에 세상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옆에 서 계신데 알지 못하고 우리 사람들이 가난했다가 부자가 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정서가 뭔지 아세요? 가난하다가 부자가 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정서가 있어요. 죄책감입니다. 그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불평등하게 지금 유리한 상황에 내가 놓여지게 된 거예요. 그때 오는 게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나도 저들처럼 가난했었는데, 나도 저들처럼 저들의 고통과 아픔을 아는데, 저들처럼 힘들었는데, 예전에 같이 가난했던 친구들과 동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들에 대한 마음 아픔이 일어나게 되고, 공감의 정서가 표출되면서 죄책감이 찾아오게 돼요. 근데 이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게 곧 중화가 돼요. 그래서 점점 그 죄책감이 희석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죄책감이 찾아올 그때가 그 시스템 삶을 구조화해야 될 때예요. 그게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제 그러면 내가 남는 잉여의 소유물이나 또 재산을 가지고 누구를 기부를 하고 구제 헌금을 하고 이런 거를 아주 시스템화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내 삶에 옮겨놓고 적용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그 공감의 그 정신이 희석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근데 사람이 자꾸 이제 죄책감이 오는데 그걸 없애기 위해서 자꾸 합리화를 시도하고 그 다음에 예전과 다른 사람들과 사귀기 시작하고 하면서 그것이 싹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대할 때 미안한 마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는 큰 교회 교인들이나 목사는 가난한 교회 교인들이나 또는 목사를 보면 아주 미안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부족하고 다 같이 힘들게 살았던 그 장면, 그 어려움, 그 고통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그런 공동체의식, 겨자씨만한 연대의식 같은 게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 무능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저렇게 뭐 하나 제대로 가정도 제대로 못 꾸리고 저러고 살지.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언저리에서 오는 이 곁불을 쬐는 것을 합리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이 병 10개를 들고 한 청년을 찾아왔습니다. 그 병 10개 중에 9개는 꿀물이 들어있어요. 한 개는 독약이 들어있어요. 동물이 들어있어요. 10개 중에 병은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10개 중에 꿀물이 든 병을 내가 골라 마시면
큰 돈을 주겠다라고 제안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마시겠어요? 맛이 10대 1인데 50대 50도 아니고 90대 1인데 마시겠어요? 네, 막 거의 다 마실 겁니다. 잘 골라가지고. 처음에는 이 청년이 나는 아무리 그래도 생명과 이걸 바꿀 수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마음속에 계속 뭘 넣어줘요? 야, 그래도 인생 한 번인데 너 이대로 계속 살 거야? 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기회가 지금 여기 보장돼 있는데 90% 확률인데 이걸 안 해? 10개 중에 딱 한 개만 골라내면 되는데 여러분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하면서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다음에 복권을 사서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에도 한단 말이죠. 떨리는 손으로 병 하나를 집습니다. 근데 그리고 마셨어요. 하, 이거 막 정말 타는 가슴으로. 그런데 다행히 꿀물이었어요. 큰 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딱 끝나면 좋은데 이게 이제 한번 맛을 본 그 달콤함이 그를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야, 내가 성공했으니까 한 번 더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8개 중에 이제 9개 중에 한 개만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했을까요? 네, 합니다. 이번에도 또 큰 돈을 또 얻었어요. 그 큰 돈을 얻고서는 어떻게 할까요? 삶이 망가지기 시작하겠죠. 중독이 되고 뭐 몸도 망가지고 흔들려요. 그런데 이제 계속 마시는 거예요. 계속 마시는데 계속 놀랍게도 계속 꿀물이 걸리는 거예요. 사단의 손에 두 개가 남았어요. 두 병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50대 뭐예요? 50 절반이야. 아, 그 순간에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여기서 이제 이게 길이 들어가지고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병을 또 골라냅니다. 근데 다행히 꿀물이야 이번에도. 와, 환호합니다. 나는 끝내 다 이겼다. 이야, 나에게 내가 그 모든 확률을 다 이기고 내가 했다. 근데 그때 사단이 마지막 병을 멋있게 탁 열더니 자기가 처음 마셔. 처음부터 독약이 든 병은 하나도 없었단다. 근데 이미 너는 그 내 마음속에 그 탐욕의 독약이 의해서 너는 이미 죽어가고 있었고 그래서 나는 청춘을 그것에 걸고 내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진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니 너는 나와 함께 이제부터 그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우화가 있습니다. 진짜 독은 병에 있었던 게 아니죠. 그의 안에 있었어요. 우리 안에 있었어요. 이것이 그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독이었어요. 이 곁불이라는 게 말이죠. 처음에는 따뜻합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온기

일을 하게 된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컴퓨터 바이러스가 등장하게 되면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게 됐냐면 백신이라는 게 필요하게 됐습니다. 백신 없이는 이제 우리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응책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AI가 등장하게 되면 AI의 능력으로 이 바이러스 문제, 악성 코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했었는데 AI 시대에 더 정교한 바이러스가 또 악성 코드들이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은 양자 컴퓨터는 암호 해독 능력이 너무도 탁월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면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이미 양자 컴퓨터가 제대로 양산돼서 나오기도 전인데도 이미 양자 컴퓨터의 암호 해독 능력을 파괴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들이 이미 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과 기계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우리는 감기를 극복 못하잖아요. 그 별거 아닌 바이러스 하나를 인간이 영원히 극복 못해요. 결국은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백신을 계속 강화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면역 기능을 몹시 강화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기계와 기술에 의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라는 게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적의 패턴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실제 공격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변종이 되어가지고 나타날 것인지를 그걸 또 보고 업데이트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는 이 방어 체계를 강화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은 걸어다니는 악성 코드들이 보이십니까? 누구에게는 악성 코드가 아닌데 나에게는 악성 코드야. 그게 딱 들어오는 순간에 내 안에 숙주가 되고 자기 복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나를 파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면역력 없이 백신 없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또는 죄의 바이러스같이 자기 복제와 증식을 계속 변종으로 하면서 우리 삶을 잠식해 들어올 때 그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그것을 차단하고 방어해내는 백신 시스템 없이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원수의 불 곁에서 숯불 곁에서 몸을 녹이고 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이 어디 계셨을까요? 그분은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암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근거 없는 비난, 악의적인 거짓 증거 온몸으로 묵묵히 받아내셨습니다. 주님의 침묵 안에는 죄인들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정이 파여 있는 것을 뻔히 보시면서도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죽음을 불러올 것을 아시면서도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안전과 신리를 택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를 택하십니다. 베드로가 진리를 위해서 자기 안전을 위해서 진리를 부인했을 때 예수님은 진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시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이 두 장면을 아주 정교하게 대비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식적인 신문자 무시무시한 분위기 속에서 압박하고 두렵게 만든 그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시인하고 베드로는 비공식적이고 캐주얼한 그 하인들의 간접적인 신문 지나가는 말처럼 던지는 신문 앞에서도 베드로는 진리를 거듭 부인합니다. 같은 시각 바로 앞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같은 공간,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 진리와 신리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지금 내 실제 삶에서 주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발을 뺄 준비를 한 채 멀찍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세상이 사람이 사단이 피워놓은 곁불의 온기를 얻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빛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공하는 영원한 따뜻함을 그 빛을 얻는 자리에 여러분 계십니까? 오늘날 교회는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 자신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진정한 참된 교회의 모습에 우리는 얼마나 적합하고 가까운가를 늘 봐야 돼요.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오늘날 교회를 미쳐버린 운전사가 졸고 있는 승객들을 태우고 어딘지도 모를 곳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랬어요. 지도자들이 근데 승객들이 졸고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졸면 안 돼요. 깨야 돼. 그래서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없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가 너무 세상에 곁불을 쬐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에 마음을 거두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거죠. 시대소망은 베드로가 왜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그 전날 밤에 그날 밤이죠.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더라면 자기 자신의 연약한 힘만을 의지하도록 버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강력한 예방 백신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걸 가졌더라면 곁불로 주는 따뜻함에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진리를 위해 설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경험에 의해서 경계해야 되는 면역력이 키워집니다. 한번 당해보고 또 당해보면 그 다음에 감지 능력이라는 게 생겨요. 아, 저거 좀 이상한데? 감지 능력이라는 게 생겨요. 그 다음에 식별력이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해야 돼요. 같은 불이고 같은 온기인데 진짜 생명의 빛으로부터 오는 온기인지 아니면 사망의 근원을 둔 온기인지를 식별해야 돼요. 그거는 말씀을 통해서 식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 보호 기능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라고 하는 건 실시간 보호 기능이에요. 기도는 쉬면 안 돼요. 쉬면은 쉬는 순간에 방심하게 되는 순간에 바이러스는 그냥 들어와서 우리를 덮칩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대처력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컴퓨터 백신은 컴퓨터 PC 하나하나의 컴퓨터에서 가동되는 백신 프로그램이 아니죠. 클라우드 기반입니다. 클라우드는 온 전 세계에 있는 수억 대의 그 컴퓨터로부터 진행되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들을 감지해내고 미리 대처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같은 공동체가 같이 대처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번 그런 문제로 고통을 겪었고 교훈을 얻게 되면 내가 겪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뭐가 세워져요? 백신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정교하게 작동을 해야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오래전에 저와 제 아내가 서부 야영에서 돌아오는 귀갓길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어리니까 해마다 서부 야영회를 갔었던 것 같아요. 오는 내내 8시간, 9시간, 10시간 운전해서 오는 내내 받은 은혜, 일주일 동안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참 좋은 내가 받은 은혜 또 이 사람이 받은 은혜를 대화하면서 오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뒤에서 자고 있고
그런데 LA를 지나서 샌디에고로 이렇게 들어설 무렵에 예기치 않게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제 아내가 아무 의도 없이 던진 한마디가 제 약점의 버튼을 탁 누른 거예요. 그 순간 저에게 뭐가 가동이 됐어야 돼요? 백신 프로그램이 가동이 됐어야 돼요. 그 순간. 그렇게 은혜스러운 경험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 순간에 그 바이러스가 쑥 들어오게 그냥 놔둔 거예요. 사단이 던진 바이러스가 내 안에서 활성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내지는 않았지만 첨예한, 아이들이 뒤에 자고 있으니까 조용히 아주 첨예한 언쟁으로 언집니다. 일주일 동안 받은 은혜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8시간 내내 받은 은혜 나누면서 그렇게 왔는데 그 짧은 한 시간 얼마 동안에 다 사라졌어요.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잠을 설치고 그 다음날 제가 어려운 결심을 합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우리 그거 다시 극복하고 성령의 다스림 안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어려운 얘기들을 휘차에 꺼내고 다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심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베드로가 짠 곁불 옆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온기를 얻으려고요. 베드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다행히. 감사하게도. 베드로에게는 닭 울음소리가 그를 깨우는 각성의 사이렌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 피와 땀에 범벅이 되셔서 오셔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하시던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 장면이 다시 그에 찾아와요. 그 순간에 그가 어디로 가야 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달려갑니다. 그렇게 조금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 백신이 있지만 치료 백신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그걸 가동했어요. 기도라는 거를. 그가 잃어버렸던 기도를. 그리고 50일이 지난 다음에 베드로는 예루살렘 한복판에 서서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장면으로 그가 바뀝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곁불 옆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 비겁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던 그 사단이 피워놓은 곁불에서 온기를 얻으면서 편안함을 또는 안전함을 얻으려고 했던 바로 그 베드로였는데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를 바꾼 것은 그가 달려간 기도의 자리였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데 이렇게 추운데 누구 하나 나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는 게 없는데 그렇다고 나 혼자 벌벌 떨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 누군가가 곁불을 피워줘서 나에게 온기를 준다고 하면 그 당연히 달려가는 게 뭐가 뭐.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 예수님이 베드로가 곁불을 쬐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은 그 추운 밤에 땀으로 범벅이 되셨던 그 밤에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더 벗기우셨습니다. 옷이 찢기고 다 벗기우셨고 그토록 추우셨던 주님. 그러면서도 진리를 시인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유혹을 이겨내야, 곁불의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입맞춰야 살아요. 열왕의 군왕들아. 열방의 군왕들아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베드로처럼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따뜻함과 온기를 우리에게 영원히 제공하시는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에게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곁불이 필요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곁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불꽃이 되어줘야 될 사람인가요? 어느 쪽인가요? 우리는 이 시대에 편승하여 세상의 곁불에서 온기를 얻으면서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가는 이런 우리의 어정쩡한 영적 상태에서 우리가 돌이켜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두려움을 넘어서 진리와 함께 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하는 그 결심이 우리의 결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공동체에 함께 우리 모두가 다 백신으로 가동되는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0: 이제까지 시애틀 중앙 재림 교회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시애틀 중앙 재림 교회 예배 시간은 토요일 오전 11시로 교회 주소는 27616 46 에비뉴 사우스 어번에 있습니다. 진리가 택한 당신에게로 이 시간 순서를 마칩니다.
1: 앞서가는 방송 미래의 비전 라디오 한국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14:50 KSUH Pyeongchang and 12:30 KWYZ Everett Korean Broadcasting Federal Way.
3: 같은 동네 살아도 자주 만나지 못하는 이웃사촌. 일주일간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쇼핑하고 이웃끼리 정을 나누는 곳. 서로 안부를 물으며 정답게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곳. H마트가 여러분의 사랑방이 되겠습니다. H마트.

0: 요즘 우리는 안녕하세요. 박효기입니다. 요즘 우리는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어떤 일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시지요. 박효기 진행하는 요즘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 보내드리는 요즘 우리는 오늘은요 상공회의소에 우리 오명규 회장님 또 헤이든 황 사무총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네, 우선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우리 오명규 회장님은 많이들 뵈서 알고 계시겠지만 네. 헤이든 황 사무총장님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각각 개인 소개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우리 회장님.
1: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36대 회장 역할을 맡고 있는 오명규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36대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을 맡게 된 헤이든 황이라고 합니다.
0: 아유, 반갑습니다. 제가 사무총장님이 딱 들어오시면서 딱 느낌이 아 우리 회장님이 능력이 있으시다. 요즘 뭐 어디나 젊은층 유입하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이렇게 젊은 사무총장님을 어떻게 만나서 상공회의소 사무총장으로 임명하게 되셨어요?
1: 뭐 제가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뭐 인복이라고 할까요? 네. 그리고 이제 전임이셨던 우리 은재 회장님하고 같이 지난 2년 동안 전기수에서 또 상공회의소를 위해서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과정에 우리 이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 뭐 자영업 하시는 사업가들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는 과정에 우리 이제 헤든 황 사무총장님을 만나게 됐고 그러면서 나름 그 커뮤니티를 위한 그런 이제 봉사하는 마음 그리고 다양한 경험 뭐 사업하면서 있었던 일들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으면서 우리 상공회의소에 이런 분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을 때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함께 좀 좋은 일들을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같이 일하게 됐습니다.
0: 그러셨군요. 네네. 아니 사무총장님 사실 상공회의소가 역사가 깊고 전통이 있는 협회라
2: 그쵸.
0: 이미 그 선배님들 뭐 회장님 이사장님들이 이미 다 세력이 구축이 돼 있는데 아니 어떻게 여기 딱 응답을 하셨어요?
2: 저도 한 명의 소상공인으로서 이제 상공회의소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사실 뭐 말씀하셨듯이 이제 좀 여기서 오래 계신 분들 위주로 이제 많이 이제 진행이 됐어서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많이 모르시는 분들 많고 사실 저도 이게 들어는 봤지만 이게 잘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또 어떻게 우연찮은 기회로 이제 행사도 참여하게 되고 여기서 조금 알게 되면서 이제 전태 회장님이 은지연 회장님 계실 때부터 이게 조금 인연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그냥 약간 참여 위주로 살짝 있다가 오 회장님 되시면서 이제 조금
0: 그러셨군요. 예,
2: 어프로치를 하셔갖고
0: 살짝 발을 담그는 게 바로
2: 그렇죠. 그렇게 돼버렸죠.
0: 그러셨네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은지연 회장님이나 또 우리 오명규 회장님은 다들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 네. 헤이든 황님께서는 오늘 처음이신 것 같아요. 잠깐 네, 화면 보시고 인사 좀 드려주시겠어요?
2: 안녕하십니까. 네,
0: 발이 이분이십니다. 지금 뭐 놀고 계시는 분은 아니시죠?
2: 그렇습니다. 뭐 저도 이제 나름 소상공인으로서 워싱턴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사업도 하고 일을 하고 있다가 예 뭐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거를
0: 네, 말씀하셔도 돼요. 네.
2: 드리면 이제 저는 이제 이리온이라는 회사에서 한국에 있는 회사들 특히 K뷰티나 K엔터테인먼트 쪽을 이제 미국으로 이제 수입을 해서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회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를 시작한 지는 이제 1년 정도 됐고, 이제 그거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여기서 요식업 또 제가 이제 한 10년 그러네요. 정도 하고 있어서
0: 바쁘신 분이 또 이렇게 상공회의소에서 어떤 또 기대감으로 또 어떤 뭐 좀 봉사의 마음도 있겠지만 내가 여기 그렇습니다. 와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나름대로 계획도 있으실 줄로 압니다. 정말 이게 회장 지금 이 사무총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상공회의소에 네. 꼭 필요하신 분이 아닌가
1: 아, 그럼요.
0: 그런 생각이
1: 네네.
0: 듭니다.
1: 네, 맞습니다.
0: 요즘 상공회의소도 많은 일들을 하고 한국과 연관해서 많은 사업을 하는데 우리 사무총장님의 그 노하우가 많이 도움이 될 줄 압니다.
1: 네. 그렇게 기대가 큽니다, 저도.
0: 근데 회장님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려움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네. 많은 이슈가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어떠세요? 우리 회장님께서는 이제 뭐 그동안 상공회의소에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 역대에 비해서 지금 가장 그 최대 이슈라고 하면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신가요?
1: 지금 이제 뭐 2026년 뭐 현재를 생각해 보면 이제 워싱턴주의 소상공인들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금융에 관련된 뭐 경제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지만 특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 뭐 금융 환경의 변화라든지
0: 그쵸.
1: 뭐 비용 부담의 증가라든지 뭐 그다음에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회라든지 뭐 이런 이제 크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금융 환경 변화와 규제에 대한 어찌 보면 이제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우리가 갖느냐 하는 게 좀 많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네요. 네. 말씀을 하시니까 예전에는 아메리칸 드림이다라고 해서 미국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영주권으로도 스몰 비즈니스론을 받아서 꿈을 네. 이룰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지금 막힌다는
1: 그렇죠.
0: 거잖아요.
1: 네.
0: 그러면 금융계나 또 많은 면에서 상공회의소의 역할도 더 많아지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듭니다. 대처 방법은 있으신가요?
1: 아유, 뭐 저도 대처 방법이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제가 뭐 그런 역량은 없고 다만 이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진행해 오고 또 계속 하려고 하는 건 이런 상황 속에. 뭐 SBA가 가지고 있는 정책의 변화는 우리가 막기는 어렵지만 이제 그런 흐름 속에 기존에 저희 상공회의소와 같이 또 네트워크를 하시는 그리고 또 우리 이사로 함께 하시는 이런 분들 전문성을 활용해서 그분들의 금융 노하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일반인들에게 정보와 방법과 뭐 기회와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릴까 하는 걸 고민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일반인들이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공회의소의 전문성을 이제 우리가 좀 본받을 수도 있고 상공회의소에서 같이 힘을 합한다면 좀 좋은 시너지가 나지 네.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 2026년 한 해 동안요. 한국에 요즘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유행처럼 번지는 게 바로 스타트업이잖아요.
1: 네. 네,
0: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그 여러 가지 뭐 그런 그 지원하는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라고 들었거든요.
1: 네.
0: 한국 스타트업하고 워싱턴주 현지 기업 간의 협업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왜 그 협업이 중요한지 설명해 주시고요.
1: 네.
0: 사례가 있다면 또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뭐 이제 시애틀은 사실 우리가 이제 아마존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보잉, 구글 뭐 여러 가지 이제 대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테크 기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혁신적인 도시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속에서 한국의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이제 뛰어난 기술들이 한국에서만 머물지 않고 여기 미국에 있는 이제 인프라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0: 그러네요. 어떠세요? 이 질문을 제가 헤이든 황 사무총장님께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한국하고 이곳하고 연결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1년 되셨다고 하는데 어떠신가요?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또 우리 헤이든 황 사무총장님의 사업 비전하고 맞으십니까?
2: 이게 또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 상공에 들어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제가 그냥 로컬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할 때는 뭐 저는 이제 메디컬 디바이스 비즈니스도 했었고 뭐 지금 뭐 요식업도 사실 10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의미가. 근데 이거조차도 요새 이제 또 저희가 이제 멘토 멘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소상공인들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사실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상공에서 이제 저희 홈페이지 리뉴얼 중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 홈페이지가 그 전에는 사실 그냥 상공에 대해서 소개만 했다면 지금은 이제 모든 분들이 들어오셔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리뉴얼을 하고 있어서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저도 이번에 지원했지만 뭐 정부 쪽이나 뭐 주정부 지원 아니면 여기 로컬의 어떤 협회에서 그랜트를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게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멘토 멘티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게시를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거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리원에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하는 것 같은 경우도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몰랐던 그리고 이제 저희 뭐 영사 총영 그 시애틀 총영사관과 또 연계에서도 진행하는 일들이 많고 해서 이제 저희 앞으로 저희 홈페이지 들어와서 한번 보시면 그리고 저희 또 뉴스레터를 항상 주기적으로 발송을 해요. 요거를 또 이제 받아보시면 또 무료니까 받아보시면 거의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0: 그러네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개인이 하기는 어려운 것들을 이제 상공회의소에서 주체가 돼서 이제 정보를 알려드리니까. 요즘은 또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은 분들이 종업원을 쓰시지를 못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로 직접 가지 않으셔도 웹사이트를 보시면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혹시 또 뭐 그 웹사이트를 보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 연락을 하셔도 또 잘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0: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요즘 살기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드는 게요. 초기에 이민 오신 분들은 이런 게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예전에 오신 분들은 뭐 멘팅에 헤딩한다? 뭐 그렇습니다.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다 스스로 개척해서 하신 건데 이제 지금은 그 노하우들을 다 전수하시니까 지금 오시는 분은 참 편하게 상공회의소에 뭐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예전에는 정보가 없어서 주로 교회에서 많이 얻고 스스로 해서 모르는 게 많았는데 참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협역이 물론 중요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듣기에는 물론 말로는 뭐 한국하고 미국하고 연결해서 협역을 한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협역을 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1: 우선은 이제... 보통 우리가 실제적인 협업을 얘기를 할 때는 한국에 있는 그 좋은 기술력들 또 미국에 왔을 때 그 기술이 제휴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 그다음에 이제 뭐 연구 차원에서도 또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이런 식의 이제 네트워킹 그다음에는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제 VC, 이제 벤처 캐피탈과 연결이 돼서 뭐 투자를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 미국 시장에 저희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전역에 한 80개의 챕터들이 또 있기 때문에 워싱턴 주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출발로 해서 미국 전역에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북미 전체 시장 유통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구조들을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같이 협력을 해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한국의 그 AI 기술과 친환경 솔루션 뭐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그러게요. 되는데 네. 현지 기업들하고 파트너십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문화도 익히고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상공회의소가 하나의 뭐 관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다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까 그 헤이든 황 사무총장님께서도 한국에 있는 K-뷰리 뭐 그 같이 여기 와서 같이 협업을 하신다라고 했는데요. 윈윈인 것 같아요. 한국에 네. 있는 기업들은 판로가 되는 거고 네네. 또 여기에 계신 분들은 또 그 바로 그 수입원이 되니까 네. 굉장히 서로 윈윈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1년 동안 하신 결과 좀 만족하십니까?
2: 아직은 저희가 사실 시딩 기간이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많이 뿌리고 저희를 알리는데 이제 조금 좀 중점을 뒀다면 이제 지금은 이제부터는 좀 더 마케팅을 통해서 좀 더 저희도 이제 확산을 시키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상공회의소도 한국의 뭐 관악구와도 MOU를 맺고 그러니까 저희도 한국하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좀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요즘은 뭐 K자만 들어가도 맞아요. 다들 좋아한다고 해서 요즘 K푸드가 또 인기잖아요. 근데다가 또 K문학도 지금 막 그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하는 바람에 굉장히 네. K자 들어가면 다 좋아하시고요. 또 K-POP 지금 뭐 항상 어느 단체에서 항상 이맘때쯤 되면 꼭 K-POP 컨테스트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럴 정도로 K에 대한 그런 열풍이 굉장히 많아서요. 이번 기회 상공회의소에서도 아마 하실 일이 많지 않나 생각이 돼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상공회의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사업이 작년부터 제가 좀 이슈가 돼서 어필된 게 있었는데요. 주정부 계약을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은 아니 이렇게 주정부 계약을 할 수 있나 상상도 못 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나도 주정부와 계약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셨잖아요. 어떠세요? 그 우리 오명규 회장님께서 그 추진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네. 그 이제 주정부 계약 사업도 물론 이제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 이제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다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한국에서 미국 시장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과 사실 여기 현지의 연관성 중에 한 가지 또 우리가 관과하지 말아야 할 거는 우리 워싱턴 주에 살고 계신 우리 동포 사회의 그 시장의 변화. 그러니까 뭐냐면 전통적인 사업의 모습에서 변화하고 있는 건 세대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 이제 1세대 분들이 오셨을 때는 사실 초기에 정착하시면서 자원이 부족했고 문화적인 적응이 또 힘들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자제분들, 자녀분들은 이제 2세, 3세 이렇게 가시면 그런 제약은 없어요. 오히려 더 풍부한 자원과 그다음에 그 인재로서의 여러 가지 그 자질들 또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무기들이 한국에 있는 좋은 기술과 결합이 되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여기서 또 다른 사업의 영역을 창업해 가시는 기회가 된다라는 생각도 사실 성공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결 그런데 거기에 더 나가서 이제 주정부 계약 사업의 기회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제가 주정부 계약 사업을 저희 이제 커뮤니티의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나누게 되면 들을 때마다 여전히 이제 제약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제약을 느끼지 않는 다음 세대들 입장에서는 그게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알리고 더 많이 공유하고 도전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은 여전히 이제 그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정보의 전달, 공유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방식,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접근해 가느냐 하는 두 가지가 있고 세 번째로는 실제적인 사례를 만들자. 그래서 한 기업이든 뭐 세 개든 열 개든 시간에 따라서 적절한 비즈니스가 적절한 타이밍에 주정부 계약 사업을 일단 이루어내보자 라는 것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0: 그러네요. 제가 알기로도 이미 성공 사례가 몇 가지 있는 줄 압니다.
1: 네, 있습니다.
0: 앞으로는 더 많이 있을 거죠.
1: 네, 그럼요.
0: 근데 많은 분들이 주정부 사업을 따낼 라고 하면 난 내 것도 되나? 뭐 이렇게 하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꼭 어느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뭐 공사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시는데 공사를 한다라는가 그 외에도 뭐 물품을 납품한다든가 아니면 뭐 방금 또 우리 헤이든 황 사무총장님도 요식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지만 물품을 또 물건을 또 음식을 납품하는 수도 많이 있어서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비즈니스가 주정부에 납품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일단 상공회의소에 문의를 하시면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 네, 맞습니다.
0: 굉장히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1: 그죠? 네, 맞습니다.
0: 어떻게 다양한가? 정말 제가 알기로는 뭐 푸드도 그렇고 뭐 청소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는 정말 공사, 청소 뭐 이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세요.
1: 네.
0: 근데 다양하시죠?
1: 네네, 그렇죠. 뭐, 일단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뭐, 연필 한 자루에서부터 탱크까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실제로 주정부에서 탱크를 구입하는 건 아닌지 몰라도, 이제 중장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무용품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요. 기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뭐, 보안, 시큐리티, 이런 이제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런 서비스도 필요하고, 물품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케이터링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주정부에서, 관할하는 여러 가지 기관 중에 그 식당을 가지고 있는 기관도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제 과일, 야채, 이런 것도, 납품을 받아야 하고, 모든 것들은 그냥 내가 필요하니까 나가서 사자가 아니라, 정부의 세금을 이용해서 구매하기 때문에 그 창구가 제한적이죠. 그래서 계약 사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0: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그 계약 사업이 정말 무궁무진하니까 내가 하고 있는 사업도 주정부에 계약을 할 수 있는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본인이 잘 모르겠거든. 주정부에 연락하시면 또 아무래도 제약이 많으니까 상공회의소에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마침 또 우리 헤이든 황 사무총장님이 젊으시니까 네. 바로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연락처가 제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요.
0: 아, 그러시구나.
2: 네,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돼요. 네.
0: 근데 저는요 이렇더라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전화번호를 함부로 남발하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전화번호를 뭐 받으신다 하더라도 일단은 문자를 먼저 알려주시면 더 그 문자를 들으면서 준비 기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성실하게 답변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네네. 혹시라도 전화번호를 받으시더라도 문자로 미리 남겨주시면 결국은 더 정확한 정보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생각하는 시간을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내드리는 요즘 우리는 오늘은요 상공회의소 우리 오명규 신임 회장님 또 우리 헤이든 환 상무총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 방송은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로도 함께 방송이 되고 있어서요. 정말 상공회의소가 젊어졌다라는 걸 이 방송을 통해서도 아실 것 같습니다. 아, 앞으로 방송을 보시면서 헤이든 황 사무총장님의 역할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아니, 많이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일단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저도 이제 오 회장님이랑 뭐 은지연 이사장님 만나 뵙게 되면서 배울 것도 많다 생각을 했고 저도 이제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쪽 이런 협회에 들어오게 된 것도 이제 처음이고 이런 일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처음이라 또 너무 잘해주시니까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네. 열심히 배우고
0: 그러네요.
2: 열심히 또 배워야죠.
0: 그러네요. 이런 말이 들었어요.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은 필요 없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누구나 잘해야죠. 다 열심히 하니까 잘해야 됩니다.
2: 맞습니다.
0: 맞습니다.
2: 결과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0: 그렇죠.
2: 잘해야죠.
0: 근데 이렇게 사업도 하시고 그리고 또 요식업도 하시고 또 상공회의소 일까지 하시게 되면 이제 내 일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2: 맞습니다.
0: 결혼하셨죠?
2: 아니요.
0: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그 많은 일을 하시는데 시간 배합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이게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싱글이라 제가 사실 뭐 시간은 그래도 개인적인 여유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이쪽 다른 일을 하는데 쓸 수 있게 되긴 했고
0: 그러네요.
2: 예.
0: 사실 그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결혼 안 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1: 시간 배합을 잘 하시니까 네. 또 일도 잘 하시고
0: 그러네요. 네, 잘하고 그리고 또 이제 온통 신경 쓰실 일이 사업 그다음에 또 상공회의소 일이시니까 오직 잘하겠습니까? 회장님이 정말 인복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사무총장님을 우편에 두시고 또 그 은지연 전 회장님 지금은 이제 이사장님을 또 다른 편에 두시면 막강한 상공회의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또 상공회의소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와바입니다. 와바. 또 엑스포 뭐 KSC 공동 참여.
1: 네.
0: 그 두 가지 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와바에 대해서는 우리 저 사무총장님께서 한번 또 좀 말씀을 해주시고, 예, 제가 KSC 관련돼서 말씀을 좀 네.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우리 사무총장님 마이크를 조금 앞으로 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저희 와바가 이제 오는 8월 14, 15, 16, 3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이전과 달라진 점은 사실 이전에는 하루 동안 이제 그쵸. 이벤트 느낌으로 갔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상공에 참여하게 된 사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와바긴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전에 참여해 본 적이 있긴 했는데, 그전에는 이제 다 다른 행사들과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기도 했고, 또 지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워싱턴에 계신 분들이.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크게 알리고자 요번은 3일 동안, 3일 내내 진행을 하게 됐고요. 위치도 지금 시애틀에서 가장 그래도 상징적인 워터프론트 피어 62에서 이제 사실 거기에 관광객분들 지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노출이 되기 굉장히 좋은 위치고 이제 한국 문화를 알리기도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위치기도 해서 저희가 이번에 거기에 힘을 좀 실어서 3일 동안 이제 B2C 행사도 많이 진행을 하고 B2B 행사도 같이 진행을 해요. 하게 되고
0: B2C, B2B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2: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나 미국의 이제 로컬 현지 기업들도 참여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기업 대 기업도 알리게 되지만 이제 기업 대 고객들 간에 이제 홍보 및 한국을 알리는 그런 거에 좀 더 중점을 둬서 이번에 한국에서도 저희가 이제 뭐 지자체나 뭐 중소기업들과 연계를 해서 이제 많이 모셔올 거예요. 모셔와서 그러네요. 굉장히 하고, 그러니까 LA 같은 경우는 사실 한인타운이 크니까 굉장히 큰 행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한인 축제도 엄청 크게 하고, 근데 아직 워싱턴에서는 그게 없어서 이제 저희가 와바를 이제 좀 독보적인 한인 행사로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이라 이번이 어떻게 보면 첫 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있었던 거와 좀 이제 탈바꿈을 해서 이번에 좀 크게 한국과도 연계되고 이제 로컬 기업들과도 연결되고 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또 바람이 있습니다.
0: 3일 동안 하시려고 하면 준비가 많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2: 엄청
0: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준비된 행사에 가서 숟가락만 얹으면 되지만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그 수고가 그 와바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딱 언뜻 드는 생각이 한국에서도 많이 오신다 하니까 어머 샘플이 많겠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1: 네, 뭐 꼭 오세요.
2: 네, 뷰티 샘플 이런 거나 뭐 다른 샘플들 많은데 저희 음식 쪽도 많이 저희가 좀 힘을 실을 예정이라 한국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 여기서 잘 못 보셨던 제품들도 보실 수 있고 또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또 한국에서 아티스트들을 조금 초빙을 해서 그래도 조금 큰 행사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 그래도 좀 아시는 아이고. 분들을 좀
0: 말만 들어도 정말 벅차기는 한데요.
2: 노력 중입니다.
0: 돈도 좀 빵빵하게 많이 들겠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2: 그래서 요즘 스폰서십도 받고 있습니다.
0: 그러네요. 아 근데요 이게 뭐 저 여기 시애틀에 행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2: 많아요.
0: 지금 와바는 뭐 먼저 대표적으로 3일 동안이나 한다니까. 그렇지만 뭐 잘 자는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요. 와, 어디에 얼만큼 도네이션 해야 되는지 저희들도 주머니 털립니다.
2: 맞습니다.
0: 그런데도 좀 의미 있는 행사니까 많은 분들이 가시면 좋겠다 싶고요. 가족 나들이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가보니까 뭐 정말 가족들이 와서 즐길 때가 맞아요. 많이 있고요.
1: 네.
0: 일단 그 동네가 좀 힐링 장소가 되더라고요.
1: 네, 네.
2: 금토일이니까 갑자기 주말이에요. 그래서 또 여름이라 날씨도 좋을 거고 그냥 나들이 나오신다고 생각하고
0: 그러니까요.
2: 정말 숟갈만 얹으시면 돼요.
0: 그러네요.
1: 숟가락도 저희가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냥 오세요.
2: 그냥 그래요. 오시면 됩니다.
0: 가면은 이제 뭐 샘플도 많을 테니까 네, 네. 뭐 본전은 빠지겠네요.
1: 네, 그럼요.
0: 아, 근데 교통편이 요즘은 또 이제 자가로 가시는 것보다는 그 트랜스잇 이용하시면 될 거고 또 버스편도 많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주로 차를 가지고 가시게 되면 한계가 많으니까 대중교통을 좀 이용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1: 네.
0: 3일 동안이나 하신다고 하니까 그중에 하루는 가셔서 좀 즐기시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1: 네.
0: 요즘 또 그 올림픽 기간이 또 지나서 이제 8월 달이니까
1: 월드컵이 지나고 나면 네, 그렇죠.
0: 많은
1: 네.
0: 분들께서도 이제 그쪽을 다 다녀오시면 지리도 좀 많이 아실 것 같고
1: 네.
0: 아무쪼록 정말 모처럼 맘 잡고 하시는데 우리 또 젊은 분 또 열정을 통해서 하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관세 문제랑 이런 것들도 참 많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네. 네.
0: 그러네요. 오늘 보내드리는 요즘 우리는 오늘은요. 상공회의사 우리 오명규 회장님 또 헤이든 황 사무총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게 뭐 와바나 또 다른 것, KSC 공동 참여 이런 것 그러면 와바는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들었고
1: 네.
0: 그다음에 KSC 공동 참여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1: 그 K 스타트업 데모데이 인 시애틀이라고 작년 11월에
0: 그쵸.
1: 저희가 그 재외동포청하고 또 이제 KSC하고 총영사관 같이 해서 창발까지 해서 한국에서 한 8개의
0: 그쵸.
1: 업체들이 선정이 돼서 시애틀에 이제 나오신 적이 있어요.
0: 그렇죠. 기억이 납니다. 네.
1: 예, 그 사업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우선은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우수한 기업들, 스타트업들이 미국 시장에 소개가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이제 그 일을 이번에 계속 이어서 저희 이제 상공회의소와 또 KC가 함께 일을 좀 더 진행해보자 라고 해서 준비하고 있는 일이고요. 뭐 그 부분은 이제 또 한 번 얘기를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스타트업을 어떻게 우리가 더 육성하고 또 지원하고 함께 할 거냐. 근데 그게 이제 한국에서 오는 스타트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현지에서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테크 기업에 계시다가 이제 좀 나오셔서 본인의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시애틀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기반을 좀 닦고 본인들의 기술과 실력을 제대로 사업과 연결시켜서 성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여기에도 우리 상공회의소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연관지어서 함께 스타트업들을 좀 육성하는데 일조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0: 스타트업이라는 게 당장 눈에 결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뭐 평생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네. 단기간에 이루어지는데 요즘 뭐 스타트업에 한국에서도요 농업 기술에도 그게 뭐 적용을 시켜서 네. 많은 분야에서 스타트업이 많이들 지금 뭐 활발하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회장님께서 그 스타트업에 관심을 가지고 상공회의에서도 보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어떤 관심을 어떻게 가지시는지 구체적인 것도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을 창업을 한다라는 자체도 힘들지만 창업을 해도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뻗어나갈 것인가 아니면 마켓도 필요하잖아요. 마켓도 네. 필요하고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스폰서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상공회의소에서 관심만 가지실 게 아니라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액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1: 근데 그 부분이 이제 특히나 이제 워싱턴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가장 최근에 핫한 AI 솔루션, AI 기술에 관련된 부분 하나 있고 또 그것이 친환경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기술력. 요 두 가지가 워싱턴 주에서는 가장 좀 관심을 끄는 특히나 스타트업 중에서도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AI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 또 여기 미국에 시애틀에 또 있고요. 그다음에 주정부에서는 여전히 이제 친환경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가지고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해서 저희는 지금 여기 미국 현지에 있는 스타트업들 준비하고 있는 분들과 계속 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논의하려고 하고 그런 일들은 저희가 매월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면서 그 타운홀 미팅에서도 끊임없이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같이 공유하고 또 정보를 교환하고 흐름을 알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과 별도로 이제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의 별도의 이제 그룹을 가지고 거기서 집중적으로 좀 더 정보를 교환하면서 실질적으로 해낼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그런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사실은 이제 스타트업들에게는 그 투자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엔젤 그쵸.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중요하죠. 이제 같이 함께 모여서 그 엔젤 투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모색해보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네트워크들을 구성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들어오시는 이제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도 같이 연계해서 그런 기술들을 함께 공유하고 또 시장을 한번 확인하는 뭐 이런 이제 일들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타트업 데모데이라든지 또 그거 이외에도 또 다른 그 스타트업들이 소개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또 나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네요. 네. 아, 상공회의소에서는 이제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저는 그 타운홀 미팅이라는 거에 많은 분들의 참여도는 어떠십니까?
1: 지금 타운홀 미팅은 이제 지난해에 10회, 2월부터 11월까지 그리고 금년에도 이제 2월에 또 시작을 해서 2월, 3월 진행하고 이제 4월 11일 다음 주 토요일에 그러니까 4월 11일 토요일에 진행하게 되거든요.
0: 근데 그 5월 달에는 언제쯤 진행하시겠어요?
1: 5월 달에도 둘째 주 토요일,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전에 그러니까 제가 진행합니다.
0: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날에 이제 네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됐고요. 네. 사실은 이 방송은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현재 생방송으로 방송이 되지만 이 방송이 라디오로 이제 소개될 때는 이제 4월 11일이 지났기 때문에요.
1: 그러시군요.
0: 이제 매달 둘째 주 토요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시간에는 별로 틀리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타운홀 미팅 준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이 어떤 질문 하실지 모르잖아요.
1: 타운홀 미팅은 저희가 이제 그 보통 평균적으로 한 15명에서 20명 안팎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작으면서도 알찬 정도. 그래서 충분히 본인의 이야기, 본인의 생각을 나눌 수도 있고, 그냥 앉아있다 가신다기보다는 일정 정도 같이 참여하시지만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진행은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 25분 정도 이렇게 나눌 수 있게 각각 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서로가 의견 교환 혹은 뭐 질의응답,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현장에 오신 분들이 나름 가지고 계신 그렇죠. 어떤 내용을 또 그렇죠. 제안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 또 의견도 교환하고 질의응답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커피 한잔 하시고 도넛 드시고 베이글 드시면서 예, 할 수 네.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0: 상공회의소의 그 타운홀 미팅이다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가기보다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가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뭐 요즘은 또 정책 때문에도 어려운 상황이라 이제 많이들 가실 것 같은데, 우리 헤이든 황 사무총장님께서는 그 타운홀 미팅에 참석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사무총장으로 되시기 전에?
2: 는 없습니다.
0: 없군요.
2: 네,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뭐 스타트업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지금 스타트업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떤 거를 주로 생각이 드세요? 회사들이?
0: 저는요, 제 들은 얘기가 이제 스타트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한국에서도 보면은요, 왜 농사도 이제는 직접 가서 씨 뿌리고 물 주고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컴퓨터로 뭐 다 시스템을 해놔가지고, 아, 여기, 그러니까 고랑이 하나도 뭐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럼, 아, 이쪽에 지금 물을 줘야 된다라고 하면 시스템에 알려주면 스위치를 딱 누르면 그 후에 돼 있는 데서 물이 쫙 나가요. 네. 그것도 일종의 스타트업일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한국에서 관련된 거고, 여기서는 이제 말하자면 뭐 우리가 알렉사 요즘 많이 쓰다가 요즘은 그 ChatGPT 많이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는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테크 타운이니까 그런 쪽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제가 아는 분들도 IT에서 일을 하시다가 AI 관계로 이제 레이업을 당하셔서 이제 그 자본으로 스타트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마 그분들도 IT 계통의 스타트업을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헤이든 황 사무총장님께서는 이제 K푸드로.
2: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여쭤본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시면은 보통 저희가 테크타운이긴 하지만 테크 쪽으로가 많이 이제 생각을 하세요. 근데 굉장히 많은 종류의 그쵸. 스타트업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뭐 엔터가 될 수도 있고, 무역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 스타트업이라고 흔히 생각하시는 게 테크 쪽이라 이제 그쪽이 아니면은 이제 좀 많이 생각을 안 하시는 분이 많아서,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외에 그 모든 분야가 열려 있다. 그쵸, 그래서 그쵸. 이제 이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알려드리고자 이제 이런 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최근에 타운홀 미팅에서 이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그 카페 이제 그 소상공인 분들 중에 그 프라우드를 당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나누면서 이제 사실 그분들이 저희 가게도 왔었어요. 저도 그렇구나. 당할 뻔했는데 제가 그때 좀 바빠서 내보내고 그 앞 커피숍에 가서, 그 커피숍이 또 제 지인이 하는 커피숍인데 거기서도 또 이제 900불을 털리고
0: 그러셨군요.
2: 이제 이런 거를 막고자 저희가 이제 예방도 하고, 뭐 이게 사례를 알아야 그분들도 대비를 하니까 이제 이런 정보도 드리고, 그러니까 꼭 테크 쪽이 아니더라도 그쵸, 그냥 그쵸. 간단한 것들, 그리고 뭐 소상공인이 아니시더라도 관심이 있으시거나 이제 뭐 앞으로 또 준비를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다 그쵸. 오셔서 들을 수 있기 그래요.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0: 그러셨군요. 저는 아까 갑자기 저한테 질문을 하신 분은 처음이라 갑자기 질문을 하셔서 제가 좀 당황했는데 대답 잘했죠.
2: 아, 예, 잘하셨습니다.
0: 오늘 보내드리는 요즘 우리는 오늘은 상공회의에서 네. 우리 오명규 회장님 또 헤이든 황 사무총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 순간 긴장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스타트업 저도 사실은요 처음에는 스타트업이 뭐 IT나 아니 어떻게 스타트업을 한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무슨 개발회사가 아니라 뭐 약을 뭐 치매약을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스타트업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했었는데요. 관심을 가지니까 여러 분야가 있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농사 짓는 것도 뿐만이 아니라 왜 한국에서 그러니까 뭐 가축을 기르잖아요. 뭐 닭을 키운다든가 이럴 때 인건비들이 너무 비싸니까 요즘은 사람을 다 쓰지 않고 기계로 하는 스타트업이 유행이다 소리를 제가 듣고 그때 한번 다큐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에 대한 그 개념이 좀 많이 넓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사시는 분들은 그냥 스타트업은 IT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셔서 아마도 IT뿐만이 아니라 뭐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또 드실 것 같습니다. 네. 또 요리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요리도 저 정말 깜짝 놀란 게요. 그 휴게소 한국에 가면 그 고속버스 터미널 휴게소 있잖아요.
1: 예,
0: 일단은 휴게소가 너무 놀랬고요. 여기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라면을 끓여주는데 기계가 끓여주잖아요. 그리고 또 마파두부 짜장면도 기계가 만들어주는데 그게 일반 그 요리사보다 더 맛이 좋다는 거죠. 정확한 양을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뿌리니까 더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식업에도 스타트업을 할 수가 있구나 이런 좀 다양하게 좀 넓혀졌습니다. 근데 이제 또 지금 또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반기에 예정된 그 K 스타트업 데모데이라고 네. 하셨어요. 네. 네. 어떤 내용인지는 알 것 같은데 네. 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우선은 이제 그 엄선된 한국의 유망 스타트업들이 그 우리 현지에 있는 그 VC들이나 이제 산업 전문가들 앞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업 모델을 발표하는 네, 그래서 실전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서 사실 이제 뭐 지난해 있었던 행사에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사실 우리 주정부 관계자들도 참석을 해주셨고 또 여기에 이제 현지의 VC들도 참석을 해주셨고 그래서 한 뭐 핵심적인 의사결정자들까지도 오셔서 약 한 60여 명의 그런 관심들을 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IR 피칭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이제 투자자와 기업 간의 그 아주

0: 마음을 가지실 것 같아요.
1: 네네.
0: 그냥 뭐 보통 데모데이 한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나면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가신 분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끼치는 건 아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요번에 상공회의소에서 하시는 데모데이에는 그 책임감 있고 확답을 줄수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기회라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 네.
0: 그런데 참여하려면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게 되는 건가요?
1: 사실 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시애틀 데모데이, K 스타트업 시애틀 데모데이인 시애틀은 여기 현지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한국에서 스타트업 하시는 기업들 중에 이제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 거기에 이제 가 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그거를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제 현지에 있는 이제 워싱턴 주에 스타트업들이 그와 같은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행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0: 그러네요. 그럼 거기서 구직도 가능하겠네요. 그죠?
1: 네네. 뭐 그런 기대도 하고 있는 거죠. 네.
0: 네. 일단은 책임감 있는, 또 책임감 있게 말해줄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오신다라고 하니까 일단 그게 흥미롭습니다. 많은 분들이 준비를 적극적으로 좀 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사실 요즘 제일 이슈가 되는 건 바로 스몰 비즈니스 론입니다. SBA 론, 거기에 대한 큰 이슈인데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금 적응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사실 제일 타격이 바로 상공회의소 분들이 아니신가 싶은데요.
2: 네, 아, 그쵸. 이제 스몰 비즈니스 론이 이제 많은 분들이 원하시고 한데 지금 이제
0: 그렇죠.
2: 힘든 상황이긴 한데 이제 그 정보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모든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리뉴얼된 홈페이지에 저희 올려드려서 정보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 지금 사실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저도
0: 그렇죠.
2: 소상공인으로서 저도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하지만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계속 정부 이 방침이 바뀌고 있어서 요거는 저희가 계속 팔로우업을 하면서 이제 최대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SBA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그랜트들이 있어요. 요번에 저희가 지금 4월 16일이 마감이었나요? 저희가 지금 또 다른 그랜트도 이제 정보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지원을 하실 수 있게, 그래서 지금 40 개 업체를 뽑아서 이제 요번에 그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이 있고 3 페이즈에 세 페이즈에 맞춰서 이제 그 다른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또 정책이 있어서 저희가 또 그런 걸 소개시켜드려서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 조금 더 많은 한인 그 소상공인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면 그 40개에서
0: 그러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2: 당첨되면
0: 참여,
2: 좋죠.
0: 뭐를 한다라고 하면 참여율로 여기 미국
2: 맞습니다.
0: 정부에서는 인정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2: 맞아요.
0: 참여율이 저조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상공회의소에서 아무리 좋은 걸 내놔도 참여율이 저조하면 내세울 수가 없고 강력하게 주장하기가 힘드니까 상공회의소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요, 우리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면 더 힘이 커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투표나 마찬가지죠.
2: 맞죠.
0: 뭐 투표하듯이 상공회의소에 이제 참여만 해주셔도 큰 힘이 된다 생각이 되는데요. 정말 이제 그 특정인, 그러니까 시민권자들만 스몰 비즈니스로는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여기 한인사회에서도 많은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도 그 워싱턴주 한인 소상공인들의 몇백 명 정도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 체감은 어떤 정도가 될까요?
1: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SBA의 그 대출에 관계된 정책의 변화가 이제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상황인 게 보통 7A에서 영주권자를 포함한 대출이 진행됐던 부분에
0: 그쵸.
1: 이제 영주권자가 제외되는 그래서 시민권자에게만 이제 대출이 진행되는 이런 정책으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이제 대출을 신청할 때그 체크하는 항목에
0: 그쵸.
1: 보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래서 lawfully resident이라고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이제 지나갔던 부분을 지금은 구별을 하겠다는 이야기인
0: 그쵸.
1: 거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것과 연관되어서 약한 기존에 비해서 한 40%

0: 30% 정도 퍼센테이지랑 40% 정도가 감소했다. 대출 신청이. 뭐 그 얘기를 적용해 보면 그냥 그대로 적용해 보면 아마도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한 뭐 한 200여 명? 2, 300명 정도. 그러니까 이런 수치 정도가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정도 수치로 기존에 이제 대출 대상이 되셨던 분들이 좀 불이익을 혹은 뭐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 즉슨 결국은 내가 뭐 사업을 확장하거나 사업을 진행하거나 이럴 때 자금이 좀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업을 진행하실 때 그 지분 관계가 영주권자가 지분을 소유했을 때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분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사업을 어떻게 영위할 거냐 이런 게 이제 거기에 있는 거고 다만 영주권자가 그러면 대출이 전혀 안 되고 사업을 못 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SBA 관련해서만 정부 지원이기, 정부 보증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이외에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시는 거는, 영주권자분들도 여전히, 사업을 영위하실 수는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해는 좀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면 너무 불안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명확히 하시고, 다만, 이제 상공회의소에서는 이런 정보들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요소들은 불안해하지 말자. 그리고, 그러면. 대책이 필요한 부분은 대안을 찾자. 이런 생각인데요. 그래서, 이제 SBA가 아니면, 그러면 그 대안은 뭐가 있을까 해서, 기존에 이제 뭐 금융기관들이나, SBA에서 보증하는 론을 랜딩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던 이제 기관에서는 그것이 아닌 별도의 어떤 이제 뭐 금융 서비스들을 또 제품들을 상품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또 저희가 계속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담당자를 모시고 어떤 방법이 있을지를 뭐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든지 별도의 세미나를 통해서든지 준비하고 진행하니까 같이 한번 오셔서 또 본인의 상황도 한번 나눠주시고 같이 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가 한편으로는요 그런 목소리들이 자꾸 모여 야 그 목소리를 저희가 가지고 뭐 여러 의회든 정치하시는 분들 또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에게 그 목소리를 또 저희가 전달하고 대변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맞습니다. 목소리를 내주지 않으시면 그쵸. 저희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그러더라 뭐 이렇게 남 얘기하는 것처럼 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얘기를 하려면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들려주시고 또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네요. 올해 또 마침 또 선거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바로 유권자의 표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방금 회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좀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단지 그 SBA 론만 안 된다는 거지 다른 랜더들을 통해서 약간 좀 뭐 이자율이 좀 차이는 있겠지만 다른 랜더들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랜더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단지 불이익이다라고 하면 이자율의 차이겠죠.
0: 그럴 수 있죠. 네.
1: 네, 그러니까 너무 불안에 떠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상공회에서 타운홀 미팅에서 많은 정보들이 오가니까 매달 두 번째 토요일입니다. 네. 매달 두 번째 토요일 날에 이제 가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그런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나 아니면 이 상공회의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구체적으로 뭐 소개를,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0: 뭐 제가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방금 우리 사무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이제 그 카드 결제 사기를 당하신 분들에 대한 맞아요. 이야기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을 다른 분에게 알려서 해결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사기 피해를 사전에 경각심을 더 가짐으로 해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나도 모르게 당할 수 있는 피해를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뭐 그런 요소도 사실은 거기에 있었고요. 그 이외에도 뭐 다양한 정보를 교환함으로 해서 그렇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업의 어떤 아이디어 뭐 요즘은 이제 SNS를 통한 소셜미디어를 통한 그렇죠. 이제 뭐 다양한 디지털 마케팅의 요소들도 있고 또 신규 트렌드가 어떤 게 있는지 또 AI 기술은 어디까지 왔는지 뭐 이런 정보들 뭐부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먼저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경험담을 해주심으로 해서 아 이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이 나만 겪는 건 아니구나라는 어떤 이제 가이드
1: 그러네요.
0: 또는 안심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고요.
1: 동질성을 좀 느끼시게 되면 좀 위로가 좀 되지 않을까.
0: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하면 굉장히 큰 고민인데
1: 그치?
0: 나누면
1: 맞습니다. 네,
0: 그런 부분들도 많이 줄어드니까.
1: 사실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혼자 하면 일도 되고 피곤하고 그렇지만 같이 하면 성취감도 되고 그리고 또 즐거움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카드 그 사기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또 이렇게 가짜 돈도 많이 있다라고 해요. 그런 것들을 서로 경각심을 가지고 한다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참여하면서 받는 도움이 참 많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공유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요즘 도둑들도 많이 들어서 물건들이 많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례들도 함께 좀 의논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그 사무총장님께서도 지금 요식업을 하시면서 이렇다 그래요. 사람들이 착 보면, 아, 저 사람은 좀, 그렇겠구나라고 좀 느낀다라고 하는데 그건 맞습니까? 이 행동을 보면 좀 안다라고들 그러시더라고요.
2: 그렇죠. 저도 이제 뭐, 페러웨이에서도 식당을 지금 거의 이제 8년, 9년 하고 있고.
1: 그러시구나요.
2: 네. 그리고 뭐 시애틀에서도 사실 지금 2년 정도 이제 하다가 시애틀 거는 그 파이널 스퀘어 딱 그 경기장 앞에 서 있었는데 사실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분들 많고 이 동네가 안 좋다 보니까 뭐 유리창도 깨지고
1: 그러니까요.
2: 뭐 도둑도 네. 들고 그러니까요. 하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그 시애틀 요즘에 경찰 분들을 불러도 잘 오지를 않아요. 사실 다치지 않으면 다치거나 누가 죽지 않으면
1: 그쵸,
2: 오지 않는 상황이라
1: 그쵸.
2: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공유하시면서 페러웨이 여기 하필이면 또 저희 타운 자체가 이게 옆에 이제 그 노숙자 분들도 많고 해서 이제 좀 이런 상황이 많았는데 저도 1년에 한 번씩 유리창이 깨졌었거든요.
1: 그렇군요.
2: 근데 뭐 이런 거 도움을 또 줄 수 있는 기관들.
1: 그렇죠.
2: 그래서 저도 그때는 이제 상공회를 몰랐을 때는 이제 대한부인회를 통해서 도움을 또 받은 적도 있고 이런 정보들 이제 이런 것도 저희가 다 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작은 지원부터
1: 그쵸.
2: 큰 지원들 모든 게 다 저희한테 정보가 있으니 좀 연락을 주시면
1: 그러네요. 그 상공회의소가 그러니까 크게 말하자면 뭐 사업적으로도 스타트업 사업도 할 수 있고 한국하고 연계도 되는 그리고 또 주정부 그것도 따낼 수 있는 그런 많은 큰 일들도 하시지만 이게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당하는 피해의 보상 이런 것들도 같이 의논을 하신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장사하기가 참 힘들죠. 또 우리 이민자로서 여기서 뭐 크게 사업을 하신다면요. 종업원들도 많이 쓰시고 그런다면 뭐 그래도 좀 문제점이 각자 해결하실 수 있겠지만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종업원을 쓰시지 못하시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정말 카드 사기 한 번이라도 당한다면 또 그 가게 유리창 한번 깨진다라고 하면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래도 세상 좋아졌다라고 생각하며 예전에는 혼자서 해결해야 될 걸 이제는 상공회의소도 있고 또 다른 뭐 한인생활상담소 또 뭐 아까 말씀하신 대한부인회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면에서는 좀 편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떠세요? 우리 그 오명규 회장님 이제 앞으로 좀 늦었지만 이 상공회의소가 기존의 상공회의소에서는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우리 오명규 그 홀을 어떻게 앞으로 항해를 하실 건가요?
0: 뭐 상공회의소가 이제 만 40여 년 이렇게 4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지나온 시간 속에 그 시기마다 그 임기를 지내오셨던 뭐 전임 회장님들, 임원분들, 뭐 선배님들의 그 당시의 노고나 노력들은 뭐 정말 어찌 보면 저희가 흉내낼 수 없을 만큼 큰 일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리소스가 지금하고는 또 많이 다르고 또 환경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그분들이 나름 가지고 오셨던 분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는 더욱더 네트워킹하면서 한인사회를 넘어서는 그리고 주류사회와 함께하는 다른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그런 상공회수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모셔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또 질문들을 하고 싶었는데요. 정해진 시간이 있는지라 각자 이제 앞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요. 인사드리시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최 선생님 감사합니다.
2: 네.

0: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으로 들으시는 라디오 한국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 고용주가 여러분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0: YTN 뉴스. 빠른 뉴스, 새로운 정보. YTN 뉴스입니다.
2: 뉴스 시작합니다.
3: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교착 국면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란이 14개 항의 새로운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검토하겠다면서도 수용하기 어려울 거라며 미리 선을 그었습니다. 김희준 기자입니다.
4: 이란의 종전협상안에 불만을 토해온 트럼프 대통령. 이란이 보내온 새로운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계획이 수용되기는 어려울 거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5: No, I haven't. I'm looking at it up here. Yeah, I'll let you know about it later.
4: 대이란 공격 재개 가능성도 거듭 열어뒀습니다.
5: If they misbehave, if they do something bad, but right now, we'll see. But, you know, it's a possibility that could happen, certainly.
4: 이와 관련해 이란 타스림 통신은 이란이 14개 항의 새로운 제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측의 9개 항 종전 협상안에 대한 역 제안입니다. 14개 항에는 전쟁 피해 배상금과 침략 재발 방지, 해상 봉쇄와 제재 해제 등이 포괄적으로 담겼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제안한 2개월 휴전 대신 30일 내 일괄 타결과 레바논을 비롯한 모든 전선에서 완전한 종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안의 상당 부분은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워 양측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더욱이 핵 문제에 있어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권리를 요구하는 이란과 모든 권리를 제한하려는 미국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협상이 개최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3: 이란은 미국이 새 제안에 대한 답변을 전달해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3일 이란은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받은 미국의 의견을 검토 중이며 검토를 마치면 이란의 답변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란의 14개 항 제안은 전쟁을 종식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 제안에는 핵 사안이 담기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답변 내용에 따라 양국의 대면 협상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란이 새로운 종전 협상안을 제시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출구 전략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2: 미국의 스피릿 항공이 폐업 절차에 들어가는 등 유가 악재는 계속되고 공화당에서도 이란 전쟁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미국의 대표적인 초저가 항공사 스피릿 항공이 34년 만에 폐업하고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스피릿 항공은 최근 2년 사이 파산 보호 신청을 두 차례 하는 등 힘들었지만 이란 전쟁으로 항공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경영난이 악화했습니다. 이번 폐업으로 17,000여 명에 달하는 임직원이 실직 위기에 처했고 공항에서는 승객들이 발이 묶여 일대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7: We got our flight canceled two times. First time was yesterday, and then they said to rebook the flight over again. And then we did rebook it, but then this morning when we got here, there was like, oh, we canceled all the flights because the Spirit shut them down.
6: 이란 전쟁이 길어지며 미국 내 유가 상승에 대한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1일 기준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39로 이란 전쟁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유가를 낮추기 위해 미국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추가 대응책으로 연방 유류세 폐지나 미국산 원유 수출 금지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8: 미국은 계속해서 자기네들의 부채가 쌓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연방유류세를 우리가 안 받는다라고 해서 유가에 그렇게 크게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낮다. 자기만의 사업 포트폴리오에 상당한 제한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조치입니다.
6: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새로운 종전협상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내면서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9: 핵 문제는 얘기하지 말자는 뜻으로 이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제안이 온다면 계속해서 거부할 것 같고요. 예. 이런 제안이 온다면은 계속해서 이제 뭐 2차 협상이 이루어질지 아닐지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6: 공화당 안에서도 이란 전쟁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1일 공화당 정치인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명확한 출구 전략을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전쟁 60일 이후 의회의 공식 승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공화당 내부에서도 나오는 등 견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2: 이란 전쟁 여파로 미국 원유 수출이 지난 4월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유조선들이 미국으로 몰려든 영향입니다. 미 경제방송 CNBC는 에너지 데이터 업체 크플러의 자료를 인용해 4월 미국 원유 수출량이 하루 평균 520만 배럴로 집계됐다고 현지 시간 3일 보도했습니다. 이란 전쟁 발발 전인 2월 하루 390만 배럴에 비해 약 33% 증가한 수치입니다.
3: 미국과 이란 전쟁을 계기로 국제안보 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독 미군 감축 방침을 밝히자 유럽 각국은 자주 국방 강화에 나섰고 중동에서는 아랍에미리트가 석유 수출국 기구를 탈퇴하며 경제 지형마저 바뀌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현지 시간 지난 1일 미 국방부는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가운데 약 5천 명을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철수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 감축 규모가 5천 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1: We're going to cut way down and we're cutting a lot further than 5,000. Thank you very much.
10: 트럼프 대통령은 주독 미군 감축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이란전 지원에 협조하지 않은 동맹국들의 안보 청구서를 내밀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12: 트럼프 대통령 1기 마지막 때에도 독일에서 이렇게 주동 미군을 철수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것이 없던 일로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반드시 빼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10: 독일 정부는 이번 조치를 어느 정도 예상했단 반응입니다. 독일 국방장관은 연방군 병력 증강과 군사 장비 조달을 통해 재무장을 서두르고 있다며 독일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토 대변인 역시 이번 조정이 유럽의 국방비 확대와 안보 책임 분담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현지의 불안감은 큽니다. 미군과 가족 등 5만 명이 거주하는 람슈타인 기지 일대는 연간 2조 원 규모의 경제 효과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13: Also auf jeden Fall würde das sehr treffen, weil dieser Umkreis ist sehr abhängig finanziell davon und ich denke, das würde einen großen Schaden hinterlassen.
10: 변화의 바람은 중동에서도 거셉니다.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가 석유 수출국 기구 탈퇴를 선언한 것도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는데도 걸프 국가들이 형식적 지원에 그치자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독자 노선을 선택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이란과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둘러싸고 주도권 경쟁을 벌이며 자국의 이익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을 계기로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국제안보와 경제질서가 긴박하게 재편되는 모습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3: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이 국제유가 안정과 회원국 이탈을 막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원유 생산량을 늘리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OPEC+ 소속 7개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다음 달부터 하루 18만 8천 배럴의 원유를 추가로 생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아랍에미리트가 감산 정책에 반발해 기습 탈퇴를 선언한 데 따른 대응책으로 추가 탈퇴를 막기 위해 사실상 증산을 허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일본 역시 원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총리는 물론 장관까지 나서서 동남아시아에 적극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귀한 원유를 선물로 보내는가 하면 막대한 금융 지원까지 약속했습니다. 일본의 속내가 무엇인지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14: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원유 조달이 버겁자 일본도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원유 조달처를 다각화하는 거라고 전했지만 그만큼 일본 역시 지금 상황이 위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일본은 미국산 원유 수입도 대폭 늘리며 기름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국도 하루가 힘든 상황인데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는 물론 고이즈미 방위상까지 나서 동남아시아 마음잡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베트남에는 정상회담 전에 400만 배럴 원유 열흘치를 선물했습니다.
15: 중동 정세를 受けた 대응으로서 先般 제가 立ち上げた 바바아시아의 모토의 첫 안건으로서 니손 제일조의 원유 조달에 넥스이를 통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일치했습니다.
14: 동남아 국가들이 원유를 확보할 수 있게 100억 달러, 우리 돈 15조 원가량을 금융 지원한다고도 밝혔습니다. 필요한 나라엔 긴급 차관까지 빌려줄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개발도상국에 방위 장비를 제공하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동남아 해양 안보 능력을 키우는데 일본이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15: 자유, 개방성, 다양성, 포섭성, 법의 지배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일본으로서 하타스의 역할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마마데 이상의 주도적인 하타시.
14: 다카이치가 전면에 내세운 FOIP, 그렇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은 원래는 정치적 스승인 아베 전 총리가 지난 2016년 처음 제안했습니다. 이를 명분 삼아 일본은 세계적으로 원유가 부족해진 틈을 타 동남아 국가로 보폭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로선 일본의 이런 움직임이 달가울 리가 없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진영 대결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도 일본의 이익이 되는 협력 정책을 늘어놓고 다른 나라들 동참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일본이 살상무기 수출 규제를 풀자마자 속도를 내는 것이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주의 깊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을 보다 노골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란과 전쟁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한 데다 미 정부가 쿠바에 이란과 연계 가능성을 흘리면서 나온 발언이어서 단순한 위협 이상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류재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16: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뒤 쿠바가 마두로 정권을 지원했다는 이유를 들어 석유를 차단하는 등 전방위적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쿠바의 붕괴를 거론한 데 이어 3월에는 군사 개입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즉시 점령할 수 있다며 더 직설적으로 군사행동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이번 전쟁에 투입된 미 항공모함을 돌아오는 길에 쿠바 앞바다에 세우기만 하면 쿠바는 항복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쿠바에 대한 추가 제재도 발표했습니다. 에너지와 국방, 금융 등 주요 산업에 관여한 인물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도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는 쿠바 정부가 이란을 비롯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도 연계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쿠바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위협을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에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쿠바에 대한 잇따른 제재는 비군사적 옥죄기의 강도 높이기로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계속 높아지면서 실제 군사행동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0: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우리나라 선박이 우회로인 홍해를 빠져나오는데 잇따라 성공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에 이어 우리 선박이 두 번째 홍해를 통과하면서 국내 원유 수급에 어느 정도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세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원유를 실은 선박이 오전 10시 호르무즈 해협의 우회로인 홍해를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지난 17일 사우디 얀부항에서 출발한 우리 선박이 홍해를 통과한 지 16일 만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해당 선박이 홍해를 항해하는 동안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며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첫 번째로 홍해를 통과한 우리 선박이 이번 달 초 도착한다며 홍해 경로를 통한 운송이 안정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2: 실제로 이제 5월 같은 경우에는 얀부 물량이 그 우리 대체 물량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 그러면 홍해로트는 좀 안정적으로 이제 된다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2: 네, 현재는 뭐 안정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미국과 이란의 대치가 격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는 아직도 우리 선박 26척이 갇혀 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두 달이 넘어가면서 국내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란 측에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강조함과 동시에 수입선 다변화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4: 하여튼 수입선 다변화를 확고하게 좀 정착을 시켜야 됩니다.
5: 네,
4: 앞으로도 그렇게 중동 상황이 과거로 완전히 돌아갈 가능성도 크지 않고 돌아간다 해도 언제 또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는 네, 상황이라서요.
1: 우리 선박의 잇따른 홍해 통과로 이번 달 원유 수급에 어느 정도 숨통은 트일 것으로 보이지만 중동 지역의 불확실한 상황은 국내 석유 가격 안정에 여전히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YTN 김세우입니다.
0: 국제유가 상승 여파가 농가에도 직접적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농기계에 쓰이는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크게 오르고 비닐 등 원자재 가격도 상승해 영농철을 맞은 농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6: 충북 청주의 한 농가입니다. 농민이 축사에서 사료를 나르고 밭에서는 농작업 준비가 한창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들면서 농촌의 하루는 더 바빠졌지만 농민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비닐과 비료, 사료 같은 농자재 가격은 물론 인건비까지 오르지 않은 게 없기 때문입니다. 들어가는 돈은 계속 늘지만 농산물 가격은 올릴 수 없어 농가 경영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농기계 사용이 많은 농가는 크게 오른 면세유 가격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7: 전부 저는 지금 기계화로 돼 있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게 모든 게 그 경유에 지금 많이 플러스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상승되다 보니까 모든 원가 면에서 상승되고 있습니다.
6: 이 같은 부담은 면세유 가격표에서도 그대로 확인됩니다. 이곳 남청주 농협주유소의 면세 경유 가격은 리터당 1,454원, 등유는 1,443원입니다. 이란 전쟁 발발 직후 평균 1,100원대였던 점과 비교하면 30% 넘게 오른 수준입니다. 농민들은 농번기에는 기름을 안 쓸 수도 없어 부담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8: 한 5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한 1,000원에 넣었는데 지금 한 1,550원? 그 정도에 지금 넣는 것 같아요.
6: 이에 남청주 농협은 조합원 부담을 덜기 위해 면세유 환급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9: 우리 농협에서 특별히 면세 수익금, 면세 이익금 남는 거 있죠. 요 부분을 환원 사업을 하려고 매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더 하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6: 유가 불안이 계속될 경우 농가 경영 부담은 물론 농축산물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0: 지난 1분기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생산 증가는 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시장의 영향으로 금융보험업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숙박음식점업은 6분기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는데요. 이른바 K자형을 그리는 산업 간 양극화는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10: 현대경제연구원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우리 경제가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성장률 전망치를 0.8%포인트나 대폭 높였습니다. 반도체는 경제 성장의 1등 공신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두 달 연속 3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이란 전쟁의 파고에도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반도체 제조업 생산은 직전 분기보다 14.1%나 급증했습니다. 1분기 1.7% 깜짝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가 55%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같은 분기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0.2%에 그쳤습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은 5.5% 줄었고 일반 기계와 가전, 2차 전지도 수출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광공업 전체 생산 지표는 개선됐지만 세부적으로는 절반 가까이가 감소했습니다. K자형 성장은 구조적으로 산업별, 계층별 격차가 커지며 양극화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서비스업도 업종별 차별화가 뚜렷합니다. 주식시장 호황 등의 영향으로 1분기 금융보험업은 4.7% 증가해 14분기 만에 가장 크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숙박음식점업은 1.3% 줄며 6분기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도 지난 1분기 3.2% 줄었습니다.
5: 반도체 산업 경기는 초호황을 누리지만 비반도체 산업의 경우에는 전혀 회복세를 실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반도체 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은 굉장히 높다 할 수 있겠지만 비반도체 산업의 근로자들의 임금은 계속 실질 임금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 미래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지표와 현재 실물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 간 격차가 16년 만에 최대로 벌어져 경기 판단에 대한 착시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3월 선행지수와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간 격차는 3.4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0: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전국 단위로 치러지는 6.3 지방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압승을 통한 지방권력 재편을 노리는가 하면 국민의힘은 위기감 속에 반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1: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앞세워 국정안정론과 내란 세력 청산을 이번 선거의 기치로 삼았습니다.
2: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국정 동력을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당대표로서 후보 한 분 한 분이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쏟아붓겠습니다.
1: 국민의힘은 여당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며 보수 결집과 중도층 표심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운 채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3: 이재명의 죄를 지우기 위해서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1: 지난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이 경기도와 호남권, 제주를 제외한 12곳에서 광역단체장을 싹쓸이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전통적인 보수 우세 지역까지 포함해 압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4: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은 SNS 정쟁을 멈추고 먼저 무너진 당내 리더십과 민생 비전부터 돌아보기 바랍니다.
5: 이재명 정권에 맞서서 지방 지역을 보살피고 좀 더 나은 그 경제나 산업 정책을 펼치는 데 적임자라고 저희 당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지방선거와 함께 전국 14곳에서 국회의원 재보선도 치러집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조국혁신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 이른바 여야 잠룡들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미니 총선급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의 첫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정치적 의미가 더해진 가운데 여야 모두 서화를 건 대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박 3일 일정으로 영남 지역을 돌며 민심 잡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거 막판 보수 결집을 우려하며 경북과 부산, 경남 등을 차례로 찾아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지원 사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날 경북 포항에 이어 일요일 오전에는 부산 구포시장에서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정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약 1시간 동안 구포시장을 돌며 상인들과 만나고 기민들과 사진을 찍는 등 바닥 민심 다지기에 들어갔습니다.
7: 하정우는 정! 정이 많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6: 정 대표의 즉석 삼행시에 박수가 터져나왔고 하 후보는 부산 북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8: 북구 발전 그리고 부산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당대표께서 죽도록 뛰라고 말씀하셨는데 죽도록을 넘어서서 몸이 사라질 정도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6: 정 대표는 마치 고향을 떠난 뒤에 성공해서 돌아온 아들을 맞이한 금의 환영 같은 분위기였다며 아주 낮고 겸손한 자세로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후보도 같은 시간 구포시장에서 일정을 소화했지만 정 대표 일행과 마주치지는 않았습니다. 정 대표는 오후에는 경남 창원에서 열린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이어 경남 진주에서 열린 논계제 행사도 찾았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부산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영남권 공천자 대회도 개최하는 등 영남 지역의 지지세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영남권 광역단체장 지지율이 현재는 다소 우위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선거 막판에 보수가 결집할 경우에는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수 있다며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0: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구에서 소속 의원 후보들과 함께 새 과시를 하며 보수 단합을 통한 선거 승리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면서 막판 고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은건 기자입니다.
9: 추경 후 대구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최근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싼 논란에 사과하면서도 단합을 통한 선거 승리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최근 조작기소 특검 추진 등을 거론하며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 김부겸 후보가 웬 말이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 이렇게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재명 정권의 출장소를 대구에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9: 이 자리엔 송원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과 김문수 명예선대위원장 등이 총출동해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비상기업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정진석 전 의원의 공천을 둘러싼 내부 반발이 이어지자 수습에 나섰습니다.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과 당원들의 생각에 역행하는 행위는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천 배제를 시사했습니다. 당 윤리위원회도 정 전 의원의 복당 심사를 연기한 뒤 분위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10: 후보로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윤리위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9: 앞서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는 정 전 의원을 공천할 경우 탈당 후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조은희 의원도 윤 어게인 공천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등 막판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근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지방선거 핵심 변수로 급부상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국가 폭력을 바로잡는 거라며 강행할 기세인데 보수 야권은 이를 대통령 죄를 지우기 위한 사법 내란으로 규정하고 협공에 나섰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11: 개혁신당 조은천 경기지사 후보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을 사법 내란으로 정의했습니다.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을 거론하며 대통령 한 사람 편안하려고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이 송두리째 흔들린다고 비판했습니다. 비상시국에 선거는 한가한 얘기라며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했습니다.
12: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죄를 덮기 위한 범죄 삭제 특검법입니다. 맞서 싸웁시다. 정당과 진영을 떠나 힘을 합칩시다.
11: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공소취소특검법은 21세기 민주주의를 야만의 시대로 돌리는 시도라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다만 일정상 만남은 월요일로 하루 미뤘고 대신 서울 오세훈, 인천 유정복, 경기 양양자 후보까지 총출동해 공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를 넘어 공소취소특검에 반대하는 정당 지도자 간 모임도 추진하자고 했습니다. 조작기소라고 우기면서 국정조사를 한 민주당이 이젠 대놓고 범죄를 지우려 특검까지 한다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 공소취소의 정당성을 묻는 선거라고 정의했습니다.
13: 상상도 할 수 없는 대통령의 특혜입니다. 특검까지 동원해서 죄를 지어버린다.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격입니다.
11: 보수 야권이 협공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특검법을 이번 주 처리하냐는 질문에 묵묵부답, 웃음으로 시간을 벌었습니다.
14: 그걸 질문에 답하면 우리 하정우 정명이 왔다 갔다 한 건 다 사라지고 그것만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좀 말을 아끼겠습니다.
11: 민주당은 대신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특검법은 죄 지우개가 아닌 진실 돋보기라며 없는 죄를 만든 정치검찰의 국가폭력을 바로잡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야당의 어떤 흔들기에도 굴하지 않고 조작된 과거를 바로잡아 사법정의를 실현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단독 처리할 수 있지만 야권의 셀프 사명 공세와 보수 결집 움직임에 속도를 조절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0: 차기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직을 내려놨습니다. 조 의원은 어제 SNS에 지난해 12월 임명 이후 4개월 동안 당정청을 잇는 소통의 가교로 국정 현안 길목마다 엇박자 없이 조율해왔다면서 이제는 더 담대한 길에 서고자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이 글을 공유한 뒤 언제나 함께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15: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오는 7일에 나옵니다. 해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1심 선고도 이번 주 이뤄집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6: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전담 재판부가 담당한 2심 선고 결과가 오는 7일 나옵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1심 선고량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1심 선고량은 죄질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를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해 매 순간 자책하고 있다면서도 비상계엄 선포에 일조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한 전 총리 선고 다음 날에는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구속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1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최상병 사건으로 기소된 상급자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으로 해병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이기도 합니다. 같은 날 김건희 씨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1억 원대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판단도 나옵니다. 1심은 해당 그림이 김건희 씨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며 사업가에게 불법으로 금품을 기부받은 혐의만 인정해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15: 필리핀 마약 총책 박광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선 최모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박광열에게 실제로 마약을 건넸는지 등 사실관계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7: 마스크를 쓴 채 검은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경찰서 밖으로 걸어나옵니다. 필리핀 마약 총책으로 불리는 박광렬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일명 청담 최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했습니다.
18: 네, 마약 밀반입 혐의 인정하십니까? 박광렬과의 공모 혐의는 부인하신 거 맞으실까요? 박광렬과는 무슨 사이십니까?
17: 최 씨는 텔레그램에서 청담 또는 청담 사장이란 이름 등으로 활동하며 지난 2019년부터 필로폰 22kg 등 100억 원에 이르는 마약류를 국내에 몰래 들여온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경찰은 박광렬을 수사하던 중 최 씨가 박광렬의 마약 공급책이었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최 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곧이어 최 씨가 태국에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10일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해 최 씨를 긴급 체포한 뒤 강제 송환했습니다. 송환 당일부터 조사를 벌여온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최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최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마약 공급 경위 등을 추궁할 방침입니다. 또 최 씨가 다른 사람의 여권을 사용해 출국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권법 위반 혐의와 범죄 수익 은닉 정황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15: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오는 21일 역대 최대 규모의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사업부별 차별 논란의 탈퇴 러시가 이어지는 등 내부 갈등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미 파업에 들어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노사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오늘 다시 대화에 나섭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9: 지난달 조합원 3만 명이 참여한 평택 캠퍼스 결의 대회로 해를 과시한 삼성전자 노동조합. 하지만 총파업을 앞두고 하루 1,000명 이상의 이탈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측 역시 최근 유의미한 숫자의 탈퇴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탈퇴를 신청한 조합원 대부분은 가전과 모바일 사업 부문 소속으로 노조가 반도체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갈등의 도화선이 된 건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성과급 제도 개편안입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재원으로 활용해 메모리 사업부 직원 1인당 6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지난 몇 년간 반도체 불황 속 회사를 지탱해온 가전과 모바일 사업 부문에는 한참 낮은 수준의 성과급이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노조 가입률 역시 반도체 80%, 가전과 모바일 부문 20%로 크게 엇갈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파업 기간 노조 스태프에게 지급하기로 한 300만 원 수준의 활동비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측은 결의대회 참석 조합원 3만 명 가운데 가전 모바일 사업 부문 조합원은 100명에 불과했다며 파업 자체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경제를 뒤흔들 만큼 큰 파장이 불가피한 삼성전자의 총파업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삼성전자 노조 내부에서도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박경입니다.
15: 삼성 일가가 이건희 선대 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세 12조 원을 완납하며 이재영 회장의 이른바 뉴 삼성 체제에도 본격적인 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20: 지난 2020년 10월 삼성그룹 이건희 선대 회장이 별세한 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이 니움미술관 명예관장 등 삼성 일가는 약 12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2024년 상속세 전체 세수 8조 원보다도 50% 많습니다. 삼성 일가는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라면서 5년간 6차례에 걸쳐 내는 연부연납을 선택했고 지난달 납부를 마무리했습니다. 홍라이 관장의 상속세가 3조 1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재용 회장이 2조 9천억 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상속세 완납은 이재용 회장이 부담을 덜어내고 이른바 뉴삼성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는 의미도 지닙니다.
21: 이재용 회장인 경우 최근 5년간 받은 배당금만 1조 7천억이 넘고 일부는 대출 등을 받아 지분 처분 없이도 그 상속세를 완납할 수 있었는데 그 상속세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향후 삼성이 발전과 성장 동력을 찾는 데 더욱 집중할 것으로.
20: 이 밖에 삼성 일가가 사회에 환원한 이건희 선대 회장의 수집 미술품은 세계의 한국 문화의 위상을 알리고 있습니다. 국보급 문화재가 포함된 최대 10조 원 가치의 이건희 컬렉션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첫 해외 순회전을 마친 뒤 시카고에서 관람객을 만나고 있습니다. 순회전의 성공적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1월 열린 갈라디너에서 이재용 회장은 한국전쟁 참전용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등 민간 외교관으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22: I believe it's our small contribution to bringing the American and Korean people closer together.
20: 또 삼성 일가는 이건희 회장의 뜻에 따라 소아암과 희귀질환 치료를 위해 3천억 원을 지원했고 지난해까지 2만 8천여 명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YTN 이준입니다.
15: 시즌 초반 최하위까지 추락했던 롯데가 확 달라진 모습으로 중위권 도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3: 롯데는 7회까지 단 한 개의 안타만을 쳐내며 무기력하게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두 경기 연속 짜릿한 역전 승부를 끌어냈던 롯데의 집중력이 8회에 터져나왔습니다. 투아웃 이후 윤동희의 볼넷으로 1, 2루 기회를 맞자 레이에스가 왼쪽 담장을 넘어가는 역전 3런 홈런으로 단숨에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답답한 경기를 지켜보던 롯데 팬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롯데는 여세를 몰아 9회에도 대타 전준 후에 좌전 적시타로 점수차를 석점으로 벌렸고 마무리 최준용이 세타자를 가볍게 잡아내며 인천 원정 3연전을 모두 역전승으로 장식했습니다. 올 시즌 처음으로 4연승을 달린 롯데는 키움과 한화를 넘어 단숨에 8위로 올라섰습니다. 두 점차로 끌려간 채 맞은 마지막 9회 말 공격. 김지찬과 최영우가 연속 안타로 출루하더니 디아즈가 한화 마무리 쿠싱에 공을 받아쳐 극적인 역전 끝내기 석점포를 터뜨립니다. 삼성의 맏형 최영우는 4개의 안타를 몰아치며 통산 2,623개로 손아섭을 넘어 최다 안타 1위에 등극했습니다. 한석현이 친정 LG를 상대로 석점 홈런을 포함해 4안타 4타점의 맹타를 휘두른 NC는 올 시즌 LG전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15: 올해 최고의 3세 마를 가리는 코리안 더비에서 황금어장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동화 기수가 고삐를 잡은 황금어장은 내추럴파크 서울에서 열린 1800m 레이스에서 초반부터 선두권으로 치고 나간 뒤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퍼니와일드 덱을 제치고 1위로 골인했습니다. 지난달 3관 경주 1관문이었던 KRA컵에서 퍼니와일드의 막판 역전을 허용했던 황금어장은 한 달 만에 재대결에서 설욕하며 올해 최고의 기대주로 떠올랐습니다.

0: 충청과 전북 지역에는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되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최대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며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까요. 평소보다 이동량이 많은 연휴 기간, 차간 거리 넉넉하게 두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아침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9도, 대구는 10도가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대구 21도로 어제보다 3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 뉴스케어 내신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내 사랑하는 아내, 요즘 들어 일에 지친 탓에 피곤해하는 절 보며 안타까웠나 봐요. 언제 장을 보았는지 새벽부터 일어나 푸짐하고 정성스런 도시락을 준비했더라고요. 저도 오늘 아내를 위해 H마트에 들를까 합니다.
1: Better food, better life. H-Mart.

0: 별럽의 제대로 된 한식당이 찾아왔습니다. 진짜 맛있는 고기를 원하신다면 정답은 먹자 코리안 바베큐. 최고의 프라임 고기는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다양한 한식 메뉴와 어머니의 손맛까지 느껴지는 맛깔스럽고 정갈한 밑반찬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 오셨던 분들이 꼭 다시 찾는 진정한 맛집 먹자 코리안 바베큐로 오세요. 위치는 퓨얼럽 사우스힐 몰 근처 39번가에 있습니다. 예약 전화 253-904-8302번.
1: 지난번에 보험 바뀌셨다더니 어때요?
2: 세상에, 내가 모르는 혜택이 엄청 많더라고요. 나는 안경만 되는 줄 알았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치과 치료도 된다길래 새로 가입했죠.
1: 아니, 어떤 보험이길래 그래요?
2: 이형이 보험이요. 아이고, 치과 치료했더니 이제 살 것 같네.
3: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파트 A, B를 갖고 계시면 연방정부와 계약된 보험회사 이영희 보험에게 연락하세요. 다른 이들에게서 쉽게 볼 수 없는 편안함이 이영희에겐 1% 더 있습니다. 이영희 보험 206-407-8478.
4: What makes us happy? Being healthy? Protecting the planet? Respecting others? It's these and the rest of the 21 precepts in the Way to Happiness booklet

0: Read them and find out. Go to thewaytohappiness.org today.
1: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겨온 말씀과 기도의 목회자입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5월 3일 주일 오전 11시 15분, 저녁 7시 30분, 월화는 저녁 7시 30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오늘 뭐 먹지?

0: 고민 끝났습니다.
1: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0: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주력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꼬투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주물럭,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1: 워싱턴 최고의 무한리필 페더럴 웨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0: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1: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0: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1: 면역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0: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1: 866-566-9191 866-566-9191
2: 안녕하세요. ACTS 상담치료센터 프로그램 디렉터로 있는 수유김입니다. 저희 ACTS는 주정부와 카운티의 공익기금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기 쉬운 술, 마약, 도박 문제, 그리고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건강 예방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상담과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상담 비용이 문제가 돼서 주저하시나요? 가족의 문제를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제 누구든지 비용 걱정 없이 비밀 보장이 되는 전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나 각 단체는 예약을 통해 무료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ACTS는 주정부 인가기관이며 카운티 지정 무료 상담기관입니다. 한국어 문의전화는 타코마 2539-41287, 리누드 4255501716입니다.
4: 영어가 뭐길래? 라디오 한국에서는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가 서툴러 생긴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공모합니다. 오는 5월 31일까지 라디오 한국으로 보내주신 글을 심사를 통해 1등 상금 300불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2등 상금 200불 역시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3등 상금 100불 퓨알랍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 가작 두 명에게는 각각 상금 50불을 역시 퓨얼랍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으로 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웃지 못할 이야기, 영어가 뭐길래? 보내실 곳은 info@radiohanguk.com이나 31919 First Avenue South, 수인 넘버 205, Federal Way, Washington 98003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2538-15212. 이 행사는 타코마 먹자 코리안 바베큐 협찬입니다.
5: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0: 안녕하십니까? 서북미 한국예술원 원장 김에스더입니다. 낯선 이민 생활 속에서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 따뜻한 정이 많이 그리우셨지요? 이제 그 그리움을 건강한 활력으로 채워보십시오. 모든 동작을 호흡과 함께하는 우리 고전무용은 어르신들을 위한 최고의 스트레칭입니다. 특히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맞춤형 운동이 필요한 7, 80대 어르신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깊은 장호흡과 함께하는 한국무용은 우울증, 변비, 무지외반증 개선은 물론 전신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숙명여대와 미시간대 강의 그리고 15년간 한국 대표 무용가로 활동한 자부심과 전문성으로 정성껏 지도하겠습니다. 신명나는 난타와 사물놀이, 머리를 맑게 하는 다도와 스트레칭을 통해 품격 있는 여가를 즐기십시오. 수업은 켄트 제1장로교회에서 토요일 오전 오후 반 그리고 주일 오후 반으로 운영됩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253-282-0125 253-282-0125 서북미 한국예술원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함께합니다.
1: 격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 여러분의 일터는 안녕하신가요? 말씀과 회복이 있는 제3차 미주서부 KCBMC 시애틀 대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월 7일부터 4일간 페드로웨이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를 모시고 일터 사역의 성경적 해답을 모색합니다. 대회 이후 진행되는 알래스카와 캐나다 투어로 대자연 속 특별한 쉼도 누리세요. 일어나 변화를 주도하라. 2026년 5월 시애틀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전화 미주서부 총연합 오윤호 회장 206-769-4141 최명희 시애틀 지회장 206-27-0700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물건을 샀다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아마 그 물건을 산 가게에 다시 가지고 가서 다른 물건으로 바꿔오거나 환불받아 보신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처럼 샀던 것을 다시 주고 이미 치른 돈을 찾는다고 할 때 돈으로 물리다 또는 물려오다 라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표현들이 정확하게 사용된 것일까요? 이때는 동사 물리다가 아니라 무르다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무르다는 사거나 바꾼 물건을 원래 임자에게 돌려주고 돈이나 물건을 되찾다 라는 뜻도 있고 이미 행한 일을 그 전의 상태로 돌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 산 물건은 물을 수 없다. 한 수만 물러주게 같이 쓸 수 있는데 무르다는 러 불규칙 동사이기 때문에 물러, 무르니와 같이 활용합니다. 반면에 동사 물리다는 무르다의 사동사고 규칙 동사이기 때문에 물려, 물리니와 같이 활용합니다. 친구는 새로 구입한 책을 모두 물렸다, 바둑 한 수를 물렸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서는 샀던 것을 다시 주고 이미 치른 돈을 찾는다는 것이니까 돈으로 무르다 또는 물러오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페이스북으로 보고 듣는 라디오 한국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고용주가 여러분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 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영국 최초의 민간대학인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은 올해로 200주년을 맞습니다. 자, 이를 기념하기 위해 200주년 기념 전시를 열었는데요. 이곳에서는 아주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12세기 세인트 폴 대성당의 도서관에서 나는 향기를 맡아볼 수 있다고 하네요. 최근 고고학자들은 과거에 우리 주변을 채웠던 그 향기를 발굴해내는 후각 고고학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과학기술의 발달과 AI 덕분에 과거의 향기를 복원하는 일이 가능해진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 대장금이 음식을 하던 수락관 냄새라든가 경복궁 교태전 뒤뜰의 봄꽃 향기도 되살려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역사를 거슬러 올라 과거 어느 한순간에 향기를 맡아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 향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음악세상 아나운서 박태원입니다. 음악세상 K-POP계에서 오고 가는 다양한 논의들과 새로운 소식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K-POP에 빠지다! 음악평론가 김학선 씨를 먼저 만나고요. 음악을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이죠. K-뮤지컬 이야기 나눠보는 뮤지컬이 좋아. 오늘은 뮤지컬 몽유도원을 대중문화 저널리스트 박희아 씨와 만나보겠습니다. 음악세상 오늘 첫 곡은 NCT 도재정의 노래입니다. Perfume.

0: K-POP에 빠지다. 오늘도 음악평론가 김학선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프닝 때 네. 이제 과학기술의 발달 또 그리고 또 AI 때문에 과거 어느 순간에 냄새를 재현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우리 김학선 님 같은 경우는 언제 어느 향기를 맡아보고 싶으신가요?
1: 이게 너무 약간 제가 대답하면서도 수치스러운데. 아, 저는 그냥 그 1980년대 먼 과거는 아니고요. 네. 제가 중식을 너무 좋아해서. 아. 1980년대에 사람들이 그때 짜장면 이런 게 너무 맛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서. 네. 저는 정말 그 향을 아. 한번 맡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아, 어렸을 때.
1: 네, 어렸을 때 먹었던.
0: 엄마 쫄라서 먹으러 갔던 그 중국집 짜장면.
1: 네, 근데 그게 어릴 때 그냥 지금은 맛이 기억나진 않지만 뭔가 이렇게 되게 맛있게 먹었었던 그런 기억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600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제가 좀 최초의 그거는. 근데 그때 뭐 탕수육 같은 거 정말 기념일에만 먹을 수 있었으니까 그때 아. 향을 저는 좀 맡고 싶다는 정말 이상한 생각을 아까 오프닝 할 때 옆에서 했습니다.
0: 네. 네. 자. 그래도 요즘에 또 이 향기만큼 좋은 향기가 없습니다. 우리 K-POP들 또 세계로 무궁무궁 또 뻗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어떤 소식인가요?
1: 4월의 마지막 주말이었죠. 지난 25일, 26일 일본 수도권에 3대 대형 공연장이 있거든요. 도쿄 국립경기장, 니산 스타디움, 도쿄돔 여기가 K-POP 팬들로 가득 찼습니다.
0: 아, 일본이요?
1: 네. 트와이스, 동방신기, 에스파 등의 무대를 보기 위해서 무려 40만 명의 인파가 도쿄 일대에 다 모여든 겁니다. 그래서 이날 세 곳의 공연장에는 10대 소녀부터 60대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층의 K-POP 팬들이 좌석을 메웠습니다.
0: 이 서울에서도 이렇게 하루에 이런 대형 그룹들이 콘서트를 연다. 네. 그러면 저도 바빴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네,
0: 여기저기 맞습니다. 뛰어다니느라. 네. 그런데 음악 페스티벌이 아니었잖아요.
1: 네, 그렇죠.
0: 코첼라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런데 같은 날 K-POP 가수들의 공연이 네, 열렸습니까?
1: 맞습니다. 이 세 팀이 각각 공연을 가진 건데요. 먼저 동방신기 공연부터 보면 25일 오후에 일본 요코하마시 니산 스타디움 무대에선 동방신기. 일본명으로는 토신키라고.
0: 아, 네, 일본에서. 발음이 그렇죠.
1: 네, 네. 맞습니다. 이 동방신기에게 관객 6만 5천 명의 환호를 막 쏟아냈습니다. 아, 관객들이.
0: 6만. 네. 이게 이제 야구장 꽉 차도.
1: 그러니까요.
0: 3만 명 안
1: 되죠. 3만
0: 명
1: 안 되죠. 네. 그래서.
0: 대단한 겁니다.
1: 이 노래, 아이덴티티를 부르니까 관객들이 정말 떼창과 함께 그룹명을 막 연호하는 그런 장관이 펼쳐졌는데요. 이 노래는 작년 동방신기가 일본 데뷔 20주년을 맞아서 개봉을 한 현지 박스오피스 8위에 오른 동명 다큐멘터리 영화의 주제가이기도
0: 아,
1: 합니다.
0: 아, 영화 주제가였군요.
1: 네. 그래서 동방신기는 이틀간 13만 명. 관객 앞에서 20주년 마무리 공연을 펼쳤습니다.
0: 대단합니다.
1: 네.
0: 야, 이제 국내 데뷔도 아니고
1: 그러니까요.
0: 일본 데뷔 20주년을 맞는 K-POP 가수가 나오기 시작하는군요.
1: 그렇죠. 네, 20주년을 맞았다는 건 정말 뜻깊은 거죠. 그래서 동방신기의 공연이 펼쳐진 니산 스타디움은 도쿄에서 약 1시간 가량 떨어진 거리에 있다고 해요.
0: 네. 근데
1: 현지의 그 최정상급 가수만 설 수 있는 야외 공연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2020년부터 유노유노와 최강창민 이렇게 2인조로 동방신기가 재편이 됐잖아요.
0: 2010년부터 네. 그래서 꽤 됐죠 벌써.
1: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2013년 이곳에서 해외 가수 최초로 이 무대에 입성을 했고요. 이날까지 세 차례의 단독 공연을 열면서 해외 가수로는 최다 공연 기록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코하마시도 이번 공연을 기념해서 코스모클락 21 대관람차에 동방신기 상징인 붉은색 곰, TV장 모양의 조명을 점등을 했고요. 불꽃놀이, 뭐 포토스팟 등을 마련해서 도시 전체를 동방신기 축제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많은 주목을 받은 공연이었던 거죠.
0: 이야, 국내 가수도 아니고 해외 가수인데도 그렇죠. 도시 전체를 시그니처 컬러로 이렇게
1: 맞습니다.
0: 맞춰줬다니 제 마음도 지금 들썩이고 있습니다.
1: 네.
0: 자, 같은 날 공연을 펼친 다른 팀 상황은 어땠습니까?
1: 네, 다음은 트와이스도 있는데요. 트와이스는 같은 날 일본 최대 공연장이자 일본 가수들에게도 꿈의 무대로 불리는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해외 가수 최초로 입성을 해서 공연을 가졌다고 합니다.
0: 도쿄 국립경기장에서는 해외 가수들이 공연을 안 해봤나봐요.
1: 네, 그래서 이번이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0: 대단합니다.
1: 네, 트와이스 공연이 열린 이 도쿄 국립경기장은 올림픽과 월드컵 등 대형 공식 행사가 열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최대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어서 그동안 스마비나 AKB48 등 일본 최정상급 가수들만이 공연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와이스는 이곳에서 25일, 26일, 28일 사흘간 회당 8만 석 규모, 그러니까 사흘간 24만 석 정도 규모의 무대를 이어갔는데요. 콘서트에 온 팬은 주로 10대에서 20대 여성이었고 남성과 가족 팬도 보였다고 해요. 2017년 일본에 진출한 트와이스가 현지 오지상들, 그러니까 아저씨를 오지상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0: 그렇죠. 네.
1: 이 오지상들도 이름을 알 정도로 지금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0: 이게 정말 대단한 게 그렇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일본의 걸그룹이
1: 그렇죠.
0: 한국에 왔는데 네. 뭐 40, 50대, 60대 아저씨들도 아저씨들이. 다 한다. 네. 이런 가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그리고 공연을 보러 간다. 이것도 정말 좀 대단한 일인 거잖아요.
0: 게다가 사흘간 24만 명이 네. 공연을 보러 왔습니다. 이야, 트와이스의 인기는 진짜 대단한
1: 그러니까요.
0: 거예요.
1: 그러니까요. 네, 일본에서 특히 정말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고 또 근데 그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팀이 에스파입니다.
0: 에스파.
1: 네. 에스파는 일본 국민 가수로 가는 첫 관문으로 불리는 공연장이 있거든요. 도쿄돔.
0: 아, 도쿄돔이 됐어요?
1: 네. 도쿄돔은 5만 5천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데 25일, 26일 양일간 약 9만 4천 명 관객과 함께 이곳에서 세 번째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도쿄돔 앞은 이 에스파를 보러 온 팬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고 하는데 주로 20대 여성과 남성이 반반씩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성별이 거의 절반씩 나눠져 있는 것도.
0: 대단합니다. 네.
1: 네. 그래서 니가타에서 아침부터 신칸센 타고 3시간 걸려서 왔다는 한 남성 팬이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윈터를 좋아해서 에스파 공연만 5번 정도 봤다.
0: 네.
1: 에스파 오시카츠 이게 팬 활동인데 에스파 오시카츠는 제가 살아갈 이유다.
0: 그 정도입니까?
1: 네. 이야. 덕분에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된다. 이게 굉장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예, 네. 나타내게 된 거고요.
0: 소위 이제 덕질을 위해서 일을
1: 돈을
0: 열심히 한다.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카리나를 좋아한다는 한 여성 팬은 K-팝을 좋아하고 한국 패션에도 관심이 많다. 한국 여행도 한번 가봤고 한국어도 배우고 싶다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0: 네, 지금 뭐 동방신기, 트와이스, 에스파 이 세 팀이 모은 관객 수만 해도 진짜 수십만 명인데 여기가 또 한국이 아닌 일본이란
1: 네,
0: 말이죠.
1: 맞아요.
0: 야, 세 팀의 관객 동원력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 같은 날 거의 공연이 펼쳐진 거에 대해서 일본 엔터테인먼트 매체 엔카운트는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좀 드문 현상이다 얘기하면서. 관동권 5km 이내 대형 공연장이 전부 K-팝이다. 여긴 지금 한국? 이라는 이런 예. 현지 반응을 뉴스로 예. 전하기도 했었고요. 예. 일본어권 한류 전문 매체 코레포는 같은 기간 도쿄 게이오 아레나에서 열린 데이식스 공연까지 더하면 주말 관동권에만 40만 명 팬이 몰렸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좀 만난 팬들은 한국 아이돌 그룹을 마치 일본 가수들처럼 여겼다고 하더라고요.
0: 그럴 수도 있을 네. 거예요. 네.
1: 그래서 일본의 3대 공연장에서 동시에 한국 가수들 노래가 울려 퍼져도 전혀 이상하게 받아들이질 않고 뭔가 좀 특이하게 받아들이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0: 이게 이제 어쩌다 일정이 겹친 건지 아니면 사전에 조율이 있었는지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 K-POP 파워가 어쨌든 크게 드러난 순간
1: 그렇죠.
0: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1: 이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4차 한류가 완전히 정착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겨울연가와 욘사마로 대표되는 1차 한류. 이게 2003년에서 2007년 정도.
0: 욘사마.
1: 네, 욘사마.
0: 기억납니다.
1: 네.
0: 그게 1차군요.
1: 네, 그리고 K-POP 아이돌이 J-POP 아이돌을 넘어선 2차 한류. 이게 2008년에서 2015년 정도로 네,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0: 네.
1: 그리고 K-POP을 계기로 한국 패션, 화장품, 음식 등에 관심을 갖게 된 3차 한류. 이게 2026년에서 한 202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런 3차 한류에 이어서 이제는 한국의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이제 4차 한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완전히 정착됐다. 분석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이제 한국이라는 일에 국적을 더 이상 의식하지 않는 탈한류라는 느낌마저 받는다.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0: 좋은 기사입니다. 전문가들이 네. 또 분석을 잘해놨네요. 1차부터 4차까지 네. 일목요연하게 딱 느낌이 옵니다. 게다가 예전에는 일본 내에서도 네. 약간 혐한
1: 그렇죠.
0: 분위기가
1: 맞습니다.
0: 있었어요.
1: 네.
0: 그런데 이젠 탈한류.
1: 네.
0: 아, 단어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일상에 스며들었다는 거죠.
1: 그렇습니다.
0: 아주 예, K며든 거죠.
1: 그렇죠. 근데 또 재밌는 게 이게 한류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K-POP 팬덤이 세대를 이어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일본 무대에 처음 데뷔한 동방신기의 경우에 남편과 손녀의 손을 잡고 온 60대 여성 팬부터 20대 팬과 초등학생까지 좀 다양한 연령대 관람객이 공연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 K-POP 아이돌 산업의 한 축이었던 그 유사연애 이런 성격이 줄어든 것도 이런 현상에 뭔가 좀 한몫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이게 있었어요.
1: 네, 네, 맞아요.
0: 이게 마치 그 아이돌 가수와 내가 연애를 하고 있다.
1: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아이돌 가수가 연애를 하면 거기에 엄청난 그렇죠.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0: 근데 그 분위기가 진짜 확 줄어들었네요.
1: 네,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동방식이 최강창민 같은 경우에 2020년에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지난해 일본 8개 도시에서 연 솔로 콘서트 20회 공연을 모두 매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혼을 해도 그 인기가 타격이 없는 거죠.
0: 아, 이게 그래서, 진짜죠.
1: 네. 그래서 네. 젊은 세대는 여전히 이성인 K-POP 가수에게 매력을 느끼는 경우도 많지만 K-POP 장르 자체의 매력에 매료되는 일도 많아지면서 아이돌의 장수가 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네, 좀 힘을 받고 있습니다.
0: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한류라는 게 정말 장수할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뭐 우리 1세대 아이돌도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K-POP 가수 본인들은 물론이고 뭐 K-POP 업계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 세 팀 중에 누구의 노래를 들어볼까요?
1: 네, 오랜만에 좀 동방신기 노래를 들어보려고 갖고 왔습니다. 사실 이 노래는 퍼포먼스랑 봐야 더 멋있긴 한데 라이징 선 준비했습니다.

0: 네, 이번에는 새로 나온 음반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아, 이 음반 뭐 저도 요즘 즐겨 듣는 음반이더라고요.
1: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그러실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보는 악뮤의 정규 앨범 개화입니다.
0: 언제 나오나 했습니다.
1: 네, 오랜만이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정규 앨범을 기준으로 하면 2019년에 발표한 3집 항해 이후에 무려 7년 만에 선보이는 앨범입니다.
0: 야, 오랜만이네요.
1: 네.
0: 악동 뮤지션 뭐 다들 줄여서 악뮤라고 부르다가 이제는 그냥 악뮤가 그렇죠. 됐는데 네. 우리가 어쨌든 그 오디션 프로그램부터 이 두 남매를 계속 지켜본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악뮤가 이 한국에서는 좀 여러모로 좀 독특한 위치에 있는 그룹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우선 세 살 터울의 친남매로 이루어진 그룹이라는 점도 그렇고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는 점도 좀 남다른 이력을 갖고 있는 거고 심지어 이들이 출연했던 프로그램이 K-POP 스타였잖아요.
0: 제목이 K-POP 네. 스타였죠.
1: 근데 네. 일반적인 K-POP의 영역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성공한 그룹이 됐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0: 악뮤가 그동안 내놓았던 음반, 음악들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K-POP이랑 약간 좀 달라요. 예, 다른데도 스며들고 있습니다.
1: 네.
0: 원래 K-POP 스타라는 프로그램이 예전에 아이돌 그룹을 만들기 위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런데 또 아이돌 그룹은 많이 탄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스타 출신들이.
1: 실제로, 네, 이 K-POP 스타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시작은 K-POP 아이돌 그룹 연습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목적이 좀 컸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실제로 심사위원도 당시에 3대 기획사였던 SM, YG, JYP의 수장 및 이사들이 나와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는데 시즌2에 몽골에서 온 유기농 남매 듀오 악뮤가 등장하면서 프로그램 성격까지도 좀 약간 바뀌어버렸습니다. 악뮤가 결국에는 우승을 거둬버렸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다음 시즌부터 아예 심사위원 가운데 한 명으로 싱어송라이터가 다수 소속돼 있던 안테나 뮤직의 유열이 심사위원으로 추가 투입될 정도로 뭔가 프로그램의 성격도 확 바뀌어버렸죠.
0: 그러니까요. 결국 지금 생각해보니까 프로그램 성격 자체를 악뮤가 바꿨다 네. 해도 이건 뭐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악뮤 그 자체가 하나의 장르다 이런 네, 평가도 있어요.
1: 맞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등장부터 폭발적인 스타성을 보여줬는데요. 실제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음 선보였던 다리 꼬지마.
0: 아, 그러네요.
1: 네, 노래 굉장히
0: 기억나네요. 네,
1: 신선함을 안겨줬었죠. 예. 그래서 네, 이 노래가 정식 음원으로 발매되면서 큰 사랑을 받았고 이후로 이들은 발표한 음악마다 음원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음원 차트에도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뭐 대중음악계 그리고 방송에서 보여지는 음악들이 아이돌 아니면 비아이돌만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요계에서 정말 좀 남다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팝 듀오로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오빠 이찬혁의 음악에 맞춰서 동생 이수연이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그림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끼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0: 저는 이번 앨범이 7년 만에 나왔다는 사실을 오늘 알았고 왜냐하면 네. 그동안 공백을 별로 느끼질 못했어요.
1: 네네, 그렇죠.
0: 사실 KBS에서 그 수현 씨는 DJ를 오래 했고
1: 맞아요.
0: 그동안 오빠는 군대를 다녀왔고
1: 네.
0: 또 군대 갔다 와서 이찬혁도 솔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1: 활동을 했었죠. 네,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을 하면서 약간 공백을 못 느끼는 분들도 좀 계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이들이 새 앨범을 발표한 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린 거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오빠 찬혁의 그 군복무 그리고 솔로 활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동생 수연이 뭔가 지금 마음의 병이
0: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저는
1: 상황이었습니다.
0: KBS DJ를 그만두시고
1: 네.
0: 안 보여서 약간 그 좀 비공개
1: 네.
0: 약간 좀 그런 이미지인가 했더니 네. 마음의 병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앨범 발표 후에 방송에서 지금 다수 공개된 것처럼 수연이 꽤 긴 시간 동안 무기력증 그리고 대인기피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빠 찬혁의 정성어린 보살핌으로 다시 대중 앞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같은 집에서 합숙을 했고 다 큰 성인이 이렇게 남매가 같은 집에서 합숙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합숙하면서 거의 트레이너처럼
0: 네.
1: 네, 운동도 시키고 그리고 뭐 앨범 작업, 운동 이렇게 반복한 끝에 개화라는 앨범이 발표가 됐었죠. 근데 오랜만에 만나는 이 악뮤 초기 음악의 순수함이 굉장히 좀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남매의 사연과 서사가 더해지면서 더욱 반갑고 뭉클한 앨범이 됐습니다.
0: 네. 거의 그 아이돌 연습생 수준의 그런 프로그램을 견뎠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수현
1: 맞습니다.
0: 씨가. 자, 악뮤가 YG를 떠났죠.
1: 네, 그렇죠.
0: 독립을 한 겁니까?
1: 맞습니다. 그 앨범이 나오기 전에 지난 12년간 함께했던 레이블 YG 엔터테인먼트를 떠난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그게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현재 소속사는 이찬혁의 1인 기획사인 제목부터 정말 남다릅니다. 영감의 샘터.
0: 영감의 샘터가
1: 네, 회사 이름입니다.
0: 회사명입니까? 네. 특이하네요.
1: 두 사람이 각각 대표이사, 사내이사 이렇게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해서 처음 발표한 이번 앨범 개화도 발표하자마자 음원 차트 1, 2위를 차지를 했고요. 소문의 낙원과 함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이 노래가 번갈아가 1위를 자리바꿈하면서 머물고 있는데요. 들으면은 좀 굉장히 좀 뭉클해지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같이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0: 그럼 오늘 들을 노래는 소문의 낙원입니까?
1: 아니요.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준비했습니다.

0: 이제 어나더 케이팝의 주인공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소개해 네. 주시죠.
1: 오늘의 주인공은 싱어송라이터 유화인데요.
0: 아, 유화요?
1: 네. 외자 이름입니다. 유화는 데뷔와 함께 인디신에서 많은 주목을 받은 싱어송라이터고요. 원래는 그 실용음악과 진학을 목표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음악학원을 다녔다고 해요.
0: 예.
1: 그때 선생님이 과제로 내주신 곡 가운데 하나가 유자의 우울한 편지라는 곡이었습니다.
0: 무슨 네. 과제를 어떻게 내주셨을까요?
1: 이거 편곡하는 작업도 내주고 요즘 음악학원들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0: 그렇습니까?
1: 네. 그래서 1993년생인 유아가 이 노래를 처음 듣고 이 노래가 1980년대 후반에 87년에 만들어졌다고 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다고 해요. 너무 곡이 세련되고 시대들을 타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야, 이 곡이 80년대에 만들어졌구나 라면서 믿어지지가 않았고 그래서 유재 앨범 전체를 들으면서 나도 이런 뮤지션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음악인의 삶을 더 강하게 꿈꾸게 됐다고 합니다.
0: 근데 뭐 유하 씨뿐만 아니라 모든 젊은 친구들이 유재하 씨 음악을 들으면 다들 놀라요.
1: 맞습니다.
0: 야, 네. 이 사람은 진짜 천재였나 네,
1: 이렇게
0: 보다.
1: 이렇게 세련된 음악이 그때 만들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죠.
0: 그리고 또 유재하 씨라는 사람 그 인생 서사 자체가
1: 그쵸.
0: 너무 맞습니다. 이건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그 나이에 네. 요절을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유재하 음악에 매료된 가수 지망생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1: 네, 맞습니다.
0: 유하 씨. 대학을 결국에는 음악과 관련된 대학을 갔나요?
1: 맞습니다. 네. 대학에 가서 작곡을 전공했어요.
0: 아, 작곡을 갔구나. 네,
1: 작곡 전공하고 제24회 유재하 음악경연대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당시에 유보영이란 본명으로, 본명이 유보영이거든요. 근데 유보영이란 본명으로 참여해서 그런 건 없었어 라는 노래로 장려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이후에 활동명을 유화로 바꿔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0: 예.
1: 내가 하려고 하는 음악이 뭔가 이렇게 내 본명인 유보영이랑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예명을 쓰고 싶다라고 해서 근데 또 외자 이름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해서 좀
0: 예.
1: 되게 재밌게 가부터 시작해서 가나다라 마바사를 하나씩 다 붙여봤다고 해요. 그래서 유가, 유나, 유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다가 맨 마지막에는 하가 하를 붙였더니 유아라는 이름이 가장 좀 잘 어울리는 것 같다.
0: 가로 시작해서 결국엔 맨 끝에 네, 하까지 갔네요.
1: 맞습니다.
0: 유하라는 이름의 탄생 스토리도 흥미로운데 왠지 근데 유재하랑 굉장히 관련이 좀
1: 네,
0: 있어
1: 맞아요.
0: 보입니다.
1: 네.
0: 자, 유하의 음악 어떤 분위기입니까?
1: 이렇게 어떻게 딱 들어보면 목소리가 정말 희말이 하나 없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0: 네.
1: 네. 근데 그런 목소리와 대비되는 노래에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어요. 은유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유아만의 음악이 완성이 되는데, 젊은이, 낮잠이라는 두 장의 정규 앨범을 발표했고요. 또 EP 싱글을 발표하면서 초기부터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음악에서 진정성, 책임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스스로에게 진정성 있는 멜로디와 가사로 이입이 돼야 이게 듣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전해질 거다라는 생각으로 음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세 번째 정규 앨범인 살아있다라는 앨범을 발표했는데 이 살아있다도 그 연장에 있는 음악입니다.
0: 앨범 제목이 살아있답니까?
1: 네, 맞습니다. 네.
0: 저도 살아있고 다 살아있는데.
1: 네, 다 살아있는데.
0: 유화도 살아있군요.
1: 네, 근데 이 평범한 삶에 관한 이야기를 노래하고 싶다고 그 전부터도 계속 말해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와 좀 잘 어울리는 앨범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신은 삶보다는 죽음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문득 살아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0: 네.
1: 그래서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게 펭귄이 보통 본인 에너지의 70%를 그 뒤뚱거리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데만 쓴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거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그 펭귄이 균형을 맞추는데 모든 힘을 쓰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냥 살아있는 걸로도 굉장히 좀 중요한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앨범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0: 저한테도 좀 약간 경종을 울리는군요.
1: 네. 네.
0: 우리가 이제 살아있기만 해도 에너지를 엄청 쓰는데
1: 그렇죠.
0: 제가 왜 이렇게 피곤한가 했습니다.
1: 맞습니다.
0: 일을 너무 많이 했네요.
1: 그러니까 일 너무 많이 하시고 네. 그리고 그게 70%를 거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쓰고 있으니까.
0: 네. 네. 세 번째 정규 앨범을 발표한 유화입니다.
1: 네.
0: 작업을 꾸준히 해왔나 봐요. 그동안.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규 앨범 기준으로는 4년 반 만에 발표한 앨범인데요. 그동안 작업을 쉬엄쉬엄 해왔는데 아무래도 정규는 여러모로 품과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과연 3집을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그냥 뭔가 지난하게 해왔다고 해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보통 앨범 발표하면 시원섭섭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다른 뮤지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유아 씨는 그냥 시원했다고 합니다. 아, 드디어 냈다라는 네. 생각으로. 그래서 이번 앨범은 유아 하면 떠오르는 굉장히 좀 감성적이고 여린 포크 음악뿐만이 아니고 다소 좀 락킹한 사운드도 담겨 있어서 앨범 되게 흥미롭게 들을 수 있는 앨범이었습니다.
0: 네. 어떤 분위기의 음악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유아의 살아있다 띄워드리면서 음악평론가 김학선 씨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무대 위에 흐르는 우리 인생 이야기와 음악을 감상해보는 K뮤지컬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뮤지컬이 좋아! 오늘도 대중문화 저널리스트 박희아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뮤지컬 몽유도원을 골라오셨어요.
1: 네, 창작 뮤지컬 몽유도원은요. 한국적인 색채가 아주아주 강하게 묻어나는 작품입니다. 명성황후, 영웅. 이 두 작품 너무 유명하잖아요.
0: 그렇죠. 네.
1: 이 작품의 유명세를 이을 또 대한민국 뮤지컬의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작사 에이콤이라는 곳이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이 에이콤에서 초대형 신작으로 내놓은 작품이고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신념 아래 또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를 넘어서 세계 무대를 향해 뻗어나가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한국적 정서와 예술적 상상력을 정교하게 엮어내서 한국적인 미학을 바탕으로 보편적 감동을 전하겠다는 의지가 또 담겨 있습니다.
0: 네, 제목만 들어도 그럴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몽유도원 하면 저희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그 안견의 몽유도원도만 봐도 가장 한국적인 색채가 강할 것 같은 뮤지컬 제목인데
1: 네.
0: 몽유도원도랑 관련이 있나요?
1: 네, 아마 한국인이라면 대부분 이제 조선시대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풍경을 이제 그림 몽유도원도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0: 네.
1: 근데 이 작품은 네. 그 그림과는 관계가 없고요.
0: 아...
1: 최인호 작가의 소설 네. 몽유도원도를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 몽유도원도는요. 삼국사기에 나오는 도미전 설화를 모티프로 해서 도미와 아랑의 순수한 사랑 그리고 백제의 왕인 여경의 헛된 욕망을 통해서 어차피 우리들 인생이 한갓 꿈속에서 본 도원경을 현실에서 찾기 위한 몽유병의 꿈놀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몽유도원은 이렇게 꿈과 현실의 경계가 뒤엉킨 도원을 우대에 담아내서 인생의 의미를 그리고 있고요. 특히 공연은 한국적 서사를 기반으로 해서 사랑, 그리고 욕망, 이상향이라는 주제를 녹여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 누구나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하려는 목표가 또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극작을 맡은 안재승 작가는
0: 네.
1: 디즈니 뮤지컬을 참고해서 이야기, 캐릭터의 구조와 넘버 등을 구성하고 동시대 관객이 공감할 수 있도록 원작 소설의 요소들도 각색했다고 합니다.
0: 이거 뭐 말만 들어도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고전 도미전 설화를 모티브로 했다. 소설 몽유도원도의 대중성을 확보한 디즈니 뮤지컬의 문법까지 익혀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뮤지컬 몽유도원. 아, 지금 공연 중인 뮤지컬 몽유도원, 이게 신작이라고 하셨잖아요.
1: 네.
0: 근데 초연이 아니라고요?
1: 이 작품이요. 초연이 2002년이에요. 그러니까 무려 이제 23년, 24년 이 정도가 된 거죠.
0: 엄청 오래전에 했었네요.
1: 네. 근데 이제 내용은 거의 그대로인데 시대에 뒤떨어진 넘버들은 새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 초연 무대에서는 정절이나 순결 같은 가사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게 지워지고 아랑의 캐릭터도 도미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지키기만 하는 수동적인 성격에서 불의에 맞서는 기계 있는 여성으로 바뀌었어요.
0: 이야기 구조를 좀 대중적으로 바꾸고 시대 변화를 반영해서
1: 네.
0: 좀 달라진 가치를 반영했다.
1: 맞아요.
0: 다방면으로 좀 공을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이 작품이 대한민국 창작 뮤지컬계를 이끌어온 또 대표 창작진이 의기투합해서 한국 무대 미학의 결정체를 보여주겠다 하고 만든 작품이거든요. 뮤지컬 명성황후, 영웅 등으로 한국 뮤지컬의 신화를 쓴 윤호진 연출 그리고 윤홍선 프로듀서가 힘을 모아서 다시 한번 또 세계를 겨냥할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윤호진 연출은요. 몽유도원을 통해서 자신의 연출 노하우를 집대성해서 동양적 미학과 첨단 무대 기술의 융합을 통해 전 세계 관객의 공감을 이끌 이 K뮤지컬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증명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 흔적이 작품에서도 아주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0: 네. 연출 윤호진, 프로듀서는 윤홍선. 뭐 두 분이 형제 관계는 아니죠? 예, 상황이 비슷해 보였습니다.
1: 네.
0: 전 세계 관객을 타겟으로 다시 무대에 오른 뮤지컬 몽유도원. 넘버 하나 듣고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도미 역을 맡은 김성식 배우와 아랑 역을 맡은 유리아 배우가 함께 부르는 그리고 그리며 듣겠습니다.

0: 야, 이게 음악에서도 뮤지컬의 볼륨감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1: 이 뮤지컬 영웅의 신화를 쓴또 오상준 작곡가가요, 서양 오케스트라와 국악기의 조화를 통해서 동양적 미학과 현대적 감각을 또 결합을 했어요. 그래서 27곡의 넘버를 탄생시켰는데요. 동양의 리듬과 서양의 멜로디로 탄생된 이 새로운 한국의 소리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현대 뮤지컬의 작법과 함께 판소리, 정가 등 한국 전통음악의 요소가 자연스럽게 반영됐고요. 한국 전통음악의 리듬과 현대적 멜로디가 유연하게 교차하면서 관객들에게 익숙하면서도 신선한 음악적 경험을 선사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국악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음악이 주가 되는 만큼 또 뮤지컬 배우와 더불어 정가 가객인 하윤주 그리고 소리꾼 정은혜, 윤재원 등을 캐스팅해서 우리 전통 음악을 자연스럽게 녹여냅니다.
0: 소리꾼들도 캐스팅을 했군요.
1: 네,
0: 그러니까
1: 맞아요.
0: 서양 음악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우리의 전통 음악. 근데 이제 소리꾼은 제가 알겠는데요.
1: 네.
0: 정가 가객이라고 하니까 좀못 들어봤던 분들이기도 하고, 이게
1: 네.
0: 어떤 가수입니까?
1: 그렇죠. 이 정가가요,
0: 네.
1: 한국의 전통 성악곡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0: 아,
1: 그래서 가곡,
0: 네.
1: 가사, 시조를 부르는 노래를 말하는데 주로 상류층인 궁중이나 양반 계급이 즐기던 노래로 청아하고 깔끔한 발성 그리고 절제된 소리가 특징입니다. 우리 전통 가곡은 2010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됐고요. 보통 정가 가곡을 부르는 가수를 가객이라고 하고 판소리나 창극에서 노래하는 사람은 소리꾼이라고 하는데
0: 아, 이게 좀
1: 네,
0: 다르군요.
1: 이 작품에서 아주 영민하고 강단 있는 도미의 정혼자인 아랑 역을 맡은 하윤주는 국가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 이수자입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의 정체성인 한국적 미학을 상징하고 있고요. 동양적이고 아름다운 하윤주 배우의 목소리는 또 서양의 오케스트라 선율과 만나서 꿈속의 여인인 아랑의 신비로움을 극대화하고 있어요.
0: 이야, 이건 뭐 듣기만 해도 엄청 신비로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몽유도원에 담긴 이야기를 소개해 주시죠.
1: 네, 백제의 왕 여경, 그러니까 계로왕인데요.

0: 사이예요. 그럼에도 여경의 마음은 식을 줄 모르고 급기야 여경을 향한 충정의 눈이 먼 향실은 도미가 저지른 실수를 빌미로 해서 그와 아랑을 떼어놓을 덫을 놓습니다. 백제의 궁궐로 끌려간 도미와 아랑은 마음에 없는 말로 여경을 속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서로를 살리려고 하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여경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1: 이들이 연기하는 걸 알아버렸군요.
0: 네, 그래서 최인호 작가는 이 설화에 대해서 나는 이와 같이 피처럼 절실하고 죽음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사랑이라기를 우리 설화 속에서 일찍이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라고 한
1: 야,
0: 적이 있어요.
1: 그 정도로 절절한 사랑 이야기였군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미와 아랑의 사랑. 그 아랑을 향한 일방적인 사랑으로 분노를 키우던 여경이 등장해서 이렇게 된 건데, 이 비극적인 이야기, 이 무대에서 어떻게 구현이 됐을까요?
0: 네, 우선 연출에 대한 말씀부터 드리면 꿈과 현실을 넘나드는 서사를 담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적인 재현보다는 상징적이고 시각적인 표현에 집중을 했습니다. 관객은 주인공의 꿈속에서 공연을 시작해서 꿈과 현실의 경계가 흐려진 공간에서 주인공의 여정을 함께하게 되고요. 무대, 조명, 의상, 영상 등 모든 시각적 요소는 극 전체의 정서를 전달하면서 인물의 내면과 극적 긴장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백의 미와 상징적 표현은 또 공허함과 여유를 느끼게 하고 관객이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며 감정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이제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출 방식은 관객이 감정을 상상하고 공감하면서 공연 전체를 한 편의 꿈속 여정처럼 경험하도록 설계됐어요. 나아가 관객은 삶과 현실 또한 때로는 몽유임을 느끼면서 작품의 철학적 메시지까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1: 네. 공연 보고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무대를 채우는 영상이 있다고
0: 네,
1: 들었어요. 그 얘기를
0: 맞아요.
1: 많이 하시더라고요.
0: 네, 이 무대 디자인은요, 데스노트, 웃는 남자, 드라큘라, 지킬 앤 하이드 등 수많은 작품에서 완성도 높은 무대 언어로 또 공연의 품격을 높인 이모셔널 시어터가 맡았습니다. 이모셔널 시어터는 오필영이라는 한국 뮤지컬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아트 디렉터가 만든 회사인데요.
1: 네.
0: 이번 작품에서도 무대 위에 한 폭의 아름다운 수묵화와 감각적인 연출을 더해서 작품에 대한 몰입을 높입니다. 그리고 수묵 영상 디자인은 타경환 작가가 맡았는데요. 타경환 작가는 한지와 수묵으로 제작한 아트워크를 최첨단 영상 기술과 결합해서 무대 위에 한 폭의 신비로운 산수화로 구현을 해요. 이 수묵 애니메이션은 회화적 미, 그리고 여백의 미를 생생하게 구현하고 있고요. 그게 서정성을 강화하고 무대의 영상은 또 마치 눈앞에 산수화가 펼쳐지는 듯한 장관을 선사하면서 전통의 동양미, 그리고 현대 기술이 결합한 미디어 아트로 무대를 채웁니다. 영상은 단순한 시각 효과를 넘어 무대의 현실과 환상을 연결하는 핵심적 매개체로 기능하는데요. 장면마다 변화하는 영상은 또 공간을 확장하고 상황을 시각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렇게 관객의 몰입을 유도하는 거죠. 이를 통해 관객은 또 익숙한 무대 공간 속에서도 새로운 예술 세계를 체험하면서 살아 움직이는 듯한 동양화를 감상한다.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1: 딱 보면 이제 그 무대 뒤에서 그 뭔가 산수와 동양화가 이렇게 쫙
0: 네,
1: 그려지는
0: 맞아요.
1: 거죠.
0: 네, 그렇죠.
1: 동영상으로.
0: 네.
1: 이거 대단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다들 영상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뮤지컬 몽유도원의 넘버 한곡더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아랑 역할을 맡은 우리 정가 가곡을 부르는 가객 하윤주와 제사장 비아를 연기한 홍윤희가 부릅니다. 아, 달님이시여.

0: 뮤지컬이 좋아. 오늘은 뮤지컬 몽유도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몽유도원 또 어떤 부분을 유의해서 보면 재밌을까요?
1: 네, 의상 디자인에 주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인, 구름이 그린 달빛, 간신, 안시성 등 드라마와 영화를 넘나들면서 다양한 작품에서 한국적이고 아름다운 의상으로 보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진희 디자이너가 담당을 했습니다.
0: 아, 이게 한 분이 다
1: 네요.
0: 디자인을 한
1: 네,
0: 작품이었어요?
1: 그쵸.
0: 야, 어쩐지 엄청 한복들이 예뻤어요.
1: 그쵸. 그래서 몽유도원의 또 의상은 백제를 배경으로 한 서사를 기반으로 고대 한국의 절제된 아름다움과 동양적 미학을 섬세하게 담아냈거든요. 이 세련되고 우아한 디자인은 몽환적인 무대와 조화를 이루고요. 자수와 장신구는 감정과 상징을 표현하는 시각적인 장치로 기능합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폭의 수묵화처럼 우아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서 무대 미학과 어우러진 디자인을 선보이는데요. 의상은 캐릭터의 정체성과 감정 변화를 또 반영해서 섬세하게 설계가 됐어요. 여경은 검정, 금빛, 붉은색 등의 색채로 외로움과 상처, 집착을 표현하고요. 아랑은 복사꽃빛, 연청색, 은빛 등의 부드러운 색조를 통해서 지혜롭고 강인한 면모를 강조합니다. 이 뮤지컬 몽유도원의 의상은 서사와 감정을 시각화하는 핵심적 장치로 기능을 하면서 무대와 음악, 영상과 함께 작품의 몰입감을 극대화합니다.
0: 네. 이 몽유도원에서 보신 분들이 바둑 두는 장면이 나온다고 해요.
1: 네.
0: 어떤 내용인가요?
1: 네, 도미와 여경이 바둑을 놓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때 검정돌과 흰돌로 나누어져서 각자 서로의 세력을 구축하면서 승리를 쟁취해 나가듯 이제 그런 바둑을 형상화하고 있어요.
0: 네.
1: 근데 검정색 옷과 흰색 옷을 입은 무용수들이 집단을 구축한 상태로 다양한 전통춤을 현대적으로 풀어냅니다. 이렇게 음악과 장면에 가장 잘 맞는 춤을 선보이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이 무용 연출을 코레오그래피라고 하거든요.
0: 네.
1: 네, 뮤지컬 몽유도원에서 안무를 맡은 서병구 안무가는 한국의 전통춤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면서도 전통을 복원하는 데 멈추지 않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해냈습니다. 처음 여경의 꿈에 아랑이 등장하는 장면을 추는 부채춤, 이후 목지족 사람들이 추는 춤은 아리랑 춤 같은 민중의 춤이고요. 여경과 아랑의 결혼식 장면에는 궁중정제를 바탕으로 처용무, 춘행정과 같은 춤이 사용됩니다.
0: 네, 지금 잠깐 스포를 하신 것 같은데요.
1: 네.
0: 여경과 아랑의 결혼식 장면이 나온다는 거는 뭔가 좀 비극적인 내용이 있는 것 같기도
1: 그쵸,
0: 합니다.
1: 맞아요.
0: 악기면 악기, 배우면 배우, 무대면 무대, 또 안무까지 우리 전통 문화가 속속들이 배어 있는 그런 뮤지컬이군요.
1: 네, 최정상 배우들로 완성된 또이 캐스팅 라인업도 주목할 만한데요. 백제의 왕 여경 역을 맡은 민우혁 배우는 또 뮤지컬 지킬의 나이드, 영웅, 레미제라블 등의 대작에서 또 무대를 장악하는 자신만의 카리스마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어요. 특유의 압도적인 피지컬로 강인하고 위엄 있는 여경의 모습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고요. 여기에 같은 역을 맡은 김주택 배우는 세계적인 오페라 무대를 누비는 또 월드클래스 성악가이자 뮤지컬 배우로 팬텀싱어 2를 통해 이름을 알렸습니다. 뛰어난 가창력과 바리톤 특유의 무게감으로 냉철함과 광기가 공존하는 입체적인 여경을 완성했어요.
0: 그런 여경과 맞서는 도미와 아랑은 누가 연기했습니까?
1: 네, 만족의 지도자 도미 역은요, 이충주와 김성식이 맡는데요. 이충주는 뮤지컬 그레이트 코멧, 물랑루즈, 원스 등에서 보여준 아주 안정감 있는 연기와 노래로 따뜻한 리더십을 가진 도미를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그리고 뮤지컬 에비타, 레미제라블, 레드북 등 다양한 작품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뮤지컬계 블루칩으로 떠오른 김성식이란 배우가 있어요. 이 배우는 또 이번 작품에서 아랑을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을 깊은 내면 연기로 풀어냈습니다. 이어서 하윤주와 더불어서 아랑을 연기하는 유리아라는 배우는요, 또 뮤지컬 에비타, 레드북, 맨피스 등 유수의 작품에서 스펙트럼 넓은 연기와 가창력으로 주목받았던 배우고요. 굉장히 다채로운 매력으로 주체적이고 강인한 아랑을 표현합니다.
0: 우리 박혜아님께서 인상 깊게 본 부분은 어딜까요?
1: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른 요소들도 다 좋긴 했는데 배우 민우 역시의 연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이 여경이라는 인물의 질투어린 광기와 그로부터 비롯되는 굉장히 악독한 면들이 있는데 이거를 본인이 가진 굉장한 피지컬과 이제 에너지를 통해서 폭발적인 힘으로 분출을 해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엄청 섬세하기도 해요. 여태까지 본 민우 배우의 작품 중에 저는 가장 좋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인상 깊었어요.
0: 아, 정말입니까? 네. 예, 민우 역시는 뭐 예능도 또 음악 방송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작품 맞아요. 또한 저희가 기대하고 봐야겠습니다. 세계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뮤지컬 몽유도원. 벌써 해외 진출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1: 네, 오는 8월부터 뉴욕 링컨 센터 데이비드 코크 극장 무대에 오르게 됐는데요. 제작사 에이콤은 또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 세계 시장에서도 통하는 지속 가능한 콘텐츠로 자리 잡겠다는 이제 다짐입니다. 실제로 명성황후 영웅으로 한국적인 이야기를 세계 시장에 꾸준히 선보여온 만큼 이번에도 기대해 볼 만하네요.
0: 네, 뮤지컬 몽유도원과 함께한 뮤지컬이 좋아였습니다. 지금까지 대중문화 저널리스트 박희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대한민국 서울에서 들려드린 음악 세상 오늘 순서 뮤지컬 몽유도원의 여경 역을 맡은 민우혁의 공허한 포옹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태원이었습니다.

0: 가네. 나 짐승처럼 사나.
1: 앞서가는 방송 미래의 비전 라디오 한국이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2: 1450 KSUH Pualat and 1230 KWYZ Everett Korean Broadcasting Federal Way.

똑같은 커피라도요. 커피숍에서 마실 때와 집에 가지고 와서 마실 때는 느낌도 맛도 다릅니다. 아마도 커피숍의 분위기나 창밖 풍경이 커피의 맛을 더 좋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죠. 내가 직접 만들어 집에서 먹는 것보다 외식할 때 더 맛있게 먹게 된다는 분들이 많은 걸 보면 말이죠. 가끔은 환경의 변화를 주는 게 좋습니다. 무심했던 부부 사이가 다시 돈독해지는데 여행이 좋은 이유도 바로 그런 걸 겁니다. 꼭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많은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0: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서문탁의 3인 곡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권태기의 연인이나 부부에게 전문가들은 여행을 권합니다. 상대방이 있는 배경을 바꾸어 보라는 조언이죠. 편안한 것과 지루한 것, 익숙해서 좋은 것과 익숙해서 무감각한 것은 사소한 차이에서 갈립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작은 변화로도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커피라도 더 맛있게, 같은 사람도 좀 더 멋있게 느낄 수 있는 여행. 연휴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떠나보시죠.
1: 맛있다.
2: 정말 맛있다.
3: 와, 환상적인 맛있다.
2: 역시 식당은 맛있다야.
4: 어머머, 이 맛있는 한국 치킨이 20불밖에 안 돼. 거기다 소주는 10불이잖아.
3: 새로운 주인이 만들어내는 맛있다의 맛. 꼬치, 등갈비 등 수십 가지의 퓨전 스타일의 맛있는 맛.
2: 뉴 매니지먼트.
1: 새로운 맛.
4: 부담 없는 가격. 구 아지트 자리에 맛있다. 33310 퍼시픽 하이웨이. 전화 253-235-5976.
1: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새벽 2시까지 모십니다.
5: 화요일은 쉽니다.
6: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7: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6: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주력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꼬투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주물럭,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7: 워싱턴 최고의 무한 리필 페드로웨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Are you

0: 여러분의 든든한 메디케어 파트너 조선용입니다. 복잡한 메디케어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어떻게 신청할지 고민 많으셨죠? 2005년부터 쌓아온 노하우로 개인의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플랜을 찾아드립니다.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 엑스트라 헬프 신청도 걱정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항상 전문가 조선용이 있습니다. 조선용 보험 425-951-9210 425-951-9210번.
1: 잠시 후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이대화 음악평론가와 함께 완벽한 토요일로 떠나볼 예정입니다. 노래 듣고 이대화 평론가 만나러 가죠. 쿨의 아로하, 이어서 유엔입니다. 파도.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때로는

0: 우리 영화 소공녀에서 주인공인 미소는 월세가 오르자 집을 포기하고 위스키와 담배 그리고 자신의 취향을 지키기 위해서 길을 나서며 이렇게 말합니다. 집은 없어도 생각과 취향은 있어. 취향 확실한 우리 애청자 여러분과 매주 토요일에 함께하는 완벽한 토요일. 오늘도 이대화 음악평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영화 소공녀에서 주인공 미소는 이렇게 말하죠. 아무리 돈이 없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담배와 위스키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혹시 이대화 평론가도 나 이것만큼 세상에 무너져 이것만큼 아무리 어려도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1: 그 나이가 들어도 입맛이 안 변하더라고요, 사람이.
0: 예.
1: 그 저는 이렇게 글을 마감을 다 했거나 네. 뭔가 이렇게 한텀 쉴 브레이크 타임이 딱 생기면 예. 그냥 편의점에 가서 예. 그 바나나색 우유를 예. 하나씩 먹곤 하는데요.
0: 소화탕이구나, 그게 우리
1: 네.
0: 통로가만큼
1: 빨대를 이렇게 예. 톡 꽂아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요새는 그게 그 설탕을 안 넣은 제품도 나왔습니다.
0: 여러 맛도 있어요? 다른 맛도 있어요?
1: 네, 뭐 딸기 맛도 있고 그러는데 아, 설탕까지 안 들어갔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제가 자주 먹고 있어요.
0: 클래식이죠.
1: 아, 그럼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0: 우리 이대화 평론가 이것만큼 포기할 수 없다. 그거군요. 예, 그 정도는 포기 안 하셔도 됩니다.
1: 네, 뭐, 자주 먹고 있어요. 예. 그래서
0: 자주 지켜가십시오.
1: 네.
0: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첫 번째 작품은 뭡니까?
1: 1997년에 정말 크게 히트했던 드라마입니다. 그대 그리고 나고요.
0: 예.
1: 시청률 62.4%를 기록했던 전설적인 드라마입니다.
0: 정말 그때 진짜 방송이 유일한 예, 엔터테인먼트였던 그 시절에는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경이적인 시청률이 나왔었죠.
1: 그렇습니다. 뱃사람인 아버지 최불암 씨, 네, 그 최불암 씨에게 4남매의 아들과 딸이 있는데요. 이들이 펼쳐 보이는 이제 좌충우돌 가족 드라마가 전체 줄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배경이 영덕이죠?
1: 네. 어촌마을 영덕인데 아버지 최불암 씨와 함께 4남매가 살고 있는데 첫째가 박상원 씨, 둘째가 차인표 씨,
0: 네.
1: 셋째가 서유정 씨, 넷째가 전 여기 출연하시는지 몰랐어요. 송승헌 씨가 나옵니다.
0: 막내로 송승헌 씨가 나왔죠.
1: 네. 근데 첫째 박상원 씨 정도만 건실하고 경제력도 있고 네, 그렇게 자라났고요. 막내 송승헌 씨는 툭하면 싸움을 하고 다닙니다. 셋째인 서유정 씨는 딱 봐도 철이 없고요. 둘째 차인표 씨는 부잣집 여성을 만나서 결혼할 생각만 온통 머릿속에.
0: 제일 한심한 게 사실 둘째 아들 차인표예요.
1: 맞아요. 그런 설정으로 나오죠. 심지어 아버지도요. 다혈질입니다. 또 철저히 가부장적이고 구식인 사람이어서
0: 예. 그러니까
1: 집안 전체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0: 네.
1: 이런 상황에서 첫째 박상원이 유복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난 여성 수경 최진실 씨가 연기를 했는데
0: 최진실 씨 이제 고생 모르고 자란 집
1: 그렇죠 예.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수경은 시댁이 될 분들한테 이제 인사를 드리러 영덕에 갔는데 놀란 거예요. 인사 드리러 간 날 송승헌 씨는 싸움을 하고 와서 이렇게 다쳐왔습니다. 그걸 나무라는 엄청 거칠게 뭐라는 아버님을 또 보게 되고
0: 예비 시아버지를 본 거지.
1: 그렇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결혼 못하겠다.
0: 예.
1: 결혼을 막 뒤엎기까지 하는데 그래도 어찌저찌 사랑을 포기하지 못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정말 많은 갈등들이 벌어지는데 처음 불거지는 문제는 살 집 때문입니다.
0: 예.
1: 이제 수경 부부가 신혼집으로 그 서울에 있는 수경의 이모 댁에 세를 들어서 살려고 했는데 이 철없는 아버지랑 시댁 식구들이 이모가 들어와서 살라고 했는데 그 말을 그대로 덥석 잡아서 다 같이 그 집에 올라가서 몰려가 살게 됩니다.
0: 아이고, 아이고.
1: 네. 그러면 신혼 생활이랄게 둘만의 신혼 생활은 끝난 거죠.
0: 졸지에 시집살이 하게 된 거예요.
1: 그렇죠. 심지어 챙겨야 할 식구도 많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수경이 엄청 고생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갈등만 있으면 풋풋하고 아름다운 가족 드라마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최불암 씨 아버지가 겉으로는 투박해도 속에 정이 많은 겁니다.
0: 요즘 말로 하면 츤데레죠.
1: 맞아요. 그러니까 수산시장에서 일하면서 어렵게 번 돈인데 이거를 아유 내가 서울 와서 보니까 너무 비싸더라. 너 힘들 텐데 이거 찬값에 보태라 하면서 다 주시는 거예요.
0: 며느리한테요.
1: 네. 아버님도 쓰셔야죠. 그럼 아, 난 괜찮다. 난 차비랑 밥값만 있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너무 며느리를 아끼는 겁니다. 여기에 수경이 또 감동을 받게 되고 서로 조금씩 이해해가면서 가족의 정이 싹 튼다는 이야기고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막내 송승헌은 이제 어렸을 때 헤어졌던 생모를 찾는 드라마가 펼쳐지고요. 또 당시에 이제 그 중년의 로맨스다에서 화제였는데 그 아버지 최부람과 수경의 이모인 박원숙 씨와의 그 로맨스가 예. 시작이 돼서 아주 코믹한 이야기 들려줬었고 참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에 얽혀 있었죠.
0: 이 드라마 덕분에 아주 뭐 당시는 국민 팝송이라고 할 정도로 네. 널널해진 팝이 있죠.
1: Beyond the Blue Horizon이라는 곡이 아주 크게 히트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네, 드라마에 워낙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드라마 인기가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익숙한 노래가 됐는데
0: 원래 옛날 노래죠.
1: 그렇죠. 원래는 1930년대에 미국에서 크게 히트했던 곡입니다. 근데 꾸준히 리메이크되면서 고전이 됐고요. 이 드라마에 삽입된 버전은 1973년에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루 크리스티가 불렀던 버전인데 예. 바로 영화 레인맨에 삽입이 되면서 유명해진 곡입니다. 네, 그 레인맨으로도 유명하지만 이 드라마에 다시 삽입되면서 한국에서 다시 유명해졌죠.
0: 함께 들을 곡은요?
1: 조혜리 씨가 부른 바람과 함께 부르는 노래라는 곡도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당시에 그대 그리고 나가 사운드트랙 앨범도 발표가 됐어요.
0: 그랬어요?
1: 네. 그래서 지금도 들어볼 수가 있는데 그 안에 멋진 곡들이 꽤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노래가 눈에 띄었는데 왜냐하면 그윽한 재즈풍 발라드입니다.
0: 예.
1: 네. 약간 한국적인 가정사와 애틋하고 때로는 막 억척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드라마에 이런 멋진 재즈 발라드가 들어가는 게 좀 재밌다 예. 생각하고 들었는데 음악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음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러면 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에서 두 곡 듣겠습니다. 루 크리스티의 Beyond the Blue Horizon 그리고 조혜리의 노래입니다. 바람과 함께 부르는 노래.

0: 조엘의 바람과 함께 부르는 노래, 그리고 루 크리스티의 Beyond a Blue Horizon, 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에서 들으셨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완벽한 토요일, 이대화 음악평론가의 소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작품은 뭡니까?
1: 아마 이 대사로 더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이라고.
0: 알죠. 예.
1: 네. 한석규 씨가 그 제비가 되고 싶어가지고 캬바레에서 춤추고 싶어가지고 그 춤 배우는 장면이 있었어요.
0: 요즘은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1: 아, 그러니까요. 예. 서울의 달. 1994년 작품 준비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서울 이곳은이라는 곡이 엄청나게 사랑받았기 때문에 네. 이 음악 소개하려고 가져와 봤는데요.
0: 참 서민들의 삶을 네. 훈훈하게 다룬 드라마였죠.
1: 네, 서울 달동네에 살아가는 소박한 서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래서 잔잔한 감동을 주었던 드라마입니다.
0: 그렇습니다. 네.
1: 주인공은 두 명입니다. 최민식 씨가 춘섭 역할을 했고요. 한석규 씨가 홍식 역할을 했습니다.
0: 네.
1: 홍식, 그러니까 한석규 씨는 지방에 살고 있던 친구 춘섭한테 네. 내가 너한테 서울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줄 테니까 상경해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0: 그렇게 해서 올라오게 된 거였군요.
1: 그래서 영화 그러니까 드라마 초반에 이렇게 네.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최민식 씨가 그 서울역 앞에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서울로 이제 작정하고 네. 올라온 건데 홍식은 사실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0: 그렇죠.
1: 네, 그래서 그 친구의 돈 다 빼앗고. 그 돈을 사채업자한테 빌린 돈 다 갚고 자동차까지 마련한 다음에 이제 호의호식하고 있는데 얼마 안 돼서 춘섭 씨한테 이제 걸린 겁니다.
0: 아, 그렇게 돈 구워서 자기 빚 갚은 다음에 잠적했군요.
1: 네. 그래서 춘섭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돈을 다 받아낼 때까지 너 옆에서 같이 살 거다.
0: 네.
1: 그렇게 선언하고 두 친구의 동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0: 그렇게 같이 살게 된 거였군요.
1: 네. 근데 이 홍식은 딱히 건실한 일거리를 찾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한몫을 잡아볼까 이런 고민 중인데 그때 눈에 들어온 사람이 이웃에 사는 이제 좋은 말로 사교 댄스계의 그 거장이 있습니다. 한때는 이제 그쪽의 전설로 불렸는데 지금은 종종 이제 춤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로 밀린 월세 내면서 어렵게 살고 있는데 이분에게 춤을 가르쳐달라면서 사정합니다.
0: 예.
1: 젊은 놈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춤 좀 가르쳐달라고. 그리고 스승으로 모시는데요. 왜냐? 이제 속칭 제비가 되어서 큰 돈을 벌어볼 생각을
0: 그렇죠.
1: 하는 거죠. 이때 배우는 그 기초 스텝이 있습니다. 어디를 밟아야 되는지 이제 알려주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이고요. 네. 이게 이제 그 경부선이에요. 근데 이제 호남선 스텝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약간 어드밴스드 된 예. 그런 것도 나오는데 그렇게 춤꾼으로 발전해가는 와중에 벌어지는 에피소드가 정말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한 미모의 여성을 나이트클럽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브루스 타임에 작업을 거는데 결국은 성공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여성이 전문 꽃뱀이었던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자신의 지갑과 옷이 오히려 털린 겁니다. 그리고 모두 털린 상태에서 그 뭐라고 할까 트렁크 팬티라고 네. 하나요? 이거 하나만 입고 막 쫓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0: 조금만 입고요?
1: 네, 한석규 씨가 네. 아주 유명한 장면인데, 네, 그게 이런 설정에서 나왔던 장면이다 얘기하고
0: 와,
1: 싶어서
0: 그런 장면 어떻게 찍었나 몰라요.
1: 그러니까 다시 보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0: 이 드라마와 정말 찰떡궁합이 노래가 있었죠. 장철웅의 서울이곳은요.
1: 네, 드라마 인기와 함께 정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는데요. 그 주인공들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하는 듯한 가사가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이런 내용이죠.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화려한 유혹 속에서 웃고 있지만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해.
0: 약간 노래도 약간 포크 분위기도 나고요.
1: 좀 진지한 느낌이 예. 나죠. 그러니까 서울로 올라와서 힘들게 살았던 당시 서민들의 심정을 잘 대변한 노래입니다. 근데 저는 어려서 그랬는지 잘 기억을 못했는데 예.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 노래로 장철웅 씨가 정말 스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본인은 섭외가 막 밀려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나 음악 공부하겠다.
0: 우와.
1: 그리고 미국 유학길에 올라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0: 소신파였군요.
1: 아, 그러게요.
0: 또 한 곡 소개해 주신다면요.
1: 네, 드라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노래가 이제 아까 얘기한 서울 이곳은이지만 예. 극중의 코믹한 장면에 이 노래가 삽입된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랜만에 보다가 발견했는데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춘섭은 예. 그러니까 최민식 씨는 앞집에 사는 이웃 영숙 채시라 씨가 나오는데 짝사랑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채시라, 그러니까 영숙 씨는 아우 춘섭 씨가 너무 촌티가 나는 거예요. 버스에서 이렇게 자기한테 뭐 이렇게 말을 거는데 뭐 이런 거죠. 어, 하루에 연탄 몇 장 떼세요? 막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2: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1: 그렇죠.
2: 예.
1: 이런 사람 사귀고 싶지도 예. 않고 그래서 자꾸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자꾸 무시당하니까 서럽죠. 하루는 영숙 씨한테 무시를 받고 들어와서는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을 삭히는데
2: 네.
1: 그때 막 이상한 엉터리 춤을 추면서 김은국 씨의 59년 왕십리를 부릅니다. 그런 장면이
2: 그래요?
1: 있어요.
2: 예.
1: 그래서 제가 다시 보면서 참 잘 어울린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2: 예, 그러면 드라마 서울의 달에서 두 곡 듣겠습니다. 장철웅의 서울 이곳은 이어서 김은국이 부릅니다. 59년 왕십리.

0: 멋진 돌려차기로 제압을 합니다. 근데 그때 카메라도 있었던 거죠.
1: 예.
0: 공공장소 인질극이니까. 그래서 국민적인 영웅이 됩니다.
1: 예.
0: 네. 이제 그만큼 승승장구하면서 능력을 인정받는 게 초반 이야기인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갈등이 시작이 되는데요. 몇 년 뒤에 자기가 일망타진했던 그 상대 범죄 조직들이 복수를 계획하고 이제 실행에 옮깁니다. 혜성과 그리고 결혼한 혜성의 아내를 납치해서 목숨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는 거죠. 네. 계획이 결국 성사가 됐고요. 혜성의 아내가 목숨을 잃습니다. 당시에 아내는 아이까지 갖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혜성이 완전히 절망하는 거죠.
1: 예.
0: 그래서 경찰을 그만두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외로운 고행을 할 정도로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1: 경찰을 그만뒀었군요.
0: 네. 예. 그런데 주변 동료들이 끈질기게 설득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 경찰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렇게 만든 범죄 조직들을 이제 일망타진할 계획을 세우는데 그런데 또 조직의 함정에 빠져서 목숨을 잃을 위험에 빠지고 그렇게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그 끈질긴 조직과 맞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막 아이리스 같은 드라마, 막 해외 가서 뭐 액션 막 이런 거 만들고 엄청 화려한 드라마가 예. 많습니다만 1994년만 하더라도요 TV에 총 쏘는 씬만 나와도 화려하다 그랬어요.
1: 그랬었죠. 예.
0: 네, 막 차량 폭파되고 예. 막 이런 거 굉장히 드물었는데 아주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였습니다.
1: 저는 이 폴리스가 엄청나게 인기라는 것을 듣긴 했는데 제대로 못 본 것이 저 94년대 군대 있었거든요.
0: 아이고.
1: 보고 싶은데 이거 밤에 하는 드라마를 못 보게 하잖아요.
0: 네, TV 시청 낮에나 뭐 주말에만 할 수 있죠.
1: 예,
0: 네.
1: 이병헌의 거의 뭐 여러 출세작 중에 또 하나였는데
0: 그러니까요.
1: 그렇죠. 이병헌 씨가 이 뭐 그때 탄탄대로를 걸을 때 이제 이 역할을 맡았었는데 네. 드라마 주제곡은 엄청 유명했어요.
0: 네, 내가 선택한 길이라는 곡이고요. 손성훈 씨가 불렀습니다.
1: 그렇죠.
0: 네, 아마 떠오르지 않는 분들이라도 이제 만약에 그 시절을 사셨다면 듣자마자 아, 이 노래 하고 금방 아실 만한
1: 손성훈 씨의 거친 보컬이 또 잘 네. 어울렸거든요.
0: 이제 원래 락밴드에서 보컬을 맡았던 분이기 때문에 더 이런 분위기에 최적화돼 있었는데 이 노래를 통해서 이제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솔로 음악도 발표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커다란 반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와, 이 노래는 정말 그 허스키한 보컬, 락적인 창법이 아주 멋졌던 것 같아요. 이런 가사가 등장을 합니다. 난 결코 쓰러지거나 힘없이 꺾이지 않는다. 전과 넌 다름없이 내 안에 있을 테니라고 되어 있는데
1: 마라 같은 가사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 아내가 네, 끊임없이 네. 내 가슴 속에 살아 있고 그리고 그 때문에라도 나는 결코 쓰러지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1: 그러면 드라마 폴리스 가운데 손성훈의 내가 선택한 길 전해드리면서 이대화 평론가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완벽한 토요일에서 소개해드린 드라마 폴리스에서 손성훈의 내가 선택한 길 듣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이 시간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사연이나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은 저에게 언제든지 보내주십시오.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박미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계절이 두 번 바뀌면.

박미의 계절이 두 번 바뀌면 듣고 왔습니다. 절은주님께서 걱정스러운 사연을 보내셨어요. 느긋하게 아점 중입니다. 아점하고 출근 전에 한의원 다녀오려고요. 요즘 야간 근무가 많아서인지 주의력이 떨어졌나 봐요. 매일같이 앉아있던 등받이 없는 의자인데 앉다가 중심을 잃고 뒤로 떨어져서 좀 다쳤어요. 모두 의자 안고 일어설 때 조심하세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전원주님 큰일 날 뻔하셨어요. 몸 불편하신 분들 도우시다가 우리 도움 받으실 뻔하셨네요. 지금 어떻게 괜찮으신 거죠? 등받이 없는 의자가 허리에도 좀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원주님 건강 잘 돌보시기 바라겠고요. 쾌차하시길 저희가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고 볼빨간 사춘기의 나만 봄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같은 동네 살아도 자주 만나지 못하는 이웃사촌. 일주일간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쇼핑하고 이웃끼리 정을 나누는 곳. 서로 안부를 물으며 정답게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곳. H마트가 여러분의 사랑방이 되겠습니다. H마트.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화창한 날은 화창한 날대로 좋고 흐린 날은 흐린 대로 좋습니다. 흐린 날엔 마음 편히 쉬어도 괜찮을 것 같은 든든한 핑계가 생기기 때문이죠. 분주한 5월. 하지만 오늘은 아무 걱정 말고 푹 쉬어! 이렇게 토닥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5월 첫 일요일이에요. 나뭇잎이 더욱 싱싱해지고 아주 깨끗해진 것 같아요. 상쾌한 쉼표 하나 찍고 가는 2시간 함께 하시죠.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은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이었습니다. 칵테일, 아이고 이름도 예쁘고. 이렇게 날씨도 말이죠. 맑은 날과 흐린 날과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모두가 이렇게 살짝 섞이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좋은 음악들, 좋은 사연들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박혜경의 고백, 고미모 씨가 신청하셨고요. 박혜경 노래는 3897번으로도 보내주셨네요. SG 워너비 그리고 박승화가 같이 부른 사랑해, 안순호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저는 이 노래의 모든 화음 부분이 저예요. 제 목소리 도드라지게 안 나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끼어있는 한 주인데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휴일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이것저것 준비도 하셔야 되고, 그쵸? 0570번,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다가옵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 뵈러 한번 가야 하는데 쉽지 않네요.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그런 모습 우리 부모님들도 원하고 계신 거겠죠? 화이팅입니다. 3970번으로요. 날씨가 변덕스러워서일까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욕 갔다가 부추 사가지고 와서 부추전 해먹었어요. 배도 부르고 잠이 솔솔 옵니다. 아유, 잘하셨어요. 이렇게 많이 드시고 또 잠도 주무시고 오늘 같은 날 부추전 얼마나 잘 어울립니까? 천선녀 씨가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변진섭, 가장 슬픈 날의 왈츠.

임현정,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오늘 이 노래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김정 씨, 배상진 씨, 남보현 씨, 허경훈 씨, 곽상기 씨. 더 많이 계신데 다 소개 못해드렸네요. 표희순 씨, 시골에 가서 가시오가 피 나물이며 엄나무 순을 연한 걸로 따왔는데 그래도 쓴맛이 나서 난감하네요. 이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서 아쉬워요.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쓸까요? 이게 전혀 모르겠네, 저는. 3945번, 두 번의 고백을 했는데요. 그냥 친구로 남자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갔습니다. 결혼식에 가서 축의금 내고 잘 살라고 하면서 시원하게 보내주고 왔습니다. 그래도 예쁜 모습 보고 싶더라고요. 이런 상황이었군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신 거죠, 뭐. 그게 후회가 덜 되는 거겠죠.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거, 이것도 멋진 모습일 듯합니다. 김필, 그때 그 아인. 이 노래는 7129, 유성필 씨, 이현숙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손디야 어른 황은정 씨의 신청곡 들려드렸습니다. 김대겸 씨인데요. 우리 부부는 집에서 푹 쉬고 있어요. 우리 와이프가 제일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라서 제가 문자를 드립니다. 야, 그야말로 진정한 휴식을 즐기고 계시네요.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무언가 할 수 있는 일들. 가요 속으로의 사연을 주신 남편의 모습. 아유, 보기 좋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박형숙 씨, 400페이지가 넘는 주식 관련 책 두 권을 대출해서 열심히 정리하면서 공부했는데요. 60 넘어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네요. 에이, 그냥 꽃 구경 다니고 음악 들으며 놀아야겠어요. 결정하신 거예요? 아이, 그러시죠. 그러다가 또 공부하시면 되죠. 그러면 됩니다. 양승진 씨, 밀가루 안 들어가는 파전을 하려고 준비해놨어요. 라이스페이퍼, 쪽파, 계란, 게맛살 이렇게만 해도 다이어트용 파전 완성. 동영상 보고 해봤는데 쉽고 맛도 좋아요. 그래요? 야, 일단 영양 만점이겠네요. 파전 드시면서 노래도 감상하시죠. 근데 이게 밀가루가 없는 파전 맛, 그 맛이 어떨까요? 이게 잘 모르겠는데요. 혜은이 씨의 노래입니다. 당신은 모르실 거야. 남영란 씨가 신청하셨어요.

야,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오늘은 5943번으로 사연을 주셨는데 저희 처제가 김광진 씨의 팬이에요. 미국에서 5년 만에 와서 같이 듣고 있습니다. 김광진 씨 노래 좀 부탁드려요 하셨어요. 김광진 씨 요즘 정말 공연계의 블루칩이에요. 그만큼 좋은 노래들이 많이 있고 같이 한번 공연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한데요. 대표적인 노래가 편지 아닐까 싶은데 오늘 김광진 씨의 편지 제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0: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1: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0: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듀록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꼬투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주물럭,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1: 워싱턴 최고의 무한리필 페드로웨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

0: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겨온 말씀과 기도의 목회자입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5월 3일 주일 오전 11시 15분, 저녁 7시 30분, 월화는 저녁 7시 30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영어가 뭐길래? 라디오 한국에서는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가 서툴러 생긴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공모합니다. 오는 5월 31일까지 라디오 한국으로 보내주신 글을 심사를 통해 1등 상금 300불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2등 상금 200불 역시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3등 상금 100불 퓨알랍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 가작 두 명에게는 각각 상금 50불을 역시 퓨얼랍의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으로 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웃지 못할 이야기, 영어가 뭐길래? 보내실 곳은 info@radiohanguk.com이나 31919 First Avenue South, Suite No. 205, Federal Way, Washington 98003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253-815-1212. 이 행사는 타코마 먹자 코리안 바베큐 협찬입니다.

0: 시애틀 메디컬 그룹 지정 시니어를 위한 내과 전문 병원
1: 이민국 신체검사 지정 병원 리누드 김권종 내과 최첨단 환자 진료 전산 차트를 통한 정확한 진료와 치료
0: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치매, 피부질환 등 종합진료
1: 김권종 낭만 닥터가 가족처럼 어르신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 정성껏 개별적인 케어를 해드립니다.
0: 신속한 예약과 친절한 서비스 시니어 전문 리누드 김권정 내과 전화 425-672-8282 425-672-빨리빨리
2: 워싱턴 최고 둘이 만났습니다. 무한리필로 워싱턴 최고 우블린 한식 맛집으로 워싱턴 최고 조선갈비 이 두 곳이 하나가 됐습니다. 골프 라운드 끝내고 동반자들이랑 제대로 먹고 싶은 날 가족들 데리고 특별히 외식하고 싶은 주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기억에 남는 저녁을 원하는 날 타코마 우블링으로 오세요. 지금까지 페더럴웨이 조선까지 가셔야 드시던 그 메뉴 이제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올 유캔잇 무한리필에 조선의 손맛이 들어간 메뉴까지 워싱턴 최고의 두 브랜드를 한 번에 우블링 코리안 바비큐 코리안 바비큐
3: 타코마 우블링. 날씨가 이렇게 변덕이 심하고 일교차가 심할 때 여러분 아시죠? 감기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 방실이 서울 탱고 김성윤 씨가 신청하신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AM 1230, AM 1450 라디오 한국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용주가 여러분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1: 이 소리에 힘이 있다. 이 소리에 미래가 있다. 서북미에 울려 퍼지는 소리, 라디오 한국. 강한 방송, 확실한 효과. 여러분 사업과 함께 숨쉬는 방송, 라디오 한국. 사업의 발전과 뚜렷한 변화를 약속하는 라디오 한국 광고. 라디오 한국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대표전화 253-815-1212, 815-1212.

퇴근하고 혹은 주말에 업무 연락을 받으면 쉬면서도 근무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프랑스에는요, 휴일에 일과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 법안이 통과된 호주는 고용주에게 징역형까지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주말에는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각자의 일과에 집중하는 게 좋겠죠. 휴식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와 또 이 연휴를 누릴 의미는 모두에게도 동등하게 주어지니까요. 주말에 보여드리는 이종욱의 엔돌핀 사인과에 출발합니다.

0: 네, 활기찬 주말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사랑열차 주말열차 이혜미의 노래 오늘 첫 곡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5월 1일이 이 노동절이죠. 레이버 데이에서 세계 이 노동절이기 때문에 다 이 공휴일이 죠. 한국도 올해부터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 미국은 5월 1일에서 9월 1일로 이렇게 넘어갔죠. 5월 1일은 법적으로 이제 노동절은 아니고 미국은 이제 9월 1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에서는 5월 1일이 또 충성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의 날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노동절이 1886년 5월 1일 시카고에서 열린 8시간 노동제 요구 파업으로 이렇게 이어졌는데,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미국 정부는 이날이 급진적인 운동과 연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공식 노동절은 9월로 옮겼다고 하네요. 네, 아무튼. 자, 날씨가 너무나 좋은데요. 여러분, 자, 이번 주말에 좋은 계획들 갖고 계신가요? 전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KSUH 1450 AM and KWYZ 1230 AM.
2: Korean Spirit Simulcasting 24/7.
3: And you're listening Radio Hangul.
4: 최고 둘이 만났습니다. 무한리필로 워싱턴 최고 우블링, 한식 맛집으로 워싱턴 최고 조선갈비, 이 두 곳이 하나가 됐습니다. 골프 라운드 끝내고 동반자들이랑 제대로 먹고 싶은 날, 가족들 데리고 특별히 외식하고 싶은 주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기억에 남는 저녁을 원하는 날, 타코마 우블링으로 오세요. 지금까지 페더럴웨이 조선까지 가셔야 드시던 그 메뉴, 이제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5월 6일 무한리필에 조선의 손맛이 들어간 메뉴까지, 워싱턴 최고의 두 브랜드를 한 번에. 우블링 코리안 바비큐. 코리안 바비큐
5: 타코마 우블링. 지난번에 보험 받기셨다더니 어때요?
6: 세상에, 내가 모르는 혜택이 엄청 많더라고요. 나는 안경만 되는 줄 알았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치과 치료도 된다길래 새로 가입했죠.
5: 아니, 어떤 보험이길래 그래요?
6: 이형이 보험이요. 아이고, 치과 치료했더니 이제 살 것 같네.
7: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파트 A, B를 갖고 계시면 연방정부와 계약된 보험회사 이형이 보험에게 연락하세요. 다른 이들에게서 쉽게 볼 수 없는 편안함이 이영희에겐 1% 더 있습니다. 이영희 보험 206-407-8478.
8: 내 사랑하는 아내, 요즘 들어 일에 지친 탓에 피곤해하는 절 보며 안타까웠나 봐요. 언제 장을 보았는지 새벽부터 일어나 푸짐하고 정성스런 도시락을 준비했더라고요. 저도 오늘 아내를 위해 H마트에 들를까 합니다.
9: Better food, better life. H-Mart.

0: Read them and find out. Go to thewaytohappiness.org today.
1: 갤럽에 제대로 된 한 식당이 찾아왔습니다. 진짜 맛있는 고기를 원하신다면 정답은 먹자 코리안 바베큐. 최고의 프라임 고기는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다양한 한식 메뉴와 어머니의 손맛까지 느껴지는 맛깔스럽고 정갈한 밑반찬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 오셨던 분들이 꼭 다시 찾는 진정한 맛집. 먹자 코리안 바베큐로 오세요. 위치는 퓨얼럽 사우스힐 몰 근처 39번가에 있습니다. 예약 전화 253-904-8302번.
2: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겨온 말씀과 기도의 목회자입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5월 3일 주일 오전 11시 15분, 저녁 7시 30분, 월화는 저녁 7시 30분, 시애틀 평강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3: 안녕하세요. ACTS 상담치료센터 프로그램 디렉터로 있는 수유김입니다. 저희 ACTS는 주정부와 카운티의 공익기금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기 쉬운 술, 마약, 도박 문제, 그리고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건강 예방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상담과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상담 비용이 문제가 돼서 주저하시나요? 가족의 문제를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제 누구든지 비용 걱정 없이 비밀 보장이 되는 전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나 각 단체는 예약을 통해 무료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ACTS는 주정부 인가기관이며 카운티 지정 무료 상담기관입니다. 한국어 문의전화는 타코마 253-941-287, 리누드 425-510-1716입니다.

산지의 피로를 풀어보는 시간, 논스톱 댄스가입니다. 예, 이 5월입니다. 4월만 하더라도 뭐 눈까지 왔었나요? 이상기온인데요. 하지만 이제 4월이 지나고 계절의 여왕답게 화창한 올해 첫 번째 주말입니다. 근데 이게 또 갑자기 기온이 많이 올라갔죠. 이번 주말 뭐 80도대까지 오르면서 바로 또 여름으로 갈 듯한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또 일교차는 또 많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또 건강 유의하시고 해가 길어진 만큼 또 운동도 많이 하고 나만의 그런 특별한 여가 시간을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또 운동할 시간 있죠? 스트레스도 풀고 네, 신나는 댄스 리믹스 음악과 함께 몸을 흔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경태 1년 365일 해랑이 모르시나요? 이태연 사랑의 날씨.

가수 최수호가 2026 K-트롯 그랜드어즈에서 본상을 수상하면서 명실상부한 트로트 대세를 입증했습니다. 예, 최수호는 지난 11일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전당에서 열린 2026 K-트롯 그랜드어즈에서 탑10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2025년부터 올해 2월까지 대중의 큰 사랑을 받은 아티스트를 선정하는 자리인데요. 최수호는 최고의 활약을 펼친 아티스트들에게 주어지는 본상을 거머쥐면서 뜨거운 인기를 확인시켰습니다. 트로피를 손에 든 최수호는 이렇게 멋진 상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갑작스러운 수상에 소감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지만 무대에 오르니 고마운 분들이 많이 생각난다고 문을 뗐습니다. 특히 공식 팬덤 수상사를 사랑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건 다 수상사 덕분이며 항상 겸손하고 끝까지 열심히 살겠다며 진심 어린 팬들한테 감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또한 수상뿐 아니라 화려한 무대로 시상식의 열기를 더했는데요. 남진의 님과 함께로 오프닝을 장식하고 축제의 막을 올린 그는 미니 1집 타이틀곡 끝까지 간다와 2집 큰 거운다를 연달아 선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는 현역광에서 호흡을 맞췄던 가수 한유와 함께 합동 콘서트 플라이 위드를 5월 24일부터 25일 시작으로 해서 또 6월 고향 안암누리 대구 천마파트센터로 차례로 개최되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고 하네요. 네,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가수입니다. 예, 임영웅이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에서 또 하나의 대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자, 음원제왕의 면모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하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1일 오전 9시 기준 멜론 집계 결과에 따르면 임영웅의 누적 스트리밍 횟수가 138억 회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지난 4월에 13일 누적 137억을 기록하면서 멜론 역대 아티스트 누적 재생 1위에 오른 지 약 18일 만에 거둔 성과인데요. 2주 넘짓한 짧은 기간 동안 1억 회 스트리밍을 추구하면서 매서운 흥행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자, 임영웅은 누적 스트리밍 100억의 이상 아티스트들에게 부여되는 멜론 다이아 클럽 내에서도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 중인데요. 발표하는 곡마다 꾸준한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타 아티스트들과의 격차를 더욱더 벌리고 있고 발라드부터 트로트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폭넓은 음악성이 전 세계 고른 지지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음원이면 음원, 뭐 여러가지 콘서트면 콘서트, 자 올해에도 많이 또 콘서트가 예약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의 인기는 어디까지 갈까요? 정말 기대가 되는 가수입니다.

0: 네, 채소의 큰 거 온다 였습니다. 써주신 곡, 임영웅의 우리들의 브루스였습니다. 네, 주말에 보내드리고 있죠. 엔돌핀, 네, 서인가수요, 함께 오십니다. 4시 32분인데요. 전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KSUH 1450 AM and KWYZ 1230 AM.
2: Korean Spirit simulcasting 24/7.
3: And you're listening Radio Hangul.
4: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5: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4: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두록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꼬투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중러,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5: 워싱턴 최고의 무한리필 페드로웨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메트로 시애틀 부동산 대표 유근열입니다. 시애틀 교민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 저희 메트로 부동산이 전신인 뉴스타 시애틀 부동산 시절부터 근 20년간 계속 성장하고 있음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년 전통의 메트로 부동산 부설 메트로 부동산 학교가 9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벨뷰 팩토리아에 위치한 벨뷰 사무실에서 있게 되며 저희 25년간 부동산 및 부동산 학교장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직접 강의를 합니다. 부동산 에이전트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흐름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메트로 부동산은 곧 신용입니다.
1: 리누드 오피스 하나를 맞아 페드로웨이 오피스 I5 1위 건물 대표전화 425-248-4999.
2: 격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 여러분의 일터는 안녕하신가요? 말씀과 회복이 있는 제3차 미주서부 KCBMC 시애틀 대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월 7일부터 4일간 페드로웨이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를 모시고 일터 사역의 성경적 해답을 모색합니다. 대회 이후 진행되는 알래스커버 캐나다 투어로 대자연 속 특별한 쉼도 누리세요. 일어나 변화를 주도하라. 2026년 5월 시애틀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전화 미주서부 총연합 오윤호 회장 206-769-4141 최명희 시애틀 지회장 206-27-0700.
3: 안녕하십니까. 서북미 한국예술원 원장 김에스더입니다. 낯선 이민 생활 속에서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 따뜻한 정이 많이 그리우셨지요? 이제 그 그리움을 건강한 활력으로 채워보십시오. 모든 동작을 호흡과 함께하는 우리 고전무용은 어르신들을 위한 최고의 스트레칭입니다. 특히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맞춤형 운동이 필요한 7, 80대 어르신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깊은 장호흡과 함께하는 한국무용은 우울증, 변비, 무지외반증 개선은 물론 전신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숙명여대와 미시간대 강의 그리고 15년간 한국 대표 무용가로 활동한 자부심과 전문성으로 정성껏 지도하겠습니다. 신명나는 난타와 사물놀이, 머리를 맑게 하는 다도와 스트레칭을 통해 품격 있는 여가를 즐기십시오. 수업은 켄트 제일 장로교회에서 토요일 오전 오후 반 그리고 주일 오후 반으로 운영됩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253-282-0125 253-282-0125 서북미 한국예술원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5: 영어가 뭐길래? 라디오 한국에서는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가 서툴러 생긴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공모합니다. 오는 5월 31일까지 라디오 한국으로 보내주신 글을 심사를 통해 1등 상금 300불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2등 상금 200불 역시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3등 상금 100불 퓨알랍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 가작 두 명에게는 각각 상금 50불을 역시 퓨얼랍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으로 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웃지 못할 이야기, 영어가 뭐길래. 보내실 곳은 info@radiohanguk.com이나 31919 First Avenue South, Suite No. 205, 페드러웨이 워싱턴 98003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253-815-1212. 이 행사는 타코마 먹자 코리안 바베큐 협찬입니다.

0: 가족 외식 어디로 갈까 고민되시죠? 뉴욕 삼원각 우레옥에서 수십 년 주방장으로 일했던 중식 명장이 이제 타코마 홍보석을 인수해 새롭게 열었습니다. 주방장이 직접 만든 탱글탱글한 새우만두와 김치만두, 아삭하고 상큼한 양장피, 국물이 끝내주는 얼큰 짬뽕, 그리고 바삭한 누룽지에 따뜻한 국물이 더해진 누룽지탕까지 정통 중식의 진수, 엄마, 아빠, 아이들 모두가 함께 웃는 식탁 타코마 중심 홍보석, 가족이 함께하는 중식당. 전화 253-475-2228, 253-475-2228.
1: 30년 노하우의 국제종합 부동산 노대현 대표와 함께 경력과 지식을 갖춘 20여 명의 전문인들이 부동산에 관해 모든 문제를 최선을 다해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체, 주택, 아파트, 호텔, 땅 등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위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믿고 찾는 국제종합부동산 대표전화 206-356-9898 206-356-9898번

자, 오늘의 인생곡 주인공은 조항주의 노래 고맙소 준비해봤습니다. 자, 가정의 달을 맞아서 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조항주 하게 되면은 이 78년도에 그룹 사운드입니다. 서기 1999년에 리드 보컬로 데뷔를 합니다. 뛰어난 가창력을 가졌지만 대중의 빛은 그렇게 보기까지는 무려 34년이라는 긴 무명 시절이 있었다고 하죠. 80년대 중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서 생계를 위해 옷가게 등 여러 일을 하면서 음악을 포기하려고 했던 적도 있는데요. 하지만 음악에 대한 열망으로 다시 한국에 돌아왔고 1997년 남자라는 이유로가 뒤늦게 히트를 하면서 중년들의 아이돌로 우뚝 서게 됩니다. 후에 거짓말, 뭐 만약에 등을 잇따라 히트하면서 독보적인 감성 트로트 대가가 돼버리죠. 네, 오늘 준비한 이 고맙소는요, 원래 2017년 발표된 곡으로 조항주가 오랜 시간 묵묵히 곁을 지켜준 아내를 위한 그런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항주가 미국에서 고생할 때나 한국에 홀로 돌아와서 무명 생활할 때도 이 아내는 단 한 번도 남편의 앞길을 막거나 보채지 않았다고 하죠. 오히려 당신은 노래할 때 가장 멋지다면서 묵묵히 뒷바라지를 해줬다고 합니다. 조항주는 성공한 후에도 아내를 방송에 잘 공개하지 않는데요. 자, 이것은 연예인의 아내로 겪어야 될 불편함을 배려한 선택이라고 합니다. 가사 중에 못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이라는 구절은 바로 자신의 아내를 향한 진심 어린 고백이기도 하죠. 이 나이 못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못도록 사랑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지 않아. 이 나이 되어도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못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아픈 사람. 나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소. 남겨진 세월도 함께 갑시다.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예, 조항주의 고맙소 전해드렸습니다. 예, 자, 노래 한 곡 더 준비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때라는 노래인데요. 자, 이 노래는 16년 6월 발매된 정규앨범 기다림 무언의 타이틀곡으로 인생의 순리와 희망을 담아낸 서정적인 곡입니다. 가사 가운데 나체 할 때는 나체하고 물러나야 될 때는 물러나야지라는 구절처럼 인생의 오르막 내리막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인데요. 현재의 고난도 시간이 흐르면 결국 추억이 되고 때가 되면 웃는 날이 온다는 긍정적인 위로를 건네는 말입니다. 자, 추가열이 작사와 작곡을 맡았는데요. 조항조 특유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철학적인 가사가 어우러진 중장년층에게 큰 공감을 준 그런 노래인데 들어보시죠.

네, 5월 첫째 주 주말에 보내렸던 엔돌핀 사연과 마칠 시간입니다. 끝곡 치안이 부르는 파이팅 준비했고요. 전 또 다음 주 주말에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라디오 함께 즐겁고 행복한 주말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페이스북으로 보고 듣는 라디오 한국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1450 KSUH Pualat and 1230 KWYZ Everett. Korean Broadcasting Federal Way.

흔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계절이 깊어가는 이 시간, 우리는 또 한번 잘 살아간다라는 것의 의미를 조용히 떠올려보는데요. 바쁘게 지내온 어제와 또 아직 오지 않은 내일 사이에서 오늘이라는 하루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참 소중하지요. 잠시 숨을 고르고요. 나를 돌아보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는 시간. 그 모든 순간이 바로 건강한 삶의 시작이겠지요. 오늘도 100세 시대 1부에서는요.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이야기, 그리고 삶을 조금 더